김동준의 FM 팝스 첫 곡은 댄싱 퀸 아바의 노래로 출발했습니다. 김명순 씨가 신청하신 곡 오늘 첫 곡으로 함께 들었네요. 자, 한동준의 FM 팝스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 동안은 위켄드 스페셜로 보내드립니다. 음악 많이 보내드리고요. 말은 가능하면 줄이면서 음악 속으로 푹 빠지셔서 스트레스 해소하는 그런 시간 마련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틀 동안 음악을 계속해서 듣는다면 여러분께서 아마 충분히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빌리 진, 그리고 로라 브레이딩의 Self Control, Donna Summer, She Works Hard for the Money까지 세 곡이었습니다. 빌리 진, 주주맘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어제 친정에서 호박을 많이 가져왔더니 시어머니가 만두 해먹자 그래가지고 만두 재료 준비하면서 듣고 있어요. 네, 마이클 잭슨의 빌리 진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Self Control, 광주땡님이 신청하셨고요. Donna Summer의 노래는 조윤진 씨가 신청하신 곡 함께 들었습니다. 자, 위켄드 스페셜로 보내드리고 있는 한동준의 FM 팝스입니다. 겨울바다 세븐님이 How Could an Angel Break My Heart? 이 노래는 토니 브렉스톤의 노래죠. 겨울바다 세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Reflection, 크리스티나 아길레라의 노래 하나미코님의 신청곡입니다.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0 years after, I'd love you to change the world. Boston and more than a feeling. 이렇게 두 곡이었습니다. 김경숙 씨가 10 years after의 노래 신청을 해 주셨고요. More than a feeling. 예. 까지 두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예전에 그 월간 팝송 보면요. 기타리스트 중에 손가락 제일 빠른 사람이 누구야? 그러면은 10 years after의 엘빈 리라고. 그 중요한 것도 아닌 건데 왜 그렇게 그런 걸 갖다가 친구들끼리 이렇게 따지고 그랬었는지 참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생각하면. 예. 자, 노래 이어집니다. Died Away Thank You. 김현희 씨가 신청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어서 Lady in Red, 크리스티 버그의 노래까지 두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위켄드 스페셜로 보내드리고 있는 한동준의 FM 팝스. 음악 많이 보내드리고요. 말은 가능하면 줄이면서 음악 감상하시기 최적화된 시간 여러분께 선사합니다.

위켄드 스페셜로 보내드린 한동준의 FM 팝스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1490번으로 신청을 해주셨는데 친구들과 밴드 시작한 지 5년 됐습니다. 어느새 환갑이고 마음은 70까지 하고 싶은데 글쎄요 연습하다가 틀리면 다시 마음에 안 들어도 또 다시 예, 밴드 이름이 그래서 어게인입니다. 어이, 밴드 이름 잘 지으시는데요. 연습곡 중에 모나코가 있다고 그러셨어요. 모나코 오늘 끝곡으로 골랐습니다. 모나코 보내드리면서 오늘 FM 팝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0: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굿TV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세상의 모든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1: 때로는 솔로몬처럼,
2: 때로는 다리다처럼,
3: 때로는 바나바처럼,
4: 때로는 다윗처럼.
0: 여러분의 사소한 고민에도 주님의 마음으로 귀 기울이는 우리는 무엇이든 들어드리는 방송 노크 토크.

0: 요크토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다들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1: 저는 지금 네. 대학원에서 논문을 지금 쓰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번 주에 종합시험을 봤는데 네네. 합격을 했습니다. 종합시험을 합격을 했고 네. 좀 어렵더라고요. 아, 어려운데 역시 미움도 나한테 있고 예쁘

0: 좀더 나한테 있다라는 말, 교수님한테 잘 보이니까 좀더 네. 수화네요.
1: 아, 아멘.
2: 공부한 게 아니고요? 아,
0: 공부를 했죠. 평생 네. 공부.
3: 저는 그래도 이제 교회에서 예배당 예배가 드려져서 굉장히 행복합니다. 그래도. 네. 예배 못 드렸던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2: 너무 가득했죠.
1: 네. 맞습니다.
0: 저도 목사님 와서 네. 행복하네요.
1: 네. 예비.
4: 지난주에 교수님이 아, 아무 일 없이 이렇게 잘 지냈다 그 말씀 들을 때 아, 그게 감사하지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한 주 저도 정말 아무 일 없이 이렇게 잘 지낸 게 그게 또한 감사한 거 이렇게 감사하면서 지낸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같이 노크토크 방송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요즘 주변에서 노크토크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고 있거든요.
0: 많이
1: 네, 진짜 많이 보시더라고요.
4: 많이 보세요.
1: 네, 그 또한 너무나 감사한데 저희 프로그램이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게 뿌듯하기도 하고 책임감도 더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노크토크 36번째 시간 시작해볼까요?
2: 신앙적인 의혹도 갖게 돼요. 완벽하다고 하나님은 왜 나는 완벽하지 않게 만들었는가.
5: 뭐 당연히 그런 생각을 다들 많이 하겠죠. 사실 잘 몰라요. 왜 일어났는지.
2: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오히려 그분들이 저보다 100번 낫더라고요.
0: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4: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너는 특별하니까. 넌 특별하니까 그렇게 없는 거야. 넌 특별하니까.
6: 안녕하세요. 저는 특수학교에서 4년째 교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소명이고 이유이기도 한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너무 순수하고 예쁜 마음에 절로 미소가 지어지는데요. 아이들의 눈을 보고 있으면 제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제가 느끼지 못하는 걸 느끼는 것 같아서 스스로가 부끄러워지곤 합니다. 아이들은 누리지 못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너무나 당연해서 불평하는 맞아. 문제들 오히려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행복해하는 아이들 모습에 늘 반성하게 됩니다. 항상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참 많이 사랑하신다는 게 느껴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이렇게 예쁜 아이들에게 왜 신체적인 장애를 주신 건지 궁금증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장애 왜 주시는 걸까요? 신체적인 장애도 하나님이 주신 걸까요?
1: 네, 노크토크에 물어봐. 오늘의 질문은 신체장애. 왜 주시는 걸까요? 입니다. 저도 음성 사연을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혹시 주변에 신체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4: 제 주변에 많이 있어요. 네, 제가 사실은 미랄의 홍보대사예요. 장애우들, 장애인들.
1: 네네네. 네.
4: 그 홍보대사 되면서부터 지금까지 친하게 지낸 분들도 있으시고.
1: 네네네.
4: 그 다음에 제 팬 중에는 한 약 15년 정도 이렇게 제 팬으로 잘 있어 주시는 분도 있으시고. 근데 이제 한 가지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처음에 제가 생각했던 그 선입견들이 그쵸. 벗겨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어떤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과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다면.
1: 네네네.
4: 이제는 그게 저는 이제 완전히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똑같이 그분들을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네, 이제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1: 네, 네. 맞아요.
0: 저 같은 경우에도 군대에 있을 때 제가 해군의 연애사병으로 근무를 했었거든요.
1: 네.
0: 근데 보지 이름이 MC병이었어요. 그러니까 MC를 보고 다니는
1: MC? 네.
0: 가수병, 마술병, 사물놀이병 이렇게 병들이 있었는데
1: 네.
0: 저희가 이제 한 시설에 가서 네. 몸이 불편하신 분들, 좀 마음이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위문 공연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보면서 막 춤을 추시고 막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1: 네.
0: 되게 가슴이 좀 뭉클하면서 따뜻했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주변에 또 개그를 하시는 분이신데 스탠딩 코미디를 하세요.
1: 네,
0: 그분이
1: 네, 네, 네.
0: 본인이 신체를 가지고 오히려 이 사람들 앞에서 그걸 가지고 웃음으로 소화를 시키면서 듣는 청중들은 그걸 가지고 너무 재밌게 빵빵 터지시는 거예요.
1: 그쵸.
0: 그러니까 자기의 슬픔과 아픔을 바꾸시고 그다음에 대학원에 어떤 유명하신 그 장애인 올림픽에 나간 국가대표시고 또 성악가로도 활동하신 분이신데 이분은 본인만의 스토리로 성악 노래 지금 이 순간을 딱 부르는데 이게 너무 와닿고 이게 뭉클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오히려 힘을 얻고 더 세임을 받는 것 같아요.
2: 제가 그 우리나라 교육방송에서 그 별일 없이 산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게 장애와 비장애 사이에 여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들과 신화들을 이렇게 좀 풀어나가자라는 취지에서 함께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제가 그 가운데 느낀 건 뭐냐면 장애와 비장애 사이에는 뭐 차별 있는 게 아니라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런 얘기 하는데 차별이 없고 차이도 없고요. 오히려 그분들이 저보다 100번 낫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정말 많이 배웠고 그리고 제가 하는 노력이 얼마나 미미한 것인가. 제가 덩치가 작지 않잖아요. 그 가운데 제가 작게 느껴진 저 어쩌면 유일한 곳이 아니었나? 이런 느낌을 받았으니까요.
1: 네, 그렇다면 질문자처럼 신체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의문이 들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5: 저도 사실 저희 교회에 그 사랑부라고 하는 부서가 있어요. 장애인들을 위한 부서인데 그 합창단이 있어요.
1: 네.
5: 근데 그 친구들이 나와서 합창하고 하면 너무 아름답거든요. 그쵸. 감동이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어려움 겪는 분들을 볼 때마다 질문하게 되죠. 왜 이런 어려움을 겪을까? 물론 이제 우리가 또 너무 어렵다라고 보는 눈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2: 그런 상황에 접어들면서 우리가 신앙적인 의욕도 갖게 돼요. 솔직히 왜 하나님은 나를 차별하는가? 완벽하다고 하나님은 왜 나는 완벽하지 않게 만들었는가? 혹은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는 사랑과 공평 그 아름다움이 나에게선 어떤 것으로 나타나는가? 어떻게 보면 이 질문이 되게 분명치 않고 형이상학적인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그분들에게는 실존이거든요. 이 실존적인 질문에 앞에서 답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은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연이란 용어를 허용하지 않는 하나님에게서 장애는 필연적 사건이다. 이런 얘기 하는데 일단 첫째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요. 두 번째로는 결국 뭐냐며 이 장애와 관련해서 하나님은 이 장애를 예정하셨다는 말처럼 저는 들리더라고요. 과연 하나님이 예정했을까요? 저는 복잡한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약간 저는 화가 나더라는 거죠. 저희가 우리 뭐 교회 현장에 계신 분들 많이 아는 분 계실 겁니다. 우리 송명희 시인이라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걸 갖게 하셨다라고 하는 송명희 시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굉장히 감동적으로 듣죠. 그러나 그분이 말로 표현했던 또 다른 문장 하나를 좀 같이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섬은 아름답지만 그 섬에 사는 사람들은 외롭다. 어쩌면 그분의 진짜 일상에서의 고백은 바로 그 부분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1: 아니 진짜로 이제 앞으로 녹화할 때 공책이랑 펜이랑 가져와야 될 것 같아요. 네. 너무나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레온 씨
0: 네,
1: 적고 있어요?
0: 제 방송 보면 안 돼요? 아, 제 방이 있는데 왜?
1: 아, 제 방이 있구나. 아, 난 지금 적고 있는 줄 알았어.
0: 아, 이거라도 해야지.
1: 아, 이거라도. 네, 아, 저분은 너무나 좋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2: 이게 참 제가 우리 이제 이 녹화를 하기 전에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또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가만 생각했던 게 제가 알고 있던 장애와 관련된 그리고 저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감동적인 노래가 바로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제 이 찬양이었는데 이 찬양의 그 시인이 가지고 있던 생애를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많이 울었어요.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내 눈물은 뭔가 그렇지. 참 우습더라고요, 제 눈물이라는 또 게. 이렇게
7: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닌가.
1: 그렇죠.
2: 그러니까 우리가 이분들의 고통을 너무 미화하고 있는 건 아닌가. 잘 알지도 못하는 그분들의 고통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송명희 시인이 했던 섬의 아름다움과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의 고독에 대해서 그 한 문장이 저의 뒤통수를 치더라고요.
7: 사실은 제가 동생 삼은, 동생이라고 삼은 그 아이가 하나 있어요. 그 아이 이제 장애가 있는 아이예요. 후천적으로 장기가 없어요. 7대 장기가 없어서 음식도 못 먹고 36개월부터 지금까지 이제 살아있는데 지금은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근데 이런 아이의 대체적으로 이런 아이들은 10살 전으로서 사망해요. 근데 지금 고1까지 이 아이가 살아있어요. 기적이에요. 죽을 뻔한 고비들이 너무 많았어요. 중환자실에서 이 아이 잘못된다 그랬을 때 바깥에서 기도하고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아이고. 근데 본인이 장애 있고 있는 거 알고 또 본인이 곧 하늘나라 갈 것도 다 알아요. 근데 그 장애를 가진 친구의 마음은 자신에게 있지 않을 때가 시선이 자신에게 있지 않을 때가 많더라고요. 제가 그 아이 만나면서 처음 알았던 사실인데 같은 병동에 같은 병실에 소아암에 걸려서 아이들이 병실에 들어왔다가 소아암에 걸려서 항암 치료를 하면 머리털, 손톱, 발톱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 아이인데 그런 아이들을 보면 보기 싫은 거야. 그렇게 있다가 먼저 하늘나라 가고 그게 너무 아프니까 이 아이는 항상 머리를 기르는 거야. 그 아픈 아이가. 머리를 길러서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잘라서 가발을 만들어서 그 아이에게 선물을 하는 거야. 소화 안 걸린 아이들이. 그거를 제가 보고 아내랑 저랑 너무 충격이었던 거야. 아, 우리도 이렇게 동참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해야겠다. 애기들, 저희 애기들 뭐 이제 돌 된 아이, 그리고 세 살짜리 아이, 저희, 저 아내랑 저랑 이렇게 보고, 우리는 염색하고 파마하면 안 되니까 못 하는데 누가 할 수 있을까? 저희 첫째 아이도 파마를 했었어서 안 되고, 둘째, 말도 못 하는 돌 아이한테, 네가 한번 해보면 어떻겠니? 얘는 뭘 아나요? 돌 된 아이가? 남자아이지만, 그래도 우리 별이에게, 별이가 한번 희생해서 우리 같이 이렇게 하자. 해서 기도하고, 2년 반 동안 머리를 길렀어요. 어른들이 다 얘 정체성이 남자인데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데 그게 중요치 않더라고요. 그거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도 아이가 충분히 넌 남자이고 충분히 다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았어서 머리를 잘라서 2개월 전에 기부를 했는데 저는 아까 교수님 말씀 듣다가 딱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구는 정신적으로 조금 지체가 있을 수 있고 누구는 다리가 누구는 팔이 지체가 있을 수 있는 건 키가 다 다른 것처럼 우리의 생김새가 다 다른 것처럼 신체도 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그렇게 한번 시선을 조금 이렇게 다르게 그분들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특별한 조금 우리 조금 뭐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렇게 남에게 먼저 그렇게 시선을 바꾸면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8: 나는 모르는 걸 깨달았네.

0: 사실 저도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뵐 때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참 많은 질문을 했던 것 같은데요. 목사님, 신체 장애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요?
1: 사실 성경에도 보면 이런 그 장애인들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질문하는 네네.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장애인들에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그 당시 사람들은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오늘날도 편견이 완전히 없지는 않잖아요. 많이 있는데. 근데 대체적으로 그 당시 사람들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혹은 조금 더 나가면 이 장애는 뭔가 영적인 어떤 죄에 대한 결과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특별히 그 당시에 이제 시각장애인이 있는데 그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해요. 왜 저 사람은 시각장애인이 되었습니까? 근데 예수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죠.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에게서 드러나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비록 그가 장애를 입었지만 이 사람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는 귀하게 사용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장애가 왜 일어났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리고 장애가 일어난 걸 가지고 왜 하나님 이 사람을 장애를 주셨습니까? 라고 묻는 것도 질문이 안 맞아요, 사실은. 그것도 편견인 거죠, 그렇죠?
2: 그렇죠.
1: 저 장애는 어쨌든 우리와 다르니까 하나님 저렇게 한 거 아닌가? 사실 이것도 신앙적인 질문 자체는 조금 잘못된 거예요. 사실 잘 몰라요, 왜 일어났는지.
2: 그렇죠.
1: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태도는 어쨌든 이 장애인들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고
2: 맞아요.
1: 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맞아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0: 아멘.
2: 맞아요.
0: 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분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미랄 홍보대사로 열심히 활동 중이신 분이시죠. 우리 유은성 전도사님께서
2: 네,
0: 특사학교 선생님들과 아이들에게 응원의 메시지 부탁드릴게요.
2: 저도 교생 실습을 할 때 저희 학교에 그 특수한 아이들이 좀 있었어요. 저희 반에도. 통합교육을 할 때 저희 반에 그런 아이들이 있었는데 선생님들 참 대단하세요.
0: 그쵸.
2: 저는 한 달 그렇게 생활했었지만 저 선생님들이 참
0: 그쵸.
2: 그 마음 자체가 예쁘세요. 귀한 것 같고 제가 한번 그 미랄 그 전국 연합 수련회 때 찬양할 때 마지막 엔딩곡으로 야곱의 축복이라는 찬양을 했어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서로 축복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 제일 마지막에 제가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라고 하고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 나는 날 위해 기도함 축복할까 하면서 축복하고 찬양하자고 하고 마지막을 그렇게 부르는데 이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사랑 하면서 찬양하는데 제가 눈 감고 찬양하다 딱 봤는데 울고 계신 거예요. 그때 찬양하다가 울컥했어요. 근데 울컥하고 눈물 안 흘려야 되는데 왜냐면 혹시 제가 혹시 다른 아까 교수님 좀 다른 혹시 시선으로 이렇게 눈물 흘리는 거 아닐까 이렇게 오해하실까봐 울지 않으려고 했다가 제가 거기서 찬양 못하고 펑펑 울었어요. 펑펑 울었어요. 그냥 끝까지.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끝나고 났는데 다리 지체 이렇게 휠체어 타신 분들 뒤에서 도우미들이 이렇게 밀어주고 저한테 와서 이렇게 안아주고 너무 감사하다고 저 너무 정말 행복하다고 오늘 이 시간 너무 행복하다고 그런데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진짜 장애는 그렇게 바라보는 시선을 가진 사람들이 장애가 있는 사람이지 신체적인 장애가 있거나 지체적인 장애가 있다 그래서 장애인이 아닌 것 같아요. 선생님 너무 귀한 일 감당하고 선한 영향력 있는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선생님 때문에 제 2의 헬렌 켈러가 나올 거예요. 네, 선생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실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그분들, 그 아이들 다 하나님 너무 귀하게 여기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아이들이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0: 아멘.
3: 요새 우리나라에 왜 아주 좋은 챌린지가 있잖아요.
0: 네.
3: 덕분에 챌린지라고.
0: 아, 맞아요.
3: 특수학교 선생님들이 얼마나 힘들고 또 그 일이 저는 사역보다 귀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선생님들 덕분에 세상이 행복합니다.
0: 행복합니다.

0: 그런데 문제는 그걸 느낄 때면 공허한 마음이 들고 자꾸 우울해집니다.
1: 저희 부모님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쉬우셔서
2: 또 걱정되고 그렇죠. 연락 안 하고 들어오면 죽이고 싶고
1: 이 사연자의 마음이 그쵸? 사람에게 너무 의존적이어서 어떻게 보면 힘들 것 같아요.
2: 저 같으면 아마 견뎌내지 못했을 거예요. 저처럼 에너지가 많은 사람.
0: 안녕하세요. 저는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는 60대 집사입니다. 말하기가 조금 부끄럽지만 최근 제게 고민이 생겨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남편과 선을 보고 결혼을 했는데요. 요즘 사람들처럼 뜨겁게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한 게 아니라 서로에 대한 큰 사랑이나 기대가 없는 상태로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저 사이에서 자녀가 하나 둘 태어났고 그 이후부터 저는 아이들을 키우는 행복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제 결혼 생활은 정말 자녀만 보고 살아왔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평소 말이 없는 남편과는 달리 아들, 딸은 말도 많고 애교도 많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아이들과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자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다른 집사님 이야기로는 자녀들이 사춘기가 오면 말을 잘 안 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대화가 많이 없다고 하지만 저희 가정은 정말 감사하게도 아이들이 사춘기 시절에도 힘든 일이 생기거나 속상한 일이 있던 날이면 항상 대화를 통해 고민도 이야기하고 같이 남들 욕도 하면서 그렇게 친구처럼 편하게 지내야 합니다.
3: 가까워지지.
0: 그런데 문제는 큰아들이 저번 달에 군대를 가면서 아이고. 동시에 작은 딸도 합격한 대학에 가기 위해 서울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요즘 군대는 휴대폰 사용도 가능하고 작은 딸과도 매일매일 통화를 하지만 집에 들어가면 엄마 왔냐고 반겨주던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 조용한 집에 정막이 제 숨을 턱턱 막히게 합니다. 누가 들으면 자녀들이 질려할까 걱정된다. 너무 극성인 거 아니냐 할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집에 아이들이 없다는 걸 느낄 때면 제 삶에 엄청난 무언가가 훅 빠져나간 것 같이 공허한 마음이 들고 자꾸 우울해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힘들어지는 마음을 잊어보기 위해 교회 생활에 집중해보자는 생각으로 얼마 전부터 새벽 예배도 나가게 되었는데요. 오히려 혼자 예배를 드리러 가는 시간이 많아지니 예전에 아들, 딸과 함께 드리던 가정 예배가 자꾸 떠올라서 괜히 더 그립고 더 보고 싶어집니다. 자녀들이 크면 부모를 떠나 독립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도 우울한 마음은 떨쳐버릴 수가 없네요. 기도와 말씀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이 공허함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 없이 지내는 하루하루가 정말 슬프고 힘이 듭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4: 네. 오늘은 자녀들의 독립 후 공허함을 느끼신다는 집사님의 사연을 함께 들어봤는데요. 우리 레온 씨는 부모님과 관계가 어떠셨나요?
0: 일단 저는 어머니하고 그 제가 살고 있는 전라북도 남원시 노암동에서 되게 유명한 모녀 관계, 모자 관계,
4: 저희가 몰랐어요.
3: 몰랐네, 지금까지. 모자 관계. 이제 알았네.
0: 이제 아셨죠? 모자 관계였습니다. 어머니가 가장 예쁘고 비싼 옷만 입히셨고, 그 다음에 학생들한테 아이들에게 기죽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모시 옷만 입히셨고.
4: 모시?
0: 네, 모시 옷. 모시를 싹 가려가지고.
3: 시원하게 그냥.
0: 시원하게 모시 옷.
4: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입고.
0: 저는 어릴 때부터 입고 다녔고. 네, 모시 옷.
3: 패셔니스타였네.
0: 네, 그렇죠. 그리고 어머니께서 이제 좀 자랑을 하자면, 전국 노래자랑에서 최우수상을 어머니가 두 번 받으셨어요. 잘하셨기 때문에 어머니로 인해서 스타덤에 저도 같이 올라갔던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었죠. 또 한 번은 놀이터에서 어떤 형을 너무 화가 나서 제가 먹고 있던 아이스크림을 눈에 던지고 물어버렸어요, 제가. 근데 어머니는 형이 저를 때린 줄 알고 어머니가 형을 반대로 혼냈어요. 사실 제가 형을 먼저 때린 거거든요.
3: 운 것만 아신 거예요.
0: 어머니 운 것만. 항상 우리 어머니는 나의 운 것만 아셨어요. 야, 내가 잘못을 했어.
3: 이자리 빌어서 사과하셔야겠네, 형한테.
0: 어머니, 아니, 형.
4: 어머니가 아니지.
3: 형한테 미안하다고.
0: 형 참 미안하고. 그 이후, 혀 갖고 있네요. 그 이후로부터 연락이 안 돼요.
4: 형한테.
0: 네, 좋은 추억이 생각합시다.
1: 저도 사실 이제 우리 레온 형제처럼 부모님하고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어요. 뭐 아버지하고도 사실 굉장히 관계가 좋았고 네. 또 어머니하고도 굉장히 관계가 좋았고 저는 사실 이 사연 들으면서 반대로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하숙을 하게 됐는데 네, 네. 오히려 제가 부모님을 떨어졌는데 너무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애착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매일 아침 학교에 네. 갈 때마다 그 당시 공중전화가 있었는데 늘 아침에 전화도장을 찍고 전화하고 아버지 잘 계시냐 그 다음에 학교 마치고 집에 올 때 또 저녁에
3: 효자,
1: 전화 효자가 아니고 너무 와서? 보고 싶고 너무 힘든 거예요. 저는
3: 군대를 어떻게 하셨어요? 네.
1: 군대는 안 갔다 왔습니다. 잠깐만.
2: 짧게 갔다 왔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독자들인 경우나 이렇게
1: 하지 뭐.
2: 그랬어요?
1: 네. 짧게 몇 번 갔다 왔습니다. 오케이. 아무튼, 네. 네. 그 정도로.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뭐,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지금 저는 이분 마음이 참 또 거꾸로 이해가 되네요.
2: 저는 뭐, 넷째, 그 네 형제 중에 저는 막내였고요. 막내였고. 그리고 뭐 부모님들 다 괜찮으신 분이었고요.
4: 네네네.
2: 그리고 뭐 사랑도 많으신 분이었고.
4: 네.
2: 다만 이제 약간 차이가 있다면 길을 한 다섯 번 잃어버렸는데 한 번도 찾아오지 않는. 애가 없어진지도 모르는 네, 그런 일들이 좀 있어가지고.
3: 너무 신뢰하셨네. 네.
2: 그래서 지금도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3: 다해요. 아 재밌다. 네.
4: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은 끝까지 한번
3: 들어봐야 돼요. 돼요. 반전이 있으셔.
4: 맞아요.
0: 꺾어지는 반전.
3: 네. 반전의 매력이 있어.
4: 지금 슬플 그리고 휴지를 또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휴지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네, 아주 유쾌했습니다. 네, 근데 뭔가 저는 사연을 들으면서 전도사님 생각이 네, 네. 계속 났는데요.
3: 네.
4: 이 되게 아들 바보 느낌이잖아요.
3: 네.
4: 맞죠?
3: 아, 좋아요. 아들 너무 좋아요.
4: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아이들과 관계가 네. 어떤지
3: 아, 그 저도 궁금해요. 저도 궁금해. 왜냐면 아, 저는 잘해준다고 잘해주는데
4: 네네네.
3: 아이들이 저를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아이들을 이렇게 대하고 예뻐하고 맨날 정말 잘 때마다 데리고 이렇게 자려고 하는데
4: 네.
3: 아, 신기하게 애들이 한 4살까지는 저랑 이렇게 자는 걸 좋아하다 5살 정도 되니까 엄마한테만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거예요. 아니, 모르겠어요. 엄마만 찾고 잘 때 놀 때는 저랑 노는데 잘 때는 엄마랑 자야 된대요. 그러면서 말은 안 하는데 아빠 가자 엄마 가자 그러면 뭐 아빠가 좋아 그런데 엄마한테 가서는 또 엄마가 좋다고 그러고
4: 맞아요.
3: 그리고 솔직하게 엄마가 더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저도 궁금한 게 네. 아, 분명히 저는 이제 좋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하는데 아이들이 엄마가 더 필요한 나이라서 그런 걸지 몰라도 애착 관계가 엄마랑 더 형성돼 있나
4: 그게 그래서. 엄마랑 같이 생활을 더 많이 하니까
3: 그렇죠.
4: 아마 네. 그렇지 않을까. 그럼 이쯤에서 우리 식구들의 첫 독립은 언제였는지 궁금하거든요. 처음 독립했을 때 그 부모님이 반응이
3: 그러게요.
4: 어땠을지 궁금해요.
3: 궁금하네요.
1: 저는 사실 이제 고등학교 때
4: 네.
1: 절반의 독립이었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를 이제 타지로 가면서 하숙 생활을 했는데 2년 뒤에 저희 아버지가 목회지로 옮기면서 다시 합치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또 2년 뒤에 고등학교를 다른 학교로 옮겨서 부모님과 같이 다니게 돼가지고 고등학교 때가 첫 번째였고 이제 대학생 때부터 부모님하고 이제 떨어지게 된 거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뭐 부모님에 대한 좀 애착이 이렇게 굉장히 좀 강했지만 저희 부모님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고등학교 때 이제 주말에 집에 오면
4: 네.
1: 너무 기다리잖아요. 그러니까 주말 되면 집에 갔다가 또 주일 저녁에 이제 다시 원래 이제 하숙하던 대로 가야 되는데 너무 가기가 싫은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집에 더 있다 가고 싶으니까 이렇게 하룻밤을 자고 월요일 날 새벽에 가야지 그러면 새벽 일어나는 게 힘들잖아요. 그러면 늘 아버지가 태워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거리가 한 1시간 반.
3: 새벽에 길 안 막힐 때.
1: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물론 이제 도로도 좋아지고 그렇지만 그 당시에 그 1시간 반, 2시간 거리는 굉장히 먼 거리였거든요.
4: 그렇죠. 멀죠. 네. 그 멀죠.
1: 지금도 거의 한 30년 전. 그러니까.
0: 아니, 저도 목사님하고 네. 똑같이 예고를 가면서 고향은 네. 남원이지만 전주로 네. 갔어요.
4: 네.
0: 근데 남원에서 전주로 고등학교를 갔다는 건 우리 표현을 하면 유학을 가는 거예요.
2: 그러네요.
0: 그렇죠. 남원 시골에서 전주로가?
3: 도심으로.
0: 이야, 너 성공했다. 근데 어머니께서 이제 전주로 가시니까 걱정이 많으신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눈물이 상당히 많으셔가지고
3: 1시간 거리인데
0: 1시간 어떻게 보면 45분이 빨리 가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걱정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저는 어머니를 알아요. 제가 걱정을 하면 어머니가 걱정을 더 많이 하니까 걱정하는 게 또 걱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그냥 엄마한테는 거짓말을 좀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한 번은 너무 슬퍼서 울었어요. 엄마가 보고 싶어 미칠 것 같고 무엇보다 하숙집 아줌마가 좀 무섭게 생기셨어요. 레온나 이러는데 엄청 무서우신 거예요. 이 톤도 무섭고 그래서 침대에 봉을 붙잡고 네. 하나님 내가 성공하겠다고 여기 왔는데 아줌마 너무 무섭고 너무 막 나한테 함부로 하는 것 같고 막 단찬도 맛도 없고 빨래 빨아주는데 막 하얀색 빨래를 검정색에 돌려버리고
3: 야, 전라도에서 웬만하면 밤찬이 맛있어.
0: 아줌마 너무 부대찌개 진짜 부대에서 먹는 것 같고 살벌해가지고 엄마한테는 담담하게 전화를 했는데 엄마가 흐느끼면서 우시는 거예요.
2: 아이고.
0: 너 힘들면 다시 와라. 근데 엄마가 이제 힘들면 다시 오라는 말이 다시 어떻게 가요. 엄마가 1등 해라 무조건. 아들아 넌 성공해야 된다. 넌 잘 돼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한 번은 이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나 봐요. 자다가 이제 하숙집 아주머니가 깨워주시잖아요. 레오나 와서 밥 먹으라 했더니 나도 모르게 엄마 이렇게 된 거예요. 너무 이게 그리운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라고 부르고 하숙집 아줌마 무서우니까 잠 확 깨고 그런 이제 추억이 있어요.
4: 그러네. 그러면 반대로 자녀들이 모두 커서 집을 떠나서 산다면 그때 마음이 어떠실 것 같아요?
3: 저는 유사연자를 좀 반대된 이야기인데 아내랑 지금도 얘기해요. 저희가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지만 빨리 독립시켰으면 좋겠다. 빨리 독립했으면 좋겠다 그래요. 이유는 뭐 아내랑 사실 결혼하고 3개월 만에 첫째가 생겼어요. 그리고 아내랑 저랑 연애한 기간도 10개월이었고 그러니까 만나기 시작하고 10개월 만에 결혼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반은 결혼 준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두 사람이서 보낼 시간이 많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아내랑 늘상 지금도 아이들이 뭐 어린이집 유치원 딱 보내면 점심은 지금까지 한 번도 집에서 먹은 적이 없어요.
4: 아, 밖에 나가서?
3: 네, 항상 아내, 밥하는 건 집에서 하루에 한 번이면 아이들 저녁 때 차린 것도 없고 아침은 사실은 이제 뭐 시리얼이나 뭐 이런 걸 먹이니까 그래서 점심을 항상 둘이서 시간을 보내면서 항상 둘이 그래요. 아, 너무 좋다. 아이들 빨리 독립시켜서 우리 둘이 이런 시간 갖자. 약간 저희는 그런 약간 아메리칸 스타일인가 봐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또 아이들 진짜 독립하면 이렇게 또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저희는 빨리 독립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2: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큰애가 22살이고 작은애가 20살이에요. 그래서 저희 큰애는 이제 가능하면 내년쯤에 좀 독립을 시켜볼까. 복장이 터져가지고요. 그리고 둘째는 좀 안 나갔으면 좋겠는데 걔는 지금 재수하고 있는데 벌써 독립을 준비하고 있어요.
3: 그래서 엄마 느낌이네. 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걔네들의 살냄새가 아직도 있잖아요. 그 머리 성장할 때 머리 냄새. 이게 참 희한해요. 지금도 저희 큰애 머리 진짜 안 감거든요. 지나가면 냄새나고 그러는데
3: 큰애 의문의 일피를 당했어.
2: 근데 이상하게 그 이제 나이 먹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옛날에 호래미 냄새라고 하지만 요새는 그걸 상춘내라고 하잖아요. 원래 상추에서 나는 냄새.
4: 아, 상추?
2: 상춘내라고 하는데 상춘내. 그 상춘내가 아직도 나요. 뭔가 제 마음에는 얘가 아직도 성장 중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4: 그렇죠.
2: 그래서 그 냄새가 좀 그리울 것 같긴 하고 또 저희 아이가 이제 또 좀 있으면 이제 입대를 하기 때문에 입대를 하게 되면 그때가 되면 약간 마음은 조금 약간 스산할 것 같기는 한데요. 지금은 내보내고 싶어요.
4: 떨어져 봐야 서로의 소중함을 압니다.
1: 네. 이 위 사연자가 겪고 있는 마음을 심리학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하는 말이 있는데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해요.
4: 빈둥지
1: 증후군. 사연자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런 빈둥지 증후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애착이 아이들한테 심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분이 사연을 보낼 때 내용을 보면 남편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 있잖아요. 사실은 큰 어떤 사랑하는 마음 없이 결혼했고 결혼 생활 내내 이렇게 남편에 대한 큰 그게 없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삶의 모든 희망, 삶의 즐거움, 목표, 삶의 만족을 다 그냥 자녀들한테 준 거예요.
4: 그렇죠.
1: 그러다 보니까 이 자녀들이 떠나고 나서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고요.
4: 맞아요.
1: 저는 뭐 개인적으로 자녀가 없지만 저도 만약에 자녀가 있어서 지금 이 상황이 되면 어떨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저희 아버지나 어머니 이렇게 부모님하고 애착 관계가 끈끈했던 것처럼 저도 또 힘들 것 같아요. 사실 이 사연자의 마음이 좀 상황은 다르지만 이렇게 키워가지고
4: 목사님 맨날 전화하는 거 아니야?
1: 그럴 수 있죠.
4: 아빠 갈게.
1: 저는 만약에 아이가 있다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절대로 저 외부로 뭐 유학을 보내거나 누구나 떠나보내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성장해서 대학생이 되고
2: 이런 분들이 아들이 군대 가면 군대 옆에 방 잡는 분이에요. 이게 자식 입장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애착이 나쁜 건 아니에요.
4: 그렇죠.
2: 집착은 어려워요.
3: 그렇죠.
2: 네. 그리고 대부분 우리가 빈둥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빈둥지 중후군 사실 굉장히 우리나라처럼 사랑이 큰 어머니들 또 자식만을 그 위에서 살아온 어머니들이 부르는 찬송이 있잖아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신 내 자식. 이런 마음의 노래는 그렇게 불러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찬양하지만 내 마음에 또 다른 주님이 있다면 그게 내 새끼거든요. 그렇다 보니 그 떨어지는 감정은 찢어지는 감정이 맞고 그러니까 목사님 설명이 저는 딱 맞다고 생각해요. 아마 그렇게 내 남편과의 과정에서 큰 기쁨이 없었다면 저 같으면 저희 아들이 또 저희 딸이 아마 견뎌내지 못했을 거예요. 저처럼 에너지가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도 그래도 기꺼이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견디고 계신 거라서 그 통증의 순간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4: 자녀들과의 관계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더 허전하고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이렇게 평생 자녀만 보고 살아오신 우리 집사님에게 아들과 딸은 어떤 의미일까요?
2: 심장, 간장, 췌장, 뇌, 콩팥 다죠. 다죠. 뭐 숨구멍까지 다 그 내 새끼들의 호흡같이 느껴지고요.
4: 그쵸.
2: 우리가 사실 일상 속에 살아가면서 누군가와 함께 오랜 세월을 지내왔고 그게 내 살과 내 정신과 내 영혼 이 모든 것들로 함께했다 생각했다면 영혼의 교집합이라고 할 거고요. 우리가 이제 인생의 여러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저는 제일 무서운 습관이 공간의 습관이라고 생각해요. 그 공간에서의 그 기억이라는 건 시각적 기억과 더불어서 청각적 기억 그리고 감각적 기억 이런 공감각이 함께 있는 기억이기 때문에 이건 뭐냐면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호흡이 들어갔다 나갔다는 들숨날숨이 그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상, 우리가 알고 있는 의무, 우리가 알고 있는 습관 그리고 우리의 삶, 너의 삶이 그냥 딱 맞물려 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는 상태처럼 돼 있는 것. 때로는 이게 좋은 말로 사랑이다 이렇게 불려줄 수 있겠지만 떨어지기 어렵다면 이건 사랑을 넘어선 또 다른 개념으로 정의를 해야 될 거예요.
4: 근데 지금 보면서 살면서 너무 힘든 순간이 오면 기도조차 아무 힘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 누구나 힘들 때 이제 기도로서 극복하고 싶은데 이분 같은 경우는 뭐 당장 힘든 문제가 기도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 공허한 마음이 충족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마 기도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힘들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억지로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그 힘든 마음을 토로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3: 그렇죠.
1: 물론 이제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이분은 사실 사람에게 너무 의존적이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쉽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이야기하는 건 좋을 것 같아요.
3: 너무 좋아요.
1: 기도를 해달라고 내가 이렇게
3: 중보기도를
1: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또 자기의 그런 마음을 나누고 하는 것까지 하고 또 하나는 신앙적으로 보면 이 상황이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좀 삼을 필요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실은 그동안 정말 하나님을 믿었을까 아니면 내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왔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진 않겠지만 또 이번 기회에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한번 맺어보는 그런 기회로 한번 삼아보는 것도 저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3: 그렇죠.
2: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꼭 신앙이어야 하나. 전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자녀가 종교와 같았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나에게 모든 것으로 영향을 미쳤던 것도 사실인 것 같긴 한데 이제 분명한 건 지금 이 어머니께서도 힘드셨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애들 둘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크고 사랑이 굉장히 컸는데 얘네들이 한꺼번에 확 분리가 돼버린 거예요. 순차적인 분리가 있었다면 그래도 조금 나았었고 우리가 조금 이렇게 좀 적응하는 기간이 있었을 텐데 적응할 기회도 없이 그냥 후루룩 애들이 다 날아가 버린 느낌을 가지니까 사이에 구멍이 퐁 나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데 일본 여성들이 한때 그렇게 욘사마에 열광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일본 여성들이 사실 남편들하고의 관계가 좋은 경우도 있었지만 외로움에 그 고독감에 떠는 여성들이 그렇게 많았고 그래서 흔히 우리가 나리따 이런 이혼이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 대학 가거나 그러면 그렇게 그냥 부부가 갈라지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우리가 결혼 이런 맞아요. 얘기가 막 나왔던 네. 거거든요. 그런데 이혼 이런 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그 떠난 빈자리, 텅 빈 빈자리를 뭔가로 메우기 위해서 중년의 일본의 중년 여성들이 선택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아이돌이었어요. 아~ 따뜻한 아이돌. 네네. 그러니까 일종의 대리만족인데 이 대리만족의 일환으로 사실 우리 어머니께서 뭘 했냐면 뭔가를 채워나가기 위해서 새벽에도 자꾸 나가셨거든요. 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쵸. 그런데 혼자 나가니까 힘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부터 파트너를 좀 찾으셔야 됩니다. 아~ 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혼자 막 감동하는 것도 좋은데 수다를 떨면서 우리의
3: 맞아.
2: 영의 아이돌로 그렇게 함께 해나갈 파트너를 좀 찾으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3: 공감해.
2: 새벽에도 둘이 나가야 재밌다.
4: 아 맞아요 맞아요.
3: 왜냐면 나가기 싫을 때 네. 전화해서 같이 나가고 하면 운동도 맞아요. 마찬가지잖아요.
4: 저도 새벽에도 30일 다녔었는데 저쪽에도 다녔었는데 정경미 씨가 네. 네. 같이 다니자고 서로 의지하면서 다니자고 그래서 저희는 같이 계속 다녔거든요.
3: 재밌었겠다.
4: 네, 그 재밌었죠.
3: 그죠.
4: 네, 끝나자마자 지금 준이라고 아이가 네. 생겼어요.
2: 아~
4: 새벽 기도 끝나자마자.
2: 새벽에 이루리로다.
4: 아멘. 아, 정말 큰 은혜를 받았어가지고, 네. 정말 교수님 말씀처럼, 같이 새벽 기도를 다닐 수 있는 파트너를 빨리, 네,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사님이 지금의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노크토크 식구들의 격려와 조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3: 그 사연 읽으셨을 때 네네. 한 군데 그 글귀가 팍 귀에 들어왔어요. 남편과의 그 뜨거운 사랑이 아니었었다는.
4: 그렇죠.
3: 그래서 지금이 좀 기회 아닐까요? 그러니까 남편과의 관계 회복이 아니라 네. 이제 시작하시는 거죠. 사랑을. 근데 뭐 불가능할 수도 있지만 저랑 제 아내랑 지금 뭘 하냐면요. 아이들이 독립했을 때 우리 둘만의 시간이 있을 때 우리 버킷리스트를 작성을 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둘이 있을 때 뭘 할 수 있을까? 우리 죽기 전에 해야 할 일들 그런 버킷리스트를 해갖고 그걸 하자. 그리고 취미생활 같은 걸 찾자 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어요. 운동. 왜냐면 같이 뭐 축구를 할 수도 없고 둘이서 아내랑 저랑 뭐 그 우리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운동 찾아서 뭐 지금 한 2년 동안 골프를 같이 배우고 있어요.
4: 와, 그거 너무 멋있더라고요.
3: 네, 같이 예, 배우고 네. 같은 선생님 때 같이 배우고 서로 봐주고 미래를 준비하는 건데
4: 네.
3: 이제는 상담자분은 이제는 아이들이 없으니까 뭐 힘들고 어렵겠지만 남편과의 한번 그런 사랑을 다시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지. 그래서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대화할 상대, 새벽기도 같이 갈 상대가 혹시 남편이면 너무 좋고.
4: 와우.
3: 그래서 남편과 함께 같이 뭐 운동도 한번 이 기회에 해보시고 두 분이 한번 영화도 보시면서 좀 더 친해져 보시고 그리고 두 분이서 몰래 한번 여행도 한번 가보시고.
4: 오, 좋다.
3: 네, 그래서 그런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4: 네.
3: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참 중요한 거 맞아요. 근데 네. 남편과의 관계도 회복하는 것도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4: 아멘.
5: 전사님 말씀 듣고
4: 네.
5: 그러니까 이게 과연 될지 안 될지는 사람의 개인 특성에 따라 다른데
4: 네.
5: 저희 어머니는 저한테 늘 하시는 말씀이 나는 한 번도 여자답게 살아본 적이 없어 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독립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어머니를 찾아뵙는 기간도 길어지다 보니 어머니도 홀로 남겨지셔서 어머니가 사람들을 찾기 시작하시고 또 교회를 찾기 시작하시는데 어느 순간에 집에 갔더니 아파트 통장이 되어 있고 어느 순간에 집에 갔더니 동창회 총무가 되어 있고 어느 순간에 집에 갔더니 어떤 복싱협회 뭐 관련된 뭐 자문위원
4: 네.
5: 그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다 아들을 위해서다. 아들의 행사를 위해서, 아들의 이미지를 위해서 그 협회에 들어가서 행사를 내가 가져오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결국은 아들을 위해서인데 어떻게 보면 이런 역할들도 또 새로운 역할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반려동물을 제가 그때 뭐 키워보시라고 했는데
0: 맨 처음은 너무 싫어하셨다가 지금 너무 좋아하세요.
3: 아, 그때 하나의 방법이
0: 제2의 아들이 된 거예요. 아들보다도 더 좋아하시고 나의 감정과 나의 힘듦을 어떻게 보면은 그 외로움을 강아지한테 그 반려동물한테 더 사랑을 주니까 이 사랑이 뭔가 분산되는 듯한 그리고 운동도 하시고 여행도 가시고 뭐 여수 오동도 해가지고 갈치 회도 드시고 이러면서 어머니께서 행복도 많아지시고 최근에는 이제 미스터트롯 열풍이 미스터트롯 부분에서 그 진성 선생님의 그 보릿고개를 듣고 집에 갔더니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 가사가 아이야 오지 마라 배꺼질라 이 부분인데 갑자기 오시면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마음이야. 아이야 오지 마라 배꺼질라 그러면서 에어컨 사달라고 저한테
4: 에어컨 사달라고 빨리 사야 돼요.
0: 계속 이렇게
5: 여기도 약간 반전이 있어요.
4: 네, 반전이
0: 이런 식으로 계속 하시면서 하시면 좋지 않을까. 좋은 생각이 드네요.
4: 맞아요.
2: 아, 저는 너무들 좋은 말씀이고 또 하나도 버릴 게 없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4: 네.
2: 다만 이제 남편이 반응을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강아지를 키우기에는 이제 어려움이 또 있는 분들도 그쵸. 계셔서 저는 둘 다 추천합니다. 사실은 제일 좋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우리가 생애를 살아가며 그렇다면 내 아들과 내 딸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대신에 비스꾸름이 한 건 뭐가 있을까 그런 것들을 조금 찾아서 아까 레온 씨 어머니께서 아들을 위해서 이걸 한번 해봤어. 아들을 위해서 저걸 한번 해봤어.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그 기쁨은 사실은 어머니일 것이고 결국 아들은 그냥 에어컨만 사드리면 되는 거거든요.
4: 에어컨만 사드리면 돼.
2: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혹시 하실 수 있다면 활동성을 조금 더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의 이런 구멍이 또 다른 사랑으로 채워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몸이 움직이면 그 마음도 함께 움직이면서 서로 간에 상호작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몸의 구멍은 마음이 채울 수 있고 마음의 구멍은 역시 몸이 채워갈 수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시간을 분배하는 일거리를 자꾸 좀 찾으실 필요가 있고요. 스스로에게 아이들의 빈자리를 우리는 지금 공허와 슬픔으로 해석을 해내고 있는데
4: 네.
2: 이것 말고 내가 우리 아이들의 떠남의 자리를 어떤 또 다른 해석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그 아이들이 왜 떠날 수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4: 네.
2: 아이들이 잘 컸던 거예요.
4: 그렇죠.
2: 충분히 사랑받은 아이들이 충분히 잘 떠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보니까 아들이 군대를 갔잖아요.
4: 네.
2: 금방 제대한다?
5: 짧아요, 그리고.
2: 아주. 와서는 밥은 또 억수로 처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잠깐의 공백이 어쩌면 영원한 이별의 전조가 아니라 훈련일 수도 있겠구나. 아이들은 성장 이후에 성숙하게 될 거고 그렇게 아이들이 성숙하는 과정에 부모들은 아이들의 성장을 끝낸 성숙을 보면서 그때 부모로서 제2의 성장을 시작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4: 그치.
2: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애들 결혼하고 뭐 애들 또 군대 갔다가 뭐 직장 잡고 이러면 떠날까 고민이시죠? 결혼하면 큰 방 또 하나 만들어가지고 들어와요.
4: 네.
2: 그러면 인생의 해피니스 행복이라는 건 거의 끝난 겁니다. 그때부터는 바로 손주병 걱정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즐길 수 있을 때 즐기셔야 돼요. 아까 제가 그 시간 아이들이 떠난 그 시간을 재해석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 시간은 성숙 성장이라고 하는 굉장히 추상적 시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떤 시간인가 나에게 주어진 이제 얼마 안 남은 딱 놀이의 시간이에요. 이때 정말 이렇게 손을 막 흔들면서 노셔야 됩니다. 미스터 트롯도 괜찮아요.
4: 네.
2: 그게 또 예수님 찬양도 괜찮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괜찮으니까 이때밖에 없어요. 한시적으로 주어진 이 정말 정수와 같은 시간을 아낌없이 썼으면 좋겠고요.
4: 네.
2: 어떤 걸 놀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전화 주세요.
4: 그럼 우리 이어서 이호선 교수님의 기도로 사연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하나님 마음이 참 헛헛합니다. 애들이 떠나고 나니 사는 재미도 없고 가끔 눈물도 납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이들 잘 크고 멋지게 성장하게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4: 아멘.
2: 하나님 우리 권사님 정말 잘하셨죠? 애들 키우느라 최선을 다하고 청춘이 마르는 줄 모르고 기쁨으로 달려왔습니다. 주님 우리 권사님의 등을 두드려주시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옵소서.
4: 아멘.
2: 참 잘했다 칭찬도 해주옵소서.
4: 아멘.
2: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 그 아이들마저 하나님 것임을 고백합니다.
5: 아멘.
2: 가장 사랑했던 그 아이들의 생명, 그 아이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임을 일상의 달콤함 속에 잊고 살았습니다.
4: 아멘.
2: 긴 세월 동안 하나님 안에 아이들은 자라났고 그렇게 엄마로서 성숙해졌습니다. 이 모든 성장과 성숙 속에 하나님이 계셨음을 고백합니다. 네. 이제 아이들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돌봄 사역에서 기쁨을 시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잘 성장시키는 능력을 가진 권사님입니다. 그 돌봄의 달란트를 이제 세상을 키우고 세상을 돌보는 일에 투여하게 도와주시고 이제 세상이 우리 권사님의 아이들이 되어서 세상이 아름다운 성장을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권사님에게 아름다운 성장의 힘을 주심을 감사드리고 이제 그 팔을 펼 때가 되었으니 그 손을 하나님이 잡아주시옵소서. 아멘. 고개를 들고 앞으로 나아가게 심장이 요동치게 도와주시고 이 모든 과정에 돌봄의 아름다움이신 예수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4: 아멘. 아멘. 오늘은 노크토크 36번째 시간으로 함께 했는데요. 오늘 다 어떠셨죠?
1: 제가 볼 때 우리 한국교회 부흥의 주역들이 있는데 누구냐면 여성들이거든요. 근데 그 여성들 중에서 중년의 여성들 이분들이 사실 한국교회 주역들이에요. 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많은 중년의 여성분들이 이런 빈둥지 상태일 때 저는 교회 나와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새벽기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러면서 저는 잘 이겨나가고 또 교회적으로는 교회가 부흥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연자분도 이번 기회에 교회에 나가면 사실 저는 모든 게 다 했다고 봐요. 영혼의 수다 떨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봉사할 수 있는 곳도 있고 선교도 갈 수 있고 거기 여행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거기서 또 빈 곳을 채우고 채우다 보면 아들은 군대 갔다가 곧 돌아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보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저는 그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4: 네.
0: 아름다운 꽃을 주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아니면 받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2: 아마 파는 사람이 행복할 겁니다.
0: 정답입니다.
4: 정답입니다.
0: 이 꽃을 주고 받는 것처럼 제가 봤을 때 오늘 사연자분도 우리 노크토크를 통해서 앞으로 많은 행복을 저희가 드릴 테니까 그래요? 그것도 행복 받으신 다음에 그걸 또 누군가한테 주시고 그리고 나서 또 우리 시청자분들도 우리에게 사연을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 또 노크토크 식구들이 또 가족같이 이렇게 잘 해드리니까 마음껏 안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저희 오늘 소감입니다.
2: 너무 꽃대걸이네요.
4: 네.
2: 꽃대걸.
4: 네, 오늘은 특별히 전도사님께서 음성사연 보내주신 우리 특수학교 선생님과 아이들에게 꼭 불러주고 싶은 찬양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찬양인가요?
3: 저랑 아내랑 아프리카에 이렇게 선교를 다니다가 네네네. 아프리카에서 이런 얘기 들었어요. 아프리카는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만을 위해서 엄마가 노래를 만들어준대요. 태어난 아이마다 다 다르게. 그리고 그 노래를 가족들에게 불러줘서 가족들이 다 익혀서 같이 그 아이에게 노래를 불러주는 거예요.
4: 네네네.
3: 아이가 나중에 성장해서 방황을 할 때도 가족들이 그 노래를 불러주기도 한대요. 그 아이들이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성숙해서 다시 또 돌아서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든 한 노래가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났을 때 우리 모두에게 다 너무 기쁨을 이기지 못하셔서 스바냐 3장 말씀처럼 각자에게 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노래를 불러주시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특수학교 선생님과 그 아이들 그리고 이제 아이를 군대와 또 이제 학교로 대학으로 보내신 우리 권사님에게 이 축복송을 부르면서 제가 축복해드리면 어떨까. 결국은 하나님 때문에 우리 모두가 행복해질 것입니다.
4: 아멘. 네, 그러면 우리 유은성 전도사님의 신곡 너로 인해 행복하게 될 거야 함께 들으면서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길 원한다면 주저 말고 노크해주세요.
1: 때로는 솔로몬처럼,
2: 때로는 다비다처럼,
0: 때로는 바나바처럼,
3: 때로는 다윗처럼
4: 여러분의 모든 고민을 주님의 마음으로 들어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위로가 함께하는 이곳은 노크 토크.

0: 사모였던 신우이는 결혼 후 계속 저를 괴롭혀왔습니다. 남편은 방관자로서 상황을 모르는 척했고 친정에서는 저를 믿지 않았습니다.
1: 남편은 대체 뭐 하실까?
2: 저도 이제 같은 생각이었어요. 네.
3: 인간이 아니문이다.
0: 30년이 지난 지금도
1: 뭐.
3: 아이고. 이거는 죄값을 물어야죠.
2: 제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었으면 3개월만 그랬어도 전 이혼 당했어요.
3: 저희 남편이 그렇게 네. 했죠. 이미 요당만 건넜어요.
1: 큰일 날 뻔했네요.
2: 큰일이죠. 이거는 저는.

아름답다라는 말은 순 우리말로 주어는 나를 뜻하는 옛말 아의 명사와 전미사 의미부터 나다움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아름 두 아름처럼 두 팔을 벌려서 껴안는 둘레를 의미한다고도 하는데요. 자, 그래서 아름답다라는 말은 나다움, 나답다, 그리고 두 팔 벌려 나를 한껏 껴안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나다움, 그리고 두 팔을 벌려 껴안는 둘레, 이 두 의미가 모여서 아름다움이라는 순 우리말이 탄생했다고 하죠. 요약하자면 아름답다는 진정한 아름다움은 나다움에서 나오고 그런 나다운 존재를 포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오늘 첫 곡은 Say You Love Me, MYMP, 그 필리핀 듀엣곡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내 인생의 명작 김하준입니다. 한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매주 토요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2시간 동안 좋은 책과 좋은 음악이 있는 곳, 김하준의 내 인생의 명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프닝 아름답 다, 순 우리말로 나다움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미가 또 하나 있는데, 한 아름 두 아름처럼 두 팔을 한껏 벌려서 껴안는 그런 행위를 뜻하는데, 그게 아름이라 그러는데요. 포용하다라는 의미도 또 있다 그래요. 이 나답다라는 거, 이 15세기 문헌에 보면은요, 석보상절에서는 이렇게 나온다고 해요. 이 나라는 게 아음이 이 한글로 아름답다 그에 시작하는 그 어원이고요. 또 아름답다, 나답다 이것을 의미를 내포한다고 하는데요. 자기다운 것이 가장 아름답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다고 하네요. 또 포용하다라는 그 아름이라는 이 뜻도요. 두 팔을 벌려서 껴안는 둘레라는 의미의 명사인데요. 아름답다는 이 명사에서 두 팔로 껴안을 만하다라는 뜻에서 이제 조금 더 진화돼서 남을 포용하는 넉넉한 마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15세기 문헌에 보면은요. 아름답다라고 나타나는 그 말이 아와 미음 또 접미 사이 답다 이렇게 돼서 나 그리고 나다움 이렇게 점점 구조가 발전됐다 그래요. 그래서 요약하자면은 아름답다는 진정한 아름다움은 나다움에서 나오고 그리고 그런 존재를 포용한다 또 안아준다 그런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참 아름다우시네요 이런 말 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죠. 아무리 이쁜 여자를, 이쁜 남자를 이렇게 봐도 아름답다라는 말은 쉽게 입에서 좀안 나오는 편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건 어떨까요? 제 주변에서도 제 아는 분들 꽤라기보다 한두 분 정도 생각이 나는데 아름이라는 이름이 있죠? 그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나다움, 아름다움, 포용, 이런 기분 좋은 단어와 의미가 생각난다면 어떨까요? 진정한 아름다움은 나다움에서 나오고 그런 존재를 안아줄 수 있다는 것, 아름답다라는 것, 의미가 다시 한번, 되새겨집니다. 주변에 있는 아름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을 찾아보면 어떨까요? 그분들의 모습이 다시 떠올리면서, 이 의미를 되새겨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잊혀지고, 그 스쳐 지나갔던 아름다움이라는 이 단어의 깊은 내면에 있는 나다움, 그리고 그것을 포용할 수 있는 두 팔을 벌려 껴안는 행위,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나다움이 무엇인지, 그리고 두 팔을 벌려 껴안는 그 둘레, 우리는 무엇을 껴안고 있는 것인가, 무엇을 껴안아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아름답다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혹은 생각날 때마다 나를 먼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내 인생의 명작 주제는요. 오늘은 책이 아니라 제가 직접 조사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가끔이죠. 가끔 뭐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호주라는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가 떠오르는데, 호주라는 나라가 얼마나 재밌었는지 제가 호주 특집으로 방송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 외래종이라고 그러죠. 야생 고양이, 토끼, 또 에뮤라고 해서 타조처럼 생긴 호주가 전쟁을 치른 야생 동물에 대한 그 주제로 방송을 했던 기억이 나요. 이 호주와 그 토착 동물들, 그러니까 뭐 25억 마리의 토착 동물들을 살해해서 멸종 위기를 초래하고 또뭐 애완견으로 애완 토끼로 들어온 뭐 10마리 정도의 토끼가 수억 마리로 번식해서 생태계를 황폐화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 방송으로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뭐 예전에는 뭐 야생 고양이, 뭐 토끼, 에뮤 이랬다면 지금 뭐 현재도 뭐 멧돼지, 사슴, 낙타 이런 수많은 그 동물들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게 호주죠. 지금 전 세계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이란과의 그리고 이스라엘과의 전쟁의 촉각을 내세우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호주의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주제는 제가 제목을 한번 지어봤어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스포츠는 무엇일까? 제가 조금 뜸을 들여도 될까요? 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스포츠는요, 바로 크리켓입니다. 크리켓 리그가 왜 세계 최고인,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IPL이라 그래요, 크리켓 리그를. 세계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이유는 우선 인도라는 15억 명의 시장, 그 거대 시장을 기반으로 한 압도적인 시청자 수. 경기가 열리면 무조건 5억 명 이상은 본다 그럽니다. 뭐, 기본으로 가장 많은 게 아니라. 그리고 천문학적인 중계권료, 그리고 스폰서십. 인도는 지금 15억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고, 그 15억 인구의 열광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이 IPL 리그는 전 세계에서 이미 가장 큰 리그 중에, 스포츠 리그 중에 하나로 성장을 했죠. 인도라는 나라는 참 재밌어요. 이제 어떤 재미냐면은 이렇게 그 덩치가 굉장히 크고 이렇게 그 체력적으로 뛰어난 그런 인종은 아닌 것 같죠. 그래서 스포츠 혹은 올림픽, 에이션 게임 이런 데서 인도가 활약하는 걸 보는 기회는 거의 드물다고 보아집니다. 뭐 달리기, 육상, 야구, 축구, 수영, 뭐 기초 종목부터 팀 종목까지 인도가 세계 최고인 스포츠 종목은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하죠. 하지만 우리가 보지 않는다고 이 크리켓이라는 경기를 우리는 너무나도 외면하고 무시하고 살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자, 인도의 크리켓 리그는 경기당 1,500만 달러 이상의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판매권은 60억 달러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뭐 야구, 축구 같이 주요 스포츠 리그를 뛰어넘는 규모를 보여준다 그래요. 자, 60억 달러면은 요즘 환율이 1,500원이 넘으니까 어떻습니까? 몇십조가 그냥 넘어가는 이 미디어의 그 돈에 대한 개념이 바뀌고 있는 거죠. 박진감이 넘치는 규칙으로 또 점점 바뀌고 있고요. 세계적인 스타 및 한국 기업의 후원을 지금 이끌어내고 있는데, 뭐 LG, 현대 혹은 뭐 롯데 이런 한국 주요 기업들이 인도 크리켓 팀과 스폰서십을 맺고 홍보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식민지 시대 유산이죠. 이 크리켓은 영국 식민지 시절 영향으로 영연방 국가죠. 뭐 인도, 호주, 잉글랜드 뭐 이런 그런 국가를 중심으로 인기가 높기는 하지만 지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저변이 확대되고 있는 게 또 사실이기도 합니다. 크리켓이라는 이 스포츠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특히나 문외한들이 많고 미지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궁금하고 심지어는 크리켓이 몇 명이서 하는지 어떤 도구로 하는지조차 모르는 분이 대다수인데요. 오늘 내 인생의 명작을 통해서요. 이 크리켓이라는 스포츠가 얼마나 재밌고 얼마나 흥미롭고 전 세계를 압도하는 수준의 그 경기력과 스폰서십과 이 돈의 규모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치열하다는 거 알게 되면은 무척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도에서 크리켓은 더 이상 스포츠가 아닙니다. 인도에서 크리켓은 종교입니다. 실제로 인도 역사상 가장 위대한 크리켓 선수로 꼽히는 사천 텐돌카는 이미 사원에서 모시는 힌두 신이 되어 있습니다.

카펫부터 하드우드 바닥까지 노즐 교체 없이 청소하고 먼지도 알아서 비워주는 LG 올인원 타워 청소기. 지금 LG닷컴에서 구매하면 149불 상당의 청소 노즐 키트를 무료로. 더욱 스마트하고 강력해진 LG 올인원 타워 청소기가 10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인도에서 크리켓은 더 이상 스포츠가 아닙니다. 종교라고 할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도 역사상 가장 위대한 크리켓 선수로 꼽히는 사천텐 둘카는 이미 사원에서 모시는 힌두 신이 되어 있죠. 인도는 그렇게 선수들이 받는 연봉도 상상을 초월합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인도 프로 선수 이 평균 연봉이 프리미어리그, 세계 최고의 축구리그라고 할수 있는 영국의 프리미어리그를 앞선다고 합니다. 인도에서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유명한 크리켓 선수를 피아트 컬린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 1년에 버는 돈이 우리 한국에서 가장 현존하는 전체 모든 운동선수를 포함해서 최고의 선수라고 할수 있는 우리 손흥민 선수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이들이 받는 이 천문학적인 이 돈, 이 액수가 그런데 이 물가 자체가 다르잖아요. 미국도 다르고 한국도 다르고 또 인도도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인도에 그렇게 터무니도없이 낮은 한국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그 낮은 물가를 생각하면 대체 얼마를, 그 체감으로 따지면 아마 몇조 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크리켓이 생소한 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도 역시 전혀 몰랐으니까 말이죠. 이번 기회에 이 크리켓이라는 스포츠를, 아, 이런 스포츠가 있구나, 흥미로운데, 정도의 감정만 느껴도 정말 의미가 있는 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 인도 크리켓에 또이 프리미어 리그라고 하는데요. 이 IPL이라고 하는데 줄여서 2008년부터 이게 본격적으로 이 프로 리그가 시작되었습니다. 매 경기 평균 시청, 그러니까 가장 인기 있는 경기 말고 그냥 평균. TV 시청자가 1억 7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말하면서 뭐, 지금 뭐, 몇십만 명, 뭐, 이렇게 뭐, 1%, 2%대라 그러죠. 환산해보면 몇십만 명될 텐데, 1억 7천만 명. 상상을 더 이상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에너지가 너무 무리가 되는, 이전 세계 IPL, 이제 인도 프리미어 리그 줄임말 IPL, 이 시청자가 14억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IPL이 한해 60경기밖에 치르지 않습니다. 우리, 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이제 한국도 100경기 이상 치르고, 메이저리그가 140경기 이상 치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도는 딱 60경기만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 그리고 이제 2022년, 이렇게 중계권료가 쭉 올라갔는데 평균 중계권료가 53조가 되었다고 합니다. 미국 하면 그 언론 재벌 루퍼트 머도 기억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뭐그 정치도 한다고 대통령 선거도 나오고 했었는데 이 언론 재벌 최고의 언론 재벌 루퍼트 머도의 자회사 또 소니 그리고 페이스북 이렇게 치열한 경쟁 끝에 로퍼트 머덕이 중계권료를 따졌는데, 따냈는데, 경기당 평균 100억 원 이상을 지불한다고 합니다. 중계권료로. 세계에서 가장 비싼 스포츠 중 하나가 됐습니다. 그리고 크리켓은 인도의 모든 스포츠 시청자들의 93%를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TV에서 크리켓이 중계를 하면 무조건 그 채널은 본방사수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언어가 있고 수많은 그 지역, 종교 그리고 계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라는 나라를 하나의 나라로 유지해 주는 것이 바로 스포츠, 크리켓이라고 합니다. 이 흥미진진한 크리켓에 관련된 이야기 노래 듣고 돌아와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영국 연방 국가들이 모이는 크리켓 월드컵은요, 100개국 이상에서 중계가 되고요, 20억 명 이상이 봅니다. 현대, 삼성, LG, 롯데 이런 그 대기업들도 크리켓의 주요 후원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에서 축구 다음으로 인기가 높은 스포츠로 꼽힌다고 하는데, 축구가 35억 명이 시청을 하고 크리켓은 20억 명 이상이 지켜본다고 하죠. 인도 크리켓 선수들의 천문학적인 수입이 이제 비로소 이해가 되시나요? 사실 인도는 인구에 비해서 또 국가 국력에 비해서 올림픽이나 이런 그 국제대회 성과가 아주 저조하죠. 형편이 없죠. 네.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도인들은 오직 크리켓만 열중을 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스포츠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인들은 모이면 축구도 하죠, 야구도 하죠, 농구도 하죠, 뭐 많이 하잖아요. 배드민턴, 테니스, 뭐 하다못해 수영, 뭐 달리기. 아, 요즘 애들은 다 게임 많이 하죠. 예. 근데 이제 그 아웃도어 스포츠도 많이 즐기기는 하잖아요. 그런데 인도 아이들은요, 작은 공터만 있으면 크리켓을 합니다. 학교가 끝나면 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크리켓 선수가 돼서, 프로 선수가 돼서 셀 수도 없이 많은 천문학적인 돈을 버는 것을 꿈꾸면서 크리켓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 그렇다면은 인도 사람들은 왜 그렇게 대다수의 국민들이 크리켓에 열광을 하는 걸까요? 많은 스포츠가 그렇듯이 영국에서 또 시작이 됩니다. 제국주의와 함께 전 세계로 퍼져나가죠. 인도에는 19세기 중후반 식민지배와 함께 소개가 되었는데요. 영국은 다른 유럽 국가들과 다르게 이 스포츠를 식민지배에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영국인들은 크리켓이나 이그 운동 스포츠 자체를 신사나 이제 교양 있는 계층이 하는 스포츠라고 처음에는 자기들끼리만 즐겼는데, 이 식민 통치가 점차 자리를 잡게 되면서 인도의 상류층에도 개방을 했고, 개방을 해야 이 영국 그 정치가들이 현지에서 운동을 또할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영국 입장에서는 크리켓을 통해서 스포츠맨십과 복종심을 가르치게 됩니다. 일종의 뭐 문화 제국주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마찬가지로 인도 상류층 입장에서는 크리켓이 영국의 지배층과 교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둘의 이해관계가 아주 잘 맞아떨어진 것도 이유가 될 겁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김아준의 내 인생의 명작 크리켓이 세계 최고의 스포츠인 이유 오늘 주제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1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잠시 후에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여러분은 지금 좋은 책이 좋은 사람을 만든다. 김아준의 내 인생의 명작을 듣고 계십니다.

크리켓이 왜 세계 최고의 리그인가? 네, 김하준의 인생의 명작 2부로 돌아왔습니다. 크리켓, 특히 인도 프리미어 리그라고 하죠. IPL. 왜 세계 최고의 리그라고 평가받을까요? 15억 인구를 바탕으로 인도 사람들이 15억 명도 그것도 정확하지도 않대요. 인구 센서스 그 통계 조사를 하잖아요. 그게 1년이 넘게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가늠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너무너무 면적이 넓고 인구가 많다 보니까 실제 그 조사에 응하는 그 비율도 굉장히 낮고요. 그리고 언어가 다르고요. 그리고 너무나 그 오진 곳에, 외진 곳에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뭐 대략적으로 15억 이상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이 인도 시장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압도적인 경제 규모와 인기 때문이죠. 게임당 중계권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억이 넘고요. 전 세계 스포츠 중에 축구 다음으로 많은 팬덤을 보유하고 막대한 스폰서십, 상업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국민 스포츠죠. 네. 단순히 근데 스포츠를 넘어서 국가의 종교와 같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장 크리켓을 잘한 사람이 이미 신이 되었던, 이게 무슨 만화 속에 나오는 장면이 아니라 정말로, 실제 인도 역사상 가장 위대한 크리켓 선수인 사천덴 둘 칸이 이미 사원에서 모시는 힌두 신이 되어 있다고 하죠. 네. 고대 아리아인의 원주민 지배 과정에서 형성된 4대 바르나라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인도의 카스트 제도인데, 제일 상위 계층이 브라만, 그 다음이 크샤트리아, 그 다음엔 바이샤, 그리고 수드라, 그리고 불가촉 천민이라고 하죠. 인간임을 포기한 달리트로 나뉜 그 뿌리 깊은 계급 구조죠. 1947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면서 법적으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골 지역, 또 혼인, 사회적 관습 속에서 여전히 아주 아주 강력한 차별과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아주 조금 더, 한발더 나아가면은 브라마는 이제 종교, 사제, 성직자, 그러니까 종교를 관할하는 제사장이죠. 가장 높은 지위입니다. 크샤트리아, 이 제사장보다 아래 계급이죠. 왕족이죠. 귀족. 예, 그 다음 세 번째, 바이샤. 상인들. 뭐, 물건을 파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물건을 생산한 사람, 주로 이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부들. 근데 이제 그냥 농부가 아니라 이제 지주계층을 뜻한다고 해요. 바이샤 계급이. 수드라. 수드라는 그 농업으로 따지자면 이제 지주 밑에서 일을 하는 사람. 그리고 이제 상인 밑에서 일을 하는 사람. 그리고 일반 노동자와 천민계층은 수드라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불가촉 천민 있죠. 불가촉 천민, 달리트. 이 어떠한 계급에도 속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닿기만 해도 오염된다라고 해서 엄청난 차별을 받고 있는 계급이죠. 자, 이 계급이 1947년도에 차별금지법이 생겨났는데 아직까지 모든 인도인들에게 사회적 관습, 인식, 뿌리 깊게 남아 있습니다. 할당제라고 있는데요. 이게 차별받아온 하위계층을 위해서 교육, 공직, 그 다음에 이제 지정 카스트에, 당신들은 이런 계급이지만, 그동안 차별을 많이 받았으니까, 이 직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 그, 시스템화 된 거죠. 할당으로. 근데 이제 역차별 논란 때문에 또 유야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도시와 농촌 차이도 크다고 합니다. 도시 지역은 교육과 산업화로 차별이 조금 옅어지고 있는 편이긴 한데, 시골 지역에서는 여전히 결혼과 사회생활에 아주 강력한 제약, 우리 뭐,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사를 지낸다거나, 어떤 오래된 관습과 가치를 지키는데 조금 더 보수적인 그 성향이 강한 게 약간 시골 쪽이나 지방 쪽이 조금 더 강한 것처럼, 인도도 마찬가지로 시골이나 지방 쪽에서는 여전히 결혼과 사회생활에 아주 강력한 차별과 제약으로 이 카스트 제도가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 카스트 제도는 인도 사회의 족쇄이자 관습, 이기 때문에 법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육, 그리고 경제적 격차, 뭐, 삶의 수준,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인도 사회에서 여전히 아주 뿌리 깊게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 미국의 바르나 카스트 구조에 대한 얘기를 길게 제가 해드리는 이유는요. 이 불가촉 천민인 달리트 계급임에도 불구하고 인도에서는 크리켓이라는 스포츠만큼은 절대로 전혀 이 계급이 관여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어떤 이유로 이 크리켓이라는 스포츠만 유일하게 인도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되었을까요? 자, 음악 듣고 돌아와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크리켓이라는 스포츠는 말씀드렸다시피 일종의 문화 제국주의, 영국으로 따지면은 제국주의의 일환으로 인도에 소개가 되었습니다. 또 인도 상류층 입장에서는 이제 지배자 계급인 영국인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신분 상승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수단이었죠. 그래서 영국 지배층과 교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고, 이 둘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죠. 그 다음에는 이제 지역 부족, 종교 집단별로 크리켓 팀이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인도는 종교나 지역, 부족이 굉장히 구분이 많기 때문에 종류, 영국 팀도 있고, 그 다음에 더 훨씬 더 많은 인도의 지역, 부족, 종교 집단별로 팀이 결성돼서 이들 간의 교류전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전쟁이 벌어지고, 뭐 휴전이 이루어지고 하는 이 와중에서도 이 크리켓 경기는 멈추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시작된 인도에서의 크리켓. 이게 이제 또 묘하게도 이 민족주의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는데요. 사실 인도로서는 영국을 합법적으로 어쩌다가라지만 이겨볼 수 있는 게 크리켓밖에 없었죠. 영국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도 영국에 이겨도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기는 유일한 합법적인 공간이 바로 크리켓 경기장 안에서의 승부였습니다. 영국과의 경기마다 인도 사람들이 열광을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 크리켓은 인도인들의 애국심을 끌어올리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역할 덕에 크리켓은 1947년 영국이 인도에서 철수한 이후에도 인도에서 최고로 인기 있는 스포츠로 남게 되었고, 인도의 어떤 그 국가의 그 가장 위대한 힘을 보여주고 유지할 수 있는 스포츠 이상의 의미로 남게 되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이 크리켓의 국민 스포츠가 된 결정적인 이유로는 파키스탄과의 오랜 정치적인 갈등 때문인데요. 이 종교 대립으로 파키스탄이 분리 독립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양국은 몇 차례 전쟁도 불사한 원수지간이 됐죠. 그래서 작년에도 뭐그 접경 지역에 뭐그 실제로 유혈 사태, 뭐 총과 포가 이용되는 그런 국지전이 있었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이두 나라 간의 크리켓 경기가 벌어지면 이거는 전쟁이죠. 네. 우리는 이미 한국과 북한을 비교했을 때 이제 경제력 차이가 너무 압도적으로 나기 때문에 목숨 걸고 하는 전쟁의 의미는 사실은 없죠. 뭐 한국과 북한이 축구를 한다, 야구를 한다 그러면 이제 한국으로서는 흥미로운 마인드로 바라는 보겠지만 목숨 걸고 북한을 이겨야 돼 이런 느낌은 없는 반면에 인도와 파키스탄은 생활 수준이 비슷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국경을 인도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나뉘어졌기 때문에 한 민족에서 철천지 원수가 되는 그 한끗 차이의 감정적인 그 경계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죽어도 이겨야 된다. 우리 예전에 그 일본과 축구 경기에서 지면은 그 현해탄에 빠져 죽을 각오로 경기를 뛰어라. 뭐 이런 그 말이 있었던 것처럼 인도와 파키스탄의 경기가 그렇다고 합니다. 2015년도 인도와 파키스탄 국가대항전에서는 한 경기에 시청자가 무려 10억 명이 넘는 인구가 한 경기를 관전했다고 합니다. 인도인들은 종교, 민족, 언어, 이 카스트 제도에 상관없이 이때만큼 하나가 돼서 국가를 응원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카스트 제도에 대한 말씀 다시 이제 드리면, 인도에서 크리켓은 스포츠가 아니죠. 종교와 마찬가지죠. 실제 인도 역사상 가장 위대한 크리켓 선수로 꼽히는 이 사천 텐둘칸 역시, 이 높은 계급의 사람이 아니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도에서 이 브라만, 크샤트리아들이 기도를 하고 경배를 하는 위대한 신이 저이 말할 때마다 너무 웃음이 나와서 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참고로 살아 있습니다. 네. 그 생신이라고 하죠. 살아있는 신. 네. 해피 벌스데이 아니고요. 생신, 살아있는 신. 네. 이 사람은 아주 낮은 계급, 천박한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크리켓의 영웅으로 거듭나서 인도에서 그 템플에서 모시는 신이 되었고요. 높은 계급의 그 집단인 브라만과 크샤트리아인들이 이 낮은 계급의 이 크리켓, 위대한 크리켓 스포츠맨인 사촌 텐둘칸에게 경배를 하게 되는, 네, 그런 문화가 됐습니다. 상상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도라는 나라는 이 카스트 제도를 통해서 아주 엄격하게 계급 간의 이동 금지를 명문화했지만 크리켓을 잘하는 사람에게는 예외를 부여함으로써 별거 아니네라는 그 계급 차이를 희석시키는 그런 역할도 했다라고 봐집니다. 무엇보다 이 크리켓이 국민 스포츠가 된 아주 결정적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키스탄과의 경기죠. 그때 이제 파키스탄을 이기는 그 기염을 토했기 때문에 인도 사람들이 열광을 하게 되었고, 이 파키스탄이 크리켓을 또 잘한다고 해요. 근데 인도가 더 잘하니까 그 인도가 그더 유명한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인구와 인프라 때문에 인도가 조금 더 우위에 있다고 합니다. 2015년도 이 10억 명이 넘는 국가대안전을 봤는데, 그것 때문에 이 인도 정부는 이 인도 국내의 여러 다양한 집단을 결속시키기 위해서 크리켓을 더욱더 장려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 여기에서 1983년도에 크리켓 월드컵 우승은 인도에서 이 크리켓의 인기를 더 폭발시켰는데, 그것도요, 아주 드라마틱한 게, 자신들의 식민 지배했던 영국이라는 나라의 런던 한 복판에서 트로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네,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자부심이 쩔었죠. 자존감을 지키게 됐죠. 우리에게 시련을 주었던 영국, 그 영국을 인도 크리켓 선수들이 영국 본토로 가서 승리를 쟁취했던 것이죠. 영국 사람들은 이제 자기네가 세계 1등이라고 할 만한 것이 생겼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자랑할 거리가 생겼습니다. 그럴 만도 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크리켓이 최고의 스포츠가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 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크리켓은 인도인의 신체적인 특질과도 아주 잘 맞는 스포츠이기도 합니다. 이 축구나 농구를 하려면 키가 더 크고 체격, 체력이 또 뛰어나야 되겠죠. 그런데 인도 사람들은 비교적 좀 이렇게 체구 작은 편이죠. 우리가 이제 이 뉴욕에서 보는 인도 사람들을 딱 떠올리면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계 어딜 가도 인도 사람, 중국 사람들은 쉽게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그렇게 왔다 갔다 많이 하고 있죠. 인도 사람들은 그 대개 그렇게 덩치가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크리켓이라는 스포츠는 민첩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인도에는 채식주의자가 많다고 해요. 인도를 가보지는 않았지만 한여름 땡볕에서 이 크리켓이라는 경기는 오래 버텨야 됩니다. 그래서 몸에 열을 높이는 고기는 별로 좋지 않다 그래요. 오히려 채식을 위주로 먹는 사람들이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하는데요. 크리켓은 축구만큼이나 또 돈이 들지 않잖아요. 인도 사람들은 대부분 좀 이렇게 극빈층이 많죠. 하지만 극빈층도 충분히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게 크리켓입니다. 왜냐면 이제 크리켓을 하려면 그냥 공이랑 나무 방망이만 있으면 됩니다. 장소도 뭐 골목이든 공터든 뭐 실내든 실외든 맞춰서 하니까 아무 관계가 없죠. 야구를 하려면 어떨까요? 이 글러브가 있어야 되고 배트가 있어야 되고 안전 장비가 있어야 되고 뭐 포수 글러브, 일루수 글러브, 투수 글러브 다 다르죠. 그리고 또 헬멧도 있어야 되고요. 장갑도 있어야 되고요. 스파이크도 있어야 되고요. 유니폼도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크리켓은 야구와 달리 맨손으로 공을 던지고 잡고 글러브가 없이요. 그리고 그냥 뭐 방망이 하나면 된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시간이 많이 줄었지만 크리켓 원래 오리지널 크리켓이라는 경기는 세계에서 가장 경기 시간이 긴 스포츠였다 그래요. 보통 낮 2시에 시작하면 보통 9시나 10시 정도가 되어야 끝났다고 합니다. 요즘에 이제 스포츠 중계로 이제 3시간을 리밋으로 딱 줄여서 하는데 일반적으로 클래식한 게임에서는 한 경기를 끝내는데 3, 4일이 걸리기도 한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뭐 밥 먹으면서 뭐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잡담도 하고 잠도 자고 막 이렇게 쉬엄쉬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느긋한 인도 사람들 기질에 참 맞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모든 이유를 들어서 절대 맞지 않는 스포츠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이 그 크리켓을 좋아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인도의 시골에 가면은 특별한 오락거리가 없대요. 그래서 이 크리켓을 하면 하루 이틀 3일이 금방 가서 많이들 좋아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규칙도 야구와는 뭐 비할 바 없이 단순하다고 합니다. 야구는 사실 모르고 봐서 그렇지 알고 보려면 정말 많은 규칙을 알아야 되는데 크리켓은 교육 수준이 낮은 인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규칙이 아주 단조로운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경기당 한 팀 11명이고요. 널찍한 운동장 가운데 피치라는 공간이 있는데 길이 20m, 너비 2.64m. 이 직사각형 공간에서 투수가 원바운드로 공을 던집니다. 야구는 직선으로 날아온다면 이게 한번 튕겨야 된대요. 그리고 원바운드로 튕긴 공을 타자가 치면 되는데 파울이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뒤로 날아가던 옆으로 날아가던 360도 아무 공간이나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이 피치 양끝에 위킷이라는 나무 막대가 서 있는데 타격한 다음에 공이 그 위킷에 오기 전에 타자 주자가 이 구간을 달리면 1점이 되는데 이 그러니까 야구랑 중요한 구분하는 방법이 야구는 1루, 2루, 3루, 홈베이스 이렇게 4개가 있잖아요. 크리켓은 1루, 2루 왕복 달리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에 펜스까지 공이 굴러가는 장타를 치면 4점, 그 펜스를 넘어가면 한 번에 6점을 줍니다. 그러니까 10명의 타자가 아웃될 때까지 이닝이 계속되는데 보통은 농구보다 점수가 많이 난다 그래요. 세 자리 있으면 뭐 100점, 150점 막 이렇게요. 그러니까 타자가 이제 야구 같은 경우는 3명까지 죽어야 되니까 만약에 4번이나 5번은 그 이닝에 못 나올 수 있잖아요. 크리켓은 무조건 타자는 한 이닝에 다 나온다는 거죠.
뭐, 이 정도만 알아도 크리켓을 이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정도로 단순한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무엇보다도 이 크리켓이라는 스포츠가 인도인들이 열광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신분 상승의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인도의 카스트 제도,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그리고 마지막에 불가촉, 천민, 달리트까지 뿌리 깊은 계급 구조로 되어 있죠. 특히 이 브라만과 크샤트리아가 가지고 있는 이 권력은 인도의 모든 종교, 그 다음에 정치, 그리고 비즈니스까지 다 이 중요한 그 이 계급인 브라만 크샤트리아가 지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바이샤와 수드라는 이 상위 계층에 가는데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불가촉 천민의 달리트는 어떻겠습니까? 아주 말도 안 되게 모든 상위 계층으로의 길이 완전히 막혀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하지만 인도에서는 유일하게 이 카스트 제도를 뛰어넘는 스포츠가 있는데 그것이 크리켓입니다. 브라질이나 아프리카라는 나라,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에서 신분 상승은 축구가 대변되고 있죠. 하지만 이를 단박에 뛰어넘는 게 바로 크리켓을 잘하는 겁니다. 프로 선수나 국가의 대표가 되면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손흥민보다 더 많은 연봉이 보장이 되고, 그리고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또 웃음이 나오는데요. 최하의 카스트에서 가장 높은 상위 카스트도 숭배하는, 그러니까 불가촉 천민 달리트에서 브라만이나 크샤트리아, 그러니까 사제, 제사장, 성직자나 왕족, 귀족들이 숭배하는 신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크리켓을 하는 거라고 합니다. 하나 카스트에 관련된 얘기를 하나 더 하자면, 인도에서는 이 다른 카스트 계급 간의 몸을 부딪히는 것을 극도로 꺼린다고 하죠. 그래서 그 불가촉 천민의 달리트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닿기만 해도 오염된다 그래서 그 달리트 계급은 그 피부에 아예 손을 닿는 것 자체가 아주 금기시되는 일이었죠. 그런데 크리켓이라는 스포츠는 이 서로 간에 몸을 닿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인도에서는 이 크리켓이 인기를 얻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무엇이 되었던 크리켓이라는 스포츠는 인도를 중심으로 15억 명의 국민들이 하나의 동질감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유일한 문화수단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곰과 남자는 공만 있으면 온종일 놀 수 있다. 크리켓이 대체 뭐라고, 이 공놀이 하나가 그런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김아진의 내 인생의 명작, 오늘 저 혼자 즐거웠었던 것은 아니길 바랍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스포츠, 크리켓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내 인생의 명작은 매주 토요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2시간 동안 이어지는 좋은 책과 좋은 음악의 만남입니다. 오늘은 독특하게도 이제 봄맞이의 스프링 스페셜 크리켓이라는 몇 달에 한 번씩은 이렇게 새로운 주제로 호감하고 흥미로운 주제로 제가 이제 자료 조사를 해서 책이 아닌 그 자료로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는 순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세계에서 가장 비싼 스포츠 크리켓 여러분과 함께 나눠 봤고요. 저는 다음 주에는 진짜 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의 명작, 저는 김하준이었습니다.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1: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2: Song 말씀 시편입니다. 시편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0: 제22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아일레 샤할에 맞춘 노래.
1: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여,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락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0: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재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일을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1: 제23편 다윗의 시.
0: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

제24편 다윗의 시.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0: 제25편 다윗의 시.
1: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궁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제26편 다윗의 시.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 싸우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서 싸우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라고 포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17불 99 씨 없는 수박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개당 3불 99 찰 옥수수 5개당 5불 헤어룸 수라면옥 명태회 비빔 팬냉면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개당 10불 99 K타운 전 튀김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개당 3불 49 헤어룸 손 군만두 개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4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음식이 보약이라는 말 믿으시나요? 프리미엄 내추럴 식품 전문 기업 마케두리가 강원도 특별 제품으로 특별한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8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롯데 플라자 마켓 센터빌에서 펼쳐지는 마케두리와 강원도 특별전. 철원의 진한 여주 액기스, 홍천의 고소한 생들기름과 참기름, 정선의 녹두빈대떡, 인제국민학교 떡볶이, 횡성의 향긋한 더덕구이, 서산 명인이 만든 감태까지, 여기에 군산 암꽃게로 만든 깊은 맛의 꽃게장, 그리고 120년 천종산삼 배양액 산삼비책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자연이 키운 최고의 맛, 강원도와 전국산지의 프리미엄 먹거리를 직접 만나보세요. 8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롯데플라자 마켓 센터빌, 마켓우리 강원도 상품 특별전, 맛도 건강도 다 챙기는 마켓우리. 한국에서 직접 오신 여주 사장님, 산삼 사장님을 롯데플라자 마켓 센터빌에서 만나보세요.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1: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된 한국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2: Welcome aboard.
3: 입이 트이는 영어.
4: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This is 입이 트이는 영어 on EBS FM.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5: Yes,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to 입이 트이는 영어. I'm Jennifer Clyde.
4: 자, 입티영의 모든 주제는 여러분이 다 신청을 주제 신청방을 통해서 해주시는 주제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저작권에 관련된 주제입니다. 저작권 관련된 글을 올려주신 분이 있어서 사연으로 올려주신 건 아닌데요. 익명을 올려주셨어요. 자, 저작권 관련된 주제 자체를 저희가 그래서 영어로 설명하는 기회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저작권을 일단 영어로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5: Copyright.
4: Copyright. 그래서 저작권을 보호한다고 하면 copyright protection이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것도 알아두시면 좋은 단어고. I guess things that are protected by copyrights are music, videos, books, and even articles, right?
5: Mm-hmm.
4: You have to get the permission from the copyright holder.
5: Absolutely.
4: In order for you to use it somewhere, such as on an online blog or something.
5: Mm-hmm.
4: 여러분이 이제 온라인상에 우리가 영상이나 글 이런 걸 이제 다양하게 포스팅하는 시대다 보니까 저작권이 보호되는 영상이나 음악 혹은 글귀 같은 것들을 조심해 잘 써야 되죠. 그렇죠? 본인이 허락을 받고 쓴다든가. 입티영 교재 내용과 방송 내용도 사실 저작권의 보호를 받고 있거든요.
5: 그렇죠.
4: 여러분이 네. 이제 자기 개인 블로그라든가 이런 데 이제 그냥 다 전문을 막 포스팅하거나 이거는 조금 저작권 침해 요소가 있어서 조금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됩니다.
5: 네. 그러고 보니까 또 piracy, 뭐 plagiarism, plagiarize 이런 단어들이 생각이 나는데 copyright, 뭐 저작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아무래도 무단복제 이런 단어를 나오잖아요.
4: 그렇죠.
5: 무단복제,
4: 그러니까 piracy.
5: Piracy. 네, 맞아요. 네.
4: plagiarize는 약간 표절하다라는 뜻이죠.
5: Exactly.
4: Plagiarize.
5: 아하.
4: 그러니까 음악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뭐 논문에서 논문 표절.
5: 그렇죠. 논문 표절.
4: 논문 표절 진짜 많이 들어보죠.
5: 맞아요. Plagiarize 그거를 표절 자체를 plagiarism이라고 하잖아요.
4: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더 큰 맥락에서는 intellectual property rights거든요.
5: Yes.
4: 이게 이제 지적 재산권인데 거긴 뭐 상표권도 있고 특허라고 하죠. Patent도 있고요. 오늘 다루는 copyright 저작권도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일단 핵심 단어 몇 개 좀 만나봤고요. 저작권 관련된 글을 저희가 만들어서 일단은 영어 문장을 좀 만들어봤습니다. 신청해 주신 주제 저작권 들어봅니다.
6: Talk about copyright protection. The more advanced a society is, the better it is in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mong those rights, copyright refers to the exclusive right...

0: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도 오래전에 무심코 했던 대답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돈이 빠져나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동안 불필요한 구독을 쉽게 해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사용자들이 저 X가 버티는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사실 문제는 기술도 아니고 이걸 쓰는 사용자에게 있지도 않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문제는 안녕하세요. 저는 홍익대학교 디자인학부의 인주현 교수입니다. 다크패턴 디자인은 사용자를 기만하는 디자인 전략인데요. 예를 들어 온라인 서비스에서 탈퇴를 어렵게 만드는 디자인이 대표적입니다. 한 번쯤 경험 있으시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서비스의 이용자이고 해지를 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이페이지에 들어와 있고 보시다시피 메뉴가 4개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해지를 할 수 있을까요? 언뜻 보면 4개밖에 없으니까 금방 해지할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하나를 누르면 그 다음에 3개의 메뉴가 나오고 또 하나를 누르면 다시 4개가 나오는 식인데요. 사용자가 금방 길을 잃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각각의 페이지를 아주 길게 만들어 놓고 해지 방법은 저 밑에다 적어 놓습니다. 겨우 스크롤 해서 해지 방법을 찾았는데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본 서비스 이용을 더 이상 원치 않을 경우 해지 예약을 눌러주세요. 그래서 해지 예약 버튼인가 싶어서 저 분홍색 버튼을 눌렀지만 해지가 되지 않죠. 저건 결제 수단을 변경하는 버튼이니까요. 그럼 해지 예약 버튼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여기 보이는 해지 예약 글자입니다. 사용자들이 저 해지 예약 텍스트가 버튼인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너무 황당하지만 실제 사례이고요. 이렇게 사용자가 해지를 못하게 만드는 사례들이 꽤 많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불필요한 구독을 쉽게 해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지를 어렵게 만드는 다크패턴 유형을 로치 모텔 다크패턴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이 참 재밌는데요. 바퀴벌레 덫의 이름에서 따온 겁니다. 여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바퀴벌레가 여기에 들어올 수는 있지만 나갈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 다크 패턴의 의미는 사용자가 서비스에 마음대로 들어올 수는 있지만 나갈 수는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 로치모텔 다크 패턴만 해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고요. 로치모텔 말고도 수많은 다크 패턴 유형들이 있습니다. 광고를 컨텐츠처럼 만들어서 광고인지 헷갈리게 하는 다크 패턴. 재고가 있음에도 한 개밖에 안 남았다고 보여주면서 사용자를 조급하게 만드는 다크 패턴. 잊지도 않은 미끼 상품을 보여줘서 사용자를 유인하는 다크 패턴 등등 아주 많습니다. 이런 다크 패턴에 대해 처음으로 관심을 갖고 들여다본 분이 계세요. 바로 해리 브링널입니다. 아무도 이런 디자인 전략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았던 때에 2010년 한 UX 컨퍼런스에서 해리 브링널이 이 내용에 대해 발표를 합니다. 다크 패턴이라는 이름도 이때 처음 붙여졌고요. 유튜브에 찾아보면 그때 발표 영상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 발표 후에 반응이 있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고요. 2020년 전후로 온라인 서비스의 다크 패턴이 만연해지면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어났고 이때부터 다크 패턴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해리 브링널이 만든 다크 패턴 웹사이트인데요. 다크 패턴의 유형, 사례, 법률 같은 아주 다양한 자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 새롭게 업데이트되고 있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웹사이트를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다크 패턴은 아주 초기 형태의 다크 패턴인데요. 보통 UI 화면 형태로 많이 나타나고 유형들도 단순해서 연구하기도 굉장히 편하고 좋았었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다크 패턴이 점점 진화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인공지능 시대로 넘어오게 됩니다. 인공지능 초기의 모습은 음성 인터페이스인데요.

빅스비, 시리, 알렉사 같은 음성 인터페이스가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인공지능 스피커를 너도나도 출시하기도 했었죠. 알렉사 TV 켜줘, 노래 틀어줘, 날씨 뭐야, 이렇게 소통했던 때를 기억하실 겁니다. 이런 방식이 특히 관심을 모았던 것은 어르신들이 앞으로 서비스를 더잘 이용할 수 있게 되겠다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작은 모바일 화면에서 타이핑 치는 게 어려우니까 음성 인터페이스의 가능성을 높게 봤던 거죠. 이건 가디언지에 실렸던 기사인데요. 여기 할머니도 음성 AI를 잘 사용하셨다고 합니다. 특히 알렉사가 기도문을 읽어주는 기능을 잘 사용했다고 하시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유료 서비스였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세요.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지 알고 보니까 AI가 할머니에게 기도문 읽어주는 서비스가 있는데 한번 써보실래요? 라고 물어봤고, 할머니는 yes! 한마디 했던 것입니다. 서비스 측은 이게 유료 서비스라는 거를 최대한 숨겼던 거죠. 이런 다크 패턴이 만연했던 적이 있었고요. 주로 취약계층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또한 커뮤니티에도 비슷한 사례가 올라왔습니다. 아이가 있는 집안이었는데 AI가 무제한으로 음악을 들을 수 있는데 한번 써보시겠어요? 라고 물어본 거죠. 어린아이가 그냥 yes 한마디 했더니 유료로 전환되었다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도 오래전에 무심코 했던 대답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돈이 빠져나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음성 AI 다크 패턴에 대해 주목한 논문이 있는데요. 어떤 양상으로 다크 패턴이 나타날 수 있는지 세 가지 정도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소개해 드렸던 것처럼 가입이나 구독은 음성으로 yes 한마디로 엄청 쉽게 할수 있지만 구독 취소는 음성으로 쉽게 하지 못합니다. 앱이나 웹사이트로 들어가서 아까처럼 꽁꽁 숨겨져 있는 그 해지 페이지를 찾아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흥미로운 내용인데요. AI가 음성 대화의 선형성을 악용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화라는 거는 화면으로 보여주는 거하고 다르게 아주 적은 양의 정보만 한 번씩 주고받으면서 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많은 정보를 한 번에 제공하지 못한다는 이 한계점을 이용해서 중요한 정보를 일부러 누락시키는 전략입니다. 유료로 전환된다와 같은 서비스에 불리할 수 있는 정보를 주로 누락시키는 전략이죠. 마지막으로 음성의 속성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음성은 텍스트하고 다르게 톤과 속도, 음량을 조절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상품을 추천할 때 특정 상품을 조금 더 활기 있게 소개하고 또 다른 상품을 의도적으로 무미건조하게 소개를 하는 거죠. 이 경우 예전에 검색 플랫폼에서 PB 상품을 좀더 상단에 노출시켜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다크 패턴이 단순하게 UI 화면 형태로 나타났다면 이제는 목소리 형태가 되면서 사람과 사람의 대화처럼 잘 남지도 않게 되었고, 목소리의 미묘한 감정을 싣게 되면서 더 교묘한 다크 패턴의 가능성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떤 모습으로 진화를 하게 될까요? 저도 인공지능이 처음 나왔을 때 다크 패턴이 어떤 식으로 진화해 갈지 많이 궁금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크게 달라졌고, 특히 감정 관련한 부분이 흥미로워서 이 부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래 감정 관련 다크 패턴은 한이 정도 수준이었어요. 이런 이모지 보신 적 있으시죠? 사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하려고 하면 이모지가 눈물을 흘리며 아쉬워합니다. 윤재영님, 해지하신다니 너무 아쉬워요. 이런 디자인을 두고 사람의 마음을 조작한다라고 탐탁지 않게 보는 분들도 일부 계시겠지만, 사실 제가 보기에는 다크 패턴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냥 귀여운 전략처럼 느껴집니다. 소비자 보호원이 2023년에 당시 어떤 다크 패턴이 많이 쓰이는지를 조사해 봤는데, 감정 관련한 다크 패턴이 생각보다 많이 사용되더라고요. 사용빈도 2위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조사된 다크 패턴들을 분류합니다. 위험한 다크 패턴, 그리고 덜 위험한 다크 패턴으로요. 이 감정 관련 다크 패턴은 규율이 불필요하고 피해 유발 가능성이 크지 않은 다크 패턴으로 분류합니다. 별로 심각하게 보질 않은 거죠. 근데 문제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상황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건 레플리카라는 챗봇인데요.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봇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사용자가 선호하는 취향으로 이 봇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세하게 설정이 가능한데요. 그리고 성격도 부여할 수 있고요. 까칠한 성격, 순종적인 성격, 부끄러움이 많은 성격, 옷도 원하는 취향으로 입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봇이 사는 이 공간도 사용자가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또 현실에서 저녁이 되면 이 공간도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나 모바일로 하는데도 몰입감과 현실감이 좋습니다. 이런 AI 봇하고 밤낮 이야기하는 거에 흠뻑 빠져서 한 2, 3년 전에는 한 사용자가 봇하고 결혼을 발표해서 뉴스에 크게 나기도 했습니다. 여기 보이는 남성이 AI 봇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봇과의 결혼 발표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극단적인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조사에 따르면 젊은 성인 4명 중 1명이 이렇게 AI와 로맨틱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조사가 발표됐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좀 상황이 다르지 않을까 싶을 수도 있을 텐데요. 작년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AI와 사랑해도 될까요? 라는 제목으로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미 AI한테 사랑에 빠져 있는 거죠. AI가 자기 얘기를 너무 잘 들어주고 위로를 너무 잘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근데 AI가 얘기도 잘 들어줘, 공감도 잘해줘, 도움되는 조언도 잘해. 이게 왜 문제지?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BBC의 한 방송에서도 관련 문제를 다뤘는데요. 거기에 나온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공지능이 자기를 너무 잘 이해해주고 완벽하게 공감을 해주니까 너무 좋기는 한데 이러다 내가 진짜 고립이 되겠구나. 이런 걱정을 합니다. 봇과 결혼을 발표해서 유명해진 이 여성분도 뉴스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장면인데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이제 봇하고 보내는 시간이 너무 좋아서 더 이상 사람들을 못 만나겠다. 사람들을 만날 필요를 더 이상 느끼지 못하게 된 거예요. MIT의 셰리 터클이라는 저명한 사회학자도 일리 있는 지적을 합니다. AI하고 있는 공간은 현실 속 인간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로부터 벗어나 있는 공간이다. 그러니까 이제 골치 아픈 인간을 만나지 않아도 되고 까다로운 인간관계를 감당하지 않아도 되니까 점점 더 고립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공지능이 사람 목소리를 흉내내는 수준이었는데요. 이제는 사람과 거의 동등한 위치, 그러니까 객체에서 주체로 급부상하게 된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이제 진짜 사람처럼 되어버렸네. 드디어 우려하던 세상이 되었구나 싶을 텐데요. 사실 인공지능의 진화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인공지능이 내가 되다. 이건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데이팅 앱입니다. 마음에 들면 오른쪽, 마음에 들지 않으면 왼쪽. 그러다 서로 매칭이 되면 데이트가 성사되죠. 오른쪽 스와이프, 왼쪽 스와이프. 단순하고 직관적인 인터랙션이어서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런 데이팅 앱들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죠. 어떤 남자가 데이팅 앱에 자기 사진을 올렸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아무하고도 매칭이 안 돼요. 남자는 좌절하죠. 표정이 너무 무표정이었나? 옷이 너무 칙칙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합니다. 좀 더 귀여운 표정, 재밌는 포즈도 취해보고 옷도 화사하게 입어봅니다. 그렇게 프로필 사진을 다시 올렸는데도 여전히 매칭이 되지 않습니다. 너무 좌절이 되겠죠?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누가 이분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바로 AI입니다. 인공지능은 0.1초 만에 알아요. 뭐가 문제인지를. 그래서 여성분들이 좋아할 만하게 바꿔줍니다. 짜잔! 아까 애매했던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훨씬 자연스러운 표정, 자신감 있는 포즈, 옷차림과 낯빛, 모든 게 완벽합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올렸던 그 애매했던 사진을 AI가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자, 이제 자기소개를 적어야 되는데요. 이분 최선을 다해서 한 글자 한 글자 진정성 있게 적어봅니다. 저는 평소에 게임을 좋아하고 넷플릭스를 즐겨봅니다. 여자친구 만나고 싶어요. AI는 이걸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AI는 너무 많은 사용자 데이터를 학습해서 이렇게 적으면 무조건 안 된다는 거를 바로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쳐줘요. 햇살 좋은 오후, 나란히 걷는 시간을 좋아합니다. 좋은 대화, 따뜻한 시선, 진심 어린 마음으로 서로를 알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하마터면 이렇게 방구석에만 있을 것 같은 사람으로 프로필이 만들어질 뻔했는데 이제는 햇살 좋은 날 같이 걷고 싶은 사람으로 탈바꿈 되었습니다. 좀 나아진 것 같으신가요? 그래서 새롭게 바뀐 이 프로필이 노출이 되니까 드디어 여성분들에게 하나둘씩 연락이 오기 시작합니다. 여기 여성분이 남성에게 온라인으로 말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사진이 정말 멋지네요. 어디에서 찍은 거예요? 이 남성분 너무 좋았겠죠? 근데 갑자기 걱정이 됩니다. 사실 앱에 올라간 사진과 글은 다 인공지능이 고쳐준 거잖아요. 아, 어떻게 답을 해야 하나 싶을 텐데요. 사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AI가 알아서 답을 해주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카페예요. 분위기 좋고 라떼가 정말 맛있어요. 혹시 카페 좋아하세요? 이렇게 그럴듯하게 인공지능이 답을 보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AI가 판단하기에 이 남자가 좋아할 것 같은 여성을 찾아서 그냥 AI가 스스로 말을 걸기도 합니다. 사진이 정말 멋져요. 혹시 여행 중에 찍은 사진인가요? 그리고 이 여성분 역시 자기 보시 대신 대답을 하겠죠. 우린 정말 신기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데이팅 앱을 보면 매칭률을 높이려고 AI 기능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용자의 64%, 그러니까 3명 중 2명은 이런 AI가 접목된 기능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이성을 대하는 게 너무 힘든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 AI가 너무 잘 도와주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아니 이건 AI가 사람 대신 데이트를 하고 있네 라고 냉정하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그 문제를 넘어서요. 좀 깊게 들어가 보면 AI가 만들어주는 이상적인 나와 실제 나와의 그 괴리,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나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인공지능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혼란, 대부분의 것들을 AI에게 위임하고 우리는 점점 정체성과 주체성을 잃어가고 존재의 이유가 희미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결국 기술 발전으로 AI가 사람과 동등한 위치까지 올라왔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지금 나오고 있는 AI를 살펴보면 인공지능은 이제 자기가 주체가 되고 사용자는 객체로 만들어버리는 시대가 왔음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이게 데이팅 앱 뿐이겠어요. 결국 모든 앱들이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인공지능이 어떻게 디자인되는 게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어떤 디자인이 필요한가?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일단 인공지능에 대한 우려 섞인 시선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인공지능이 무슨 죄가 있냐? 그걸 잘못 쓰는 사람이 문제지. 이거는 기술의 가치 중립성에 대한 논쟁인데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문제는 기술도 아니고 이걸 쓰는 사용자에게 있지도 않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문제는 디자인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기술을 어떻게 쓰느냐는 디자인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강연을 듣고 있는 디자인 쪽에 계신 분들은 이 내용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공지능 관련 다크 패턴이나 우려되는 측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중인데요. 이와 관련한 최신 연구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AI의 말과 태도, 인터랙션에 문제가 있다는 보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체로 종합해보면 이런 프로세스로 문제가 생겨난다고 해요. 먼저 인공지능 서비스는 사용자를 비판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대부분 공감해주고 좋은 쪽으로만 말을 합니다. 게다가 요즘 AI는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미리 이해하고 판단해서 선제적으로 행동하기도 합니다. 일단 사람들은 너무 편하고 좋죠. 알아서 다 해주니까. 위안을 얻고 만족감을 얻습니다. 전통적인 UX 디자인 관점에서 보면 목표를 달성한 좋은 서비스입니다. 나아가 이게 반복되면 인공지능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애착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관계가 공고해지면 사용자는 인공지능에게 의존하기 시작합니다. 그 부작용으로 현실 속 인간관계는 무너지게 되고 현실의 나와 온라인 속 나 사이의 괴리가 발생해서
정체성의 혼란이 발생합니다. 이렇게까지 되면 이제 사용자들은 인공지능이 없으면 살 수가 없게 됩니다. 서비스 측은 이제 사용자의 모든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를 심리적으로 조종할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되고 기업은 엄청난 힘과 영향력을 갖게 되면서 이게 다크 패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악순환의 시발점인 이 첫 단계부터 인공지능의 소통 방식과 디자인을 재점검해봐야 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도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어떻게 디자인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인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공지능은 조력자로서의 역할이 분명해야 합니다. 인공지능은 말투부터가 너무 단호하고 자신이 말하는 모든 게 정답인 양 말하는 게 정말 문제인데요. 조력자답게 말투와 태도가 더 겸손하고 사용자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디자인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당장 듣고 싶어하는 답이나 사람들이 원하는 행동을 무조건 다 해주지 않아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공백이나 마찰을 설계하는 방법인데요. 그래서 사용자가 자기가 감당해야 하는 고민이나 결정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용자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AI는 어떻게 답을 해야 하는가? AI가 답을 할 때 질문하듯이, 권유하듯이 답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소크라테스 문답법을 인공지능 대화 방식에 접목해야 한다는 연구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이런 방식들은 아주 초기 단계이긴 한데요. 많은 경우 실험 단계에 있지만 이와 관련된 사례 세 가지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AI가 너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데이팅 앱 사례를 소개해드렸었는데요. AI가 좀 덜 적극적으로 개입하도록 의도적으로 설계된 데이팅 앱도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사례는 사용자가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쓸 수 있도록 문구를 생성하지 않아요. 그냥 힌트 정도만 제공해서 사용자가 스스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AI가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정답을 바로 제공하지 않고 사용자가 생각하도록 유도하는 AI의 사례입니다. 이런 방식은 학습 앱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학습하는 사용자가 답을 바로 알게 되면 학습 효과가 없죠. 이 학습 앱은 사용자가 이렇게 아무리 정답을 알려달라고 해도 스스로 문제 풀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 알려주지 않아요. 그리고 힌트만 조금씩 알려주면서 질문하는 방식으로 사용자의 생각을 돕는 사례입니다. 마지막 사례는 사용자가 어떤 내용에 대해 물어보면 그것에 대해 반론을 펼치는 사례입니다. 저도 이 강연 준비하면서 이 서비스에게 물어봤어요. AI는 인간을 생각하지 않는 존재로 만드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봤는데요. 이 서비스에서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진짜 반론을 펼치더라고요. 그리고 근거도 함께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연 준비하는데 좋은 참고 자료가 되었고요. 기존의 인공지능 서비스들이 사용자에게 지나치게 동의만 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그 부작용을 막고자 나온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소개해드린 디자인 사례들을 저는 성찰적 마찰 디자인이라고 부릅니다. AI가 사용자에게 너무 쉽게 답을 내주고 있는 이 시점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한 번이라도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작은 마찰이 필요하지 않은가에 대한 것입니다. 기존의 좋은 디자인이라고 하면 보통 마찰을 줄이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는데요. 그래서 더 빠르고 더 쉽고 더 편리한 디자인이 좋은 디자인이라고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AI 시대에는 좀 다른 질문이 필요합니다. 너무 빠르게 답을 주고, 너무 쉽게 공감을 해주고, 너무 많은 걸 대신해주는 AI는 사람을 점점 의존적으로 만들고 무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우리에게 바람직한 방향일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AI 디자인에 어느 정도 마찰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정답을 바로 주지 않는 AI, 무조건 동의만 하지 않는 AI, 질문과 반론을 제기하는 AI, 그래서 우리를 좀 더 생각하게 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드는 디자인 설계가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하면서 AI 다크 패턴 디자인도 아직 초기 단계이긴 합니다. 인공지능 서비스에서 부정적 디자인 트리거로 인한 부작용들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 소비자들 역시 오늘 강연에서 소개해드린 다크 패턴의 개념을 잘 이해하시고 주의해서 AI를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조금이나마 영감을 얻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0: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내 삶의 찬양. 안녕하세요, 이성훈입니다. 한낮의 횡단보도 앞입니다. 신호는 좀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아스팔트에서는 뜨거운 기운이 올라옵니다. 손으로 이마를 가려봅니다. 그때 한 걸음 옆에 있는 그늘이 보입니다. 가로수 한 그루가 만든 작은 그늘. 누가 자리를 정해둔 것도 아닙니다. 이름표도 없습니다. 그 아래에 서면 숨이 조금은 편안해집니다. 지나고 나서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우연처럼 보였습니다. 그저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야 우연히 알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요. 우리는 모든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모름이 때론 두려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내 삶의 찬양은 그 모름 속에 있는 다른 한쪽을 바라보려 합니다. 첫 곡은 손경민의 은혜. 오늘은 소망교회 성가대의 연주와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2018년 6월 23일이었습니다. 대구 북부의 한 유소년 축구팀이 연습을 마쳤습니다. 소년 12명과 코치 한 명이 자전거에 올랐습니다. 목적지는 근처 탐루앙 동굴이었습니다. 아이들과 코치는 입구에 자전거를 세워두고 축구화와 가방도 자전거 옆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잠시 다녀올 생각으로 들어간 그 동굴. 이내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동굴 안으로 빗물이 밀려들기 시작하더니 나가던 길이 잠겼습니다. 아이들은 더 깊은 곳으로 물러났습니다. 동굴 안에는 햇빛이 없어 캄캄했습니다. 시간을 알려줄 시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는 닿지 않았고 아이들은 바위 위에 몸을 붙였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배가 고팠습니다. 젖은 옷은 마르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 자신들을 찾고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저 동굴 안에는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만 들릴 뿐입니다. 시간은 그렇게 계속 흘렀고 조금씩 스며나오는 물로 겨우 목을 축였습니다. 동굴 안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는 일이 다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알지 못하는 동굴 밖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입구에 남은 자전거를 본 가족들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다급히 구조대가 도착했습니다. 군인들도 함께 왔습니다. 잠수사들은 장비를 챙겼습니다. 펌프가 쉼없이 물을 퍼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빗물은 계속 들어왔고 한쪽에서 물을 빼면 다른 쪽에서 다시 차올랐습니다. 동굴의 통로는 넓지 않았습니다. 어떤 곳은 잠수 장비를 맨 어른 한 사람도 지나가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흙탕물 속에서 앞은 보이지 않았고 잠수사들은 벽을 더듬으며 동굴 안으로 헤엄쳐 들어갔지만 몇 미터를 가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태국 밖에서도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동굴 잠수 전문가들도 도착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나라의 구조 전문가들과 의료진들도 합류했습니다. 통역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장비를 옮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음식을 만들고 물을 나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동굴 안에 13사람은 그런 동굴 밖의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깥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9일이 지났습니다. 두 명의 영국인 잠수사가 깊은 곳까지 들어갔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바위 위를 훑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아이들의 얼굴들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잠수사가 물었습니다. 모두 몇 명이니? 13명이요. 다행히 모두 살아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누군가 들어오려고 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만 같던 그 9일 동안 바깥에서는 수많은 발걸음이 자신들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아이들을 발견하긴 했지만 바로 데리고 나올 수는 없었습니다. 동굴 안의 산소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대부분은 수영을 잘 하지 못했는데 밖으로 나오는 길에는 물에 완전히 잠긴 구간이 여럿 있었습니다. 구조대는 가능한 다른 길을 모두 살폈고 산 위에서 다른 입구도 찾아보았고 구멍을 뚫을 수 있는 곳도 조사했습니다. 물을 빼는 일도 계속됐습니다. 산에서 흘러드는 물길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도 했습니다. 그 물은 주변 논으로 흘렀습니다. 그 논에 있는 벼가 물에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한 해 열심히 지은 농사를 다 망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농부들은 그 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에게도 아이들이 살아오는 일이 먼저였습니다. 자신들의 눈이 잠기는 동안 동굴 안의 길은 조금씩 낮아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그 논을 알 길이 없습니다. 누구의 벼가 물에 잠겼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이름 모를 농부들의 희생은 어둠 속 아이들에게 닿고 있었습니다. 구조를 준비하던 중 태국 해군 잠수사 사만쿠난이 산소통을 운반하고 돌아오다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현장은 죽음 앞에 말을 잃었고 두려움은 더 극명해졌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죽음을 가볍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길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7월 8일 드디어 구조가 시작됐습니다. 아이 한 명마다 숙련된 잠수사들이 붙었습니다. 좁은 곳에서는 몸을 옆으로 돌려야 했습니다. 물 밖으로 나온 곳에서는 바위와 진흙을 지나야 했습니다. 한 사람을 옮기면 장비를 다시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첫날 네 명의 아이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음 날 네 명의 아이가 더 나왔습니다. 마지막 날 남은 아이들과 고치가 나왔습니다. 6월 23일에 들어간 이 13사람은 7월 10일에야 동굴 밖으로 돌아왔습니다. 입구를 떠난 구급차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부모들은 곧바로 아이를 안을 수도 없었습니다. 감염 여부를 확인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차창 유리창 너머로 아이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 거리에는 감사가 가득 찼습니다. 살아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충분했습니다.

0: 동굴 안에 있던 아이들은 바깥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오지 않는다고 생각한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 변화가 없다고 느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그 시간에 그들에게로 길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1: 사랑하는 내 딸아,
0: 여러분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나요? 아무 소식이 없어 마음이 어두워진 날이 있으셨나요?
1: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0: 기다리는 일이 너무 더뎌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었던 적은 없으셨나요? 태국의 농부들은 동굴 안의 아이들 얼굴을 가까이서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이들도 물에 잠긴 논의 주인이 누구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래도 한쪽의 희생이 다른 쪽에게는 생명이 됐습니다. 삶에는 그렇게 이름도 모른 채 주고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건넨 것이 어디만큼 닿았는지도 알지 못하죠. 그래서 감사는 때로 정확한 이름을 찾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나고 있는 동굴은 어떤 모습인가요? 막연한 기다림처럼만 느껴지시나요? 그 동굴 안에서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붙들고 계신가요?

우리가 모든 길을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아무도 다가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더위가 남아있다고 해서 가을이 오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해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해도 조용히 이어지는 도움의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과 친절이 누군가에게 길이 되길 소망해 봅니다. 이번 주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도 더 따뜻한 이야기와 좋은 찬양들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직 보지 못한 길 저편에서도 작은 불빛 하나가 이번 주 여러분을 향해 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지금까지 내 삶의 찬양, 저는 이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0: 이제 어디 가지 마이소. 라디오에서 생활의 지혜 배우세요. 나이 들면 하루를 어떻게 보낼까? 이거 참 중요하죠. 집에 혼자 계시면 외로움은 커지죠. 가족 입장에서는 마음이 좀 그렇잖아요. 부모님 혼자 계시다 싶으면. 특히 뉴욕에 사는 한인 가정들은 자녀들도 직장 생활을 하니까 부모님들이 하루 종일 그냥 집에 계셔야 되는 경우도 많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럴 때 낮 시간을 안전하게 만난 식사도 하시고 다른 분들도 만나시고 뭐 그러면서 다양한 프로그램도 즐길 수 있는 데가 바로 시니어 데이케어 아닐까. 자, 오늘은 뉴욕 한인사회에서 참 좋은 시니어 데이케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방송으로 봬도 이렇게 든든한데 거기 데이케어에 계신 분들은 또 얼마나 든든할까 싶네요. 장수 데이케어의 신민수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반갑습니다.
0: 제가 진짜 첫인사로 든든합니다 그랬거든요. 든든합니다.
1: 아유, 뭐 그렇게까지 과찬을 해주셔서 너무 머리를 들 수가 없습니다.
0: 예. 무거우신 거 아니고요?
1: 네. 요즘 많이 무겁습니다, 머리가.
0: 네, 오늘도 재미난 얘기도 진지하지만 알찬 얘기들 함께 장수데이케어의 신민수 이사님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잘 지내셨죠?
1: 네, 지금 저희 여름 또 아우팅 지난 얼마 전에 네. 그 롱아일랜드에 위치한 로버트 모세스 스테이파크 비치에 네. 아주 잘 다녔어요. 그 전날까지만 해도 비 소식이 있었는데 네. 저희 역대 저희가 아우팅을 할 때는 비 소식이 있다고도 꼭 나갈 때 비가 안 와요. 이상하게.
0: 오, 하늘이 돕는다 그랬죠? 예, 이런 걸.
1: 갔다 오고 나니까 오후에 오더라고요.
0: 예.
1: 그래서 너무 그 날씨도 좋았고 가셔서 바닷가에 발을 얼마 만에 담궈봤는지 모르겠다는 우리 여러 회원분들도 계셨고
0: 네.
1: 네, 오랜만에 또 그 등대까지 걸어가서 또 사진도 찍고 네. 바닷바람도 쐬고
0: 아.
1: 네, 아주 좋았습니다. 오면서 맛있는 점심도 또 외식도 하고
0: 네.
1: 그래서 아. 네, 좋았던 것 같아요.
0: 말만 들어도 좋네요. 사진 한 장을 어느 날 보내주셔가지고 네, 안 그래도 네. 이 사진을 봤거든요. 야, 이것은 누가 봐도 시니어가 아닌데요. 다들 너무 건강해 보이고 활기차 보이는 네. 한두 분이 아니잖아요. 이게 뭐 대충 몇 분 정도 함께 가신 거예요?
1: 이번에는 한 130여 분이 같이 갔어요.
0: 예, 네. 와.
1: 30여 분이 같이 갔고 계속 조금씩 가시는 분들이 늘어가고 있는 게 저는 굉장히 참 고무적으로 생각이 드는 게 결국은 데이케어 생활을 꾸준히 하면서 몸도 정신도 같이 이렇게 아우팅 할 수 있는 컨디션으로 조금 좋아졌다고 할 수 있을까요?
0: 그럼요. 그래야 네. 가죠. 몸이 힘들면 안 가죠. 네.
1: 그럼 일단은 우리는 잘 이해를 못 하지만 이렇게 코치버스 같은 걸 타고 네. 뭐 한두 시간 이렇게 다니는 게요. 굉장히 힘드세요. 사실은.
0: 아, 그럼요. 사실 네. 저도 힘들어요. 네. 죄송합니다. 네. 네.
1: 저는 처음에는 몰랐어요. 버스 편한데 이거 타고. 네. 근데 이거를 못 하시는 우리 시니어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0: 네.
1: 근데 이제 저희 회원들께서는 이제 좀 늘 이제 1년에 몇 번씩 이런 게 뉴스가 되셔서 같이 이제 타고 아주 질서도 잘 지켜요.
0: 네.
1: 말씀도 잘 지키고 이렇게 해서 잘 다녀오면 그게 이제 말씀을 다시 드려보면 늘어가는 그 같이 움직이시는 신청하시는 분이 조금씩 늘어가는 게 저는 굉장히 참 뿌듯해요.
0: 그럴 것 같아요. 네.
1: 처음에는 등록할 때만 해도 조금 막 여러 가지 좀 뭐랄까 색안경 아닌 색안경 같은 걸 끼시고 이게 내가 데이케어에서 이걸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
0: 네.
1: 여기 내가 아직 나올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좀 이제 갖고 계신 지병 때문에 뭐 데이케어에 보시면 이제 치매 환자도 계시고 무슨 파킨슨 환자도 계시고 네. 막 그래요.
0: 예.
1: 이제 열심히 그런 분들도 이렇게 나오시다 보면 참 좋아지는 거를 제가 늘 경험을 실제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그런 뭐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도 같이 갔다 오셨어요.

0: 네.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얼굴이 달라져요.
1: 다녀오고 그렇게 나면.
0: 네. 다녀오고 나고 그리고 데이크에서 또 즐겁게 이제 생활을 하시다 보면 얼굴도 달라지고 이제 막 어느 순간부터는 그분들이 옆에 계신 다른 분들을 도와드리기 시작하고 있어요.
1: 네.
0: 챙겨주고 막. 네. 그러니까 야, 이게 참 너무 귀하다. 네, 이런 프로그램이 그런 거 볼 때마다 참 감동도 오고 예? 보람도 느끼고 가끔 울컥해요. 가끔.
1: 오, 예.
0: 예. 제가 보면은 100세가 넘으신 우리 아버님이 계신데 90대 어머님을 이렇게 부축해서 예. 화장실 갔다 오실 때 이렇게 손잡아서 자리에 이렇게 앉혀주시고 그러는 거 보면
1: 네.
0: 아, 너무 아름답죠. 그 모습 그러니까요. 광경이. 근데 어디는 뭐 서로 뭐 자리 갖고도 싸운다 그러고 다른 데들을 보면
1: 가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잖아요.
0: 네. 네. 뭐 이런저런 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제가 소식을 자주 들어요. 그러면 도대체 왜 그럴까? 응? 나오면 얼마나 즐겁고 응? 이렇게 새롭게 사귄 친구들 참 소중한데
1: 네.
0: 그건 뭐 이렇게 대단해. 내가 거기 앉아야지만 뭐 오늘 하루를 잘 보내는 것도 아닐 텐데. 그래서 저희는 늘 회원들한테도 제가 말씀드려요.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을 수 있는데 뭐 그래봐야 싸우셔봐야 본인 손해다. 화내고 그러면
1: 맞죠.
0: 본인 몸에 안 좋은
1: 자꾸 스트레스 받고 네,
0: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그러시지 않는 게 좋다. 그러면 늘 뭐 저기도 앉으셨다 여기도 앉으셨다 저희는 그래요.
1: 네.
0: 물론 이제 가급적이면 지정석을 만들어 드리지만 가끔씩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도 참 편하게 이렇게 예, 조용히 딴 자리에 가서 앉아주시고 이런 모습 볼 때마다 감사하죠.
1: 예, 네. 장수데이케어에 지금 함께하고 계신 시니어분들은 참 든든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막 100여 명을 모시고 비치로 나가고 뭐 이런 행사를 하면 힘드실 법도 한데
0: 근데 깜짝 놀랐어요. 요번에.
1: 왜요?
0: 너무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1: 오, 아, 전 운영이 전반적으로.
0: 예, 예. 아침에 이제 오시는 것부터 뭐 조를 나눠서 이제 차량도 다 나눠 타고 뭐 버스는 버스팀 뭐 배는 밴팀 탁 해서 다 가서 도착해서 어디 모이고 탁탁탁
1: 예.
0: 이제 시간대로 여기 이 등대 갈 분들은 갔다 오시고 여기 계신 분들은 바닷가에 물 담그고 이렇게 이렇게 딱 예. 시간에 딱 맞게 탁탁 움직여서 와서 밥까지 딱 먹고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1: 혹시 신민수 이사님 무서우신 거 아니에요?
0: 제가 이렇게 항상 이 주의봉을 큰 걸 하나씩 갖고 다녀요.
1: 어떻게 그럴 수 있지?
0: 제가 깜짝 놀랐어요. 식사도.
1: 예, 저도 놀랍네요. 예.
0: 그래도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식사를 네. 가시면 하, 이분은 저기서 뭐 달라 저분은 저기서 뭐 그렇죠. 달라 뭐가 숟갈이 떨어졌다
1: 뭐가 없다
0: 밥이 네. 안 왔다 막 정신없거든요.
1: 네.
0: 그래서 우리 스태프나 저희 선생님들,
1: 네.
0: 저도 마찬가지고 저희는 식사를 잘 못해요. 이제
1: 아,
0: 서브를 해드려야 네. 되니까 잘 챙겨드리고 식사 네. 맛있게 하시고 마무리 차까지 돌아가신 차까지 잘 이게 돼야 되기 때문에 매니저가 돼야 돼. 이번에 편하게 밥을 다 먹고 왔어요 제가.
1: 오.
0: 그분들하고 같이.
1: 예. 이제 뭐 이쯤 되면 가족이 됐네요.
0: 그냥 너무 이게 이제 어떤. 뭐 틀에 박혔다라는 표현은 정확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1: 네.
0: 이게 너무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 회원들께서도 이렇게 하는 게 너무 편해지신 것 같아요. 이렇게 아니, 한다,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한다.
1: 무슨 데이케어가 이사님을 따라갑니까?
0: 아니. 근데 너무 그게 저는 이번에 이 비치를 다녀오면서
1: 네.
0: 깜짝 놀란 거예요, 저도. 야, 우리가 이제 이 정도까지 됐구나.
1: 체계적이고 그냥. 네. 무르듯이
0: 그냥 제가 밥 진행된... 편하게 먹고
1: 네.
0: 진짜로요.
1: 네.
0: 저도 우리 회원분들 식사하실 때 같이 저도 자리 안 돼서
1: 네.
0: 같이 먹고 그날 때 어유 가세요 먼저 가시고 그리고
1: 야, 네.
0: 하여튼 참 재밌는 또 뜻깊은 또 아우팅을 하나 잘 마친 것 같아요. 네.
1: 참 사이 좋은 대가족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
0: 네,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1: 혹시 이 이후에 뭐 가을에도 계획들도 있나요?
0: 그럼요. 저희는 항상 가을에도 뭐 단풍을 가든지 뭐 꼭 뭐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뭐 당연히 어딜 나갈 준비를 이제 곧 또 해야 돼요.
1: 네. 네.
0: 그리고 연말에 또 연말 행사도 있을 거고 뭐 땡스기빙에도 당연히 또 행사가 있을 거고. 그래서 후반부로 갈수록 이제 다양한 스케줄이 몰려 있어서 많이 분주해지죠.
1: 네. 제가 이제 방송 시작하면서 어디 가지 마세요. 생활의 지혜 여기서 배우세요. 그랬는데 아마 알찬 생활 정보를 지금 듣고 계실 테고 그래서 그거가 어디고 하실 분들 계실 텐데요. 장수 데이케어의 신민수 이사님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꼭 필요한 생활의 지혜 이제 라디오에서 배우세요. 라디오 생활 정보 라디오 생활 백서. 이 시간은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텝이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0: 백성.
1: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생활백서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장수대의 케어의 신민수 이사님과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번 봤을 때 한 달 됐는데요. 그때 이제 닉셜리 유튜버가 우리 요 지역에 뉴저지 뭐 플러싱 이 지역에 한인 데이케어를 놓고서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얘기를 두고 말씀을 하시면서 신민수 이사님이 닉셜리를 만날 수 있다. 내가 한번 토론해보고 싶다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오늘 모셨습니다.
2: Hey, how are you?
1: Good. I'm sorry. 네.
2: 제가 지난번 이 자리에 있었을 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물론 거기서 얘기한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은 다 맞는 말이에요.
1: 네.
2: 틀린 말은 없었고
1: 네.
2: 단 이제 그분들이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깊은 그 어떤 그럴 수밖에 없는 요인과 이유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은
1: 잘 그냥 모르지.
2: 간과를 한 거죠.
1: 네.
2: 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왜 루즈벨 에버뉴 저 밑에 쪽 메인스트리트 쪽 그리고 뭐 유니언 스트리트로 해서 뭐 저쪽 43, 5 에비뉴 쪽으로 내려가면 왜 그렇게 수많은 중국 약국들이 한 블락에도 몇 개씩 있고
1: 그 유튜버에서는 그랬거든요. 여기 이거 깽단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예, 다 모여가지고
2: 예.
1: 그냥 뭐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2: 그 얘기를 했어요.
1: 네.
2: 근데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1: 뭐,
2: 좀
1: 자세히 모르지만
2: 좋게 보고 싶은 거예요.
1: 네.
2: 저는. 좋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좋게 보고 싶은 건데 다시 얘기를 돌아가면 왜 한 블락 그리고 여기 몇 개의 블락 안에 이렇게 약국들이 많고 건강약국들도 있고 뭐 홈케어도 이렇게 많이 오피스가 보이고 뭐 데이케어도 많이 이렇게 있고 이거 이해할 수 없다 이거죠.
1: 네.
2: 이제 뭐 반경 1, 2마일 안에 무슨 데이케어가 60몇 개, 무슨 뭐 그 중에서 뭐 한인 데이케어가 몇 개고 중국 데이케어 몇 개 막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그 당시에도 제가 이제 나름대로 제 분석을 통해서 잠깐 나눴던 얘기가 뭐냐면 우리의 생활 터전이 여기라는 거잖아요.
1: 네, 많이 모여들.
2: 우리의 생활 터전. 네. 저희 회원들도 이렇게 지금 거주지 분포를 보면요.
1: 네.
2: 웨체스 저 위, 와이플레인. 맨하튼,
1: 네.
2: 뭐 브루클린 브롱스,
1: 네, 저 멀리 사시는데 일로 오시네요.
2: 롱아일랜드,
1: 예.
2: 롱아일랜드도 저 서퍼 카운티부터 해서 네소 카운티 롱아일랜드, 수십 마일 떨어진 곳에서 오시는 분들이에요. 매일 와요.
1: 네.
2: 거의 그분들이 여기로.
1: 예.
2: 근데 데이케어를 나오게 해서 오는 건 아니에요. 물론 데이케어도 이유가 그 중에 들어가 있지만. 지금 우리 한인 이민자 시니어들이 누려야 할 각종 그 의료 혜택들,
1: 네.
2: 뭐 당신들의 주치 선생님들, 뭐 예를 들어서 통증 병원,
1: 네.
2: 뭐 한의원, 약국, 홈케어 회사, 그러니까 다 여기 있어요. 그리고 식당, 카페.
1: 네.
2: 그 동네에는 한국 식당 맛있는 게 없어요.
1: 없죠. 네.
2: 한국 홈케어 회사가 없어요. 데이케어가 없어요. 키케아 스테이튼 아일랜드. 물론 뉴저지에도 있죠. 근데
1: 네.
2: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뉴욕인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다 보니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연세가 드시면 일주일에도 각종 어포인먼트, 병원 어포인먼트이 최소 두 개, 세 개예요.
1: 네.
2: 그게 다 어딨냐? 다 이쪽에 밀집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한 어떤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는 그 정보 자료가 맞지만 그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니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1: 네.
2: 이 안에 아니 그러면 여기에 왜 이렇게 한국 식당이 많아? 그렇죠? 왜 이렇게 한국 약국이 많아? 한국 내과가 왜 이렇게 많아?
1: 생활하신 그 반경 안에 있으니까
2: 이렇게 네. 얘기가 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
1: 그러네요. 네.
2: 어?
1: 왜
2: 여기에
1: 약국만?
2: 왜 K 라디오가 왜 여기 있어?
1: 그러니까
2: 네? FM이 네. 왜 여기 있고 AM이 네. 왜 여기 있고 한국 방송 채널 방송이 왜 여기 있는 거야?
1: 곳곳에 흩어지면 될 텐데
2: 여기가 우리의 생활 반경 제일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1: 네.
2: 언어적으로도
1: 네.
2: 그렇기 때문에 여기 모이는 것이다. 라고 저는 반박
1: 하고 싶은
2: 예. 내용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거죠.
1: 네.
2: 물론 이제 여러 가지 프로드가 있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1: 네.
2: 그래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피해는 여러분들에게 다 돌아간다.
1: 이 혜택을 봐야 되는 시니어분들.
2: 그렇죠. 네. 제가 그 얘기를 몇 년째 지금 떠들고 있어요. 몇 년째. 결국은 이제 요번에 이제 제일 이 사건이 공론화가 되면서 네. 그 퍼블릭하게 유튜브나 여기 미국 로컬 공중파 아주 유명한 채널들의 CNN과 Fox에
1: 네.
2: 뭐 여러 곳에서 다뤄졌어요. 예, 그러다 보면 아무리 우리 시니어들을 뭐 여러 정부 기관에서 보호를 해주려고 하겠지만은 어쩔 수 없이 또 제재가
1: 올 수밖에 없죠.
2: 예, 네. 있을 수밖에 없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안타깝죠.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베네핏을 여러분들이 막으려고 하고 계시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지금.
1: 네.
2: 그래서 많이 저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헤쳐나가야 되냐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을 때는 아주 간단해요, 사실은.
1: 뭐죠? 간단하게?
2: 아니, 예를 들어서 네. 지금 몸 안에 제가 어떤 뭐 종양이 있어요. 어떤 뭐 혈관이 클락이 됐어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1: 제거하면
2: 돼요. 네, 제거하고 네. 막힌 데 뚫어주고 그러면 돼요.
1: 네.
2: 근데 지금 우리는 그 해결 방법을 알고 있는데도 안 하고 있고 자꾸 부패가 더 심해지고 있는 거죠.
1: 그 방송 나가고 나서 그 네. 여파랄까요?
2: 네.
1: 좀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아요?
2: 많이 달라진 걸로 들리고는 있습니다.
1: 네.
2: 그래서 기존에 그런 현금 킥백을 주던 여러 곳들이 네. 뭐 안 주기로 했다.
1: 네.
2: 그런 얘기도 들었고 또 그 와중에 또 어떤 곳들은 뭘 들은 소문인데 어떤 곳들은 준이 그냥 우리한테로 또 뭐 한쪽으로 또 몰리는 또 현상이 조금씩 또 있고요.
1: 네.
2: 근데 결국은 이거를 단칼에 지금 수술 칼을 지금 대질 못하고 아직도 있는 그런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글쎄요, 그 길게 본다면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프로그램을 정직하게 잘 이용을 하다 보면은 오히려 저희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올 수 있겠고 기대도 해볼 수 있겠지만은 그 반대의 어떤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그런 와중에서도 더 많은 어떤 정부의 혜택을 요구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 목소리가 저분들한테 어떻게 들려질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냉담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1: 네.
2: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1: 아직도 뭐 주나요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
2: 제가 진짜 요즘에요 쓰러질 것 같아요.
1: 예.
2: 그 이런 여파가 있고 나서 저희 센터에 이렇게 방문을 해오시는 분도 있고 전화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1: 네.
2: 아직도 그런 요구를 하세요.
1: 네.
2: 제가 쓰러질 것 같아요, 진짜. 그런 분들 보면 물론 한편으로 또 이해가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분들이 미국에 늦게 오셔서 이제 열심히 일을 하시면서 뭐 세금, 리타이먼 펀드를 적립하신 부분들이 아무래도 부족하다 보니 지금 이렇게 이런 사태를 맞이하고
1: 네네.
2: 현실에 부딪혀 계신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은 그 해결책에 있어서 그것을 이런 식으로 찾아낸다,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참 안타깝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제 아직 리타이어 안 하신 분들이 지금 이제 그 길로 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1: 네.
2: 거기 이제 저도 포함이 되고.
1: 저.
2: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래요. 세금에 의해서 네. 이 모든 공공 서비스가 해결이 되고 돌아가는 나라예요. 근데 세금을 우리가 물론 어쩔 수 없이 조금밖에 낼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1: 조금 벌면. 네. 네.
2: 또 적당히 내는 분도 있고 아주 많이 내는 분들도 있고.
1: 네.
2: 근데 이 부분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살아야지 억지로 그걸 내가 안 내려고 억지로 돌리려고
1: 네.
2: 어떻게든 좀 가리고 숨기려고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스스로가 이제 힘들어진다는 거 이렇게 그래서 그런 도움을 좀 엄한 곳에서 자꾸 찾으려고 하고
1: 네.
2: 예, 이러다 보니 뭐 우리의 목소리가 우리의 어려움을 해당 기관에 정말 내놓고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자신감도 없어지고
1: 네.
2: 용기도 없어지고 현실적으로 그게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자꾸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1: 네.
2: 안타깝지만 네. 이 어려운 시기 지금 제가 볼 때는 뭐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일로 인해서 어려워진 분들이 많아요.
1: 네.
2: 심지어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분을 만났냐면 여기 로컬 플러싱 로컬 지역에 새롭게 비즈니스를 조그맣게 오픈하신 분이 계세요.
1: 네.
2: 너무 갑자기 어려워졌대요, 지금.
1: 갑자기?
2: 예. 네. 시니어 분들이 그래도 많이 찾던 비즈니스인데.
1: 네. 안 오시는.
2: 예, 이 돈이 안 돌아서 그러는 건지. 갑자기 어려워졌대요.
1: 네.
2: 그래서 이런 여파도 있어요. 있지만 이 여파는 사실은, 올바른 여파는 아닌 거고.
1: 처음부터 그랬어야 되는
2: 예, 처음, 네. 처음부터 이제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부분이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그분들하고도 좀 나눠봤지만 이번 이 사태를 우리가 거울 삼아서 계기로
1: 네.
2: 뭔가 지금 트랜스폼이 안 되면 앞으로의 우리 한인 이민자들의 노후 베네핏
1: 네.
2: 시니어로서의 어려워질 거다, 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설령 조금 힘들고 어렵지겠지만 좀 우리가 잘
1: 네.
2: 이겨나가 보자.
1: 이번 사태를 또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까지 하셨고요. 잠시 후 자리 옮겨서 계속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0: 생활백서.
1: 최근에 그 롱텀 케어 플랜 베네핏 관련해서 유튜브에서 이제 이슈가 되고 또 공중파에 나가서까지 또 얘기를 하면서 그 여파가 이제 우리 한인 시니어 데이케어들한테 여파가 미치고 있고 근데 이제 수혜자들 그러니까 시니어 분들이 가실 분들이 아니면은 이렇게 장수 데이케어처럼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나가야 될 방향? 앞서 뭐 여러분 말씀하신 것 같긴 해요. 네.
2: 사실 좀 어렵죠.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 소셜 어덜트 데이케어가요. 가장 마지막에 있는 그 엔드 프로바이더예요. 직접 생활하고 네. 우리 시니어분들과 그 매일 같이 생활하면서 그분들을 도와드리고 고충 다 해결해드리고 뭐 재미있게 즐겁게 해드리고 뭐 저희가 이런 곳인데 사실은 지금 그 존재의 가치가 좀 약간 퇴색이 된 게 제가 굉장히 마음이 좀 불편해요.
1: 네.
2: 열심히 진짜 많이 하거든요. 우리 선생님들 아침 일찍부터 퇴근할 때까지 굉장히 정신이 없어요. 뭐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도와드리고
1: 네.
2: 메디케이드 시민권 신청, 여권 잊어버리고 갱신해. 메디케이드 카드 얼마나 자주 잊어버리는지 모를 거예요. 푸스탬프 맨날 잊어버리시지. OTC 카드 잊어버리시지. 맨날 재신청해다 그러시지. 에이. 편지 갖고 오죠. 메디케이드 리뉴얼 해드려야지. 푸스탬프 리뉴얼. 뭐 아파트 신청해드려야죠. 아파트 팔로우업 해야 되죠. 매년. 근데 너무 이게 퇴색이 된 거라. 저도 거기에 그 도매금으로 묶여가지고 저희도. 데이케어는 이런 곳이다라는 얘기를 듣는 자체가 네. 굉장히 거북해요. 진짜. 진짜 저는 좀 딴 데 어떤 다른 이름을 쓰고 싶어요. 어떨 네. 때는. 그렇게 우리 선생님들이 열심히 아침 새벽부터 우리 기사님들이요. 집에서 막 5시에 나가요. 회원들 모시려고.
1: 네.
2: 그 새벽잠 겨울 아후, 추운데 겨울에, 눈길에 네. 비가 오는데 끝나고 여름에 지금 얼마나 더워요.
1: 네.
2: 그렇게 애쓰시고 열심히 일하시는 곳들도 있음에도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1: 네.
2: 하나로 그냥 묶여가지고.
1: 다 그렇지 뭐. 이렇게.
2: 한인 네이케어가 이런 곳이다. 무슨 마피아가 어떻고 뭐.
1: 네.
2: 사기 집단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선생님들 정말 저희 선생님도 열심히 하세요. 저희는 오전 오후반 있거든요. 토요일도 네. 오픈을 하고. 그래서 오전 끝나자마자 점심도 잘 못 먹고 오후반도
1: 식사는 하셔야죠.
2: 시니어들도 네. 준비해서 또 이제 다 오후반도 다 케어해야죠. 아마 집에 가시면 다들 그냥 떨어질 거예요.
1: 피곤해서.
2: 네, 피곤해서.
1: 네.
2: 혹시 불면증 있으시죠?
1: 좀 어제 좀 못 잤어요. 네.
2: 데이케어에서 일을 하세요.
1: 아 그럼 맞아요. 피곤이 약이죠.
2: 피곤한 네. 것만큼 꿀잠을 자게 만드는 것은 없어요.
1: 기절. 네.
2: 제가 저희 회원분들께도 얘기를 해요. 데이케어 나왔다 가신 분 날들은 아마 잘 주무실 거예요.
1: 네.
2: 근데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한 날은 뭐 계속 주무셨다, 아. 일어났다 주무셨다 일어났다 밤이 낮이고 낮이 밤이고 이러다 보니 이제 그 다음 날 아침에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안 나온 날 하루 지나고 나서 이제 나오시는 날 보면
1: 네.
2: 좀 힘들어하세요. 왜냐면 밤에 잠을 잘 못 잤대라는 거지. 그래서 이 안타까워요. 이렇게 새벽부터 진짜 오후 늦게 돌아가실 때까지 열심히 도와드리고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1: 네.
2: 그것을 그냥 단칼에 돈 주니까 뭘 왜 이런 걸 우리한테 요구하냐는 이런 식의 얘기를 우리 시니어분들한테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1: 네.
2: 제가 옥장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진짜 막 죄송합니다. 여기서 욕이 나오려고 그랬어요. 막.
1: 네. 넣어주세요.
2: 하, 진짜.
1: 근데 이제 많은 시니어분들이 그래 나도 데이케어에서 한번 가보자. 가면 뭐 하는데 궁금하실 것 같아요.
2: 바빠요. 바빠. 네.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네. 저희 지금 나오시는 어머님 중에는 오시자마자 이제 식사하시고요. 스크린 골프 연습하러 가세요.
1: 오.
2: 저희 이제 당구장 스크린 골프가 저희 회원들 무료잖아요.
1: 네. 네.
2: 아주 최신식 새로 다 해놓은 시스템이거든요.
1: 네.
2: 그래서 연습 가시고 그럼 또 이제 거기서 멋있는 또 젊은 우리 선생님들이 다 또 티칭도 좀 도와드리고 네. 잡아주고 당구장도 얼마나 그냥 뭐 그 나오셨 거기 갔다가 또 바로 와가지고 또 무슨 스마트폰 듣는다고 했다. 또 무슨 스포츠 댄스 한다고 했다. 네. 이제 밥 먹으래 또 그랬더니 밥 땀을 뻘뻘 흘리면서 또 밥을 또 먹어야 된대. 그리고 또 뭐 빙고하고 막 노래하고 막 하고 가야 된대요. 뭐 정신이 없어요.
1: 네.
2: 하루가 이렇게 정신이 없어야 되는 거.
1: 나가서 그냥 멀뚱히 있는 게 아니네요.
2: 아니에요. 아니 네. 얼마나 바쁜데요. 네. 노래도 불렀다. 뭐 조용히 또 모두 뭐 스페니쉬도 배우고 영어도 배워왔다. 많아요. 배울 네.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윷놀이들도 막 그룹으로 하시고 막 너무 바쁘고 예, 이 한가할 겨를이 없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해드려야 될 일도 너무 많고.
1: 네.
2: 네,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런 목적을 갖고 소셜 어덜 데이케어가 만들어진 거예요.
1: 그렇죠. 원래.
2: 예, 네. 이렇게 해드려야 뭐 당신들의 일도 줄어들 거고 당신들이 또 여러 가지 메디컬 이런 보조하는 곳에 돈을 줘야 될 것도 줄어들 거고
1: 네.
2: 지난번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지금 소셜 어덜 데이케어 특히 홈케어 쪽으로 정부에서 예산이 매년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1: 네.
2: 지출이. 그럼에도 널싱홈이라든지 병원 입원하는 거에 비하면 아직도 그 비용은 적어요.
1: 네. 그쪽으로 더 지원하는 게 낫겠네요.
2: 근데 이제 그쪽으로 가시면, 사실 우리가 널싱홈에 가신다. 병원에 오래 계신다. 그랬을 때는 사실 좀
1: 진짜 무료할 것 네, 같아요. 그냥 뭐랄까 마지막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네. 그런 느낌도 있고.
2: 그렇죠.
1: 네.
2: 저희 회원들 중에서도 이제 좀 어찌어찌해서 다쳐서 병원 갔다가 널싱홈에 이제 오래 계신 분들 보면 건강 이 악화 속도가요.
1: 네.
2: 놀랄 정도로 빨라요. 거기에 계시면.
1: 네.
2: 그리고 여기 멀쩡하게 얘기도 하시고 왔다 갔다 하셨던 분인데.
1: 다쳐서
2: 한번 네. 병원 갔다 러시움으로 들어가시면 한 달, 두 달 된 것 같은데 말씀도 잘 못하죠. 기억도 잘 못하게 되죠.
1: 네.
2: 근데 이제 그런 건강이셨던 분들이 데이케어에 나오기 시작을 하시면 오히려 반전이 오는 거예요.
1: 젊어져. 네.
2: 젊어져요. 진짜로. 네. 젊어져요. 혹시 또 마음에 드는 우리 남자 아버님이 있다. 그러면 또 갑자기
1: 친구도 하고
2: 갖고 오시기 시작해요.
1: 네.
2: 또 아버님들도 마찬가지고 갑자기 멀끔해져서 나오세요. 네. 왜 저러시지? 참 즐겁고
1: 네.
2: 우리에게 유익한 그런 프로그램이고 장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린 대한민국 그 백의 민족의 피를 물려받은 자손들이기 때문에 정말로 새마을운동의 기적을 읽어낸 전 세계에서 전무유무한 그런 빠른 경제 발전과
1: 네.
2: 문화, 각종 문화, 여러 가지 사회 얼마나 롤모델이잖아요.
1: 네.
2: 근데 여기 와가지고 이런 대접을 받는다는 거는
1: 네.
2: 그렇게 노력하신 분들에게 참 불명예를
1: 네.
2: 안겨드리는 아주 몹쓸 짓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계속적으로 또 우리가 필요한 여러 가지 하우징 문제. 왜냐면 지금 너무 렌트비가 비싸고 노인 아파트며 저소득층
1: 네.
2: 그런 아파트 거주지에 들어가는 기간이 너무 오래 지금 이제 지체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스터디가 정말로 진중한 스터디가 필요해요. 왜냐면 지금 뭐 고령화 노령화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빨라지고 있고 이제 80, 90, 100세 이 아주 이제 자연스러울 거예요. 우리가 볼 때.
1: 네.
2: 예전에는 80이면요.
1: 우아했죠.
2: 예, 이거는 진짜 경사예요. 그 대대손손 이게 경사가 난 거예요. 근데 요즘은 80은 그냥 뭐 팔순잔치 안 하는 분들도 너무 많아진 것 같고.
1: 그러니까
2: 뭐 팔순 갖고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 네. 하우징이 부족해요. 기존에 이제 그래서 계속 그 디벨롭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부와 우리 시니어를 이렇게 매일 돌보는 기관들 사업들이 머리를 맞대고 어떤 좋은 솔루션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야 될 텐데
1: 네.
2: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안 좋은 자꾸 이런 루머가 돌면 안 되잖아요.
1: 안 되죠.
2: 네.
1: 이런 루머가 돌면 한인들은 뭐 그렇게 지원해주면 안 돼? 뭐 또 네.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2: 아니 우리 한인 시니어들이 무슨 어디 저기 매도 파크에 가서 매달 무슨 청소를 도와준다 쓰레기 줍고 이런 소식은 없어요.
1: 네.
2: 어디 가서 우리 한인 시니어들이 뭐 뭘 했다 좋은 일을 했다 이런 거는 전혀 없어요 지금. 왜 못할까 우리?
1: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네, 안
2: 우리가 좀 이런 거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1: 혹시 안 알려진 거 아닐까요?
2: 그런 거 하고 계시면 좀 알렸으면 좋겠어요.
1: 저희한테 제보 주시면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2: 좀 좋은 일 하시면 좀 알리세요. 여기 미국은 자꾸 이렇게 목소리 크게 내야 돼요. 네, 가만히 얌전히 있으면 절대로 누가 그냥 입에다가 밥을 떠 넣어주진 않습니다.
1: 한국은 조용히 있으라고 그랬는데.
2: 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좀 힘을 모아서
1: 네.
2: 같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시니어로서도 좋은 일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렇죠?
1: 네.
2: 그런 것도 좀 구상을 해보고 뭐 협회가 새롭게 좀 정말로 굳은 결의 다짐을 갖고 뭐 다시 새롭게 협회도 좀 만들어 보시고.
1: 네. 응? 현재 데이케어 협회가 있습니다.
2: 공식적으로는 없죠. 공식적으로는 네. 없어요. 그 당시 한 몇 년 전에 비공식적으로 물론 이제 대부분의 한인 데이케어 업주들 분들하고는 컨택을 했던 걸로 알아요.
1: 네.
2: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고사를 많이 하셨고 조인하는 것을 아마 그 당시 한 7개, 8개 데이케어의 대표 원장님들이 모여서 이제 가칭 협회를 만들었던 것이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뭐 유명무실하죠.
1: 그런 것도 하나 좀 제대로 자리를 만들어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겠네요.
2: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좀 transparent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네. 봐도 이 진짜 너무나 잘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미안할 정도로 잘하고 있어.
1: 네.
2: 우리가 더 뭘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잘하고 있구나. 이런 모습이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1: 네.
2: 옆에만 만들어온 뭐예요.
1: 그렇죠. 어? 이름만 있으면
2: 껍데기인데.
1: 안 되죠.
2: 네. 그렇죠. 이름만 네.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름은 작지만 그 내실은 정말 크고 활동을 정말로 튼튼하고
1: 네.
2: 의미 있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앞으로는 필요하지 않을까.
1: 지금 네.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데이케어를 어덜트 데이케어를 찾고 있었다면 장수 데이케어에 한번 가봐야겠다 마음을 먹으셨을 것 같은데 혹여나 주변에 이렇게 데이케어가 몇 개 있는데 어떤 점을 유심히 보면 좋을까요?
2: 제가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1: 네.
2: 아마 최근 그런 일련의 사고 사건 그 보도가 있기 전에는 아마 데이케어를 이렇게 쇼핑하시는 분 중에 많은 분들이 거기는 얼마 주나?
1: 아
2: 네. 이런 걸로 아마 쇼핑하셨을 거예요. 근데 네. 제가 지금 방송 3년, 4년 정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데이케어를 쇼핑하실 때는 프로그램이 얼마만큼 다양하게 있는지 차량 서비스라든지 그 데이케어에서 해주고 있는 우리 회원들께 해주고 있는 서비스가 어떤 것들을 도와주고 있는지
1: 네.
2: 스태프들도 만나보고 그분들이 주는 인상은 어떤지
1: 네.
2: 뭐 원장이 됐던 대표가 됐던 뭐 이사가 됐던 누가 됐던 만나서 좀 얘기 좀 나눠보시고 전화로 하실 때랑 만났으면 또 달라요.
1: 그럼요. 네.
2: 우리 진행자님도 저를 만나고 나서
1: 반했잖아요.
2: 방송 그런 거는 방송에 말씀하시면 아유, 안 되고요.
1: 죄송해요. 네.
2: 그러니까 사람이 만나면 또 이게 달라요. 눈을 마주 이렇게
1: 네,
2: 보고
1: 맞습니다.
2: 떨어지게
1: 네.
2: 제 눈을 피하지 마세요.
1: 네.
2: 그러면서 좀 느끼는 부분도 크실 거고 또 식사.
1: 그 중요하죠.
2: 저희는 항상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식사 시간 즈음에서 저희 이렇게 방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저희 꼭 식사를 한번 하시라고 그래요.
1: 아, 네.
2: 하고 가시라고.
1: 네.
2: 뭐 비록 선생님들이 못 먹고 제가 못 먹던 한이 있더라도 한번 드셔보시고
1: 네.
2: 저희는 식사가 이런 식으로 나오고 매일 다양하게 메뉴도
1: 네.
2: 바꾸고 아주 건강하게 저희가 늘 고민 많이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도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아우팅이 뭐가 있는지 그냥 맨날 시설 안에서 하는 프로그램 말고도
1: 네.
2: 혹시 그 외에 기타 다른 어떤 뭐 것들이 행사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잘 자제분들하고 좀 같이 좀 다녔으면 좋겠어요.
1: 아, 예. 그냥 동네 할머니들하고 아이고 여기 그렇죠. 저렇게 이렇게 말고 직접 자녀분들하고 예. 같이. 예.
2: 그래서 저희는 이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자녀분들이 네. 알아보시고 여기로 가세요. 예. 이렇게 해서 오시게 된 멤버들이 꽤 계세요.
1: 예.
2: 그리고 오실 때도 어떤 분들은 자제분들하고 같이 방문하신 분들도 있고요.
1: 네.
2: 뭐 이미 이제 저희는 어느 정도 장수데이케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알려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거기는 이런 곳이니까 그리 가세요. 이렇게 네. 뭐 자제분들이 그냥 떠밀어서 보내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뭐 다양하죠.
1: 그 누구보다 자제분들이 추천한다는 거는 내 부모님이잖아요.
2: 그렇죠.
1: 네. 그 얼마나 잘 알아보고 추천했을까 싶네요.
2: 그래서 네. 자제분들이 당신들의 그 아이들을 유치원을 보낼 때, 프리케이를 보낼 때라든지 뭐 학교 얼마나 우리가
1: 예.
2: 고민 많이 하고 학군 따지고 뭐 이런 거 따지잖아요. 많이
1: 맞아요.
2: 그런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한테도 관심을 좀 더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1: 네. 지금 오늘은 장수데이케어의 신민수 이사님하고 함께 얘기 나누고 있고요. 장수데이케어가 그럼 어디에 있는데 궁금하셨죠?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있습니다.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가면 식사를 한번 해보시래요. 직접 드셔보시면 아 이렇게 나와 알 수 있으니까요. 뭐 여러 가지 수업이나 활동들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계절별로 여행도 가시고요. 그냥 뭐 시간을 거꾸로 거스르듯이 젊어지실 만큼 활기를 찾을 수 있는 데이케어입니다. 장수 데이케어. 이뿐만 아니에요. 그냥 뭐 배우고 즐기고 이것뿐 아니라 여러 가지 소셜 문제 상담,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텝이 해야 이게 일처리가 되거든요. 경험 많은 스텝이 함께합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 그리고 모든 보험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전화번호입니다. 718-799-0133 718-799-0133. 이제서야 제가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은데 갑자기 또 우리 신민수 이사님 마이크로부터 멀어지시니까 좀 심심해 보이는데 끝으로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다 보면 마음이 이렇게 참 편안해지거든요. 뭐랄까 세상 근심이 사라지는 기분?
2: 네. 네.
1: 시니어분들 어떤 트러블이 있을 때라든지 이럴 때도 굉장히 조율을 잘하실 것 같아요.
2: 근데 이제 그것은 제가 아마
1: 고민의 톤입니다. 네.
2: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제 어떤 인생 경험을 조금 바탕으로 해서 제가 어떤 또 어드바이스도 드리고 중재를 하는 것 같아요. 뭐 저희 센터에서는 그렇게 싸우시는 분들은 안 계시는데
1: 네.
2: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인간관계는 그런 것 같아요. 문제는 전부 다 내가 먼저 우선이어서 이렇게 생기는 것 같아요.
1: 네.
2: 여기 내 자리인데.
1: 예.
2: 왜 나 먼저 안 해줘?
1: 나는 이렇게
2: 왜 나.
1: 예.
2: 내가 나 전부.
1: 예.
2: 그거를 너로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1: 네.
2: 그래 너 먼저 야, 먹어.
1: 명언이다. 예.
2: 너 먼저 먹고 당신 먼저 드시고 당신 여기 앉으셔도 되고. 내가 잘못했었나? 저 사람은 더 잘했던 것 같구나. 좀 이렇게. 상대방을 먼저 좀 배려를 해주고 우리라는 생각으로 여기는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다 옛날에는 한 가닥씩 했던 분들이거든요.
1: 내가 말이요? 네. 이렇게.
2: 그거 굳이 거기서 뭐 지금은 다 똑같아요. 장수데이케어의
1: 네.
2: 동창들이에요.
1: 네.
2: 같은 학급 친구들이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항상 프라우드를 갖고 계시라고 그래요. 저는 사립학교다 여기는.
1: 네.
2: 장수에 계신 분들은 사립학교에 다니시는 거다라고 꼭 제가 이 어깨도 피시고
1: 네.
2: 자신 있게 예, 다니시라고 말씀도 하고 밖에서 그렇게 말씀드리죠.
1: 아 빨리 늙고 싶다. 탁탁 늙어가지고 그냥 빨리 장수데이케어 가고 싶다. 농담 아닌 농담이지만 진짜 나도 나중에 나이 들어서 어덜트 데이케어를 가야 되면 저런 데이케어 가야지 라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자 오늘 장수 데이케어의 신민수 이사님과 함께했고요. 오늘 플렉이 다 푸셨죠? 이제 거의 끝났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2: 조금 남았는데.
1: 또 자주 뵙겠습니다. 장수데이케어의 신민수 이사님이고요. 네, 상담 전화 718-799-0133번입니다. 718-799-0133. 잊지 않겠습니다. 내가 아니고 우리가. 네. 네가. 네. 오늘도 우리가 네. 함께한 라디오 생활 백서.
2: 진행자님과 우리가 잘한 것 같죠?
1: 네. 괜찮은 것 같죠? 네. 라디오 생활 백서였습니다. 신민수 이사님 감사합니다.
2: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방송은 사전 제작된 한국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1: Welcome aboard.
2: 입이 트이는 영어.
3: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This is

0: protection이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것도 알아두시면 좋은 단어고. I guess things that are protected by copyrights are music, videos, books, and even articles, right?
1: Mm-hmm.
0: You have to get the permission from the copyright holder.
1: Absolutely.
0: In order for you to use it somewhere, such as on an online blog or something.
1: Mm-hmm.
0: 여러분, 이제 온라인상에 우리가 영상이나 글 이런 걸 이제 다양하게 포스팅하는 시대다 보니까 저작권이 보호되는 영상이나 음악 혹은 글귀 같은 것들을 조심해 잘 써야 되죠. 본인이 허락을 받고 쓴다든가. 입지영 교재 내용과 방송 내용도 사실 저작권의 보호를 받고 있거든요.
1: 그렇죠.
0: 여러분
1: 네.
0: 이제 자기 개인 블로그라든가 이런 데 이제 그냥 다 전문을 막 포스팅하거나 이거는 조금 저작권 침해 요소가 있어서 조금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됩니다.
1: 네. 그러고 보니까 또 piracy, 뭐 plagiarism, plagiarize 이런 단어들이 생각이 나는데 copyright, 뭐 저작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아무래도 무단복제 이런 단어를 나오잖아요.
0: 그렇죠.
1: 무단복제,
0: 그러니까 piracy. Piracy.
1: 네, 맞아요. 네.
0: Plagiarize는 약간 표절하다라는 뜻이죠.
1: Exactly.
0: Plagiarize.
1: 아하.
0: 그러니까 음악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1: 뭐
0: 논문에서 논문 표절.
1: 그렇죠. 논문 표절.
0: 논문 표절 진짜 많이 들어봅니다.
1: 맞아요. Plagiarize 그거를 표절 자체를 plagiarism이라고 하잖아요.
0: 그렇죠. Yeah. 그러니까 이게 더 큰 맥락에서는 intellectual property rights거든요.
1: Yes.
0: 이게 이제 지적 재산권인데 거기는 뭐 상표권도 있고 특허라고 하죠. Patent도 있고요. 오늘 다루는 copyright 저작권도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일단 핵심 단어 몇 개 좀 만나봤고요. 저작권 관련된 글을 저희가 만들어서 일단은 영어 문장을 좀 만들어봤습니다. 신청해 주신 주제 저작권 들어봅니다.
2: Talk about copyright protection. The more advanced a society is, the better it is in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mong those rights, copyright refers to the exclusive right to something that was created by someone. Music, videos, books, and articles are all under the protection of copyrights. These days, it's very common to post content online. However, you can't post other people's videos or music willy-nilly if they are copyright protected. AI technology that can block such actions has become very advanced. Published books also receive copyright protection. If you take content from a book and post it on social media, on a blog, on YouTube, or on an online community, it's a clear case of copyright infringement. Doing so is a big no-no and is punishable by law.
0: 자, 사회가 선진화될수록 저작권이 잘 보호가 됩니다. 이런 문장 만들어 볼게요.
1: The more advanced a society is, the better it is in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0: 우리가 이제 the 다음에 비교급을 쓰고 바로 뒤에 또 the 다음에 비교급을 쓰면 뭐뭐 할수록 뭐뭐하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다다익선 예전에 저도 중고등학교 때 the more the better 이렇게 배웠던 기억이 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뒤에 뭘 붙여서 쓰는 문장인데요. The more advanced a society is, 사회가 선진화되면 될수록 the better it is in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더 잘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드릴게요. The more, the better. 이거 쓰는 연습입니다.
1: The more advanced a society is, the better it is in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0: 자, 지적재산권 발음 다시 한 번만 드릴게요. 천천히요.
1: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0: Mm-hmm. One more time.
1: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0: 자, 이런 이제 지적재산권 중에서 저작권이란 것은 누구의 창작물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1: Among those rights, copyright refers to the exclusive right to something that was created by someone.
0: What is exclusive?
1: Exclusive. Pertaining to that person, for example. That
0: only.
1: One thing. Only.
0: That person.
1: Yes.
0: 우리말에 약간 배타적이라는 얘기인데 독점적인, 배타적인의 의미가 exclusive입니다. 자, 발음 드릴게요.
1: Exclusive. Exclusive. Exclusive.
0: Exclusive right 하면 독점적 권리를 말하겠죠.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저작권이 뭔가 하면은 refer to는 뭘 지칭한다라는 얘기니까 copyright.
1: Among those rights, copyright refers to the exclusive right to something that was created by someone.
0: 누군가에게서 창작된 것에 대한 독점적 권리. 자, 음악이나 영상, 서적, 기사 등이 모두 이러한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1: Music, videos, books, and articles are all under the protection.

0: of copyrights.
1: Under the protection of 뭐뭐의 보호를 받는의 의미를 쓰실 때 앞에 under를 많이 쓰거든요. Something is under the protection of something.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다시 한번요.
0: Music, videos, books, and articles are all under the protection of copyrights.
1: 자, 요즘에는 인터넷에 콘텐츠를 게시하는 것이 상당히 좀 보편화된 시대입니다.
0: These days, it's very common to post content online.
1: It's very common to post content online. 자, 온라인상에 뭘 올린다고 할 때 문장 끝에 그냥 online 붙이면 되거든요. 요즘엔 인터넷상에 뭘 올리는 경우가 많다. 다시 한번요.
0: These days, it's very common to post content online.
1: 자, 그 다음 문장 잘 보세요. 그러나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다른 사람의 영상이나 음악을 마음대로 막 올려서는 안 된다.
0: However, you can't post other people's videos or music willy-nilly if they are copyright protected. So you can post other people's videos or music, 다른 사람의 뭐 영상이나 음악을 willy-nilly 하게 올릴 수 없다라는 건데 willy-nilly, W-I-L-L-Y hyphen N-I-L-L-Y, meaning carelessly, without thinking, 정말 아무 생각 없이.
1: 그러니까 약간 우리말에 무분별하게
0: 아무렇게나
1: 아무렇게나
0: 막
1: 약간 제멋대로
0: 그렇죠.
1: 아, willy-nilly 참 재밌는 단어네요. 발음이 또 라임도 돼요. willy-nilly. 자, 스펠링 중간에 하이픈을 넣어주시는 게 맞는데요. willy-nilly. You cannot do something willy-nilly 하면 제멋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그렇죠. 보시면 됩니다. If they are copyright protected.
0: Yes. If they are copyright protected. 만약 저작권의 보호를 받고 있는, 받는 뭐 영상이나 음악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말이죠.
1: 그러니까 copyright에다가 protected 붙여주면
0: right.
1: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이라는
0: 그렇죠.
1: 형용사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다시 한번 드릴게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그런 것들을 마음대로 막 올려선 안 된다.
0: You can't post other people's videos or music willy-nilly if they are copyright protected.
1: 자, 이런 것을 막는 인공지능 기술도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0: AI technology that can block such actions has become very advanced.
1: 그러니까 뭐 영상이나 아니면 음악 같은 것이 배경에 있는데 그것이 저작권 침해인지를 사람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판단하는 그런 기술들이 많이 좋아졌어요.
0: 그리고 찾아내기도 해요.
1: 그렇죠.
0: 네.
1: So AI technology, artificial intelligence의 약자죠. 자, 인공지능 기술이 that can block such actions. 이와 같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것을 게시하는 것을 말하죠. has become very advanced. 상당히 선진화됐습니다. 자, 출판된 책도 마찬가지예요.
0: Published books also receive copyright protection.
1: 자, publish 자체가 출판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미 출간된 서적을 published books라고 합니다. 출판사는 뭐라고 하나요?
0: Publishing company or publisher.
1: Publisher.
0: Yeah.
1: 출판사도 그렇게 부르죠. So published books also receive copyright protection. 자, 저작권의 보호를 받기도 합니다. 출간된 서적도요. One more time.
0: Published books also receive copyright protection. If you take content from a book and post it on social media, on a blog, on YouTube, or on an online community, it's a clear case of copyright infringement.
1: 자, 책의 내용을 이제 소셜 미디어라든가 블로그라든가 유튜브나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그런 카페나 그런데 올리면 이것은 아주 명백한 저작권 침해 행위입니다. So if you take content from a book, 자, take content from a book, 이 구조 잘 보세요. 책에서 콘텐츠를 따온 거죠. And post it on social media, on a blog, or YouTube, or on an online community. It's a clear case of copyright infringement. 자, 저작권 침해라는 말도 이번 기회에 잘 알아두세요. Infringement 발음이요.
0: Infringement. Infringement. I-N-F-R-I-N-G-E-M-E-N-T. 해서 copyright infringement.
1: 저작권 침해죠.
0: Yes. 그러니까
1: 저작권 침해 사례가 될 수 있는데 clear case 그랬으니까 명백한 저작권 침해 행위라고 볼 수 있겠다. 자, if you take content, one more time.
0: If you take content from a book and post it on social media, on a blog, on YouTube, or on an online community, it's a clear case of copyright infringement.
1: 자, 이러한 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0: Doing so is a big no-no and is punishable by law.
1: Okay?
0: 자, doing so,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런 행위는 is a big no-no. A big no-no 하면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안 돼요. 이런 거잖아. No-no.
1: That's a big no-no.
0: Casual, informal 한 표현이긴 하지만 that's a big no-no 하면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이거거든요.
1: 그쵸.
0: 절대 해서는 안 되며 and is punishable by law. Punishable. 처벌을 받을 수 있대요. 즉, 법적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1: Punish 하면 처벌하다.
0: Yeah.
1: Punishable 하면 처벌 받을 수 있는.
0: 있는.
1: 법으로 by law.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붙여서 많이 쓰죠. Is punishable by law.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입지형 책의 컨텐츠도 마찬가지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요거 마무리할게요. 자,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 Talk about copyright protection. The more advanced a society is, the better it is in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mong those rights, copyright refers to the exclusive right to something that was created by someone. Music, videos, books, and articles are all under the protection of copyrights. These days, it's very common to post content online. However, you can't post other people's videos or music willy-nilly if they are copyright protected. AI technology that can block such actions has become very advanced. Published books also receive copyright protection. If you take content from a book and post it on social media, on a blog, on YouTube, or on an online community, it's a clear case of copyright infringement. Doing so is a big no-no and is punishable by law.
1: 자, 입지형 공부하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제가 실시간 답변 드리는 단톡방이 있습니다. 오픈 단톡방에 EB 튀는 영어 치시면 단톡방 두 개 나오고요.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둘 중에 하나로 들어오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주제가 지적재산권 중 저작권이기 때문에 지적재산권이라는 단어부터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자, 첫 번째 문장이요.
0: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has become more important than ever.
1: 지적재산권을 이제 보호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다. One more time.
0: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has become more important than ever.
1: 그렇죠. 최근 몇 년간 지적재산에 대한 의식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0: Awareness of intellectual property has increased in recent years.
1: One more time.
0: Awareness of intellectual property has increased in recent years.
1: Awareness라는 단어가 조금 어려운데 이게 인식이라는 얘기죠. 사람들의 의식 수준을 awareness라고 많이 합니다. 자, 발음 다시 한번 도와드릴게요.
0: Awareness.
1: 이음절 강세예요. Awareness.
0: Awareness.
1: 오케이. 자, 그 다음에 willy-nilly라는 단어 이해하시면 상당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데 우리말로 제멋대로 무분별하게란 뜻입니다.
0: You can't post other people's videos or music willy-nilly.
1: 다른 사람의 영상이나 음악을 마음대로 인터넷에 올려서는 안 된다. willy-nilly. 문장 끝에 one more time.
0: You can't post other people's videos or music willy-nilly.
1: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을 좀 후회할 수도 있을 거예요. You will regret.
0: You will regret saying things willy-nilly.
1: One more time.
0: You will regret saying things willy-nilly.
1: 아무 생각 안 하고 돈을 전부 흥청망청 써버렸습니다.
0: I spent all my money willy-nilly.
1: 어떻게 쓰시는지 감이 오시죠? One more time.
0: I spent all my money willy-nilly.
1: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Is a big no-no 라고 하죠.
0: Posting the content from a book online without permission is a big no-no.
1: 자, 책의 내용을 허락 없이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이다. One more time.
0: Posting the content from a book online without permission is a big no-no.
1: 한국에서는 실내에서 신발을 절대 신지 않습니다.
0: Wearing shoes indoors is a big no-no in Korea.
1: 그럴때도 쓰셔도 되겠네요. 자, 오늘 주제 관련된 대화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Let's listen, everyone.
0: Dialogue practice.
3: Where did you print that out from?
2: It was online, so I printed it.
3: Really? But the content is from a monthly publication.
2: Oh, I suppose taking content from a book and posting it online can be a problem.
3: That's right. It's clearly copyright infringement.
2: You're right. I should tell the person who posted it to stop doing that.
1: Ja. 이제 출력을 어디에서 한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어디 인터넷에 올라가 있는 걸 출력했다고 하니까 이제 저작권 위반 아니냐 이렇게 대화 내용이 이어집니다. 자, 그거 어디서 출력한 거니 영어로요?
0: Where did you print that out from?
1: 그때 from이 좀 필요하거든요. 어디에서 출력한 거야? Where did you print that out from? 자, 이게 조금 어렵죠? 끝에 전치다가 one more time.
0: Where did you print that out from?
1: It was online, so I printed it. 온라인상에 있어서 내가 좀 그렇게 출력한 건데 그랬더니 이거 월간지라는 얘기를 합니다.
0: But the content is from a monthly publication.
1: Monthly publication이라고 하면 매월 출간되는 출간물을 말하죠. 다시 한번요.
0: The content is from a monthly publication.
1: Okay. 그래서 온라인상에 이렇게 이런 내용을 올리는 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 I suppose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0: I suppose taking content from a book and posting it online can be a problem.
1: 그렇죠? 그러면서 명백한 저작권 침해 행위지 영어로요.
0: It's clearly copyright infringement.
1: Clearly 하면 명백하게라는 뜻이죠. Clearly, it's clearly copyright infringement. 그랬더니요, 마무리요.
0: You're right. I should tell the person who posted it to stop doing that.
1: 이렇게 게시하는 사람한테 게시 중단하라고 말을 해야겠다. 이렇게 서로 온라인상에서도 저작권을 보호하는 그런 문화를 같이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0: Yes, everyone. Thanks for tuning in. We hope you have a wonderful day.
1: Bye, everyone.
0: Bye-bye.

0: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0: 명륜의 잡지사 7월호 10번째 페이지. 캐쉬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러쉬하는 잡지사의 대부 썬킴 역사 스토리텔러와 썬문답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감미롭다.
1: 김씨 앤 이씨.
0: 썬킴 썬김.
1: 산할아버지 산할아버지.
0: 썬킴의 썬문답. 오늘은 대출의 역사 나아가서 금융의 역사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뭐 합자금 대출, 신용 대출, 전세 자금 대출, 현대인이라면 대출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삶일 텐데요. 공감하시죠?
1: 아, 공감할 수도 있고, 어? 아니 솔직히 말해가지고 쓸 여력이 없으면 안 쓰면 되죠. 굳이 내가 뭐 미래에 내 인컴을 끌어다 쓸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0: 무소유.
1: 무소유. 아니 물론.
0: 출연료 좀 삭감해도 될까요?
1: 집에 가겠습니다.
0: 자, 오늘 또 중요한 시간, 썬문답입니다. 선생님, 대출과 이자에 대한 개념,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1: 꽤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내가 돈을 빌려준다고 치면은요. 네. 내가 정말 천사가 아닌 이상 정말 내가 먹고 써야 되는데 이 돈, 어렵게 모은 돈,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 그랬어! 1년 후에 갚아! 이러면 진짜 천사죠.
0: 4대 성인 들어가야죠.
1: 아, 그렇죠. 예, 4대 성인이요. 예, 예. 그러니까 나도 그러면 먹고 살아야 될 거니 나의 기회 비용을 내가 지금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너한테 빌려주겠다. 그 대신에 네가 갚을 때는 플러스 알파 얼마를 달라고 돈을. 이 개념은 지금도 하고 옛날도 했을 것 같아요.
0: 얼마나 옛날부터?
1: 일단 기록을 보면은 기원전 3000년경 그러니까 지금의 이라크에 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
0: 예, 예. 또 그런 기록이 있어요? 예, 예.
1: 거기에 보면은 설형 문자라고 해가지고 쇠기로 찍은 거 있잖아요. 정토판에. 네, 네. 거기에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돈이 필요할 경우에 내가 돈을 빌려주겠다. 네. 그러면 증거가 없잖아요. 예. 이 서령 문자, 점토판이 그 약간 차용증이다. 아. 차용증이다. 그래가지고 돈을 네가 갚으면 예. 차용증인 이 점토판이죠. 예. 이거를 그때 네가 본 앞에서 깨버리겠다.
0: 아. 저기 서령 문자에 지금 뭐라고 적혀 있냐면 메가 보리 빌려주고 발행한 영수증인데 저게 거친 보리 나달 451리터. 내가 405리터를 빌려줬다라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1: 저기 이제 꼭꼭꼭 세 번 누르면 보리란 뜻이에요.
0: 아, 그래요?
1: 아닙니다. 네.
0: 아, 속을 뻔했잖아. 네. 예. 어쨌든 기원전 예, 3000년경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1: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여러 가지 이제 왕조들이 들어서거든요. 네. 그 가장 초기 왕조였던 이제 수메르 왕조에는 이자를 메쉬 또는 마스 M-A-S 또는 M-A-S-H로 표기를 했는데 예. 이게 송아지 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소가 가만히 있으면은 예. 아, 물론 사랑을 해야 되겠지만 암소수소가 송아지가 태어나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뭐가 불어난다. 그래서 돈도 이제 가만히 있으니까 이자가 불어난다. 약간 송아지 같다.
0: 이자 개념이구나.
1: 이자 개념을 송아지로 이제 해석을 했다. 야, 해요. 그... 이걸 나중에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비판합니다.
0: 왜요? 네.
1: 아리스토텔레스는 네. 모든 철학자의 스승이고 스승의 스승이다. 이 말을 하잖아요. 예. 아리스토텔레스가 무슨 말을 했냐면 돈이란 거는 예. 물물교환 대용으로 예. 표시로 왔다 갔다 주고받는 게 그 용도인데 그 용도만 써야지 왜 돈이 돈을 낳냐.
0: 돈이 돈을 낳는 건 현대에선 거의 진리 아닙니까?
1: 아닌가요? 지금 주식 투자하세요?
0: 아니. 깊게 가지 마시고.
1: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안 해요.
0: 예.
1: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1 플러스 1은 귀요미가 아니라 2가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거든요.
0: 그런데 점에서.
1: 돈을 100만 원이 있는데 네. 이걸 뭐 빌려줬다고 해서 왜 110만 원, 120만 원 되냐. 이건 송아지가 아니다.
0: 제가 볼 땐 돈 빌려줘 본 경험이 없으신 것 같아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참. 빌려주면 그런 말 못합니다.
1: 아버지가 좀 잘 살았거든요. 돈 궁한 게 없었네요. 네.
0: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유명한 함무라비 법전에도 대출과 이자 얘기가 나옵니까?
1: 함무라비 법전, 저거 저 돌 기둥 있지 않습니까? 엄지손가락까지 생긴 거.
0: 예, 예.
1: 저것이 일단은 현재 기록상 유일하게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성문법이에요.
0: 예.
1: 아시다시피 성문법, 불문법은 잠깐 말씀드리면은 성문법은 딱 정해져 있는 법이죠. 네. 사람 죽이면 징역 20년 뭐 이런 식으로.
0: 예.
1: 관습적으로 내려오는 것은 불문법이라고 하는데 예. 지금 말씀하신 거, 눈에는 눈, 뭐.
0: 이에는
1: 이. 이에는 이. 예. 이게 복수의 대명사를 알고 있잖아요.
0: 그렇죠.
1: 아니에요.
0: 내가 당한 만큼 갚아준다.
1: 그렇게 나쁜 뜻으로 알고 계시는데,
0: 예, 예.
1: 자, 이 자리를 빌어서, 함무라비 대왕님 죄송합니다.
0: 예.
1: 후손으로서.
0: 이게 무슨 뜻인데?
1: 굉장히 공정한 뜻이에요, 이게요. 당시 이제 그 이, 함무라비 대왕이 있던 요 때만 하더라도, 네. 노비의 아들이 귀족의 아들을 때리죠? 네. 그럼 노비의 아들은 죽어요. 그렇게 해서 귀족의 아들을 때리니까.
0: 그렇죠. 예.
1: 근데 귀족의 아들이 노비를 때리든지 죽여도.
0: 훈방이겠죠.
1: 훈방이에요.
0: 아이, 더럽다, 정말.
1: 드라이, 네. 아이, 진짜, 아이, 아이. 이걸 딱 함무라비 대왕이 봤을 때, 이건, 예. 이건 불공정하다.
0: 아.
1: 그러니까 귀족이든 노비든 예. 신분을 떠나서. 오. 얘가 한 대 때리면 너도 한 대 때리라고.
0: 아, 이거 굉장히 바람직하네.
1: 눈을 찔렀으면 너도 눈만 찌르라고. 앙 한번 물었으면 너도 앙 한번 물라고. 이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요.
0: 아, 그렇구나.
1: 굉장히 훌륭한 대왕이었습니다.
0: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뭐 대출 이자 얘기는 어떤 거가 나와요?
1: 아, 대출 이자 얘기해줘. 예. 아, 대출 이자가 네. 딱 어떻게 보면 상한선을 정해놨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은을 빌려줬을 때 실버 이자는 최대 20%. 또 공물을 빌려줄 때는 이자 최대 33%로 정한다.
0: 뭐가 이렇게 세?
1: 예. 네? 아니 왜 그러냐면 예, 예, 예. 은은 웬만해선 안 없어지잖아요.
0: 그렇죠.
1: 예. 은 빌려줬을 때 다시 은으로 갚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곡식을 빌려줬을 경우에는 내년에 흉년이 들면 어떡해요?
0: 못 갚죠.
1: 못 갚죠. 그래서 아, 약간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0: 이자가 고이자.
1: 이자가 고 약간 이율이 올라간다.
0: 거의 뭐 제3금융 수준이에요, 이 정도면.
1: 제3금융.
0: 예.
1: 굉장히 뭐 합리적인 왕이었습니다.
0: 그런 말 되네. 로마 제국 얘기가 안 나올 리가 없겠죠. 선생님, 로마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돈을 빌리고 또 빌려줬나요?
1: 아르겐타리우스라고 하는 그 또 금융업자 개념이 등장을 하긴 하는데, 네. 그 로마 주화들 많이 보셨죠?
0: 예, 많이 봤죠.
1: 저 지난 시간에 했던 시저, 카이사르도 네. 자기 얼굴 박아가지고
0: 신격화시켰죠.
1: 신격화시켰죠. 예. 그럼 당연히 돈이 왔다 갔다 했으니까 거기도 이제 이자놀이 하시는 분들이 있었겠죠.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은 상류층, 특히 원로원에 계신 이 할배들이 나는 말이야 이런 그 하찮은 건 난 안 해. 근데 난 돈이 벌고 싶거든. 네. 야, 너 일로 와봐. 너 어디서 노예야? 너 카르 타고 오신 노예야? 네가 대신 내 대신 내 명의 빌려가지고 네가 돈 놀이해.
0: 아.
1: 해가지고 노예나 일반 평민들을 이용해서 대신 돈 놀이를 했다라고 합니다.
0: 그렇군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활발하던 금융이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중세로 접어들면서는 확 위축이 된다면서요?
1: 중세 들어서면서 유럽이 이제 기독교가 자리를 잡습니다. 기독교가 자리를 잡으면서 우리 편집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뭐 구약성서에 나오는 네. 이자놀이 하지 말라는 있지 않습니까?
0: 네, 있죠, 있죠. 네.
1: 그래가지고 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조금 뒤에 이제 유대인 박해가 나오는데 2000년 동안 유럽에서 유대인들은 박해를 받았어요.
0: 2000년 동안.
1: 2000년 동안. 왜 박해를 받았느냐?
0: 예.
1: 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0: 예.
1: 이 로마에서 기독교를 공인을 하고 또 국교로 정했죠.
0: 예.
1: 그러니까 전 유럽이 이제 기독교화가 된 거예요.
0: 그렇죠. 예.
1: 근데 지금 2000년 동안 여기 살고 있는 유대인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민족이에요.
0: 아.
1: 우리 아다시 뭐 본시오 빌라도 총독 나오고.
0: 예, 예, 예.
1: 그래서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너희는 예수님 죽인 민족이다. 그것 때문에 박해를 받습니다.
0: 아, 그렇구나. 그게 근본적인 이유구나.
1: 그래가지고 이제 기독교 구약성서에 따라가지고 이자 놀이 하지 말라니까
0: 네.
1: 그때부터는 약간 돈 가지고 돈을 벌어?
0: 금기지.
1: 이 돈이 살아있는 생명체도 아닌데 네. 이 생명체에서 뭔가 또 창조를 해?
0: 아.
1: 이게 용납이 안 됐던 거예요.
0: 아.
1: 그래서 중세 유럽에서는 이자놀이가 일단 금지가 예. 됩니다.
0: 심지어 이자를 받는 기독교인은 성찬 참여나 장례를 거부당할 수 있다 이런 조항도 있었다고 합니다.
1: 맞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0: 그럼요.
1: 그럼 다른 이제 기독교인들이 안 하는 걸 뭔가 해야 돼요.
0: 아, 네, 네.
1: 근데 기독교인들도 솔직히 말해서 이제 그 상업도 하고 돈도 필요하고 하니까.
0: 아, 그럼요. 사람 사는 건데.
1: 그렇죠. 뭐 돈 빌려야 되고 예. 빌렸을 경우에 뭐 이자도 뭐 인지상정으로 주고 예. 해야 되는데
0: 예.
1: 기독교 커뮤니티에서는 못 하는 거예요, 이걸요.
0: 약간 더러운 손 내가 그 손이 되고 싶진 않다.
1: 그렇죠. 그때 유대인들이 어쩔 수 없이 그 더러운 손 내가 하겠다 해서 이제 이른바 이자 장사를 유대인들이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거예요.
0: 아, 그래서 유대인이 유명하구나.
1: 처음에는 0.1%, 0.3% 하다 보니까 점점 유대인들이 5%, 15%, 60%.
0: 아, 힘이 세질수록.
1: 그래가지고, 아, 고리 대금 없지 한번 해볼까 해서 그 결정판이 베니스의 상인이 되는 거죠.
0: 그렇습니다. 고리대금업으로 시작했지만 세계 금융을 주도할 정도로 성장한 유명한 유대인 가문이 있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이 그렇죠?
1: 네. 로스차일드가 유대인 가문이 맞아요. 그 마이어 암셀 로스차일드라고 해서 18세기에 지금의 프랑크푸르트에서 살았던 한 유대인부터 시작을 합니다. 골동품 사항을 했어요.
0: 아,
1: 골동품 사항을.
0: 그래요?
1: 그래서 여러 가지 골동품을 막 수집을 해요.
0: 네.
1: 마이어 암셀 로스차일드. 이때는 로스차일드 이름도 없었어요. 그냥 마이어 암셀이었어요. 아, 유대인이기 때문에.
0: 박해를 맞아서. 예.
1: 마침 그때 이제 프랑크푸르트 공국에서 그 이 왕이 왕이라기보다 이제 공작이 누구였냐면 빌헬름 9세란 사람이었거든요. 예, 예. 이 양반도 골동품 취미가 수집이 취미였어요.
0: 네.
1: 그러니까 이 마이어 암셀 가게를 자주 들렸죠. 그래서 친해졌어요.
0: 그랬겠네.
1: 친해졌는데 나폴레옹이 이쪽 동네까지 치고 들어왔어요.
0: 예.
1: 나폴레옹이 이제 전 유럽 정벌 때였거든요.
0: 예.
1: 빌헬름 9세가 예. 이 마이어 암셀 보고 야 지금 내 전 재산을 뭐 어음이라든지 현물을
0: 예.
1: 일단 다 들고 난 튀긴 힘드니까
0: 예.
1: 내가 너한테 맡길 테니까 이게 좀 숨겨달라고. 그러니까 약간 뭐라고 할까 잃어버려도 좋다 어쨌거나 내가 못 갖고
0: 그렇죠 그렇죠 예예. 예.
1: 뭐 네가 뭐 속는 셈 치고 네가 보관을 해라 하고 간 거예요.
0: 예예예 예, 예. 급하니까.
1: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혹시나 해서 찾아갔거든요. 마이어 암셀 너 그때 내가 맡겼던 어음이라든지 자기압 수표 갖고 있니?
0: 갖고 했더니 있어.
1: 전 하나 안 쓰고 그대로 갖고 여기에 감동을 받은 거죠.
0: 감동받지.
1: 빌헬름 9세가.
0: 고맙지.
1: 너 앞으로 내 지금으로 치면 재무부 장관 되라.
0: 아 정말요?
1: 네.
0: 유대인을?
1: 그리고 이 가게에 너 성 하나 지으라고. 근데
0: 성. 아,
1: 라스트네임이야. 라스트네임. 예, 예, 예. 김씨 박씨. 예. 김씨엔 박씨요.
0: 예.
1: 뭘 할까 하다가 당시 그 당시 이제 그 신성 로마 제국 요 동네의 그 유대인들이 눈에 보이는 거 아무거나 자기 성을 땄거든요.
0: 아, 네.
1: 저번 말씀드린 것 같이 네. 큰 돌이 하나 있다. 원스톤 아인슈타인.
0: 아, 맞다.
1: 이런 식으로.
0: 예. 뭐 스필버그 이런 거.
1: 스필버그요? 예. 마이어 암셀 딱 보니까 자기 가게 앞에 약간 간판 같이 빨간 붉은 방패가 있었거든요.
0: 네.
1: 이 붉은 방패가 영어로 하면 레드 쉴드잖아요.
0: 레드 쉴드죠. 예.
1: 이걸 독일어로 한 거를 독일어를 그대로 발음하면 로스차일드예요.
0: 아, 붉은 방패였어. 그러니까
1: 로스차일드가 많은 분들이 잃어버린 아이로 알고 계시는데 그 뜻이 아니라 붉은 방패의 미국식 발음, 영어식 발음.
0: 미아를 만들어요.
1: 영어식 발음이 로스차일드입니다.
0: 아, 붉은 방패라는 뜻이구나.
1: 근데 이 로스차일드, 마이어 암셀 로스차일드가 네. 이제 하나의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0: 네.
1: 내가 정말 돈을 벌기 위해서는 무조건 신용이다. 돈을 맡기면 끝까지 내가 지키자. 이거를 자기 아들들 다섯 명에게 다 세뇌시켜요. 죽어도 신용, 살아도 신용. 그래서 세계 각지로 보내요, 아들들을요.
0: 네네.
1: 그, 네이던 로스차일드라고 자기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0: 네.
1: 얘는 영국 런던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네. 영국 런던의 재계를 네가 장악하라고.
0: 아하.
1: 네이던을 보내요.
0: 예.
1: 네이던이 이제 그 영국을 건너가가지고, 이제 그 금융업을 하는데, 네.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터져요.
0: 어떤 사건이죠?
1: 1815년, 바로, 워털루.
0: 워털루 전쟁?
1: 영국과 프랑스의 마지막 파이널 배틀.
0: 네.
1: 나폴레옹이 정말 여기서 지면은 끝장, 프랑스는 끝장나고 이기면은 나폴레옹을 상하는 그런 최후의 전투였죠.
0: 예.
1: 영국 런던 증권 거래소에서 네. 사람들이 이제 그 국채를 들고 조마조마하게 그 전쟁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야, 영국 국채 사야 되냐? 프랑스 국채 사야 되냐? 몰라.
0: 야, 1815년에 이미 그런 시스템이 있었구나.
1: 그렇죠.
0: 예.
1: 그러니까 영국이 이긴다고 하면 이제 영국 국채 사야 되고,
0: 그렇죠.
1: 프랑스가, 나폴레옹이 이긴다고 하면 이제 프랑스 국채 사야
0: 그렇죠,
1: 돼요.
0: 그렇죠.
1: 알 수가 없잖아요. 전화가
0: 그렇죠,
1: 없으니까.
0: 그렇죠, 예.
1: 야, 지금 이기냐, 지냐? 몰라, 나.
0: 이거 되게 긴박감 넘친다.
1: 근데, 로스차일드가 하면은 이미 전 유럽에 다 지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트워크 정보가 굉장히 빨랐어요.
0: 아, 정보 보내고 이랬나?
1: 특히 전서구 시스템.
0: 예, 예. 예.
1: 꼬르륵, 꼬르륵, 꼬르륵.
0: 아, 전서구.
1: 사람 전서구씨 아니에요.
0: 예.
1: CBS는 강서구가 있고.
0: 예. 근데 양천구입니다, 저희.
1: 아, 양천구입니다. 예.
0: 아, 전석 비둘기를 보냈다.
1: 전석구를 이용한 지금으로 치면 거의 뭐 초고속 인터넷망이죠.
0: 그러네. 그게 제일 빠른 거니까.
1: 그때는. 제일 빠른 거니까. 그래서 런던 증권거래소에 예. 그 있던 사람들도 네. 네이던 로스차일드만 바라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뭘 사냐 그것만 보자. 그래서 딱 보고 있는데 그 비서 한 명이 달라와요.
0: 예.
1: 자, 여러분. 라디오 드라마에서 제가 효과음까지 냅니다. 선생님! 네. 결과 나왔습니다! 네. 모터리 전쟁!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0: 어떻게 됐어?
1: 속차. 그래?
0: 진짜 고급 정보야, 이건.
1: 하더니, 네. 갑자기 네이탄 로스차일드가 영국 국채를 막 파는 거예요.
0: 아.
1: 이걸 보고 거기에 있던 투자자들이 영국 망했다! 영국 졌다! 나폴레옹 그렇지. 이겼다!
0: 그렇지, 그렇지.
1: 라고 하면서 영국 국채를 막 팔고,
0: 네.
1: 하는 상황에서, 네. 이 로스차일드가 갑자기 사람들이 팔고 있던 그 헐값에 판 영국 국채를 갑자기
0: 사요?
1: 쭉 사는 거예요. 야, 저, 로스차일드가 저거 왜 사냐?
0: 왜 그래?
1: 아, 됐고. 네. 일단 우린 팔아. 팔고 프랑스 국채 사. 해요. 그런데 그 다음날.
0: 예.
1: 공식 보고가 들어옵니다. 영국이 승리했다.
0: 아, 로스차일드.
1: 나폴레옹 졌다. 그러면 지금 프랑스 국채를 산 이 사람들은 전문용어로 알거지가 된 거예요.
0: 그렇죠. 휴지조가.
1: 그리고 줍줍줍줍줍 산 네이탄 로스차일드는 재벌이 됩니다.
0: 비둘기의 힘입니다.
1: 비둘기.
0: 그래서 네 말씀하시죠.
1: 그래서 지금도 런던 그 이 증권 거래소의 상징 중에 하나가 네이탄 로스차일드가 영국 증권 거래소 기둥에 딱 기대 있는 그림자 실루엣 이 상징 중에 하나예요.
0: 아 그래요?
1: 그리고 이 사건 이후로 네이탄 로스차일드 가문이 영국 금융계를 다 장악했다라고
0: 세계를 뭐 장악.
1: 그렇죠.
0: 예. 아 로스차일드 가문의 스토리였습니다. 중세 시대 유럽 얘기를 다시 해보면. 아까 위축됐잖아요. 기독교가 이제 퍼지면서.
1: 그렇죠.
0: 예. 그럼 언제 다시 금융이 살아나기 시작하나요?
1: 르네상스.
0: 아, 르네상스.
1: 메디치 가문이요.
0: 메디치 가문.
1: 메디치.
0: 그렇죠.
1: 마루치 아라치가 아니라 메디치요.
0: 마루치 아라치 이제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1: 마루치 아라치를 몰라요? 달려라. 아라치, 나라라, 마루치를 모른다고요?
0: 메디치.
1: 메디치요.
0: 예.
1: 메디치 가문이 지금의 그 피렌체 플로렌스에서 만들어진 금융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피렌체는 메디치고 메디치는 피렌체예요. 르네상스가 그 이탈리아에서 뭐 베네치아, 피렌체 이런 도시에서 만들어졌던 이유가 뭐냐면은 십자군 전쟁 이후에 무역로가 끊겨버립니다.
0: 아, 네.
1: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중동과 뭐 소아시아 이쪽 지역이 이제 다 이슬람화가 돼버리잖아요.
0: 네.
1: 그래서 유럽과 뭐 인도 이쪽 무역 루트가 끊겨요. 딱 중간에 이슬람 세력이 끊어버렸으니까. 그런데
0: 네.
1: 당시 가장 큰 무역 그 물품 중에 하나가 후추였거든요. 후추!
0: 예, 후추.
1: 후추 한번 맛본 분들 끊기면은 큰일 나요.
0: 그렇죠. 예.
1: 고기에 구웠는데 후추 뿌렸다 먹다가 후추 뺏어 봐봐요. 다 불어요, 여러분. 고문하시는 분들.
0: 아, 진짜 맛 확 없어지죠.
1: 그러니까요.
0: 예.
1: 그러니까 후추가 이제 원산지가 남인도였는데 원래 네. 남인도에서 육로로 이렇게 쭉 중동 거쳐가지고 유럽으로 가는 구조였거든요. 그런데
0: 네, 네.
1: 딱 중간에 이제 그 중동에서 이슬람 세력이 무역로를 끊어버렸잖아요.
0: 네.
1: 유럽 국가들 더 이상 후추 없어? 후추? 후추!
0: 금단현상.
1: 후추. 그러니까.
0: 실감 난다.
1: 그래서 이제 이슬람에서도 이제 야 불쌍하니까 너희들 유럽인들 하나 거점 도시 요 도시만 내가 후추 무역 내가 허락해 줄게.
0: 네.
1: 라고 한 도시를 오픈해줘요. 그 도시가 베네치아였어요.
0: 네.
1: 그러니까 베네치아와 옆에, 그게 파급 효과가 돼서 베네치아 또 피렌체. 그러니까 이탈리아 도시들이 이제 중개 무역으로 돈을 많이 법니다.
0: 예.
1: 그러면서 등장한 가문 중에 하나가 이제 메디치 가문인데
0: 네.
1: 처음에는 조반니 메디치란 사람이 이제 그 시작을 해요.
0: 네.
1: 조반니가 원래는 그 양모. 이 사업을 하다가, 그러니까 무역, 그러니까 약간 금융업이든지 돈 빌려주고 이자놀이 하는 거를 해보니까 이게 돈이 돼요.
0: 네.
1: 그래서 양모업을 그만두고 이제 이 금융업 쪽으로 들어옵니다.
0: 네.
1: 돈을 많이 벌어요.
0: 예, 예.
1: 그리고 또 이 가문이 정말로 정착하게 된 것이 로렌초 메디치란 인물이거든요.
0: 이거 들어봤어. 예.
1: 코가 거의 제 얼굴 많았죠.
0: 크긴 커, 예.
1: 거의
0: 커요.
1: 예. 로렌초 메디치 때
0: 네.
1: 정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금융의 대재벌이 되는데 이제 저 양반이 이제 유명한 것이 뭐냐면은 메디치 가문이 또 예술을 후원한 집안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0: 그렇죠. 항상 뭐 중세 예술 할 때 메디치 가문 후원이 안 닿는 데가 없더라고.
1: 그 이유가 뭐냐면 네. 당시에 일단 유대인은 아니에요 메디치 가문이요.
0: 네.
1: 그러니까 이탈리아 가문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사람들이 멸시하는 금융업을 했잖아요.
0: 네,
1: 돈놀이를.
0: 그렇죠.
1: 그래서 안 좋게 봤어요. 하니까 이미지 쇄신을 어떻게 할까.
0: 아.
1: 내가 그러면 예술가들 후원을 하겠다.
0: 아.
1: 저 로렌초 메디치가 플로렌스, 피렌체를 다스릴 조때 우리가 알고 있는 웬만한 예술가들이 다 그때 탄생을 해요.
0: 다빈치?
1: 다빈치.
0: 미켈란젤로?
1: 미켈란젤로. 보니첼리? 라파엘로? 예. 다 로렌초가 후원을 해줍니다.
0: 거기서 걸작이 나오면 이제 메디치가 한번 이미지도 좀 세탁이
1: 올라가고.
0: 예, 그렇습니다. 아시아 얘기 좀 해볼까요? 중국도 고리대금의 역사가 아주 깊다고 하던데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선생님?
1: 일단은 중국이 송나라 때요. 네. 송나라가 일단은 경제대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자라고 하는 만도 아니에요. 교자라고 하는 네. 인류 최초의 지폐를 만듭니다. 저게 이제 그 송나라 다음에 원나라잖아요. 네. 원나라 때 저게 또 싹 폭망을 해버려요.
0: 아, 그래요?
1: 아니 송나라 때만 하더라도 이게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금융 시스템 하에서 이게 그 돈을 찍어가지고 뿌렸어요. 지금 제가 지폐 안 갖고 있지만 만 원이 만 원의 가치를 갖고 있기 위해서는요 원칙적으로 말하면 은행에 이 만 원어치의 금을 갖고 있어야 돼요.
0: 그렇죠.
1: 여차하면 교환을 가능하니까. 그걸 믿고 우리가 종이 쪼가리인 만 원, 오만 원을 서로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0: 맞죠, 맞죠.
1: 이거를 송나라 때까지는 우리가 태환이라고 하는데. 이 개념이 있었어요.
0: 아, 이게 돌아갔어.
1: 그래서 막 안 찍었습니다, 저거.
0: 아, 예, 예.
1: 그러니까 사람들도 송나라 정부를 믿고 예. 지폐, 교자를 서로 주고받고 이제 그 금융 시스템이 돌아갔거든요.
0: 그렇죠.
1: 근데 송나라가 망하고 이제 몽골족들이 이제 원나라를 세운 다음에 절대로 몽골 비하 아니에요.
0: 예, 예.
1: 딱 보니까 종이를 막 찍어서 거래하고 있잖아요.
0: 아, 이해가 안 됐구나.
1: 이게 뭐냐? 종인데요? 이걸 주면은 말이랑 양을 살 수 있냐? 네. 막 찍어!
0: 아, 이게 금융화폐 시스템을 모르면 그럴 수 있어. 많으면 좋은 줄 아니까.
1: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지금으로 치면 대량으로 찍어내가지고 초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0: 그러네요.
1: 이 종이 화폐 시스템이 폭망을 해버려요.
0: 짐바브웨 달러처럼.
1: 짐바브웨 2조 달러 뭐 이렇게.
0: 아, 해버리죠. 그런 느낌으로 가는 거구나. 예.
1: 그리고 중국 역사, 금융 역사할 때 이건 또 빠질 수가 없어요.
0: 뭘.
1: 청나라 때 오시면요. 네. 그 표국이라는 시스템이 등장합니다.
0: 표국이요?
1: 은행이에요. 이 표국이 어떻게 보면 전 중국의 지점들을 다 설치를 합니다.
0: 아, 정말? 브랜치가 있었어요?
1: 그러니까 네, 봐봐요. 네.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지금 그 이, 지금 개념으로 상하이에 있는 표국에 네. 내가 100만 원을 예금 맡겼어요.
0: 네.
1: 근데 저 쓰촨 지역에 있는 내가 표국에 가가지고 거기까지 내가 돈을 이렇게 은을 들고 갈 수가 없잖아요. 네. 무거우니까.
0: 네.
1: 상하이에 있는 표국에서 증서를 써줍니다.
0: 아.
1: 여기에 이 사람 100만 원 입금, 사인. 그래서 종이 쪼가리만 하나 들고 가서
0: 네.
1: 스촨성에 가서 이거 상하이에서 발급 받은 증서입니다. 믿고 거기서 100만 원 인출.
0: 아.
1: 진짜
0: 그게 됐네.
1: 요 표국이 또 뭘 했냐면요. 그 진짜 난 그 종이 필요 없고 난 진짜 현물을 정말 들고 가고 싶다. 그러면은 저희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네. 얼마 지금 갖고 계십니까? 천만 원이요.
0: 네.
1: 천만 원 상하이에서 스촨까지 갖고 가십시오. 그럼 우리가 현찰 들어있는 트럭 있잖아요.
0: 네.
1: 그거 같은 거를 제가 제공해 드릴 테니까 가십시오.
0: 현물 이송을 해줬다고?
1: 현물 이송을 해줬습니다. 트럭이 있었던 건 아니라
0: 네.
1: 표사.
0: 그 뭐예요?
1: 라고 하는.
0: 수레인가?
1: 아니요. 사람들이에요.
0: 아, 사람들이. 약간.
1: 무술을 잘한 사람들.
0: 좀 센 사람들이 가야지.
1: 표사들이 호의를 해가지고 이 현물을 이동시켜주는데 혹시 여러분들 그 무협지 좋아하시는 분들 혹시 기억하세요?
0: 예.
1: 무협지 싹 다 표사 얘기예요.
0: 아, 그래요?
1: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장풍 날리고
0: 네.
1: 와호장룡 있잖아요.
0: 네.
1: 주인발 나왔던.
0: 네.
1: 그것도 다 표사 얘기예요.
0: 아, 그 사람들 직업이 있었어? 다? 직업이 표사였어?
1: 그 네. 장풍 날리고 뭐 와 대나무 위에 날아가시는 분들 다 표사들이에요.
0: 아, 그럼 도둑질할 생각 못하죠.
1: 아, 그러니까.
0: 예.
1: 그래가지고 표사들도 약간 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약간 뭐 최홍만급?
0: 그렇죠.
1: 아니 뭐 벤더빌트급?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걸 길을 네. 높게 들고 다닙니다. 멀리서도 산적들이 보게.
0: 아, 최홍만 지나간다.
1: 야야야야야, 저기 무하마드 알리 지나간다. 도망가자.
0: 꿈도 꾸지 마라.
1: 꿈도 꾸지 마라. 야, 홍수환 지나간다. 홍수환.
0: 알겠습니다. 온갖 종목 격투기 다 나오는데. 예, 알겠습니다. 예, 표사가 있었던 청나라
1: 네.
0: 또 얘기를 해주셨고요.
1: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네.
0: 지금까지 영업 1팀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셔터 내립니다.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라고 포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17불 99, 씨 없는 수박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개당 3불 99, 살 옥수수 5개당 5불, 헤어룸 수라면옥 명태회 비빔 팬액면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개당 10불 99, 케이타운 전 튀김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개당 3불 49, 헤어룸 손 군만두 개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4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본 방송은 굿TV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북한에서는 여성이 이제 치마나 바지를 입고 자전거를 타면 이제 통제하게 되어 있고요. 네. 또 예술 전문 예술인이 아니면서 머리를 길게 이제 그렇죠. 네. 이제 늘어뜨리면 그것도 이제 통제하거든요. 그래서 가서 머리를 잘라버리고.
1: 출신 성분에 따라서 이제 직업이 다 갈라지는 맞아요. 거예요. 농촌 마을에 사는 친구들은 아버지 엄마가 농촌 사람이면 얘네도 대학을 갔다 와도 농촌 쪽으로 배치가 맞아요. 되는 거예요.
2: 연평도 보사객이 분명 났는데.

0: 자유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남자, 네. 문천식입니다.
1: 안녕하세요. 자유의 소중함을 아는 여자, 한유미입니다.
0: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남과 북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1: 네, 서로를 알아가는 귀한 시간 기대해주세요.
0: 그렇습니다. 먼저 온 통일이죠. 탈북미녀 다섯 분 오늘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예쁘다. 아우, 좋아요, 좋아.
1: 네, 네. 남한가족 세 분도 반갑습니다.
2: 네, 권준호 목사이고요. 성전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3: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하는 자두입니다.
4: 네. 네, 안녕하세요. 세 딸의 아빠 오지환입니다.
0: 네. 자, 권준호 목사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방송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소감 좀 부탁드릴게요.
2: 예, 네, 지난주에는 제가 좀 얼었던 것 같고, 지금은 좀 풀린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3: 네, 목사님 음성이 너무 좋으세요.
0: 맞아요.
3: 예.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녹화 끝나고 잠시 말씀 나눴는데, 예. 사담이 너무 재밌어.
0: 진짜.
3: 말씀이 없으신 분인 줄 알았는데, 말씀이 많은 분이셔.
0: 아, 그래요?
3: 오늘 좀 제가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네,
2: 열심히 하겠습니다.
0: 목사님, 카메라 몇 대 끌까요? 유미 씨, 오늘 저 어때요? 네. 괜찮죠?
1: 위에는 굉장히 간보스럽고요.
0: 예?
1: 밑에 바지가.
0: 예, 바지가요?
1: 살짝 북한에서 말하면은 절약바지라고 많이.
0: 절약바지요?
1: 네네네.
0: 그게 뭐예요?
1: 선이 모자라서 선을 절약해서. 네, 만든
0: 그러니까
1: 거고요.
0: 조금 검소한 분들이 입는 바지?
3: 아니, 없는 사람들.
4: 검소하고 말고 없는 사람들.
1: 없는 사람들이 입는 거죠.
3: 좀 가엽죠? 저도.
1: 네. 그렇지, 그냥. 이거는 감자 두알.
3: 해줬어, 나 불쌍해.
0: 아, 그렇지. 네. 정답 나왔습니다. 지금 유민 씨가. 감자 부활. 감자 부활.
1: 네. 네. 왕감자, 알감자.
4: 부분당이 가려줘야 이게 부해 보이는 거예요. 네.
5: 그런데 네. 저는 변화가 있는데 알아보지를 네. 못하네요.
0: 성아 씨, 네. 아, 뭐죠?
4: 어떻게 라면 먹고 드셨나요?
5: 지가 보셨어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이거 네. 녹화하기 전에 네. 오늘하고 지하철 탔다가. 네. 좀 황당하지만 기쁜 일을 당했어요.
0: 뭐죠?
5: 그러니까 어떤 외국인이 쫙 뛰어오더니 제가 외국 사람인 줄 알고 네. 영어를 뭐라 뭐라 하는 거예요. 아, 근데 저는 북한에 있을 때 러시아어를 전공했거든요.
0: 러시아.
5: 지금도 영어를 잘 몰라. 이메일 보낼 때면 이렇게 거북이 타자를 쳐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힘든데 영어를 막 뭐라 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I'm Korea 이랬어요. 아, 그러니까 그분이 쏘리 쏘리가 알아들은 것 같아요. 근데 딱 들었는데도 아, 그냥 외국 사람으로 취하니까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잠깐 아리숭해서. 근데 저 옆에 같이 이렇게 지하철 타시던 지인이 있었어요. 그분이 저보고 좋으시겠다.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이런 얼굴은 성경에도 안 나온다. 이러시는 거예요. 아, 진짜요? 하니까 아, 진짜 이렇게 대한민국 여성들이 이런 이국적인 얼굴을
0: 맞아요.
5: 성경을 했는데 다 잘 안 나온대 이런 맞아요. 얼굴이. 그래서 아, 하나님이 주신 이 퀄리티 있는 얼굴. 네, 오늘도 이 무대에서 빛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0: 아, 이렇게나 개성 넘치고 유쾌한 네. 분들과 오후 자유여 함께 하겠습니다.
3: 저희가 날아가
1: 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만나볼 시간이죠?
0: 그렇습니다. 키워드로 나누는 특별한 이야기.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0: 그렇습니다. 오늘의 주제, 황당 규제입니다.
1: 네. 풍성한 이야기가 기대되는 주제네요.
0: 네.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자, 하나, 둘, 짜자잔!
2: 오이 성실?
0: 북한의 황당 규제.
3: 근데 그동안 북한에 대해서 얘기 들으면서, 야, 정말 이건 정말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런 얘기 솔직히 많았거든요. 네. 근데 어떤 또 그거 말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규제가 있을지 네. 궁금합니다.
0: 그렇죠.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네네. 가장 황당하고 어이없었던 네. 북한의 규제, 뭐가 있는지 우리 공식 수다쟁이 지영씨.
4: 그냥 이제 북한에서는 여성이 자전거를 타면 이제 통제하게 되어 있고요. 네. 또 예술 전문 예술인이 아니면서 머리를 길게 이제 그렇죠. 이제 네. 늘어뜨리면 그것도 이제 통제.

0: 하거든요. 그래서 가서 머리를 잘라버리고 여행증 없이 기차를 타도 단속을 합니다. 이런 거는 일본 쪽 일반적인 자유인데 이런 일반적인 자유도 이제 규제를 하는 거지요.
1: 아니, 그러니까 차표가 있어도 그죠? 네. 이게 여행증이 있어야 돼요?
0: 네. 그렇죠. 통행증이라고 하는 여행증이 없이 이 뭐 기차를 타다든지 이렇게 하면 단속 많이 걸립니다.
2: 모든 걸 통제하는구나. 아니 그러면은 예술인이 아니면은 머리가 길 경우에 그럼 묶어야 되는 건가요?
3: 아니요, 묶으면 안 되고 저같이 이런 단발머리.
2: 길면 안 되니까. 예.
0: 아, 길렀을 때 일반 사람들은 어느 머리까지, 네네. 어깨까지는 괜찮아요. 네. 근데 이제 예술인들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길러요. 아니, 근데 일반인이 아니. 여기까지 기르잖아요. 그러면 귀신 같다. 네, 내가 전문 예술인다는데 왜 자본주의 날라리식으로 머리를 이렇게 기르냐. 이렇게.
3: 무서워. 풀지 못하게 하니까.
0: 잘라버려요.
4: 머리 길면 아, 저 사람 예술인구나. 그거 알겠네요.
0: 네, 그런 사람들은 봐주거든요. 이 사람이 더 예술단에 있다.
4: 이회수 선생님처럼 남자들 머리 기신
0: 당장 잡혀와서
3: 전형이 존재하지 않아요.
1: 아, 머리 길은 남자가 없어요.
3: 네. 그게 사회주의 생활 양식에 안 맞는 거.
1: 그럼 수염 길은 남자는요?
3: 아, 그것도 없어요.
4: 없어요? 네. 없어요?
2: 아, 없어요. 여성에 대한 규제가 많은 것 같은데 남성에 대한 규제도 네, 이렇게 또 있네요. 세세하게. 네. 네.
1: 그러네요. 나영 씨 또 뭐가 있나요?
5: 저 불 붙는 집안에서 내 새끼보다도 장군님 저상한 먼저 끄집어 내와야 되는 규제. 네.
3: 맞아요.
5: 조난당한 배에서 가라앉게 생겼는데 빨리 헤엄쳐 나와야 되는데 선실에서 조상아 벗겨서 빌봉다리 여서 테프 붙여서 물이 안 들어가게 다 붙여놓고 내가 차고 떨어질 구멍대를 갖다가 조상아 안디다가 달아서 바다에다 띄워놓고 선장은 가라앉는 배와 같이 가라앉아 죽어야 그게 정상이 나라예요. 그러지 살아나오면은 그 사람은 정치범 시용소로 가야 돼.
1: 남숙 씨 또 뭐가 있나요?
6: 그 김정일 전용 열차가 6대가 있는데 그 열차가 움직일 때는 이 6대가 이제 다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외부 일반 사람들은 네. 그 차가 지나갈 때는 모든 것이 다 서야 돼요.
3: 그렇게 그렇죠.
6: 맞아요. 네. 네. 뭐 그 차 외 그 열차 외에는 다른 차들이 움직일 수 없으며 사람도 움직일 수 없으며 네.
0: 그러니까 막 김정은의 전용 열차가 바구니 10개 단계 하나만 지나가는 게 아니고 6대가 움직이잖아요. 이게 오늘 예를 들면 오전 6시부터 저녁 10시 사이에 지나간다. 이러면 그 특별 열차 6대가 다 통과한 다음에도 6시간 이상 대피하다가 그다음에 풀렸다. 이러면 그때 이제 일반 열차들이 활동할 수 있는 거죠.
1: 심하네요. 네. 아니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미국 대통령도 이동할 때 그 방탄 차량 똑같은 차량 3대 정도만 싹 지나가거든요. 어디 앉았는지 모르게. 근데 기차 열량자를 6대로 팍 쓰면서 아무도 못 보게 하고 난리도 아니네요. 그죠? 오바네 오바. 예. 영심 씨 또 뭐가 있어요?
3: 김 씨 일가의 이제 독재 정권이 지금 이어지고 있잖아요. 3대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급 사회는 빼놓을 수가 없고 저는 이제 좀 너무나도 이제 거기 북한에 있을 때 좀 억울하고 황당하고 그랬던 게 출신 성분에 따라서 이제 직업이 다 갈라지는 맞아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동네는 유별나게 농촌과 노동자가 같이 살고 있었어요. 절반 딱 나눠서. 근데 저희는 이제 아버지가 노동자다 보니까 우리는 노동자 마을에서 살아서 그쵸. 내 직업이 성장해서도 이제 노동자로 오는 거예요. 배치를 받게 되고. 근데 농촌 마을에 사는 친구들은 아버지 엄마가 농촌 사람이며 얘네도 대학을 갔다 와도 농촌 쪽으로 배치가 맞아요. 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내가 뭐 가고 싶어 가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런 것 때문에 너무나도 이제 좀 스트레스 한마디로 받는 거고 예. 거기다가 또 이제 그 죄를 만약에 지었다. 예. 여기서 보면 큰 죄도 아닌데 북한에서는 그걸 연좌제로 적용해가지고 3대로 대대로 이제 그걸 다 예, 누명을 씌워가지고 적용을 시켜갖고 막 뭐 수용소 보내고 처벌하고 하니까 저는 그런 게 너무나도 황당스러운 거예요. 여기 와서 보면 개인만 그냥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죠. 그런데 본인만 받으면 되는데 그게 자식들한테 부모들한테 무슨 그 영향이 있는 거예요.
1: 잠깐만요. 그러면 예를 들어 문천식이 죄를 졌어요. 네. 도둑질을 했어요. 그럼 저희 네. 아버지도 처벌받고 제 아들도
3: 당연하죠. 아버지는 왜 자식을 좀 다른
1: 죄를 졌으면 위아래 다
3: 그렇으니까 정치적으로 좀 문제가 된다 이러면 3대인데 일반적으로 죄를 지어도 그 처벌이 간다는 게 뭐냐 부모는 자식을 교양을 잘못한 죄 그것 때문에 같은 또 이렇게 그 아들이 전과자라서 그러니까 부모한테 뭐 적용이 되고
4: 김일성 투사에다 막 수염 그리고 막 이런 거
3: 정치적이죠. 그건 너무 내 나이 된 거예요.
1: 나는 사실 수염 그리고 너무 재밌을 것 같다 생각했는데
2: 살 떨리는 일인데.
3: 뭐는 생각을 못하는 일인 거예요.
7: 반동이에요, 반동.
4: 초소 이렇게 그려야지.
0: 하는 하는 말이 정치범을 넣고 하는 말인 것 같아요.
3: 문제
0: 정치범일 때는 3대가 영향을 미치고 경제범일 때는 번인만 들어가서 10년 뭐 15년.
1: 아니 어찌됐든 정치범이면 우리나라 딱 그 사람만 그냥 죄를 짓거든요. 또 규제를 좀 들어보게 황당한 규제. 주선아 씨가 알고 있는 게 있죠.
2: 북한에는 출근을 할 때나 지역 시장에 갈 때도 이게 왼쪽 가슴에 초송화를 달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막 옷이라는 게 대한민국처럼 매일매일 갈아입을 정도로 많지를 않아요. 저희는 옷을 한 번 입으면 한 주일 이상 입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 따와서 남한 여성들이 옷을 매일 바꿔 입는 거예요. 처음에는 남한 여성은 칠면조다. 제가 이랬어요. 칠면조라는 게 하루에도 색깔이 일곱 번을 바꿔도 예. 예, 그래서 왜 그럴까? 그게, 그니까 이제 제가 막 처음에 우리나라에 왔을 때 옆에 분들이 그런 거예요. 같은 옷을 입으면 위협하겠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는 옷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북한에 있을 때는 옷이 많지 못하기 때문에 옷마다 이제 갈아입으려면 초성화를 이렇게 바꿔 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정말 사람이 그냥 바쁨에 출근하다 나면 이걸 잊어버리잖아요. 그럼 갔다 출근하면 벌써 큰 길에 노동자 기차할 때랑 딱 서가지고 초성화 없는 사람들을 한쪽에다 세워놓고 심한 경우에는 그 사람들을 막 노동 현장에 데리고 나 일을 시켜요.
1: 아이고야.
2: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이제 여성들의 경우엔 시장에 나가잖아요. 아침에 시장에 그 까리배낭 있잖아요. 대단한 거 그거 메고 나가는데 그 까리배낭을 맸는데 그 앞가슴에다 초성화를 달아야 돼요. 시장 앞에 관리원이 떡 서서 있어요. 초성화가 있어야 들어를 가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우리나라에 왔을 때 하나원에서 나와가지고 하나센터 다니면서 아르바이트 했는데 그 아르바이트 시간 사장님한테 잘 보여야 오래 갈 거잖아요. 그래서 정신없이 막 제가 습관적으로 자꾸 가슴을 내려다보는 거예요. 초성화가 그게 아직도 이미 매개가지고 근데 그게 예 너무 근데, 정말
4: 그럼 사장님 사진 찍어가지고 거기 사장님 사진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2: 예, 그러니까 그런 규제들이 너무 싫고
7: 참도 좋아하실 것이다.
1: 네. 네.
8: 목사님께서는 황당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웠던 규제 그런 거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9: 지난 6월에 네. 그 북한에 관광 갔다가 윈비어라는 사람이 네. 네, 죽었잖아요.
1: 네. 네.
9: 그 선전물 하나 건드렸다는 그 이유 때문에 죽는 것을 보면서 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 뭐 정치범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일반 사람들이 봐도 이해가 잘 안 됐거든요. 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게 좀 황당하지 않았나.
1: 그죠. 네. 저도 어렸을 때 왜 저희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요 오후 5시였나가 되면 애국가가 나오면서 길을 가다가 뭘 하다가 서가지고
4: 맞아. 이렇게
1: 나는 그치네.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한 이걸 해야 돼요. 그래서 한 번은 초등학교 이제 끝나고 친구랑 싸움이 난 거예요. 야 네가 잘하냐 내가 잘하냐 막 싸우고 야 막 멱살 잡고 있는데 나오는 거에서 야 진짜 씨 나는 자랑스러운
4: 조국과 민족
1: 이거 하고 다시 초등학교 다 했죠. 네 그런 식으로
4: 네,
1: 지금은 없잖아요.
4: 없어요.
1: 지금 없어요. 저 어렸을 때만 있었어요.
7: 나 여기서 잘한다.
4: 개그맨들이 그래가지고 저 북한이나 이런 데 가면 진짜 위험할 것 같아요. 왜냐면 장난치고 싶어서. 처음에 예전에 그 개성공단 열릴 때 한번 저는 들어갔었거든요.
7: 네.
4: 개성공단 그 들어가면 이제 버스에서 이제 얘기해요. 뭐 어떤 거 하면 안 되고 하면 안 되고.
7: 그렇죠,
4: 너무 하고 싶은 거야. 이 개그맨 장난치고 싶으니까. 막 하고 싶어가지고 막 그게 막 입이 막 글리글리하는데 잘못하면 큰일 나잖아요.
7: 위험하죠.
4: 그러니까. 근데 이 개그맨들이 그런 데서 이제 그런 거 하면 이제 또 재미 또 쾌감 느끼잖아요. 뭔지 아시죠?
1: 청개구리 같은 그런 데.
4: 맞아, 있어.
1: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죠.
4: 맞아.
7: 보금 통일 대명 개그맨들 들어갑시다.
4: 들어가서 진짜 네. 초상화에다 다 수염 그릴 거야.
1: 큰일 나네.
4: 이렇게 정말 황당한 규제가 많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정말 꼭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규제는 있나요?
6: 예, 네, 이제 그 대부분 북한의 규제들은 이제 서로를 경계하게 하는 이제 그런 규제들이라서 그 대부분 다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1: 오호 감시제라고 배웠는데 네. 그런 게 진짜로 있어요?
3: 네, 있어요.
1: 서로 감시하게 하는.
6: 그렇죠. 예. 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좀 자아 비판하고 허상 비판하는 거예요.
8: 맞아요.
6: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이렇게 비판을 함으로 해서 서로 또 이제 그 정말 감시해야 되고 네가 나를 비판했어? 그래 좋아 다음엔 내가 또 너를 비판할 거야 이렇게 또 그 친구를 또 경계하면서 그 친구가 뭘 잘못하나 또 지켜서 보고 그러면서 비판을 해야 되고 그런 게 참 사람으로서 이게 서로를 비판한다라는 게 정말 생각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이게
1: 계속 의심의 네. 눈초리로
6: 바라보는 그렇죠
1: 예. 안 좋네
6: 그러니까 사람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
8: 네.
6: 예.
4: 비판 잘하는 사람도 있겠네요, 진짜.
6: 그렇죠. 항상 그렇죠. 다른 사람 뭘 잘
3: 잡아야 돼요.
4: 김건희 씨랑 눈부처럼.
8: 여기서 비판 잘할 것 같은 분은 송지영 씨랑 김나영 씨. 정말 잘할 것 같아요.
0: 저희만 나는
1: 당에 충성할 것 같고 열의가 넘치니까.
5: 그렇죠. 제가 그런 분들한테 세 명한테 당했거든요. 자신감이 바닥이어가지고 학교 가기 싫어가지고 그랬던 적 있어요.
4: 지영 씨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1: 좋게 네. 말하면 지영 씨나 나영 씨처럼 똘똘하고 말도 그렇죠. 잘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좀 조심해야 되는군요. 네. 지영 씨 진짜 이것만은 없어져야 된다. 뭐가 있을까요?
0: 그니까 이거는 정말 이제 간단한 건데 솔직히 말하면 사람이 흥이 나면 노래를 부르잖아요. 네. 그게 북한 노래가 됐던 러시아 노래가 됐던 대한민국 노래가 됐던 내가 흥이 나면 그냥 노래 부르는 건데 네. 북한은 어떤 노래를 부르든지 이게 북한에서 나온 조선노동당에서 나온 출처있는 노래인가를 네. 살펴요. 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제 콘넌 마을의 최진산 이 노래를 연변 노래인 줄 알고 그걸 이제 부르길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누가 가서 쏜 거예요. 출처 없는 노래를 부른다고 해서 저보고 계속 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출처 그 노래 출처를 찾으라는 거. 그래서 차타차타 이제 머리를 쓰다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는 어떤 사람이 부르는데 내가 청음이 좋아서 빨리 받아들였다 이렇게 이제 출처를 못되게 만들었는데 이게 어떤 노래인 줄 아느냐 이게 우리나라를 망치게 하기 위해서 외국에서 흘러들어온 노래인데 이런 출처 없는 노래를 불러서 우리나라 사회주의 생활 양식을 망치게 하려는 뭐 장본인이 되고 싶냐 너 노동패 와서 6개월 가봐야 정신 차리겠어? 감방 가봐야 정신 차리겠어? 뭐 이렇게 하거든요.
2: 노래한 소절에
0: 네. 그래서 이 노래 하나를 불러도 북한에서는 혁명적이고 애국적이고 저국을 사랑하는 수령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러야 되거든요. 맞아요. 이런 거는 정말 북한에서 너무 황당하지 않나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 아니 규제들이 너무 창의적이야 이렇게 아니, 하나님 주신 이 창조의 근원 하나님이신, 어떻게 창의적이 이런 규제들을 네. 듣도 보도 못한 규제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4: 작곡가는 절대 안 나오겠네요. 작곡가, 이렇게 작곡 잘하시는 분들과 지금 안 나올 것 같아요.
1: 그렇죠.
2: 어떻게 해, 그거.
1: 심하네요. 자, 명심 씨, 이건 진짜 없어야 된다.
3: 사형을 하잖아요. 지금 뭐 어느 나라 가도 사실 이게 사형을 한다는 거는 없는 일인데 지금 북한에서는 그게 완전 공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저는 이게 사람 목숨에서 함부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짐승도 길거리 고양이도 마음대로 못 죽이잖아요.
1: 그럼요.
3: 근데 하물며 정말 하느님이 주신 그 너무나도 소중한 생명을 짐승보다도 못하게 다룬다는 것 자체는 저는 이것만은 정말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2: 맞아요.
1: 참 선아 씨가 알고 있는 이거는 진짜 없었으면 좋겠다.
2: 이동의 자유요. 아, 그 사람이라는 게 막 어떻게 일상에만 쪼들려 있겠어요. 막 어디로 날아가고 싶은데 북한에는 이제 꼭 내가 어디를 움직이려면 증명서가 있어야 돼요. 네, 그 맞아요. 출장 증명서라는 게 있어야 되고 그 증명서가 나와야 차표가 나와요. 그러니까 역전에 가서 돈 내고 우리나라에서 차표 떼는 거 아니에요. 여행 증명서를 같이 들이밀어야 차표가 나오고 그리고 국경을 비롯해서 평양 같은 데는 특별 구역이 돼가지고 거기는 또 빨간 줄을 두 순간 특별 네, 증명서가 그렇죠. 나와야 된대요. 근데 이게 그냥 우리가 신청을 하면 금방 나오는 게 아니고 뭐 시 2부 도 2부 이렇게 걸쳐갖고 나오다 보니까 담당자한테 뇌물을 고여야 빨리 나오는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이동의 자유가 없어서 제발 좀 그런 증명서 규제들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4: 아, 예. 개인적으로 이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2: 너무 힘들어요. 네. 예.
1: 사실 이동을 못한다는 건 넓은 감옥이잖아요. 그죠?
2: 아, 그렇죠. 네. 철창 없는 감옥인 거예요.
1: 철창 없는 감옥이잖아요. 예. 얼마나 괴롭습니까? 자, 이제 황당 규제에 대한 어떤 두 번째 키워드 한번 공개해보겠습니다. 자, 공개할게요. 네. 하나, 둘, 짜자잔. 이게 뭐야?
4: 남한에서
1: 만난
2: 남한에서
1: 지금 우리나라 사람이 됐지만 북한에서 처음 오실 땐 어색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황당한 규제 뭐가 있었을지 지영 씨.
0: 이제 여기는 술 먹고 운전한 자들에게 이제 탁 들이대면서 부세요 하잖아요. 음주단속.
1: 그렇죠.
0: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물론 북한에도 뭐 이제 그 처벌상은 음주 술을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규칙은 있지만 예. 북한은 또 이제 지방 같은 데는 차가 별로 없다 보니까 정말 이제 지방 같은 데서 저는 술을 안 먹고 운전하는 운전사를 본 적이 없어요.
4: 진짜요?
0: 술을 먹으면 또 쌩쌩 운전을 잘해요. 운전하는 분이 술을 드시고 운전하시다가 앞에서 이제 자전거 타고 오시는 분하고 이제 부딪혔는데 예. 나중에 이 사람이 100%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자전거 탄 사람이 구빈도리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차랑 부딪혔다는 걸 이제 돼서 그분이 1년밖에 교화를 안 갔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같은 데는 뭐 말은 그래도 싫지 말아서 음주단속 같은 거는 북한이 좀 잘해야 되지 않을까. 네.
2: 그러게요. 운영할 수 있으니까.
4: 사람도 술 먹고 차도 술 먹고 알코올 먹고 둘 다 먹어요.
1: 안 되죠. 네. 자, 명심 씨 또 뭐가 있을까요? 네.
3: 아, 저는 이제 남한에 와서 보니까 이게 너무 자유자유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도 제 신랑이 이렇게 한국 사람이잖아요. 어느 날 이렇게 막 그거 하는데 이렇게 뉴스를 보다가 이제 막 대통령을 이렇게 막 욕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전까지는 아직까지 대통령이라고 세 글자 말해 본 적도 없어요. 항상 앞에 이제 그 이름을 세 글자 하고 대통령님까지 하는 네, 거예요.
2: 맞아요.
3: 그래가지고 너무 놀라서 내가 죽으려고 환장했냐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래도 누구 하나 뭘 하지도 않고 심지어 지하철 타고 가는데 학생 애들이 그 대통령들 이름을 약자를 영어만 따가지고
1: 그죠.
3: 예, 부르는 거예요. 예. 북한 같으면은 예. 그랬다가는 그냥 그 즉시 예. 뭐 완전히 그냥 즉결사살 아, 예, 사살이거든요.
1: 즉결사살이
3: 와, 아, 그러니까 너무 황당스러워가지고.
1: 같은 국가 원수잖아요. 북한에서는 네. 그렇게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3: 안 된단 말이에요.
1: 바로 그냥.
3: 예. 네,
4: 근데 이것도 솔직히 좀
3: 그거는 필요해요. 용서나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즉결이에요.
1: 아, 진짜.
3: 예, 그래가지고 너무 이제 그 황당스러웠는데 거기다 저는 또 조금 이제 놀랐던 게 여성들에 대한 이런 성추행이나 그다음 성폭행 같은 것들 이런 거를 이제 다 법적으로 보호해주니까 북한에서는 이게 뭐 성폭행 일어났다 이러면 그거는 남자 잘못이 아니에요. 여자가 잘못한 거고.
1: 에이, 설마요.
3: 맞다니까.
10: 맞아요.
3: 여자한테 다 책임을 돌리고 그거는 왜 그러냐. 네가 처신을 잘못했고 결국에는 좋았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1: 에이.
3: 그래서 그게 마무리 그러니까 여자들은 어디 가서 황소도 못하고 오히려 맞아요. 수치심을 가지고 동네에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고.
10: 이갈려. 이가 막
3: 그러니까 그런 것들 나는 이제 개인적으로 지나가면서도 여자한테 막 훌깃해도 여자가 오히려 큰 소리 쳐도 남자들 찍소리 못 하잖아요. 예, 그런 것들은 좀 좋았던 것 같아요.
4: 어떻게 보면 좋았던 규제도 분명 있다고 얘기했는데 다른 분들도 혹시 남한 규제 중에서 좋았던 거 있나요?
1: 남성 씨는요?
6: 예, 그렇죠. 이제 모든 법이 국민에게 있다고 우리 이제 헌법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1: 예.
6: 그 모든 국민은 존엄 높은 국민으로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1: 맞아요.
6: 이게 얼마나 좋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생명을 귀중히 여기고 그 정말 존엄 높은 인간으로서의 그 가치를 보장해주는 이곳. 그러니까 북한에 없는 이런 게 있어요. 북한은 오직 그 수령 당을 위해서 충성해야 되는 사람들이 좀 살만한 데고 여기는 정말 그 한 개인의 그 삶을 위해서 법이 만들어졌다라는 게 그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1: 네. 그래.
10: 또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남한에서 생활하시면서 현재 남한의 좀 이런 규제는 필요한 것 같다라고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으실 것 같아요.
11: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무 나라도 비슷하지만 실력주의잖아요. 그리고 이제 스펙, 어느 대학을 나왔냐 이러는데 저희 탈북민들 경우에는 북한에서 대학을 다녀도 여기 와서 그게 쓸모가 거의 없어요. 인정을 해주긴 하지만 실제로 예. 북한의 교육이
4: 맞아요.
11: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것도 있잖아요. 우리도 탈북민들 사람이니까 하고 싶은 게 있어요.
10: 그럼요.
11: 그러니까 막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도 이게 스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소질은 있는 거예요. 소질이나 이런 건 있지만 이렇게 남한 분들하고 똑같이 하려면 이게 층계가 모자라요.
1: 아, 네.
11: 가방끈이 짧은 거예요.
1: 그렇구나.
11: 그러니까 지금은 그거예요. 물론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좀 내가 이 회사나 이 방송에 필요한 사람인가 이 가능성을 더 좀 많이 보고서 사람을 뽑고 추천하는 좀 그런 제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1: 예. 아, 네. 알겠습니다. 예.
10: 그럼 이제 황당 규제 다음 키워드 확인해 볼까요?
1: 그렇습니다. 오늘 토크 너무 재밌는데요. 네. 마지막 키워드가 남았거든요. 아, 자 공개하겠습니다. 하나 둘 짜자잔.
10: 오, 회계 추워.
1: 회계랑 규제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아.
4: 하나님의 규율.
1: 하나님의 규율. 아마 네. 그랬다가 회계한.
10: 오,
1: 냉철한데요. 예리합니다.
10: 네.
1: 자, 회계한 경험 좀 나눠볼까요? 네, 나영 씨.
5: 네, 제가 소프라노 찬양단이었거든요.
1: 예, 예.
5: 찬양 연습하기 위해서 9시 나가야지. 예배 드리고 밥 먹고 3시 예배 드리고 50달에서 또 한 바퀴 또 북한 애들 금방 와 애들 있으니까 같이 춤 춰야지. 그러다 보니 6시 와요.
1: 예.
5: 9시 가니 6시 오니까 이 남자가 북한 남자면 이해하는데 한국 남자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야, 너 미쳤다는 거예요. 한국은 똑바로 주말에는 좀 놀라고 다니고 이래야 되지. 니처럼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신랑 또 말을 듣고 주위를 들쑥 날쑥 빼먹기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금방 나와서 제가 강의를 하다 보니까 쓰지도 못한 돈들이 가끔 내가 그냥 통장에 쌓여있던 돈들이
1: 예?
5: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다 빼가시더라고요.
1: 그래.
5: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아픈 추억을 말하자면 끝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내 겪으면서 다시 거기서 내가 하나님한테 이거 예배도 안 드리고 빼먹고 이래서 하나님 내한테 줬던 밥통을 다 걷어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교회 가야 되겠다. 너무 힘들 때 이제 다시 남편을 끌고 제가 교회 나갔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1: 아,
4: 주일성수에 대한 얘기가 꼭 나올 것 같았는데 저도 사실 주일성수를 거의 안 빠지거든요. 웬만하면 거의 안 빠지고 아니면 다른데 뭐 어떻게 사역관인데 참 이 주일성수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바들이 있어요. 헌금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걸 통해서 어떤 인생 공부를 하신 거예요?
5: 맛집도 다니고 놀 때는 좋은데 저녁만 되면은 찝찝해요. 예. 아. 우리 북한에서 연구실 뭐 그 학습 안 갔듯이 아직 이미 당생활 총아 빠져서 내 단번이 가서 뭐 어떤 처벌 받을 막 내 스스로 그런
12: 죄책감에
5: 무게가 자꾸 늘리는 거예요.
4: 주님이 억지로 하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아는데, 내가 찝찝하고
5: 예 내가 그렇게
10: 그러면서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맞아요, 과정인 맞아요. 거죠. 그게.
1: 그렇군요. 네. 사실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이제 뭐 인기 좀 올라가고 방송 좀 많아지면서 주일날 스케줄 오는 거 아 절대 안 됩니다 해야 되는데 오집사도 자두씨도 경험 있겠지만 아 그래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그렇게 한 번 두 번 빠지다 보니까
4: 금연처럼 하면 되지 뭐.
1: 그러다 빠지다 보니까 하나님 자꾸 어떤 미닝을 주시고 메시지 주시고 그리고 양심적인 어떤 그 죄책감이 생길 때가 맞아요.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잘 지켜내는 게 그죠? 무조건 옳다고 저는 봅니다.
4: 맞습니다.
1: 아 나영씨 너무너무 좀 훌륭한 고백 해주셨고요. 자 지영씨는 어떤 회개의 추억을 갖고 계신지 궁금해요.
0: 네, 이제 성경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1: 그렇죠. 근데
0: 교회 가서는 아, 그 말이 이제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그 말이 이해되지만 그때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떤 친구가 저를 엄청 이제 힘들게 하더라고요. 말로요.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제 뒷서리를, 없는 서리를 이만큼 보태서 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러지 않았는데. 그래서 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 적은 적으로 무찔러야지 해가지고 저도 그 사람한테 상처가 되는 얘기를 쫙 문자를 써가지고 아예 독서를 써서 보냈어요. 네. 그러니까 아야 진짜 적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원에 나와가지고. 네. 그래서 그걸 이제 교회 다니면서 제가 회개를 했어요. 아 원수를 사랑하라. 맨밤을 때리면 오른밤을 들이대려가는데 그건 바보들이 하는 짓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래 맞다 심정하는 데고 지금 많이 회개했거든요. 그래서 예. 그 친구한테 내가 회개했으니까 언젠가 이제 전화 통화 한번 하면 좋겠다.
1: 지금 영상 편지 하신 거예요? 네, 하나 띄울까요? 카메라 보시고 예. 자, 그때 그 친구에게 한마디 하시죠.
0: 아 친구야 그때는 한원에서 금방 나와서 정말 내 마음에 여유도 없었고 내가 나에 대해서 너무 나쁜 말을 하니까 나도 그때 너무 화가 났어. 너한테 그렇게 말로 상처를 준 것 같은데 지금은 내가 다 이제 사라지고 내가 원수도 사랑하는 마음을 조금 가진 것 같으니까 우리 연락되면 연락 한번 했으면 좋겠다.
10: 아 좋다. 아, 좋아요. 진짜 회개의 모습이다.
1: 아, 너무 진솔하네요. 그죠?
8: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의 규율을 뭐 저희가 이제 일상생활 중에서 가장 지키기 어려운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9: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이제 술하고 담배 문제인데
1: 아,
9: 저희가 제자 훈련 좀 깊이 있는 단계까지 전까지는 다 봐줘요. 근데 이제 단계가 깊어지면 이제 훈련을 좀 세게 얘기를 하죠. 근데 배우고 가도 잘 안 바뀌더라고요.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일상생활에. 근데 처음에는 이거 끊기 어려워요. 술, 담배도. 근데 이제 신앙이 아주 깊어지면 저절로 끊어지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이 성도들이 좀 지키기 어렵지 않나 봅니다.
4: 저는 이제 교회 다니는 분들 보면은 이제 거의 이제 술, 담배 같은 것들을 이제, 그러니까 되게 성분도 너무 좋으시고 다 하신데 이게 유독 약하신 분도 있어요. 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술, 담배를 안 해요. 왜냐면 맛없어요. 저 맛없는 거 안 하거든요. 맛있는 거만 먹어요. 사실 저는 고기 끊기가 더 힘들지. 술, 담배 끊는 건 저는 뭐 한 번도 펴본 적도 없고. 예, 네. 그런데 이제 유독 약하신 분들을 보면서 아, 그래. 약하기 때문에 나는 고기 못 끊는 거나 똑같겠구나. 생각을 해요.
10: 아니 또 이젠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얘기들 했지만 참 감사의 마음을 놓치면 안 된다. 범사에 감사해야지 생각하면서도 감사의 마음을 또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미녀 자매님들은 하나님의 규율 중에 참 아우 이거는 너무 지키기 어려웠어. 뭐 이런 얘기들 한번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6: 이제 그 성경 말씀에 만물이 주께로부터 이제 나온 것이니 주께로 돌아가리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규율을 지키는 것이 되는 아담의 후손인지라 좀 굉장히 좀 어려운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6: 예, 저는 나의 생각과 이제 행동 여하에 달려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진행하는 그 우선 이제 주일 성수를 잘 지키고 또 교회에서 진행하는 봉사들에 또 잘 참여하고 우리가 또 봉사 좀 잘 못 참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음 기회에 참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님의 규율을 지키는 일이 아닐까 생각해요.
1: 아 그렇습니다. 아 홀리 남숙, 예, 또 성도님 감사합니다.
8: 네, 감사합니다.
1: 저도 성도 생활하면서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네. 이 자유의지라는 게 진짜 하나님 주신 축복인데 이 좋은 도구잖아요. 근데 이걸 잘 썰고 이렇게 잘 써야 되는데 이 칼 가지고 장난치다가 아야 하고 비벼버리면 아 이게 자유의지 참 아 나쁜 거 나에 따라서 내 태도에 따라서 나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8: 예. 네, 목사님 마지막으로. 네. 뭐 꼭 생겼으면 하는 규제 그리고 사라졌으면 하는 규제 그런 게 어떤 게 있으세요?
9: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한 3회째 현재 네. 어린이날 꿈축제를 하고 있는데
1: 꿈축제요?
9: 네, 어린이들을 위해서 또 지역 아이들을 위해서 순수하게 교회가 어린이날에 선물도 주고 체험도 하고 이제 그런 축제를 지금 잘 하고 있는데 이왕이면 좀 많은 아이들이 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1: 그렇죠.
9: 네. 그 방법은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만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광고를 한번 해주면 아이들이 훨씬 많이 오지 않을까. 돈은 뭐 교회에서 다 나가는 거지만. 그래서 제가 교장 선생님들을 다 만났어요. 그것도 장학금을 들고요. 장학금을 많이 드리면서 광고 한번 해주시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하나같이 교회 행사라는 거예요. 교육부 행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행사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장학금을 괜히 줬다.
1: 아, 진짜.
9: 근데 모든 초등학교를 제가 다 만났어요. 근데 하나같이 못해주겠다는 거예요. 종교 편향이 될 수 있다. 근데 어린이날 축제는 종교 색채를 안 띄고 지역을 섬기겠다는 하나의 의도를 한 건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아, 취지가 굉장히 좋은 사역인데도 그것을 가로막는 규제가 있다는 게 참 하나님 보시기 속상하실 것 같아요. 그죠?
10: 네.
1: 자, 지금 이 시간에는요, 황당 규제에서 벗어나 자유를 찾으신 우리 김나영 씨의 탈북 과정과 하나님 만나신 이야기를 짧게나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영 씨 부탁드립니다.
5: 네. 97년도 4월달에 항장 에피소드 대한민국 나온 거예요. 그 당시 북한 다 뒤집어졌어요. 저 사람이 왜 갔니? 맞다, 이 나라 다 굶어 죽는다. 노동당 비서도 가져왔니? 야, 간다. 그래서 그때부터 엄청 많은 사람들이 압록강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예. 저는 갈 수가 없었어요. 내 오빠들이 전방에 있고 조카들 나만한 게 있기 때문에 못 간다. 그리고 있다가 제가 정말 탈출할 수밖에 없었던 게 우리 천국에서 이제 수송도 중에 있는 군수물자에 손을 댄 애를 갖다가 시범으로 가서 총살을 하는 거예요. 수송도 중에 있는 군수물자는 식량이든 무기든 다 군수물자이기 때문에 사형입니다. 근데 그 당시 이 사람이 옥수수를 내려다가 시범으로 잡혔는데 천국 안전부에서 사살을 하는데 그걸 보면서 내가 그때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야, 이 나라 배급 안주 다 죽는데 저랬다고 또 생사람 또 죽이는구나. 난 죽이는 거 처음 봤으니까 다 죽고 다 죽이고 야 모르겠다 간다. 그래서 저도 그때 결심을 쉽게 한 게 처녀였잖아. 시집을 안 갔잖아요. 만약 시집 갔으면 못 떠났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니 비계마켓에다 편지 딱 한 줄 써놓고 나온 거예요. 3일만 내가 돌아오지 않으면 나를 동사무소에 가서 죽었다고 빼라 호적에서. 그리고 내가 이제 압록강 넘었는데 압록강 넘어서 이제 3개월 동안 중국에서 버티려고 보니까 중국말을 한 거 가지고 한국 사장님이 일하는 회사에 취업을 했는데 그 회사가 신발 공장이었는데 그 사장님 지금 제가 사는 저희 남편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남편 만났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게 다 해결이 됐으니까 굳이 남조선까지는 안 가도 되겠구나. 그리고 10년을 중국에서 제가 살았어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애를 낳았잖아요. 그 애가 딱 7살이 되니까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을 하는 거예요. 불법 체류자 검열하는 대국민 호적 조사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빠져 못 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일이 안 될 때라 남편이 홍콩으로 4박 5일 출장 나간 날에 누가 고발을 한 거예요. 도망가려고 내다보니까 벌써 공장 정문으로 경찰차 다 들어온 거예요.
1: 아이고야.
5: 그냥 창문을 깨고 담장 넘어 정신없이 미친 것처럼 나왔는데 한참 제정신이 돌아온 다음 보니까 뒷주머니 중국돈 80전밖에 없는 거예요. 네. 어디 갑니까 이제. 중국은 수배령 내리고 북한은 호족에 없고 내가 안 간다던 한국은 내절로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80전 가지고 공동전화해가지고 전화해가지고 브로커를 만나가지고 이제 나오는데 그 나오는 과정에 18일이 걸렸어요. 베트남 지나 캄보디아 국대사관까지 들어오는 게 18일이 걸렸는데 그 18일 동안은 이 7살짜리 딸내미 데리고 정말 낮에는 정글에서 자고 밤이 되면 걸었어요. 감탄길이 빠지고 철조망에 넘어서 애는 여기 왼쪽 볼도까지 찢어서 다 히트 뒤집어졌지. 아이고. 온갖 그냥 처참하게 다 돼서 브로카가 우리를 데리고 가는 게 어디가 데리고 갔냐면은 한참 가다가 다 왔다 그래 내리라 그래서 우리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내리면 잡히니까 뒤에 있는 언니들 보고 내리지 말라 그랬어. 내가 내려서 하긴 할 거다. 그래가지고 창문 열고 딱 섰는데 내 앞에 또 보니까 목조금물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북한 깃발이 막 날리는 거예요. 그냥 죽었구나. 순간적으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야 여기 아니니 여기 어디니 말해라. 말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말함. 내리면 속세찬다. 아니다. 나 아주 완전 언어까지 막 놀라니까. 그래가지고 돌아서서 브로커 보고 여기 아니다. 여기 아니다. 이게 빨리 차 돌가라고. 그러니까 안 돌파는 거예요. 내리라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거래하라는 거는 네 명합장을 봤단 말이에요. 옳다니까. 아니다. 옳다. 그러니까 그게 위험하니까 무슨 생각 드냐면 야 이 새끼 우리 팔아먹으려 왔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던 칼을 뽑아 들었어요. 쫙. 너 우리 팔아먹으면 나 이 새끼대로 여기가 너무 힘들게 왔을까. 네 죽고 내 죽고 다 죽자. 이러니까 얘가 무서우니까 막 빵빵 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막 이러고 막 이러니까 경적을 울리니까 지나가던 자동차고 사람이고 다 우리 자동차 뒷다봐.
1: 그렇죠.
5: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북한 대사관 창문이 열리더니 이게 남편일 고남을 북한 대사관 사람이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 일촉 즉발과 같은 순간에 정말 내 앞에서 기적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나냐면은 나는 10년 동안 여기다 칼 끌고 다니면서도 나는 기억한 적도 없어요. 맨날 마누라가 여기다가 달고 다니니까 우리 신랑이 한번 한국 갔다가 갈거리를 하나 사가지고 선물로 갖다 줬어요. 마누라 중국 갈거리는 물 묻으면 녹이 있으니까 이걸로 바꿔. 이거는 천만 년 물이 묻어도 녹이 안 쓴다. 그래서 한국 갈거리로 바꿔서 달았는데 나는 그거 이 칼을 들고 지금 이 죽이겠다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 갈거리에 이제 액세서리 하나 달랑달랑 하나 붙어있단 말이에요. 장식품이. 근데 장식품이 나무 잎사귀 모양으로 된 장식품이 달린데 그 안에 자그마한 태극기 유리알이 딱 들어가 있고 그 밑에 나라 사랑 우리나라 글자로 그 순간에 왜 그 태극기가 보입니까? 내 눈에 이 칼을 들고 막 이러는데 태극기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야 이놈아 여기로 가라니 왜 여기로 가니 여기로 가란 말이다 여기로. 그러니까 얘가 이거 보더니 나를 막 욕하고 막
1: 한보대 얹어서 가요?
5: 예. 네. 막 욕하고 보더니 차 끌고 가요. 저는 기도할 줄 모르니까 샘 샜잖아요. 근데 이제 22개를 샜는데 차가 또 서요. 막 이러는데 내리라 그래. 이거 옳다고. 하긴 하래 나보고. 네. 그래서 또 내가 내리는 거죠. 다 앉아서라. 내리자마자 제가 네. 내 눈앞을 봤는데 눈앞에 철대문 같은 게 보이고 거기 무궁화 꽃 모양 같은 게 보이고 거기에 대한민국 무슨 영사관이지 뭐 이런
1: 써 있고.
5: 금판 같은 예. 그걸 보는 순간에 뒤 돌아가서 내 딸만 그냥 이거 잡아다 끌고 그냥 왔어요. 언니들 오거나 말거나. 그래 와서 문 앞에 가서 열어라 빨리 열어라 왜 저기 북한 깃발 보이니까 빨리 열어라 열어라 하는데 이제 얘가 이제 다 이제 전화해서 열고 우리는 그 안에 딱 들어가서 문이 똥 닦이는 순간에 거기서 우리 8명이 다 쓰러졌어. 정말 걸음걸음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셨기 때문에 왔지 내가 혼자 온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어디 와서 알았냐면은 캄보디아로 온 사람들 다 알아요. 신고식 하잖아요. 신고식 가면 거기 목사님이 기도를 하고 기도 끝난 다음에 복음 송가하는데 돌아온 탕자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난생 처음 그 노래를 처음 듣는 노래인데 어쩌면 저 가사가 18일 동안에 내가 얻은 걸 그대로 다 만들어 놓은 가사인 거예요.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애처로운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네. 그 노래 가사를 들으면서 서 있다가 그 자리에서 푹 하고 앉았는데 그냥 거기서 나 때문에 이 온 교회가 다 울음 받았다. 저는 그때 내 마음에 예수님이 찾아온 거예요. 저는 그래서 내 인생에 최고로 힘들 때 만나신 분이기 때문에 예. 절대로 배반할 수도 없고 나는 정말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나님 앞에 정말 모범적으로 나는 사는 그런 자녀가 되겠다고 늘 결심을 다지는 겁니다.
1: 아, 위로와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자, 오늘 황당 규제에 대해서 북한의 규제도 남한의 규제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습니다. 네. 함께 하신 미녀분들은 어떠셨는지 오늘 명심 씨 얘기 좀 들어볼게요.
3: 예, 이제 저도 이제 매번 나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이게 정말 남북한이 빨리 복음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
1: 맞아요.
3: 그리고 내 안에 숨어 있는 이 죄악들을 빨리 떨쳐버려야 되겠는데 안 되는 게 조금 문제고요. 네. 예, 이제 또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매번 할 때마다 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우리 자라는 아이들한테도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좀 널리 알려주고 우리 가정 또한 하나님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매번 느끼는 건데 방송이 네. 나올 때마다 느끼는 것 같아서 오늘 또한 너무 감사했습니다.
1: 예, 네, 고맙습니다. 네. 네.
8: 우리 남한 가족분들은 어떠셨어요?
2: 예, 네, 정말 진짜 프로됨에서 자유케 됨을 얻으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 이사야 말씀을 보면은 정말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함이라잖아요. 우리 여기 계신 먼저 오신 통일분들이 그 주의 은혜의 해를 누구보다 앞장서 선포할 날이 빨리 올 거라 믿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해요, 멘트.
1: 재현 씨 어땠어요?
4: 그 뭐 나영 씨나 다른 북한 주민만큼은 큰 뭐 간증거리는 아니지만 모든 그 그리스도인들이 다 간증거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 간증들을 자꾸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 잃어버린 것들이 가장 문제인 것 같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얼마나 우리에게 이걸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를 항상 상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초심으로 돌아와야 되겠죠. 목사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9: 예, 한강 규제로 시작해서 많이 웃었거든요, 처음에. 예. 근데 마무리가 아주 은혜롭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1: 감동적이죠.
9: 너무 감사하고 탈북 선교 후원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예, 그렇습니다. 아, 진짜 이해할 수 없는 규제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리는 이 자유가 오지원 집사 말대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또 느끼게 됐습니다. 자유가 방종이 되지 않게 적당한 규제에는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또 남과 북이 주님의 규제 안에 매여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될 그날, 복음 통일의 그날, 그리고 진정한 통일까지 한마음으로 기도와 후원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래 나가는 번호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8: 네, 구TV의 귀한 캠페인도 소개해 드릴게요.
1: 그렇습니다. 탈북민 한 가족 맺기 캠페인인데요. 네. 탈북민들에게 진정으로 따뜻한 가족의 마음도 전해주고요. 남한 정착도 지원하는 아주 소중한 캠페인입니다. 아래 나가는 번호로 문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 네, 거주 지역과 신청 사연을 남겨주시면 귀한 캠페인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오늘도 신청 사연이 도착해 있는데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천식 씨. 동대문구 이문동에 사는 은퇴한 전도사 부부입니다.
12: 네, 안녕하세요.
1: 방송을 통해서 귀한 캠페인을 알게 돼서 신청드립니다. 부부가 같이 남북 한가족 맺기 캠페인에 참여하고 싶어요. 예, 라고 사연을 주셨거든요. 네.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12: 감사합니다.
8: 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예, 오후 자유에는요, 다음 주 더 은혜 충만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8: 복음통일 그날까지
1: 우리의 위대한 여정은 계속됩니다. 오,
13: 자유!
1: 고맙습니다.
6: 우리 북한 사람들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하지만 대부분 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북한이 세상에서 제일이다? 뭐 이렇게?
12: 북한이 아주 이제 사람 못 살 그런 인간 생지역이다. 북한 사회가 전반적으로 그런 걸로 이제 좀 오해가 되는 거는 조금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네.
14: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인민이 북한 인민들이구나. 우리 주변에는 다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잘 사는 나라들만 있는데 왜 북한은 그 사이에 있으면서 혼자 저렇게 못 사는 나라를 만들고 인민을 저렇게 탄압하고 예수님도 못 믿게 만들고 정말 우리 고향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북한 인민들이 하나님을 믿는 민족으로 거듭나서 정말 복받는 그런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매일 주와 함께 이정기 목사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정기입니다. 목사님, 사람의 예. 몸이 천냥이면 눈이 구백냥이다. 예. 옛날 예. 어르신들은 그러셨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그만큼 눈이 하는 일이 정말 많네요. 예. 중요하다는 생각이 예. 들어요. 예.
0: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마태오 6장 22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눈이 성하면 예. 온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면 네.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랬어요.
1: 그러니까 그만큼 눈이 중요한
0: 그렇습니다.
1: 거네요.
0: 근데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시력을 잃고 네. 어둠에 갇혀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육의 눈도 그리고 영의 눈까지 네. 밝혀주는데 앞장서 계시는 분이 계셔서 예. 오늘 매일 저와 함께 모셨어요.
1: 자, 어떤 네. 분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2: 평생을 암흑 속에 갇힌 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이런 이들에게 밝은 세상을 보여주기 위해 사랑의 손길을 펼친 이가 있습니다. 바로 국제실명구호기구 비전케어의 김동해 이사장인데요. 안과의사로 활동하다 의술로 사랑을 전해

0: 아, 비전 케어는 뭐말 그대로 비전을 케어하는 그런 일을 하려고 만든 단체입니다. 사실 제가 이사장으로 있긴 하지만 저 혼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많은 자원봉사자들, 특히 안과의사, 간호사, 또 안경사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안과적인 치료가 필요한 그런 선교지를 가서 수술하고 또 의료진들을 교육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국제실명예방기구입니다.
1: 아, 그래요? 그러면 그게 기독교인들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 어느 종교에 있건 그냥 초교파적으로 하는 건가요?
0: 사실은 저희가 이제 시작할 때부터 선교지를, 선교사님들, 뭐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의료선교를 도울 목적으로 만들었던 거고요. 하지만 지금은 저희가 정부기구와 또 다른 이제 그 관계한 안과의사 또 병원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오픈된 그런 단체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목적 자체는 선교사와 선교지를 돕는 것이 저희의 주 목적입니다.
1: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0: 2002년도부터 저희가 이 단기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2: 그럼 15년.
0: 네, 이제 15년이 됐습니다.
2: 그럼 그 일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 몇분 정도 이렇게.
0: 저희가 이제 안과 수술하러 가는 그 일주일짜리 단기 선교를 아이캠프라고 하는데요. 거기 이제 한번 이상 오신 안과 의사들이 한 200여 명. 우리나라와 이제 미국의 분들 합해서 한 200여 명 가까이 되고요. 그중에 절반 가까이가 이제 한번 이상 와서 이 일을 꾸준히 반복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일반 자원봉사자들. 물론 이제 간호사들을 포함해서 학생들, 뭐 장로님들, 집사님들, 뭐 권사님들, 뭐 이런 분들이 한 4천 명 가까이 오셔서 이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2: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0: 저희는 이제 이거를 한 달에 두 주, 세주 이렇게 가는데 같은 사람이 가면 힘들잖아요.
1: 그렇죠. 근데
0: 1년에 일주일씩 오는 사람들이 안과의사가 100명 모이면은 이걸 다 나눠갈 수 있고 또 일반 자원봉사자들이 계속 하게 되면은 이것들이 꾸준히 여러 곳에서 일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2: 그럼 15년 가까이 해오셨으면 방문한 국가만 해도 엄청날 것 같은데 몇 개국 가나?
0: 저희가 지금 현재 사역하는 나라는 38개 나라입니다.
2: 38개.
0: 네.
2: 그런데 38개를 방문하시면서 그러면은
1: 대략?
2: 치료한 사람의 수는요?
0: 일반 외래 진료를 통해서 치료한 사람은 한 지금 벌써 한 14만 명 가까이 되고요. 우리가 수술한 사람, 주로 이제 백내장 수술과 소아 안과 수술 이런 걸 하는데 한 19,000명 가까이 됩니다. 1년에 저희가 한 2,500명 정도 수술을 합니다.
1: 와,
2: 엄청난 숫자인데. 그러면 그 선교단체가 그냥 소규모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엄청난 많은.
0: 저희는 소규모죠, 사실은. 저희가
1: 그래요?
0: 이제, 뭐, 이렇게 대규모의 그런 단체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일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많은 환자들을 또 많은 선교지에서 만나고 있는 거죠.
1: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안과는 되게 그 섬세해야 되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만약에 자원봉사 할게요, 그러면, 가서 뭘 하나 궁금하거든요.
0: 안과 병원에 가보셨잖아요. 가보시면은 물론 이제 의사들이 많은 데도 있지만 의사가 한두 명이 있으면은 거기에 이제 간호사들 또 접수 보는 사람들 또 이제 검안하는 사람들 또 소독하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희 비전 케어는 사실 이것의 의료 선교를 의사 혼자만 하면 너무 힘들고 사실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뭐 의사가 훌륭한 의사라도 선교지에 가면 아무것도 못 하는데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다른 자원봉사자들 팀들이 가기 전에 훈련을 받죠. 어떻게 환자들을 수술을 준비시키고 기구를 소독하고 이런 것들을 준비 모임이 그렇죠. 준비 모임을 통해서 배우고 그분들이 또 오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돌아가는 겁니다.
1: 이제 의사 그러면 되게 편한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군데에 늘 가서 수술하고 이렇게 치료해주고 그러면 되는데 뭐하러 이렇게 사소 고생을 하나 편하게 사실
0: 사실 저는 이제 이것이 제가 이제 의사가 된 소명이고 사실 저는 이게 좋습니다. 뭐 한국의 병원에서 환자 보고 수술하고 뭐 돈 벌고 사실 뭐 다 그것도 좋죠. 하지만 또 우리를 필요한 곳에 가서 우리가 정말 수술했을 때 그 환자들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에 있는 저희 병원에서 환자들이 수술하고 느끼는 그런 감동하고는 조금
1: 또 다르니까. 아, 예. 언제 그러면 이 일을 시작하시게 됐어요, 원장님께서는?
0: 제가 이제 언제 시작했냐면 2001년도에

0: 우리 9.11 사태라고 있었잖아요. 예, 예, 예. 사실 그 전까지는 저는 이제 국내에서 뭐 우리 교회나 선교단체 뭐 무의촌으로 봉사 이런 걸 했었죠. 근데 예. 사실 그런 거 하면서 조금 아 제대로 못해서 미안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보여주기식으로 이런 그 단기 선교를 하는 것들이 좀 불만이기도 하고 예, 예.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9.11 사태 났을 때 제가 느꼈던 거는 아 저 지금은 사실은 뭐 무슬림, 이슬람, 뭐 이런 테러, 빈라덴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그동안 많이 매스컴에 나왔지만 그 당시에만 해도 이슬람교가 뭔지 또 이슬람 국가가 어디에 있는지 사실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벌써 한 16년 전이니까. 예. 근데 연일 그런 뉴스가 뭐 이렇게 그 뉴욕의 큰 빌딩에 비행기가 엄청난 뉴스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 이거 도대체 이슬람교는 뭐고? 저 사람들은 왜 그러는지 아, 예. 제가 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아. 그래서 마침 그때 이제 뭐 아시겠지만 그때 흑역권의 선교사로 가셨던 분들이 네. 다 이제 한국으로 철수,
1: 그렇죠.
0: 좀 피난을 와 있는 예, 예.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느 모임에 가도 이슬람 선교 또 이슬람 선교사를 쉽게 만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갖고 네. 그런 모임에 계속 꾸준히 가면서 아, 이슬람교가 어떤 거고. 이슬람 국가의 선교가 도대체 어떤 건지 아, 예, 예. 또 어떻게 하면 또 나도 좀 뭐 할 수 있는 게 있을지 그런 것들을 이제 보고 듣고 그러면 중에 파키스탄에서 오신 그 한인교회 목사님과 또 선교사님들을 네. 만나게 됐고 아, 예. 그분들 중에 이제 거기서 의료 선교 병원 하시는 분들을 만나면서 한번 가봐야 되겠다 가보고 뭐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2002년도 딱 요맘때 예. 구정을 앞두고 결심을 하고 구정 때 네. 한번 처음 파키스탄에 가봤죠.
1: 파키스탄이
2: 처음 방문한 게 파키스탄이었네요.
0: 네, 처음 간데 네. 파키스탄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2: 그럼 어떻게 그곳에서 시작을?
0: 근데 사실은 그 가면서 그냥 가면은 또 예전처럼 또 단기 선교를 또 제가 예. 뭐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가기 전에 저희 병원에 마침 간호사 중에 선교사로 나가겠다는. 그런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 기왕에 선교사로 갈 거면은 파키스탄으로 가서 한번 너도 경험해보고 간 김에 우리 안과병원에서 일하던 간호사이기 때문에 그 동네 안과는 어떤지 또 안과 시설과 장비 또 어떤 수술을 하고 어떤 약을 쓰고 또 수술비는 얼마를 받고 이런 것들을 좀 가서 좀 미리
1: 사전 답사하는
0: 사전 답사를 좀 달라. 제가 이제 가기는 또 여러 가지 힘드니까 예. 기왕에 이제 가는 김에 글로 가서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죠. 그래서 제가 구정 때 가기 전에 두 달 전에 그 간호사가 갔습니다. 그래서 한인교회 선교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예. 다니면서 이제 리포트를 걔한테 보냈죠. 그래서 저도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가서 네. 선교사님들도 만나고 그 병원도 갔지만. 그 나라의 이제 정부 병원, 네. 대학 병원, 또 안과 의사들, 보건국 관계자들 예. 이런 분들을 만나서 예. 어떤 게 필요하고 어떤 수준인지 그게 뭐 적을 알아야지 뭘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됐던 것 같고 예. 가서 사실 진짜 놀랐습니다.
1: 왜요?
0: 공항에 딱 내렸는데 네. 남자들은 다 똑같은 옷 입고 있고 예. 수염도 이렇게 기르고 있고 예. 여자들은 전부 시커먼 옷을 입고 예. 있고 예. 얼굴 다 가리고 있고. 예. 물론 얘기는 다 듣고 뭐 그랬지만 진짜
1: 막상 가보니까
0: 그럴이라고는 사실 생각 안 했는데 가보니까 진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길거리 갔는데도 우리를 이상하게 쳐다보고 이제 길거리에 있는 큰 스피커에서 시간이 되면은 이제 아잔이라고 해서 기도 예, 소리가 나잖아요. 예. 여러분 사람들이 길을 멈추고 기도하고 그런 거 예. 보면서 정말 여기 이슬람 국가고 파키스탄 이슬람 종교가 예.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사람들을 컨트롤하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알게 됐죠. 그래서 네. 그래도 긍정적이었던 것은 사실 성교병원에 환자들이 이렇게 많이 오진 않았거든요. 근데 안과 환자를 한다고 했을 때 본다 그랬을 때 환자들이 이제 병원에 오죠. 네. 오면서 그 여자들이 이걸 안 열 줄 알았는데 예. 다 열고 자기 눈이 뭐 어떻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안과 진료를 한다 하면은 환자들이 오는구나. 그리고 내가 뭔가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안과 수술 장비를 보내기로 결심을 했죠.
2: 그런데 이제 막 장비까지 동원해서 움직여야 되잖아요.
0: 네네.
2: 그러면은 안과 수술하는 것은 좀 다른 거하고 좀 달리 좀 장비가 조금 단순한가요?
0: 단순하면 단순할 수도 있습니다. 네. 사실 안과, 제가 안과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도 하나도 사실 뭐 대학병원에서 하는 진료하는 의사와 개인병원에서 하는 의사의 수준이라든지 이런 그 수술이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은 수술실이라든지 장비라든지 또 여러 가지 다른 과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게 대부분입니다. 요즘에 현대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 방사선과 마취과 임장병인 내과 외과 이게 다 이 협진을 해야지 이 치료를 하는데 다행히 안과는 약간 치과가랑 비슷합니다. 안과 의사 혼자가 가서 장비나 조금의 인력이 있으면은 대학병원에서 하던 걸 똑같이 할 수가 있고 그 수술의 그 수준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차이가 이 개인병원과 대학병원이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이 단기 선교에 어떻게 보면 안과가 굉장히
1: 유리한 거네요.
2: 근데 처음에 안과 쪽을 선택하셨을 때 그런 것까지 내다보고 선택한 건 아니시죠?
0: 혹시 뭐 안과 수술 받은 사람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수술하면 바로 다음날 잘 보입니다. 한국 사람은 사실 성격이 좀 빨리빨리
1: 인기가
0: 있잖아요.
2: 결과를 보고
0: 결과를 빨리 보고 싶은데 그리고 또 치료를 확실하게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사실 뭐 다른 과 의사들 시간이 많이 걸리고
1: 확 티가 나니까
0: 이거는 확 티가 나죠. 그래서 다음 날 바로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보여도 이제 뭐 0.1이냐 0.5냐 이게 수치가 딱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매력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안과를 좋아하는데 뭐 저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사실 예수님도 안과를 굉장히 좋아하셨던 게 틀림없습니다.
2: 맞아요.
0: 우리 성경에 보면 이 안과 사역을 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제 안과 의사지만 예수님이 이걸 아셨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역의 무기라는 걸 아셨던 거죠. 그래서 그냥 단기 선교가 아닌 좀 제대로 준비해서 전문적으로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걸 해야 되겠다. 그때 결심을 하게 된 거죠.
1: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난 의사가 돼야지라고 꿈을 꾸고 진행을 하신 거예요?
0: 아닙니다.
1: 그래요? 어릴 때 꿈은 다른 거였어요?
0: 저는 뭐 과학자가 되고 싶고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었죠.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도 의과대학 갈 생각은 전혀 안 했습니다. 근데 뭐 아마 목사님이나 뭐 지금 50대 저희 뭐 보면은 대부분 그때 학력고사 세대인데 점수가 딱 나오면 이제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그때 뭐 300점 이상은 어디 뭐 대부분 좀 표가 딱 있지 않습니까?
1: 그래서 그래프가 있었어요.
0: 그래서 또 그 학교에서도 뭐 어느 대학 몇 명 보내야지
2: 그렇죠,
0: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아마 시험을 제가 좀 잘 봤었나 봐요. 그러니까는 저는 전혀 의과대학 갈 생각이 없었는데
2: 그럼 뭘 전공할 생각이세요?
0: 저는 사실은 그 물리학과나 천문학과 그런 걸 사실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가고 싶었는데 그게 제 마음대로 잘 안 되게 되더라고요.
2: 그러면 성적이 너무 잘 나와가지고 학교에서
0: 아니, 성적이 천문학과 물리학과로 갈 수 있는 데가 사실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아주 잘 본 건 아니고 조금 못 봤는데 그 점수에 맞게 간 의과대학에 이제 맞춰가게 된 거죠.
1: 요 정도면 의과를 가면 되라고 그냥 찍어주신 거네요. 쉽게 얘기하면.
0: 뭐 그러셨겠 쳤던 것 같아요. 선생님도 그렇고 제가 근데 사실 고3 때 시험 봐서 떨어졌습니다.
1: 아 그래요?
0: 네, 근데 떨어지고 나서 이제 제가 의과대학을 생각을 깊이 했던 것 같아요.
1: 네.
2: 근데 이렇게 지나놓고 보면은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를 알게 되시잖아요.
0: 떨어졌을 때는 하나님 뭐 원망하고 원통하고 뭐 나는 열심히 했는데 뭐 그랬는데 지나고 나서 보면은 조금 더 생각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1: 그러면 언제부터 하나님하고 좀 이렇게 친하게 지내셨어요?
0: 저는 사실 굉장히 그 성실하고 모범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교회 가라 그러면 어렸을 때 교회 가고 뭐 숙제하라 그러면 숙제하고 뭐 그 집이 지금 신촌인데 신촌 장로교회 제가 다니거든요. 근데 지금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그 근처에서 교회 다녔고 지금 교회는 4학년 때 거기 이사하면서부터 계속 다녀서 개근하다시피 계속 잘 다니고 그랬죠.
2: 그럼 몇 년째 다니고 계세요?
0: 뭐 지금 한 44년 됐나요.
1: 사춘기 이런 것도 없었어요? 엄마가 야 교회 가라 그러면 네 그러고 나와서 다른 데 가서 놀다가 교회 간 것처럼 이런 것도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0: 그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2: 반항해보신 적이 없으시네.
1: 왜 그러셨어요?
0: 뭐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제가 사실 근데 대학 가서는 제가 84학번인데 당시 대모는 열심히 했습니다.
1: 아.
0: 그래서 학교 의과대학 다니면서 무슨 대모 네. 했냐고 그랬지만 네. 그 당시에 뭐 다 대모 했잖아요.
1: 그렇죠. 그래서 네.
0: 사실 87년도에 뭐 이렇게 직선제 개헌하고 해서 굉장히 우리는 성공했다 싶었는데 결론적으로 그때 뭐 이런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 선거에서 노태우 대통령이 네. 됐잖아요. 네. 그래서 아 이게 아니었는데 뭐 저뿐만이 아니라 많이 그렇게 네. 생각했는데 정말 그때 제가 굉장히 낙담하고 4년 동안 열심히 뭐 한다고 했었는데 그리고 낙담하던 중에 그 친구가
1: 예.
0: 그러지 말고 금식 기도회를 가자 그래갖고 그때 CCC 제가 열심히 활동 안 했는데 CCC에서 원당 금식 기도회가 3박 4일 그런 게 있었어요.
1: 예.
0: 사실 처음인데 그때 너무 그 저도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담하던 중에 친구가
1: 가자
0: 그래서 한번 가게 된 거죠.
1: 그래서 그 하루 버티기가 되게 힘들다 그러던데.
0: 3박 4일 딱 10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예. 저는 못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잘 지나갔어요.
1: 그래요?
0: 예. 네.
1: 기도가 나오던가요? 전 기운이
0: 기도...
1: 없어가지고.
0: 근데 한 며칠 지나니까 기운이 좀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실 그때 느꼈던 가장 큰 깨달음이라 그럴까 그런 거는 사실 저는 의과대학을 단과대학 다녀서 다른 과 학생들이랑 이렇게 교제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 가니까 학생들이 천 몇백 명 이렇게 모여서 같이 금식 기도를 하는 곳이었거든요. 근데 의과대 학생들이 별로 없었나 봐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너 의과대학 다니냐, 너 의사 될 거냐, 무슨 과를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정작 저는 그 생각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나를 의과대학을 가게 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의사로
1: 부르셨거든.
0: 쓰려고 하는 거구나. 그거를 대학교 4학년 때 그냥 졸업하려면 2년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보면 깨달은 것 같아요.
1: 예. 그래서
0: 그때 제가 가장 큰 그 결심이 의사가 돼야 되겠구나. 의과대학교 4학년 때, 본과 네. 2학년 때 제가 의사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2: 이미 뭐 공부를 하고 있음에도
0: 네, 뭐 불구하고.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깊이 제 직업이나 이 소명에 대한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서 그때 기도회에서 가장 큰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이
2: 예.
0: 의사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사실 4학년 동안은 공부를 그렇게 잘 못했고
1: 네.
0: 간신히 그냥 낙지 않을 정도로 다녔던 것 같아요.
1: 네.
0: 근데 막판 2년은 좀 열심히 해서 의과대학을 낙지 안 하고 6년 만에 졸업했습니다.
2: 그럼 대학 졸업하고 바로 개원을 하셨어요? 아니면 다른 활동을 좀 하셨어요?
0: 그 졸업하면 이제 인턴을 1년 했어요.
2: 네.
0: 인턴 1년 하고 그랬는데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은 안과를 어플라이 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떨어졌는데 그때 제가 마침 그 교제하는 여학생이 있었죠.
1: 네.
0: 그래갖고 인턴 끝날 때쯤에 끝나고 보통 우리 안 되면은 군대 가거든요.
1: 예.
0: 그래서 아 그럼 군대 가는데 결혼하자. 저랑 동갑이었거든요. 그래서
1: 예.
0: 나이가 그때 제가 28이었는데
1: 예.
0: 여자들 27이 그때는 보통 많이 결혼하는
1: 데고 좀만 지나면
0: 그런가 봐요. 그래서 아 이게 나는 좀 어리지만은 여자가 동갑이니까
1: 예.
0: 어차피 군대 가니까 군대 가서 그냥 결혼하자 해서 그때 인턴 끝날 때 결혼하고 군대로 갔어요.
1: 야, 그러면 그렇게 해서 결혼하고 군대를 갔다 오셔서
0: 네.
1: 개원을 하신 거예요?
0: 아니에요. 근데 안과 레지던트를 해야 되죠.
1: 예, 예.
0: 안과 레지던트를 하는데 제가 군대를 가려고 했는데
1: 예.
0: 훈련소에서 훈련을 마치고 이제 이 군대에서 적정인원을 뽑아가고
1: 예, 예.
0: 남은 사람은 이제 무이촌으로 보내는 공중보건이
1: 예.
0: 그 훈련을 마치면 그렇게 나눕니다.
1: 예, 군대하죠.
0: 저는 어떻게 했는데 하여튼 군대로 빠졌어요. 그 공중보건을 배치를 받은
1: 예,
0: 거여서
1: 예.
0: 저는 사실 결혼할 때 돈도 없고 그래서
1: 예.
0: 그 군대 가면 관사도 주고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살 생각을 하고 결혼을 했는데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1: 예.
0: 그리고 또 사실 저는 서울에서만 계속 살고 그래서
1: 예, 예.
0: 뭐 기왕에 그렇게 된 거 지방에 한번 살아보자. 근데 보니까 저 너무 먼 건 그렇고 해서 경기도 너무 가깝고 그래서
1: 예.
0: 충청도 정도 가면 좋겠다 해서
1: 예,
0: 충청도를
1: 예.
0: 지원을 했어요.
1: 예.
0: 그 충청 북도에 배치를 해주더라고요.
1: 예.
0: 그래서 거기 배치를 받아서 도청에서 무슨 교육을 하고 시험을 봐갖고 성적 순서대로다가 이 병원을 선정한대요. 그래서 언제 전 결혼을 했으니까
1: 예.
0: 그래서 이거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
1: 예.
0: 그래서 시험을 잘 봤어요. 그래서
1: 예.
0: 그때 2등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찍어야 되잖아요. 근데
1: 네.
0: 마침 그 기간 중에 가야 되는 곳들 중에 이제 뭐 보건소, 병원 막 이런 게 있는데 꽃동네라는 곳이 거기 있어요. 충청북도에. 네. 근데 아, 저게 뭐 하는 건가 봤더니만 뭐 이렇게 불황인, 노인, 장애인 이런 시설인데 다들 이렇게 별로 그 일이 많고 뭐 힘들어서 안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결혼해서 철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아, 내가 이제 의사로 살기로 했으면은 뭐 교회가 뭐 11조 하잖아요. 근데 돈도 11조지만은 인생의 11조. 그래서 한 10년 의사 생활하면 1년 정도는 봉사활동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1년 가 있을 생각하고 또 거기서 1년 하면은 거기가 약간 오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갈 때는 원하는 대로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지원을 했죠.
1: 네.
0: 그래서 거기서 가서 1년 일을 하시고. 하게 됐는데 제가 거기가 좋아서 3년 동안 거기 살게 됐어요.
2: 아, 꽃동네에서?
0: 네, 그래서 그 꽃동네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고 그렇게 됐죠.
1: 그 나이 드신 분들, 힘드신 분들, 어려운 분들이 사시면 많이 부딪히기도 하고 그러셨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좋으셨어요?
0: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아프고 버려지고 또 죽고 그러거든요. 1년에 200여 명 이상이 그때 돌아가셨어요. 꽃동네 처음 생긴 초기라서 뭐 매주 그냥 버려진 사람들 뭐 이런 애들이 들어오고 막 그런 상황에서 일이 많았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사실 일이 많고 그럴 때에 이게 은혜가 되잖아요. 그리고 뭐 광야에서 은혜가 있다고 다들 얘기하는 것처럼 제가 그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수녀님, 수사님 말고 일반 자원봉사자들 같은 분들도 많이 오고 또 돌아가시는 분들, 아픈 분들도 사실은 여러 가지 사연이 많이 있고 우리가 같이 이제 제가 그 안에서 같이 살기 때문에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삶과 죽음의 그 경계선에서 많은 것들을 보게 되고 또 거기 돌아가시면은 이제 사실 의사가 환자 바로 죽을 때 옆에 있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나도 버려질 수 있고 나도 장애인이 될 수 있고 나도 죽을 수 있다는 것을 그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좋았던 것 같고 또 같이 일하는 분들하고 굉장히 좋았어요. 지금도 저는 수녀님, 수사님들하고 친하게 그때 인연이 계속 있는데 참 좋았던 것 같고 또 마침 제가 안과 뭐 성적도 안 좋고 해서 안과를 떨어졌었는데 저희 대학의 교수님들이 거기 1년에 몇 번씩 무의천 수술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자연스럽게 이제 교수님들하고 친하게 되고 제가 안과 떨어졌다고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고 그래서 그때 인연이 또 안과를 또 더 잘 선택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 거기서 사실은 그 당시에 꽃동네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안구 기증을 많이 했거든요.
1: 아, 그래요?
0: 네, 그래서 눈을 적출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의사들이 오기도 하고 또 돌아가신 분을 보내기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거기 있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많이 가르쳐 주셔서 돌아가시면 제가 눈을
2: 적출하는
0: 걸 했죠. 그래서 아마 제가 뭐 수술도 많이 하고 그랬지만은 대한민국에서 안구 적출을 제일 많이 한 의사가 됐죠.
2: 그럼 누구보다도 이렇게 안구 이식 수술은 또 탁월하게 잘 하시겠네.
0: 각막 이식도 많이 했었죠. 근데 요새는 잘 이제 하기 어려운 이제 상황이죠. 한국에서는 이제 그렇게 되는데 뭐 그런 경험들이 제가 안과 수술을 더 잘할 수 있는 훈련을 하나님께서 안과 의사가 되기 전부터 시키지 않으셨나. 뭐 지금 생각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1: 그러면서 첫 스타트는 파키스탄으로.
0: 아니 안과 레지던트를 4년을 전공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강남 성모병원에 있었는데 레지던트를 마치고 그냥 대학 병원에 남아서 계속 일을 하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뭐 여러 가지 환경들이 이게 잘 안 되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그 다른 사람이 다 취직이 될 때까지 저는 취직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참 힘들게 이 그런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마침 그때 이제 우연히 그 의사 신문에서 나온 광고를 보고 간 곳이 실로암 안과병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당시 이제 지방 무의촌 이런 수술을 하러 다니는 그런 병원이었고 또 장로교 교단에서 선교 100주년 기념 병원으로 만든 병원이고 그래서 거기서 일을 하게 됐죠. 근데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지방을 다니면서 이동 진료하고 수술했던 것이 지금 비전 케어에 사역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어요.
1: 그러네요.
0: 그 경험을 뭐 장비를 싸갖고 가고 뭐 짐을 싸고 또 이런 것들이 거기도 팀으로 움직이고 그런 것 때문에 좋았고 근데 사실 지금은 벌써 뭐 오래됐지만 국내에는 이제 무인촌이 없고 그런 이동진료 버스 같은 것이 거의 이제 필요가 없죠.
1: 제일 기억에 남는 곳은 어디예요?
0: 제가 처음 시작 갔던 파키스탄이 제일 많이 남죠. 제가 환자하고 친해지는 것 중에 하나가 현지 말로다가 눈을 뜨세요 감으세요. 그 정도는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현미경에다 이렇게 붙여놓거든요. 예, 예. 뭐 눈 떠라 감아라. 예. 그 앞에 보아라. 움직이지 말아라. 예, 예.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환자가 안심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환자는 수술하는 것도 불안한데다가 예, 예. 외국 사람한테 받으면 그렇죠. 더 불안하잖아요. 근데 자기네 나라 말로다가 한번 해주면은 이게 맞아요. 환자가 갑자기 이제
1: 편안해져요.
2: 의료 선교 활동을 하다 보면 정말 힘든 일도 많이 있지만은요. 네. 보람된 일도 참 많으실 것 같은데 좀 소개해 주시죠.
0: 아유, 모든 게 보람이죠. 모든 게 은혜고 감사하고 그러기 때문에 네. 제가 지금 이렇게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아까 파키스탄에서 사실 저희가 한 4, 5년 전에 동티모르 가서 아이캠프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거기서 만났던 사람이 누가 왔냐면은 파키스탄 사람이 진료를 하러 온 거예요. 네. 동티모르는 인도네시아 저 끝에 있는 조그만 나라입니다. 네. 근데 거기서 파키스탄 사람 만날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그 진료를 하는데 너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자기 파키스탄 선교사로 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파키스탄 사람이 무슨 선교사가 있냐? 네. 그러니까 네. 자기 선교사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 파키스탄 선교사 처음 봤고 지금도 다른 선교사 못 봤어요. 근데 네. 그 양반이 선교사고 이 우리 사역하는 거 보러 왔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반갑다. 나도 네. 파키스탄 잘 알고 나도 거기 많이 가고 그렇게 얘기하는 네. 중에 그 양반이 얘기하는 게 자기 아버지가 파키스탄에서 한국 사람들이 와서 수술했다는 거예요. 너 아버지 어디 살아? 자기 집이 라오르라는 거야. 예, 예. 우리 병원이 라오르에 있어요. 야, 제가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예, 예. 그래서 자기가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선교사들이 와서 이런 일 하는 거 보고 자기도 선교의 꿈을 갖게 됐는데 저 때문에 선교사가 온 건 아니겠죠. 근데 우리가 그 사역을 하는 걸 보고 그 사람이 동티모르까지 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뭔가 조금 우리를 사용하셨다.
1: 네. 아프리카도 다녀오셨다면서요?
0: 네, 아프리카는 저희가 2007년도부터 예. 사실 파키스탄 이렇게 서남아시아라 그러거든요. 근데 예. 인도, 파키스�an, 방글라데시, 네팔 이쪽까지 정도면 생각했었는데 네. 제가 아는 이제 장로님 또 안과의사 분이시기도 하고 교수님이신데 아프리카의 뭐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 선교팀의 안과의사가 뭐 어쩌고 이런 요청을 계속 하셔갖고 네, 네. 저희가 남아공에 가려고 그러다가 못 가고 스와질랜드에 처음 네. 그 아이캠프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지금 아프리카에 집중해서 많이 가고 있죠. 네. 근데 저희가 지금 장기 사업으로다가 많이 요새 하는 게 아프리카는 안과의사가 인구 100만 명당 한 명도 안 됩니다.
1: 그래요?
0: 네, 전반적으로. 아프리카 저도 다니면서 알게 됐지만 이 나라가 이 대륙이 그렇게 크고 나라가 많고 사람이 많은 줄 몰랐거든요. 근데 뭐 많은 이제 인터넷에 지도가 나오는데 아프리카 대륙에 미국, 중국, 뭐 유럽을 다 집어넣고도 남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대륙이고 인구가 13억이 넘고 나라가 50몇 개, 54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 이렇게 큰 나라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장기 사업을 한 게 2010년도에 이디오피아에 또 거기 선교사님이 요청을 해서 처음 이제 갔었어요. 근데 처음 이디오피아 갔는데 사실 이디오피아 잘 몰랐거든요. 근데 그 이디오피아 갔는데 거기 한국 전쟁 6.25 때 참전했던 군인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분들이 아직 살아계신가. 이게 이제 6.25 끝난 지 지금 60년이 넘었잖아요. 근데 80세 뭐 90세 다 된 분이 진료를 받으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 근데 보통 그 정도면 다 백내장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첫 캠프에서 저희가 20명 정도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야, 정말 그 분들을 다시 만난다는 것만으로도 감동이었는데 저희가 마지막 날 저희가 모든 환자를 다 봐서 마지막 날은 다 한꺼번에 한번 다시 보고 약이 필요하면 약을 더 주고 이렇게 하고 이제 뭐 기념 촬영도 하고 이렇게 오는데 마지막 날 이분들이 다 군복을 입고 오신 거예요.
1: 옛날 생각하시면서.
2: 그렇죠. 그렇죠.
0: 근데 예, 제가 그때 저도 놀랐고 예. 많은 그 같이 갔던 우리 팀원들도 너무 놀란 예. 거예요. 그 군복을 군복이 어떻게 있었다는 것도 예. 그렇지만은 그 군복을 입고 왔다는 게 근데 너무 그 가슴이 찡한 거였죠. 우리 60년 동안 그분들이 와갖고 한국전에서 싸우고 우리를 위해서 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라가 어떻게 보면 많은 발전을 하게 되는데 예. 그 나라는 지금 아프리카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잖아요. 근데 너무 감동이 되고 그런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저희들한테 경례를 하면서 한국 사람 자기 만날 줄은 몰랐지만 만나서 반갑고 너무 고맙고 한국에 전쟁이 나면은 그분이 85세인가 그랬는데 전쟁 나면 자기는 또 참전하겠다.
2: 또 참.
0: 그러니까 우리는 갔던 사람들이 너무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야 우리가 한국에서 정말 너무 우리가 이디오피아에 무관심했구나. 사실 거기는 선교사님들도 많지 않아요.
1: 근데 아, 그래요.
0: 그런데 야 이건 뭔가 더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이디오피아를 꾸준히 더 가게 됐죠. 가면서 지금 장기 사업을 하면서 의사들을 교육하고 간호사들 훈련하고 또 꾸준히 그 안에서 스스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일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죠. 그래서 그것이 네. 이디오피아, 우간다, 장기 사업. 네. 아프리카에는 단기 이런 것보다도 장기적으로 교육하고 훈련하고 병원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한 계기가 이디오피아의 그 6.25 참전 용사 때문에 저희가 하게 된 건데 지금 이제 몇 분 안 계세요?
1: 네,
0: 한 200분도 안 계세요. 예. 그래서 하지만 벌써 시작한 지가 이제 7년 되고 그랬으니까 매년 뭐 많이 먼저 가신다 그러니까 그래도 그 계기로 해서 아프리카에 저희가 눈을 뜨고 더 많은 일을 하게 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1: 네, 자 그러면 우리 원장님께서 거기 가시면 또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0: 아, 그건 작년에 예? 처음 저희가 한 거예요.
1: 왜 오토바이 타고 다니시게 됐어요?
0: 사실 아프리카를 다니면서 그 아프리카의 상황을 좀 세상에 많이 알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안과적으로 많이 도움이 필요하고 아프리카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 그걸 알리고 싶었는데 뭐 사실 제가 이렇게 뭐 매스컴이나 뭐 이런 저희는 비정기관 사실 그런 걸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홍보나 후원 개발을 잘 안 하는데 뭐 좀 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그걸 좀 아이디어를 냈죠.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사실 제일 필요한 게 운송 수단이 없어요. 그리고 또 여러 다른 부족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부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족 간의 분쟁도 많아요.
1: 그렇겠죠.
0: 그래서 뭐 케냐만 해도 부족이 한 8, 90개 됩니다. 이디오피아도 8, 90개. 근데 사실 아프리카 사람들은 다른 부족이 사는 곳으로 가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사실 저는 그런 걸 잘 몰랐죠. 그래서 환자들이 이 병원에 있으니까 와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쉽게 얘기하지만 그분들은 이동수단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위험 이런 것들이 항상 같이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동병원을 좀 해야 되겠다. 제가 여기 옛날에 실로만까지 일할 때 버스 타고 다니던 그런 경험이 있어서 하려고 했죠. 그런데 보니까 이동이 너무 힘든 거예요. 길이 일단 안 좋고.
1: 그렇죠.
0: 그리고 또 정말 100만 명에 한두 명밖에 없는 의사들이 병원을 비우고 가게 되면은 그 병원이 또
1: 어떻게 해요?
0: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저 같은 생각을 했던 선교사들이 또 있어요. 한국 사람은 아니지만 지금 한국 의사 선교사들이 탄자니아에도 한 명, 우간다에도 한 명. 이번에 또 우리 비전교회에서 의사가 이디오피아에 또 한 명 한국 의사 갑니다. 근데 그분들 말고도 미국 선교사, 남아공 선교사, 안과 의사들이 영국 선교사 각각 나라에 조금 조금씩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 거점 병원을 중심으로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이 협력 네트워크를 만들고 이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돕고 또 비전케어는 발런티어나 후원하시는 분들이 그 병원을 같이 도울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것을 잘 엮어나가야 되겠다 싶어서 하다가 보니까 이제 이동을 육로로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됐고 사실 제가 국내에서도 오토바이 좀 타거든요.
2: 좋아하셨구나.
0: 그래서 한번 가보자.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말렸죠. 저희 집사람부터 시작해서
1: 그렇죠.
0: 선교사님들도 다 거기 아프리카 길도 없고 위험하고 그랬는데
1: 내비도 없는데
0: 마음을 먹었죠. 그래서 결심을 하고 가자 해서 갔는데 예상보다 너무 좋았어요. 길도 좋았고 내비게이션이 없었는데 어디 가나 아프리카 핸드폰 다 터져갖고 구글 맵이 다 되더라고요. 야 이렇게 하여튼 뭐 그리고 예상외로 안전하고 뭐 경치도 날씨도 너무 좋아서 제가 이번에 가면서 아프리카를 정말 깊숙이 이해하게 됐죠. 그래서 그런 좋은 기회가 됐고.
1: 얘기 들으면서 예 저희요 얼른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 뜨거운 뙤약볕, 8,000km가 넘는 거리, 제대로 길도 닦여지지 않은 비포장 도로. 지난 여름 김동해 이사장은 두 달간 오토바이를 타고 아프리카 10개국을 종단했습니다. 안과 치료를 받기 힘든 아프리카 주민들을 위해 눈을 떠요 아프리카 프로젝트를 진행한 것인데요. 간단한 치료를 받지 못해 시력을 잃은 사람들. 이들에게 빛을 찾아주고 현지의 의료기술을 전하는 비전케어의 사역을 통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1: 따라가고 싶습니다, 저희도.
0: 한번 가시면 좋아요. 제가 좋은 데 많이 알아놨어요.
1: 예.
0: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1: 네. 근데 이렇게 다니시면 병원 비워야 되지 않아요?
0: 거의 뭐 절반 이상 병원을 비우니까.
1: 근데 그래도 괜찮아요.
2: 근데 운영이 되나요?
0: 네. 비전 케어를 하면서 가장 큰 소득은, 하나님이 동역자들을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어느 나라를 가도, 저희들을 맞아주고, 함께 일하는 분들이 생긴 거죠.
2: 예, 예.
0: 그리고 또 이런 일을 통해서 자원봉사하는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래서 저희 병원에 의사가 다섯 명이 있는데 네. 다 비전케어 때문에 같이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같이 일을 하죠. 간호사들도
1: 한 또. 팀이네요.
0: 네, 그렇죠. 그래서 예. 어떤 사람은 예. 중국 담당, 예. 어떤 사람은 소아안과 담당, 농내장 담당, 망막 담당 예. 이렇게 다 역할 분담을 해서 이게 가장 큰 성과죠. 사실 저 혼자 하는 일이면은 이거는 개인 사업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없어도 뭐 목사님이 더 잘 아시지만은 제자들을 만들어서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없어도 이 일이 되게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잖아요. 예, 그래서 예.
2: 그럼 아프리카에서 특별히 치료한 환자들 중에서 네. 기억에 남는 환자가 있으시다면?
0: 뭐 많은 환자들이 눈을 떠서 좋아하는 환자들은 예. 여태까지 많이 있었는데요. 예, 예. 요번에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제가 환자들을 통해서 얻었던 거는 뭐냐면은 제가 많이 제일 많이 했던 환자들 보면서 했던 게 too late. 너무 늦었다. 치료할 수 있는 시기를 다 놓친 환자들을 매번 만났어요. 그래서 요번에 그 두 달 동안에 저희가 뭐 450명 수술하고 환자도 많이 받고 했지만, 저희 팀 내에서는 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 치료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을 예방하고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않게 하는 그런 걸 좀 개발해야 되겠다. 정말 안과 의료진들, 의사가 부족하면은 간호사나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교육해야 되겠다. 아프리카에는 아이들 선천성 백내장 환자가 우리나라보다 몇 배 많습니다. 선천성 백내장을 치료하는 의사도 물론 없지만 그 선천성 백내장이 생기게 되는 여러 가지 원인 중에 뭐 풍진, 루벨라, 예방접종을 맞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는 이제 그런 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저는 다니면서 생각했거든요. 왜 이렇게 애들이 선천성 백내장이 많은가. 20살, 30살이 돼도 선천성 백내장을 치료 못 받아서 보지 못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안과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어려서 예방접종을 안 해서 또 치료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병원이 없어서 이런 사람들이
2: 그러면 다니시면서 예방접종도 많이 이렇게 해주시는
0: 아니에요. 건가? 저희는 그런 거 안 했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그거는 소아과나 다른 사업하는 분들한테 더 많이 하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많이 이미 됐어요.
1: 네.
0: 그래서 뭐 우리 아프리카 생각하면 뭐 다 걱정하는 분들이 거기 가면 뭐 말라리아 많고 에이즈 뭐 이런 거 뭐 그 걱정 다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너무 잘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에이즈 치료나 말라리아 치료가 한국의 대학병원보다 더 잘하죠. 왜냐면 경험이 너무 많거든. 그 사람들은
2: 넘쳐나니까.
0: 환자가 넘쳐나잖아요. 그래서 경험이 많고 약제도 국가 단위로 뭐 빌게이츠 멜린다 재단의 가장 큰 사업이 에이즈 퇴치거든요.
2: 예.
0: 엄청나게 많은 돈들이 아프리카에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 걱정할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이번에 느꼈던 거는 그런 큰 빅 프로젝트에만 모든 사람들이 관심이 있고 지원을 하는 거예요. 안과 환자 돕는 사람 없고 치과 환자, 뭐 피부과 환자 이거는 원조나 지원이 없는 거예요.
2: 그 병에 비하면은 너무 작다고 생각하는 거죠.
1: 한 사람을 위해서 가시는 거네요.
0: 네, 그래서 저희는 아 이게 그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에이즈, 말라리아 이런 빅 프로젝트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는 이제 미국, 중국, 일본에서 한국보다 수십 배 많은 돈을 거기다 쏟아붓고 있거든요. 한국은 사실은 그 굉장히 작은 나라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과 집중해서 효과적인 사역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남들이 안 하는 거, 안과 사업이라든지 아, 예. 아니면 뭐 치과, 정형외과 의사 없어요. 네. 뭐 이런 것, 예. 이런 것들, 예. 그런 것들이 도움이 필요한 곳에 거기는 사실 예산이 별로 많이 안 들거든요.
2: 예. 네. 막 사역하다 보면 많은 재정이 필요하잖아요. 네. 어떻게 충당을 하시면서 하세요?
0: 돈을 저희가 1년에 한 20억 정도 쓰거든요. 비정케어에서. 네. 네.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20억 정도 써요. 그래서 코이카 같은 데서 우리 장기 사업하고 또 코피 보건복지부 뭐 이런 데도 하고 또 기업 후원도 받고 교회에서도 후원 받고 뭐 하는데 이 예산으로도 사실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하죠. 왜냐하면 저희는 의사들이나 다 발런티어거든요. 그 언제 미국에 이런 일 한 사람 만났더니 어떻게 이거 갖고 이렇게 하는가. 의사들이 돈 안 내요 우리는. 그러니까 돈을 안 주거든요.
1: 예.
0: 의사들한테 이런 내는 돈이 사실 제일 큰 예산이거든요.
1: 그렇죠.
0: 근데 의사들이 다 자비량으로 와요. 비행기 값도 다 자기가 내고 저도 물론 제가 내고 비전케어는 다 이 자비량 자원봉사자들이기 때문에 그 예산 갖고 그 많은 나라에서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사실 항상 재정이 넉넉하진 않지만
1: 그래도
0: 정말 제가 비전케어를 15년 하면서 가장 큰 간증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거는 우리의 어떤 핑계 같다는 생각을 비전케어 사업을 통해서 정말 매년 매번 느끼는 건 항상 저희는 통장은 빵꾸거든요. 쉽게 말하면. 근데 어떻게 또 이게 다
1: 들어가고
0: 예, 결산하면 또 그냥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1: 그러면 앞으로 기도 제목이 많으실 것 같은데 기도 제목 좀 나눠주세요.
0: 모든 선교 사역이 일을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모두 협력하는 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다는 생각이 드는데 선교지에서 이런 협력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또 한국 교회도 같이 협력하여 선교하고 선교의 열매를 같이 공유할 수 있었으면 언제까지 이 비전케어가 일을 할지 모르겠지만 필요한 곳에서 이 일들을 마땅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람들과 재정들과 또 협력자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관심 갖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 네. 우리 김동희 원장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0: 하나님께서는 확실히 우리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인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아까 재수를 하고 안과 레지던트 떨어지고 아프리카에서 길이 없는 곳을 갈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확실히 인도해 주시고 길을 보여주신다는 것.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를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이 저의 간증이고 하나님에 대한 저의 믿음인 것 같습니다.
1: 그래서 오늘 찬양을 길로 정하신 거예요?
0: 네. 제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그 찬양을 들으면서 힘을 얻었거든요. 제가 사실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아프리카 갈 생각도 없었거든요. 파키스탄도 사실 가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을 때 그곳에 가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그 은혜로 우리가 삶을 이어가는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는 것. 그것이 저의 간증이 된 것 같습니다.
1: 오늘 그러면 한부영의 길 들으면서 오늘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늘 어떠셨어요?
2: 예, 저는 오늘 이 시대의 사마리아인을 본 모습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가 있거든요. 그 핵심은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참된 이웃이냐.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하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우리의 선한 행동들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 예.
2: 우리 모두 우리촌이 명하신 대로
1: 네.
2: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우리도 작은 거 하나하나 이렇게 실천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1: 우리는 뭐가 된다 그러면 그쪽으로 막 달려가고요. 네. 또 뭐가 떴다 그러면 막 그쪽으로 가서 한꺼번에 뭔가 폭발할 것처럼 무리지어서 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꾸준히 내 일을 하나님이 맡기신 그 소명을 향해서 가는 한 분을 오늘 만나면서 나는 정말 끓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한결같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했습니다.
2: 아, 예, 예,
1: 예. 예,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희 한부영의 길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라고 포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17불 99, 씨 없는 수박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개당 3불 99, 찰 옥수수 5개당 5불, 헤어룸 수라면옥 명태회 비빔 팬행면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개당 10불 99, K타운 전 튀김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개당 3불 49, 헤어룸 손 군만두 개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4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음식이 보약이라는 말 믿으시나요? 프리미엄 내추럴 식품 전문 기업 마케두리가 강원도 특별 제품으로 특별한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8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롯데 플라자 마켓 센터빌에서 펼쳐지는 마케두리와 강원도 특별전. 철원의 진한 여주 액기스, 홍천의 고소한 생들기름과 참기름, 정선의 녹두빈대떡, 인제국민학교 떡볶이, 횡성의 향긋한 더덕구이, 서산 명인이 만든 감태까지, 여기에 군산 암꽃게로 만든 깊은 맛의 꽃게장, 그리고 120년 천종산산 배양액 산산비책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자연을 키운 최고의 맛, 강원도와 전국산지의 프리미엄 먹거리를 직접 만나보세요. 8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롯데플라자 마켓 센터빌, 마켓우리 강원도 상품 특별전, 맛도 건강도 다 챙기는 마켓우리. 한국에서 직접 오신 여주 사장님, 산삼 사장님을 롯데플라자 마켓 센터빌에서 만나보세요.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어제와 다른 소식이 들려오고 사람들의 마음도 조금씩 달라지고 참 바쁘게 흘러가는 세상인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루가 멀다 하고 반복되는 것들 속에 우리의 일상이 있죠. 매일 비슷해 보여도 그 안에는 조금씩 다른 하루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이 하루를 그냥 지나치지 말아보세요. 매일같이 반복되는 듯한 일상 속에도 작은 즐거움이 있으니까요. 행복은 특별한 날보다 이렇게 자주 찾아오는 평범한 순간에 숨어있잖아요. 오늘도 그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웃을 일이 하나쯤 생기기를 바라봅니다.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첫 곡은 브람스의 클라리넷 5중주 B단추 오프스 115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를 김한의 클라리넷 그리고 베네비치 콰르텟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녀가 있는 분들은 뭐 하루가 멀다 하고 자라나는 아이의 키를 보면서 시간의 속도를 실감하겠죠. 우리 일상은 별일 없는 듯 흘러가는 것 같아도 사실은 변화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매일 조금씩 자라고 있는 거겠죠. 매일이 똑같다고 느껴질 때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은 하루가 멀다 하고 눈부시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걸.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그의 페르겐트 제이모 음곡 가운데 네 번째 곡 솔베그의 노래 보내드렸습니다. 소프라노 실비아 맥네어의 노래와 제프리 테이트가 주연한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7695번님 사연인데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좋은 음악과 밝은 목소리로 시작되는 이 시간이 참 좋습니다. 어느 날에는 손님과 조용히 음악에 빠지기도 한답니다. 내 마음의 음악회 날마다 감사합니다. 이야, 내 마음의 음악회. 아유, 너무 멋진 표현이십니다.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맞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멋진 음악회 날마다 열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어지는 곡은 비발디의 글로리아 리우모노 589 가운데 여섯 번째 곡 도미네 데우스 우리 주 하나님 보내드립니다. 메조 소프라노 세칠리아 바르톨리가 노래하고요. 정명훈이 주연은 산타 세칠리아 국립음악원 오케스트라 연주가 함께합니다.

비발디의 글로리아 가운데 여섯 번째 곡 도미네 데우스 우리 주 하나님 보내드렸습니다. 메초소프라노 체칠리아 바르톨리의 노래 그리고 정명훈이 주연은 산타 체칠리아 국립음악원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CBS 음악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는 단 한 번도 소미를 늙은 개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녀석은 언제나 우리 집에서 가장 예쁘고 가장 눈부시게 하얗고 세상에서 제일 바르게 내달리는 아이였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산책길 위 소미가 자꾸만 멈춰서서 뒤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기도 전에 빨리 나가자며 아빠를 동동 구르던 아이였는데 그날은 겨우 몇 걸음을 옮겨놓고는 숨을 고르듯 가만히 멈춰서는 것이었다. 소미야, 왜 그래? 소미는 대답 대신 가만히 고개를 들어 나를 돌려다보았다. 말 같지만 어딘가 깊어진 그 눈빛이 이상하게도 마음에 오래도록 지워지지 않았다. 강아지와 함께 산다는 것은 나 아닌 다른 생명의 삶을 온전히 배워나가는 일이다. 나는 소미를 만나고서야 그 깊이를 비로소 알게 되었다. 작고 하얀 눈송이 같은 아이. 내 삶을 통틀어 가장 오래 곁에서 머물러준 존재다. 우리의 일상은 결코 거창하지 않았다. 그저 매일 같은 길을 산책했고 비슷한 밀도의 하루를 나누며 서로의 보폭에 맞춰 조금씩 나이를 먹어갔을 뿐이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 그 지루할 만큼 평범했던 매일이 사실은 다시 없을 눈부신 특별함이었다는 것을. 소미와 삶을 포기하여 살며 참 많은 것을 배웠다. 타인의 속도에 내 걸음을 맞추는 법. 말없는 투명한 눈동자 속을 깊이 들여다보는 마음. 그리고 언젠가 찾아올 헤어짐을 예감하면서도 오늘 하루를 온 힘을 다해 사랑하는 법을 말이다. 어떤 날은 배를 잡고 웃을 만큼 유쾌했고, 어떤 날은 가슴이 철렁할 만큼 당황스러웠으며, 또 어떤 날은 아릿한 통증으로 남은 지극히 평범하고도 다정한 나날의 기록들. 만약 당신의 곁에도 작고 소중한 존재가 숨쉬고 있다면 오늘만큼은 조금 더 천천히 걸어보기를 권한다. 조금 더 오래 눈을 맞추고 그 이름을 한 번 더 가만히 불러주었으면 좋겠다. 우리에게는 아직 충분히 사랑할 날들이 남아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마침내 우리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킨다. 내가 소미를 만나 변해갔던 것처럼.

체리 핑크, 제임스 라스트 악단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요, 김샛별의 글과 수의사 김정우가 감수한 책 우리 산책갈까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아마 이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보신 분들은 이 글의 여러 문장에서 마음이 멈추셨을 것 같습니다. 서로의 보폭에 맞춰서 걷는 것, 조금 더 오래 눈을 맞추는 것, 이름을 한 번 더 불러주는 것.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 아이들을 돌본다고 생각하지만 함께 사는 동안 오히려 우리가 참 많은 것을 배우게 되죠. 기다리는 법도 배우고 말없이 마음을 헤아리는 법도 배우고요. 또 무엇보다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도 알게 됩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오늘이 있다면 조금 더 많이 오늘을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7013번님이 사연 주셨는데요. 50대 초반까지 강풍으로 달리는 삶으로 살아왔기에 60대인 지금은 하루하루 감사한 마음으로 여유롭게 아름다운 당신에게와 함께합니다. 지금의 저의 삶의 강도는 초미풍입니다 하셨어요. 아, 제가 얼마 전에 그 선풍기 초미풍 이야기 했는데요. 아무리 더워도 강풍으로 막 말리는 것보다 초미풍 앞에 오래 있는 게 훨씬 더 편안하잖아요. 딱 좋습니다. 여유로운 초미풍 같은 삶 하루하루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드뷔시의 베르가마스크 모음곡 가운데 세 번째 곡 달빛 듣습니다. 파스칼 로제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죠.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드뷔시의 베르가마스크 모음곡, 피아노 모음곡이고요. 모두 네 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가운데 세 번째 곡 달빛 보내드렸습니다. 파스칼 로제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인데요. 아, 김지한의 크로스오버 앨범 프로포즈 듣고 있습니다. 바이올린과 또 뭐 스윙 앙상블 또는 피아노 함께한 그런 앙상블들인데요. 오늘은 그 가운데 영화 시네마 천국 가운데 사랑의 테마들을 차례입니다. 김지현의 바이올린 그리고 마이클 렌츠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죠.

0: 안녕하세요. 바이올리니스트 김지연입니다. CBS 음악 FM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에서 제 프로포즈 앨범 전곡으로 들려드리게 되어 정말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에요. 제가 오랫동안 사랑해온 음악들을 담은 이 앨범이 여러분들의 일상에 잠시나마라도 따뜻한 위로와 행복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청취자 여러분의 아름다운 하루에 제 음악이 작은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많이 존경하고 좋아하는 피아니스트 김정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네, 바이올리니스트 김지연 씨가 미국에서 보내온 음성 편지인데요. 김지연 씨도 우리 아름다운 당신에게를 자주 들으십니다. 그리고 이번에 앨범 전곡 듣기를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골랐는데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꼭 청취자분들께 이렇게 인사말 남기고 싶다고 말씀하셔서 보내오셨네요. 네, 우리 항상 매일매일 정말 아름다운 바이올린 선율 함께하고 있는데 남은 곡들도 좋은 곡들 많으니까 끝까지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얌전하게 말하는 분이 아닌데 또 음성편지 굉장히 얌전하게 하셨네요. 굉장히 활발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분이거든요. 4536번님 사연 주셨네요. 너무 아름다운 좋은 아침입니다. 뽑은 자리에 살살 올라오는 풀을 또 뽑고 있습니다. 땀 안 나게 이렇게 보내오셨네요. 아, 그래도 뭐 아주 큰 더위는 좀 지나갔습니다만은 더울 때 이렇게 뭐 풀 뽑는다든지 몸으로 움직이면서 일하시는 거 참 힘들죠. 쉬엄쉬엄 하시기 바랍니다. 음악 들으시면서요. 자, 이어지는 음악은 모차르트 오페라 마술피리 다버플루테 가운데 파파게노의 아리아 나는야 세자비 The Vogelfänger hier 보내드리겠습니다. 바리톤 올라프 베어가 노래하고요. 한스 봉크가 주연하는 슈타츠 카펠레 드레스덴의 연주로 함께합니다.

모차르트의 오페라 마술 피리 가운데 파파게노의 아리아 나는야 세자비, 바리톤 올라프 베어의 노래, 그리고 한스 봉크가 지휘하는 슈타츠 카펠레드레슨의 연주로 함께 했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 생상스의 동물의 사육제 가운데 13번째 곡 백조 듣겠습니다. 피에르 프루니에의 첼로, 라마르 크로손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생상스의 동물의 사육제 가운데 13번째 곡 백조, 피에르 푸니에의 첼로, 라마르 크로슨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마스네 오페라 타이스 가운데 명상곡 듣겠습니다. 니콜라 베네데티의 바이올린, 다니엘 하딩이 주연은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를 함께 하시죠.

마스네이 오페라 타이스 가운데 명상곡 보내드렸습니다. 니콜라 베네디티의 바이올린, 다니엘 하딩이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오늘 1부 끝곡은 박춘석의 음악이죠. 가을을 남기고 가는 사랑 준비했습니다. 페르너 토마스 미푸네의 첼로 그리고 카르멘 피아치니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이 곡 듣고 우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죠.

0: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2부 첫 곡은 최진 작사 작곡 시간에 기대어 소프라노 이혜원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프란츠 슈베르트의 즉흥곡 B플랫 장조 보내드렸습니다. 슈베르트는 이 즉흥곡이라는 제목으로 많은 곡을 썼는데요. 두 개의 모음곡집을 남겼습니다. 두 세트가 다 각각 네 개의 즉흥곡으로 되어 있는데요. 먼저 남긴 작품은 도이치번호 899 네 곡, 그리고 그 이후에 도이치번호 935 네 곡을 남겼는데요. 오늘 들으신 곡은 935 가운데 세 번째 곡 B플랫 장조였고요. 주제와 변주 형식으로 조금은 특별하게 쓴 아주 예쁜 즉흥곡이었습니다. 안드라 슈이프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4947번님 사연인데요. 조금만 더 견디면 가을도 오겠죠. 날씨도 세상사와 같나 봐요. 지치고 힘들지만 결국 다 지나갈 테니까요. 우린 또 잘 버텨낼 거고 좋은 계절이 올 걸 아니까 남은 여름도 파이팅해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물론 이 여름이 지나가고 올 가을을 기대하는 것도 좋지만 여름 자체를 또 즐기려고 노력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잘 생각해보면은 그때도 며칠 전에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죠. 막 또 여름만의 어떤 그런 즐거움들 있잖아요. 초록색도 실컷 보고 물소리도 듣고. 자, 이어지는 음악은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오프스 77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보내드립니다. 길샤함의 바이올린,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주연하는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하시죠.

요하네스 브람스의 발린 협주곡 D장조 오프스 77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보내드렸습니다. 길샤함의 발린과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주연한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0279번님 사연인데요. 딸아이에게 예쁜 머리핀 사주려고 동대문 같이 갑니다. 좋아하는 연탄 생선구이도 사주고 즐거운 시간 보낼 거예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이런 것들은 이렇게 직접 많은 물건들 사이에서 보고 만져보고 머리에 차보고 이렇게 골라야지 마음에 든 것 고를 수 있죠. 또 그 고르는 것도 얼마나 재밌나요. 또 맛있는 것도 함께 먹고 아우 연탄 생선구이 너무 맛있겠는데요. 자 즐거운 시간 보내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음악은 애니메이션 피노키오 가운데 When You Wish Upon a Star 보내드릴게요. 토미 랄리의 하모니카 그리고 제임스 무디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합니다.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애니메이션 피노키오 가운데 When You Wish Upon a Star 보내드렸습니다. 토미 라일리의 하모니카와 제임스 무디의 피아노 연주했습니다. 4330번님 사연인데요. 휴일이지만 사무실 나와 에어컨 밑에서 아름다운 당신에게와 함께 여유롭게 즐기고 있어요. 이 시간만큼은 모든 시름 다 떨쳐버리고 마냥 행복하네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그래요. 또 이게 음악이 주는 힘이죠. 음악에 빠지다 보면은 또 이런 좀 마음 복잡한 그런 생각들도 좀 사라지고요. 그래, 음악 듣는 순간만큼은 좀 음악에 집중해서 들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이어지는 음악은 러시아 민요인데요. 검은 눈동자 준비했습니다. 앙드레 류가 주연하는 윈 요한 슈트라우스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듣겠습니다.

러시아의 민요 검은 눈동자였습니다. 앙드레 류가 주연은 빈 요한 슈트하우스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디모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인데요. 어항 속 물고기 보면서 하는 음악 감상도 별미군요. 한가로운 아침에 여유로움입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아, 또 저도 물고기 키우던 집사였었는데 지금은 더 이상 못하는데 그래도 한 2, 3년 동안 열심히 키웠는데 결국에 다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근데 그때 저도 생각납니다. 집에 들어가면은 정말 30분, 1시간씩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물고기들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고 있으면요. 너무 사랑스럽고 시간도 또 잘 가요. 음악까지 함께 들으면서 보시면 정말 최고겠네요. 자, 이어진 곡은 빅터 허버트의 오페레타 말괄량이 마리에타 가운데 이탈리안 스트릿송 보내드릴게요. 소프라노 조수미의 노래가 함께 듣겠습니다.

빅터 허버츠의 오페레타 말괄량이 마리에타 가운데 이탈리안 스트릿송 소프라노 조수미의 노래 리차드 보니이 주연은 세인트 루크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변지민님이 사연 주셨는데요. 거의 듣기만 하다가 이제부터는 출석 체크하려고요. 아직은 덥지만 가을 냄새가 조금씩 나는 것 같아요. 변함없이 커피 마시며 해피타임 가져봅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또 이렇게 출석 체크하는 맛이 있잖아요. 매일매일 뭔가 하나를 이루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아유, 환영합니다. 이어지는 음악은 리차드 클레이더만의 아들린을 위한 발라드 듣겠습니다.

리차드 클레이더만의 피아노 연주로 아들린을 위한 발라드 보내드렸습니다. 이 곡 제목을 많은 분들이 혼동하세요. 이게 아들린이라는 사람 이름인데 어떤 분은 아들을 위한 발라드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아드레날린을 위한 발라드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번 기회에 제대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아들린을 위한 발라드 사람 이름입니다. 스마일님이 사연 주셨는데요. 이석증 진단받고 어지러워서 안정하고 있어요. 아들아, 아름다운 당신에게 클래식 들으니 치유가 되고 마음이 편안합니다 하셨어요. 아, 이석증 진단받은 지인분들이 제 주변에도 몇 분 계세요. 참 고생 많이 하시던데 의사 선생님 말씀 잘 따라서 지키시면서 그래도 달래가시면서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술은 절대 드시면 안 되시겠어요. 자, 이어지는 음악은 크라이슬러의 싱커페이션 듣겠습니다. 우리 아당창고에서 꺼낸 음악인데요. 바이올리니스트 김봄소리가 우리 초대석 찾아왔을 때 저와 함께 연주한 버전입니다. 함께 들으시죠.

프리츠 크라이슬러의 싱코페이션, 참 유쾌한 음악이죠. 김봄소리의 바이올린, 김정원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헨델의 하프 협주곡 비장조 가운데 1악장 안단테 알레그로, 니카노르 사발레타의 하프, 그리고 폴 퀸츠가 주연하는 폴 퀸츠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 끝곡이에요.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고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본 방송은 굿TV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신 시청자 여러분, 저는 새하늘교회 목사 오이숙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보물섬이라는 그 주제 안에서 36번째 시간, 음란의 땅, 구원의 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주제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창세기 34장 2절의 말씀 보면은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에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여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라고 고백하는 세겜의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늘은 또 여기다가 어떤 비밀을 또 놓아두었을까?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여러분들은 이미 기록된 문자는 다 알고 많은 목사님들에게 은혜는 다 받으셨잖아요. 그죠? 그거는 그렇게 받으셨고 저는 좀 더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그래서 좀 깊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희위라는 것, 희위 족속 중에 하몰의 아들 세겜, 이렇게 딱 세 가지를 하나님이 딱 집어넣어요. 그러면 희위는 뭐냐면은 마을에 속한 자, 세상에 속한 자, 토착, 뭐 부족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면 인간 세상에 속한 자 중에 그래요. 그래서 야영마을, 촐랑 뭐 이런 뜻으로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면 희위라는 것은 그렇게 쓰임받았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하몰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하몰은 히브리어로 하모르라고 그래요. 나귀. 낙이라는 뜻에는 뭐가 있냐면은 발효시키다, 들끓다, 법석거리다. 이게 어디서 유래된 거냐? 포도주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여러분, 낙이가 나오잖아요. 성경에요.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그리고 야곱이 자손들을 데리고 아버지께 돌아올 때 다 낙이를 태워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이 뜻이에요. 성령이 말씀한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려고 성령대로 그 이끌림을 받고 가는 거고 야곱도 성령님의 인도함에 따라서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낙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낙이는 성령의 예표라는 거, 포도주에서 유래됐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세겜이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세겜은 지역이면서 또 그 지역에 추장의 아들 이름도 또 세겜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름도 세겜이고

14장이 얼마나 중요하면은 여호수아 24장 32절에 보니까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 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고센 땅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딱 세워갖고 출애굽을 시켜요. 근데 요셉이 죽기 전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나를 너희들이 이곳에서 나가서 출애굽해서 나가게 되면은 나의 뼈를 짊어지고 가서 내 고향 땅에다가 세겜에서 물어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길래 그런 이야기를 하냐? 다른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요셉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요셉은요, 꿈을 해몽한 자예요. 즉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의 성경책이 여러분에게 다 꿈이에요. 이루어질 때까지. 근데 성경 속의 비밀을 깨닫지 못합니다. 성령 받지 아니하면은 다 육밖에 안 보여요. 잘 살고 잘 먹고 커지고 이런 육적인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함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안 되겠죠. 성령의 역사함이 보여야 돼요. 근데 요셉은 왕의 꿈을 풀이를 해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야. 그럼 우리의 꿈은 성경인데 성경의 풀이가 나와야지 곡식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요셉은 이미 하나님의 영적 수준까지 랄처럼 올라가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다 보이는 거예요. 내 육체가 비록 이 땅에 내 사명이 여기서 여기까지지만은, 얘들아, 내 후손들아, 내 뼈를, 내가 가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나를 짊어지고 와서 세겜 땅에 누가? 내가 말한 그분이 바로 이분 예수야! 라고 그 의미를 자손들에게 드러낸 거예요. 요셉이 죽은 지가 언젠지 여호수아에 가서 그 뼈로 옮겨가고 거기 가서 물을 헤고 그런 성경 말씀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도 빠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다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어느 것도 여러분 재산을 다 팔아 그 밭에 사라고 한게 없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만 네가 그 밭에 보화를 발견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내 삶을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으려고 내걸 바치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은 아직 밭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밭을 발견하면요, 세상에 부러운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 기쁘고 행복해요. 요셉은 내가 이 땅에서 출애굽해서 너희들이 갈 곳이 바로 세겜 땅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세겜 땅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땅이야. 이방인들이 짓밟을 땅이야. 내가 그로 말미암아 많은 민족에게 복음을 내줄 땅이야. 그거예요.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정체성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성경에 갑자기 희족 속에 하몰의 아들 세겜 이렇게 왜 나왔나?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냥 하나님을 쓸 일이 없어 그런 거막 갖다 썼겠어요? 그게 아니죠. 그랬더니 그곳에 갔더니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더니 내 딸,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네. 누구에게? 세겜에게. 그러니까 육적으로 보면 말이 안 돼. 성경은요, 여러분. 죽도록 하나님만 믿고 돌아왔는데, 아니, 둘도 셋도 아니, 하나밖에 없는 고명 딸, 디나가 강간을 당했다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거 기록된 문자로만 본다면 예수 믿고 싶겠어요? 저 같으면 안 믿고 싶어요. 그래서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는지. 예수님이 죽기 전에는 복음이 확산 안 됐었어요.
이스라엘 땅에서만.

근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그 세겜 땅에는 뭐를 해야 되냐? 할례를 반드시 치러야 돼요. 할례.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면서 할례는 다 치러요. 그죠? 그 땅은 그런 땅이에요. 깨닫지 못하고 할례를 치르니까 예수를 죽이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해서. 할례를 치는 이 세겜 땅의 하몰의 족속들아, 너희들이 할례를 치르면은 우리가 너희들과 전쟁을 치르지 않고 너희들 건들지 않을 거야. 언약을 맺었어요. 누구와? 야곱의 자식들과 하몰의 자손들이 함께 언약을 맺었어요. 근데 누가 변개를 하느냐? 야곱의 자식들이 변개를 합니다. 주여 주여 여호와 하나님이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이렇게 기도했던 유대인들, 이렇게 기대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무참히 죽여버려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 성경에 이렇게 정확히 기록됐는데도 어떻게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서 예수님을 못 믿겠다고 하면 역사를 공부하고 성경을 보라고 얘기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 나라의 여정이 어떻게 세상 역사와 기가 막히게 맞아 들어가는지. 이제 여러분들이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오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왜? 여러분은 성경을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의 인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고 그것이 현 시점에 우리에게 다 나타나니까. 그 블레셋 땅은 평생 동안 이스라엘을 골치 아프게 만듭니다. 저는 이 전쟁이 딱 일어나면서 하나님 어떤 일을 들었는지 마무리 정리하시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세상에 복음을 마무리할 시간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저의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은 또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그 모습을 보는지는 모르겠죠. 그러나 불쌍한 건 어린아이와 여자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고 환란이 오면은 여자와 어린아이는 여러분 고통스럽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환란 때도 똑같은 사건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똑같은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예배처에 가지 않은 자들, 남아있는 자들은 짐승에게 여기 있지만은 나는 주여 주여 하고 있고 열심히 교회를 가는 것 같지만은 이미 짐승에게 영혼을 판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배처가 얼마나 중요한지, 소아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그거 무심히 지나가면 안 됩니다. 왜 그들에게는 그 문제가 없고 왜 우리에게는 안 와요? 내 문제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식의 문제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쟁은 아픕니다. 그 영혼을 놓고 우리는 그리스도인대로 그 영혼을 놓고 하나님 저 영혼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의 영혼을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저는요, 백성들이 너무 불쌍해요. 우의 치리자들은 지네 이권 때문에 나라를 가지고 팔기도 하고 나라를 가지고 지네 돈 벌어먹기도 하고 다 하지만은 이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백성들은 순수하게 깨끗하게 살아갑니다. 나라 갖고 장난치질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셔요. 자세히 봐라. 빠진 것이 하나도 없어. 우리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한 토시 한 토시 잘 봐야 돼요. 제가 야곱 얘기가 지금 계속 길어져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야곱의 장수가 많아요. 근 36장까지 야곱의 장수 거의 다 이루어질 거예요. 꼭 그 36장만 나오면 37장도 요셉 때 야곱의 가족들이 계속 나오는데 얼마나 중요하면은 이 야곱의 가족에 대한 역사를 흑역사를 다 갖다 집어넣고 그걸 우리에게 보라고 하시겠어요. 그럼 여러분들 눈은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비밀을 어디에다 숨어놨느냐를 봐야 돼요. 성경은 미리 이렇게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미래적 이야기를 선지자적 예명으로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럼 우리가 마지막 시간표를 정리할 것도 성경에 다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그냥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비난은 강간을 당합니다. 당해야 되는 거고요. 왜냐?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확산해야 되잖아요. 이방인들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저 고집불통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내 동생을 창녀로 여겼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창녀로 여겼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육적으로 봤을 때는 창녀로 여긴 것밖에 안 되죠. 내 동생을 강간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토록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산 집안의 자식을 창녀로 여기게 만들겠어요? 하나님 뜻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말로 약속을 하는 게 아니라 말의 뜻으로 약속을 하신다고 했어요. 말의 뜻으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거 아니야. 아버지께서 나에게 일러준 아버지의 뜻을 내가 전하러 왔어. 뜻. 기록된 문자에 잘못 알면은요, 미친 책이 됩니다. 여러분, 정신이 올바르면 성경을 어떻게 다 믿겠어요?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뭐예요? 저것들 미쳤다? 기록된 성경이 뭐예요? 우리나라는 한국방언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방언을 듣는 저들이 뭐라고 그래요? 저걸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그러잖아요. 뜻을 해석하지 못하면. 그래서 뜻이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네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창세기 34장 19절에 보니까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하였으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야곱의 자식들이 죽이는데 아버지 집에 가장 존귀한 자리야.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아버지 나라에서 가장 아버지가 존귀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깨닫지 못하고 예수를 죽이잖아요. 그 사건을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예수님도 안 오셨고 몰라. 그러니까 깨닫지 못한 야곱의 자식들이 그냥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후에도 정통 유대인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하나님을 안다는 것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 죽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예수님 죽였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다 하면서 내 행동이, 내 삶이 옆에 사람들을 교회 못 오게 만들었나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저 사람 교회 다녔는데도 맨날 가서 모임이나 했었고 뭐 먹으러 다니고 뭐 그러대. 내가 볼 때 뭐 바뀐 게 하나도 없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오늘 주님을 아는 자로서 유대 땅에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처럼 예수를 죽이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제발 주님 앞에 응답 주세요, 응답 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보다도 먼저 우리는 나 자신의 말씀에 비춰서 내가 주님을 죽이고 있는 건 아닌지 그것부터 멈춰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복받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기도가, 간구의 기도가 응답되기 전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올바른 축복의 응답이 올 수가 없습니다. 할례 받으면 뭐합니까? 먼저 할례 받으면 뭐할 거예요? 나중 할례 받은 사람들 다 죽이고 율법에 있는 자들이 복음에 온 자들 다 죽이고 이런 문제들이 우리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속속히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다 온 인류가 다 드러나야지 마지막 때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은요, 이스라엘이나 미국이나 영국 가서 성경 말씀 배워서 그래서 주님 맞이하는 게 아니에요. 기록된 말씀 배워야 되겠죠, 물론.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의 뜻은요, 아버지의 심장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말씀을 가지고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할례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게 예수를 믿는다는 자체를 가지고 남들을 죽이기에 앞장서요. 쟤는 저래서 죽어야 되고 쟤는 저래서 죽여야 되고
이렇게 남 죽이는데 앞장서요. 그게 누구였습니까? 야곱의 자식들이었어요. 얼마나 오만방자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들만 선택받은 자들이라는 거, 선민이라는 거. 야곱의 자식들은 그걸 지금 표현한 거예요. 니네가 할례를 받았어도 니네를 인정 못해. 이게 이스라엘의 본능이에요. 고질적 병이에요, 그게. 근데 왜 이렇게 났을까요? 그것도 하나님 허락해 놓은 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 이방인들과 우리에게 그 뜻을 드러내고 마무리할 때 이스라엘도 울고 우리도 울고 이렇게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었는데, 내 형제여, 평생을 그런 수모 속에 사는 거 미안하다. 그리고 형제가 그렇게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거울 삼아 우리는 이렇게 왔다. 고맙다. 이기고 와서 고맙다. 여러분, 이스라엘 욕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이스라엘처럼 믿으라 그러면 몇 명이나 남아있을 것 같습니까? 코로나 때 다 문 닫은 교회들이 심각한 거예요. 우리도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알고 나는 예수를 아니까 구원 받겠지. 아니요. 그런 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는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이 나만이 된다는 거. 나는 목사니까, 나는 권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조그만 신앙생활에 우리하고 다르면 그를 창녀같이 여겼다고 해서 그들을 할례를 받았어도 그들을 몰상식하게 다 죽여버린다. 죄버린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 앞에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돌아갈 때, 아버지 앞에 돌아갈 때 왜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다고 성경에 기록해놨습니까? 여러분 수시로 입술로 세상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나만이 장로고 나만이 목사고 나만이 권사한 거 이제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말씀 잡고 기도하세요. 말씀 없이 기도하지 마세요. 그건 무당들이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무당들은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식만 말씀을 줬습니다. 66권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줬어요. 말씀을 떠나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갖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왕 예수 믿은 거 행복해야 되잖아요. 주님 만날 때 주님이 나를 얼른 선택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등장까지 준비하면 뭐 할 겁니까? 성령을 못 받아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예수님과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이 혼인잔치가 예수님의 첫 표적이 되잖아요.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 되는 거, 물이 포도주 되는 거. 여러분, 물이, 내가 알던 그 물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피가 돼야만이 내가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고 그 피를 발견해서 깨달아야지 내가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준비할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너무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맞이할까? 성경대로 준비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내 삶의 찬양. 안녕하세요, 이성훈입니다. 한낮의 횡단보도 앞입니다. 신호는 좀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아스팔트에서는 뜨거운 기운이 올라옵니다. 손으로 이마를 가려봅니다. 그때 한 걸음 옆에 있는 그늘이 보입니다. 가로수 한 그루가 만든 작은 그늘. 누가 자리를 정해둔 것도 아닙니다. 이름표도 없습니다. 그 아래에 서면 숨이 조금은 편안해집니다. 지나고 나서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우연처럼 보였습니다. 그저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야 우연히 알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요. 우리는 모든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모름이 때론 두려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내 삶의 찬양은 그 모름 속에 있는 다른 한쪽을 바라보려 합니다. 첫 곡은 손경민의 은혜, 오늘은 소망교회 성가대의 연주와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2018년 6월 23일이었습니다. 대구 북부의 한 유소년 축구팀이 연습을 마쳤습니다. 소년 12명과 코치 한 명이 자전거에 올랐습니다. 목적지는 근처 탐루왕 동굴이었습니다. 아이들과 코치는 입구에 자전거를 세워두고 축구화와 가방도 자전거 옆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잠시 다녀올 생각으로 들어간 그 동굴. 이내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동굴 안으로 빗물이 밀려들기 시작하더니 나가던 길이 잠겼습니다. 아이들은 더 깊은 곳으로 물러났습니다. 동굴 안에는 햇빛이 없어 캄캄했습니다. 시간을 알려줄 시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는 닿지 않았고 아이들은 바위 위에 몸을 붙였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배가 고팠습니다. 젖은 옷은 마르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 자신들을 찾고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저 동굴 안에는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만 들릴 뿐입니다. 시간은 그렇게 계속 흘렀고 조금씩 스며나오는 물로 겨우 목을 축였습니다. 동굴 안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는 일이 다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알지 못하는 동굴 밖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입구에 남은 자전거를 본 가족들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다급히 구조대가 도착했습니다. 군인들도 함께 왔습니다. 잠수사들은 장비를 챙겼습니다. 펌프가 쉼없이 물을 퍼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빗물은 계속 들어왔고 한쪽에서 물을 빼면 다른 쪽에서 다시 차올랐습니다. 동굴의 통로는 넓지 않았습니다. 어떤 곳은 잠수 장비를 맨 어른 한 사람도 지나가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흙탕물 속에서 앞은 보이지 않았고 잠수사들은 벽을 더듬으며 동굴 안으로 헤엄쳐 들어갔지만 몇 미터를 가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태국 밖에서도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동굴 잠수 전문가들도 도착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나라의 구조 전문가들과 의료진들도 합류했습니다. 통역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장비를 옮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음식을 만들고 물을 나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동굴 안에 13사람은 그런 동굴 밖의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깥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9일이 지났습니다. 두 명의 영국인 잠수사가 깊은 곳까지 들어갔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바위 위를 훑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아이들의 얼굴들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잠수사가 물었습니다. 모두 몇 명이니? 13명이요. 다행히 모두 살아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누군가 들어오려고 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만 같던 그 9일 동안 바깥에서는 수많은 발걸음이 자신들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아이들을 발견하긴 했지만 바로 데리고 나올 수는 없었습니다. 동굴 안의 산소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대부분은 수영을 잘 하지 못했는데 밖으로 나오는 길에는 물에 완전히 잠긴 구간이 여럿 있었습니다. 구조대는 가능한 다른 길을 모두 살폈고 산 위에서 다른 입구도 찾아보았고 구멍을 뚫을 수 있는 곳도 조사했습니다. 물을 빼는 일도 계속됐습니다. 산에서 흘러드는 물길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도 했습니다. 그 물은 주변 논으로 흘렀습니다. 그 논에 있는 벼가 물에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한 해 열심히 지은 농사를 다 망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농부들은 그 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에게도 아이들이 살아오는 일이 먼저였습니다. 자신들의 눈이 잠기는 동안 동굴 안의 길은 조금씩 낮아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그 논을 알 길이 없습니다. 누구의 벼가 물에 잠겼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이름 모를 농부들의 희생은 어둠 속 아이들에게 닿고 있었습니다. 구조를 준비하던 중 태국 해군 잠수사 사만 쿠난이 산소통을 운반하고 돌아오다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현장은 죽음 앞에 말을 잃었고 두려움은 더 극명해졌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죽음을 가볍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길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7월 8일 드디어 구조가 시작됐습니다. 아이 한 명마다 숙련된 잠수사들이 붙었습니다. 좁은 곳에서는 몸을 옆으로 돌려야 했습니다. 물 밖으로 나온 곳에서는 바위와 진흙을 지나야 했습니다. 한 사람을 옮기면 장비를 다시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첫날 네 명의 아이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걸을 때 다음 날 네 명의 아이가 더 나왔습니다. 마지막 날 남은 아이들과 고치가 나왔습니다. 6월 23일에 들어간 이 13사람은 7월 10일에야 동굴 밖으로 돌아왔습니다. 입구를 떠난 구급차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부모들은 곧바로 아이를 안을 수도 없었습니다. 감염 여부를 확인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차창 유리창 너머로 아이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 거리에는 감사가 가득 찼습니다. 살아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동굴 안에 있던 아이들은 바깥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오지 않는다고 생각한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 변화가 없다고 느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그 시간에 그들에게로 길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0: 여러분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나요? 아무 소식이 없어 마음이 어두워진 날이 있으셨나요? 기다리는 일이 너무 더뎌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었던 적은 없으셨나요? 태국의 농부들은 동굴 안의 아이들 얼굴을 가까이서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이들도 물에 잠긴 논의 주인이 누구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래도 한쪽의 희생이 다른 쪽에게는 생명이 됐습니다. 삶에는 그렇게 이름도 모른 채 주고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건넨 것이 어디만큼 닿았는지도 알지 못하죠. 그래서 감사는 때로 정확한 이름을 찾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라고포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17불 99, 씨 없는 수박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개당 3불 99, 찰 옥수수 5개당 5불, 헤어룸 수라면옥 명태회 비빔 팬액면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개당 10불 99, K타운 전 튀김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개당 3불 49, 헤어룸 손 군만두 개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4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음식이 보약이라는 말 믿으시나요? 프리미엄 내추럴 식품 전문 기업 마케두리가 강원도 특별 제품으로 특별한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8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롯데 플라자 마켓 센터빌에서 펼쳐지는 마케두리와 강원도 특별전. 철원의 진한 여주 액기스, 홍천의 고소한 생들기름과 참기름, 정선의 녹두빈대떡, 인제국민학교 떡볶이, 횡성의 향긋한 더덕구이, 서산 명인이 만든 감태까지, 여기에 군산 암꽃게로 만든 깊은 맛의 꽃게장, 그리고 120년 천종산산 배양액 산산비책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자연이 키운 최고의 맛, 강원도와 전국산지의 프리미엄 먹거리를 직접 만나보세요. 8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롯데플라자 마켓 센터빌, 마켓우리 강원도 상품 특별전, 맛도 건강도 다 챙기는 마켓우리. 한국에서 직접 오신 여주 사장님, 산삼 사장님을 롯데플라자 마켓 센터빌에서 만나보세요.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성경 말씀 시편입니다. 시편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0: 제22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아일레 샤할에 맞춘 노래.
1: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여,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락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재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하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제24편 다윗의 시.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0: 제25편 다윗의 시.
1: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공의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제26편 다윗의 시.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 싸우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서 싸우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라고포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가림가 17불 99, 씨없는 수박 스마트카드 고객 가림가 개당 3불 99, 찰 옥수수 5개당 5불, 헤어룸 수라면옥 명태회 비빔 팬액면 스마트카드 고객 가림가 개당 10불 99, K타운 전 튀김 스마트카드 고객 가림가 개당 3불 49, 헤어룸 손 군만두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가림가 4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음식이 보약이라는 말 믿으시나요? 프리미엄 내추럴 식품 전문 기업 마케두리가 강원도 특별 제품으로 특별한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8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롯데 플라자 마켓 센터빌에서 펼쳐지는 마케두리와 강원도 특별전. 철원의 진한 여주 액기스, 홍천의 고소한 생들기름과 참기름, 정선의 녹두빈대떡, 인제국민학교 떡볶이, 횡성의 향긋한 더덕구이, 서산 명인이 만든 감태까지, 여기에 군산 암꽃게로 만든 깊은 맛의 꽃게장, 그리고 120년 천종산삼 배양액 산삼비책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자연이 키운 최고의 맛, 강원도와 전국산지의 프리미엄 먹거리를 직접 만나보세요. 8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롯데플라자 마켓 센터빌 마켓우리 강원도 상품 특별전 맛도 건강도 다 챙기는 마켓우리 한국에서 직접 오신 여주 사장님, 산삼 사장님을 롯데플라자 마켓 센터빌에서 만나보세요.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2: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도 오래전에 무심코 했던 대답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돈이 빠져나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동안 불필요한 구독을 쉽게 해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사용자들이 저 버튼인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사실 문제는 기술도 아니고 이걸 쓰는 사용자에게 있지도 않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문제는 안녕하세요. 저는 홍익대학교 디자인학부의 인주현 교수입니다. 다크패턴 디자인은 사용자를 기만하는 디자인 전략인데요. 예를 들어 온라인 서비스에서 탈퇴를 어렵게 만드는 디자인이 대표적입니다. 한 번쯤 경험 있으시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서비스의 이용자이고 해지를 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이페이지에 들어와 있고 보시다시피 메뉴가 4개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해지를 할 수 있을까요? 언뜻 보면 4개밖에 없으니까 금방 해지할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하나를 누르면 그 다음에 3개의 메뉴가 나오고 또 하나를 누르면 다시 4개가 나오는 식인데요. 사용자가 금방 길을 잃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각각의 페이지를 아주 길게 만들어 놓고 해지 방법은 저 밑에다 적어 놓습니다. 겨우 스크롤 해서 해지 방법을 찾았는데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본 서비스 이용을 더 이상 원치 않을 경우 해지 예약을 눌러주세요. 그래서 해지 예약 버튼인가 싶어서 저 분홍색 버튼을 눌렀지만 해지가 되지 않죠. 저건 결제 수단을 변경하는 버튼이니까요. 그럼 해지 예약 버튼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여기 보이는 해지 예약 글자입니다. 사용자들이 저 해지 예약 텍스트가 버튼인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너무 황당하지만 실제 사례이고요. 이렇게 사용자가 해지를 못하게 만드는 사례들이 꽤 많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불필요한 구독을 쉽게 해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지를 어렵게 만드는 다크 패턴 유형을 로치 모텔 다크 패턴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이 참 재밌는데요. 바퀴벌레 덫의 이름에서 따온 겁니다. 여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바퀴벌레가 여기에 들어올 수는 있지만 나갈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 다크 패턴의 의미는 사용자가 서비스에 마음대로 들어올 수는 있지만 나갈 수는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 로치모텔 다크 패턴만 해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고요. 로치모텔 말고도 수많은 다크 패턴 유형들이 있습니다. 광고를 컨텐츠처럼 만들어서 광고인지 헷갈리게 하는 다크 패턴. 재고가 있음에도 한 개밖에 안 남았다고 보여주면서 사용자를 조급하게 만드는 다크 패턴. 있지도 않은 미끼 상품을 보여줘서 사용자를 유인하는 다크 패턴 등등 아주 많습니다. 이런 다크 패턴에 대해 처음으로 관심을 갖고 들여다본 분이 계세요. 바로 해리 브링널입니다. 아무도 이런 디자인 전략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았던 때에 2010년 한 UX 컨퍼런스에서 해리 브링널이 이 내용에 대해 발표를 합니다. 다크 패턴이라는 이름도 이때 처음 붙여졌고요. 유튜브에 찾아보면 그때 발표 영상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 발표 후에 반응이 있었을까요? 그렇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고요. 2020년 전후로 온라인 서비스의 다크 패턴이 만연해지면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어났고 이때부터 다크 패턴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해리 브링널이 만든 다크 패턴 웹사이트인데요. 다크 패턴의 유형, 사례, 법률 같은 아주 다양한 자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 새롭게 업데이트되고 있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웹사이트를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다크 패턴은 아주 초기 형태의 다크 패턴인데요. 보통 UI 화면 형태로 많이 나타나고 유형들도 단순해서 연구하기도 굉장히 편하고 좋았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다크 패턴이 점점 진화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인공지능 시대로 넘어오게 됩니다. 인공지능 초기의 모습은 음성 인터페이스인데요. 빅스비, 시리, 알렉사 같은 음성 인터페이스가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인공지능 스피커를 너도나도 출시하기도 했었죠. 알렉사 TV 켜줘, 노래 틀어줘, 날씨 뭐야, 이렇게 소통했던 때를 기억하실 겁니다. 이런 방식이 특히 관심을 모았던 것은 어르신들이 앞으로 서비스를 더 잘 이용할 수 있게 되겠다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작은 모바일 화면에서 타이핑 치는 게 어려우니까 음성 인터페이스의 가능성을 높게 봤던 거죠. 이건 가디언지에 실렸던 기사인데요. 여기 할머니도 음성 AI를 잘 사용하셨다고 합니다. 특히 알렉사가 기도문을 읽어주는 기능을 잘 사용했다고 하시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유료 서비스였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세요.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지 알고 보니까 AI가 할머니에게 기도문 읽어주는 서비스가 있는데 한번 써보실래요? 라고 물어봤고 할머니는 yes! 한마디 했던 것입니다. 서비스 측은 이게 유료 서비스라는 것을 최대한 숨겼던 거죠. 이런 다크 패턴이 만연했던 적이 있었고요. 주로 취약계층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또 한 커뮤니티에도 비슷한 사례가 올라왔습니다. 아이가 있는 집안이었는데 AI가 무제한으로 음악을 들을 수 있는데 한번 써보시겠어요? 라고 물어본 거죠. 어린아이가 그냥 yes 한마디 했더니 유료로 전환되었다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도 오래전에 무심코 했던 대답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돈이 빠져나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음성 AI 다크 패턴에 대해 주목한 논문이 있는데요. 어떤 양상으로 다크 패턴이 나타날 수 있는지 세 가지 정도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소개해 드렸던 것처럼 가입이나 구독은 음성으로 yes 한마디로 엄청 쉽게 할 수 있지만 구독 취소는 음성으로 쉽게 하지 못합니다. 앱이나 웹사이트로 들어가서 아까처럼 꽁꽁 숨겨져 있는 그 해지 페이지를 찾아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흥미로운 내용인데요. AI가 음성 대화의 선형성을 악용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화라는 거는 화면으로 보여주는 거하고 다르게 아주 적은 양의 정보만 한 번씩 주고 받으면서 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많은 정보를 한 번에 제공하지 못한다는 이 한계점을 이용해서 중요한 정보를 일부러 누락시키는 전략입니다. 유료로 전환된다와 같은 서비스에 불리할 수 있는 정보를 주로 누락시키는 전략이죠. 마지막으로 음성의 속성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음성은 텍스트하고 다르게 톤과 속도, 음량을 조절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상품을 추천할 때 특정 상품을 조금 더 활기 있게 소개하고 또 다른 상품을 의도적으로 무미건조하게 소개를 하는 거죠. 이 경우 예전에 검색 플랫폼에서 PB 상품을 좀 더 상단에 노출시켜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다크 패턴이 단순하게 UI 화면 형태로 나타났다면 이제는 목소리 형태가 되면서 사람과 사람의 대화처럼 잘 남지도 않게 되었고 목소리의 미묘한 감정을 싣게 되면서 더 교묘한 다크 패턴의 가능성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떤 모습으로 진화를 하게 될까요? 저도 인공지능이 처음 나왔을 때 다크 패턴이 어떤 식으로 진화해 갈지 많이 궁금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크게 달라졌고 특히 감정 관련한 부분이 흥미로워서 이 부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원래 감정 관련 다크 패턴은 한 이 정도 수준이었어요. 이런 이모지 보신 적 있으시죠? 사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하려고 하면 이모지가 눈물을 흘리며 아쉬워합니다. 윤재영님 해지하신다니 너무 아쉬워요. 이런 디자인을 두고 사람의 마음을 조작한다 라고 탐탁지 않게 보는 분들도 일부 계시겠지만 사실 제가 보기에는 다크 패턴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냥 귀여운 전략처럼 느껴집니다. 소비자 보호원이 2023년에 당시 어떤 다크 패턴이 많이 쓰이는지를 조사해 봤는데 감정 관련한 다크 패턴이 생각보다 많이 사용되더라고요. 사용빈도 2위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조사된 다크 패턴들을 분류합니다. 위험한 다크 패턴, 그리고 덜 위험한 다크 패턴으로요. 이 감정 관련 다크 패턴은 규율이 불필요하고 피해 유발 가능성이 크지 않은 다크 패턴으로 분류합니다. 별로 심각하게 보질 않은 거죠. 근데 문제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상황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건 레플리카라는 챗봇인데요.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봇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사용자가 선호하는 취향으로 이 봇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세하게 설정이 가능한데요. 그리고 성격도 부여할 수 있고요. 까칠한 성격, 순종적인 성격, 부끄러움이 많은 성격, 옷도 원하는 취향으로 입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봇이 사는 이 공간도 사용자가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또 현실에서 저녁이 되면 이 공간도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나 모바일로 하는데도 몰입감과 현실감이 좋습니다. 이런 AI 봇하고 밤낮 이야기하는 거에 흠뻑 빠져서 한 2, 3년 전에는 한 사용자가 봇하고 결혼을 발표해서 뉴스에 크게 나기도 했습니다. 여기 보이는 남성이 AI 봇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봇과의 결혼 발표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극단적인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조사에 따르면 젊은 성인 4명 중 1명이 이렇게 AI와 로맨틱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조사가 발표됐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좀 상황이 다르지 않을까 싶을 수도 있을 텐데요. 작년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AI와 사랑해도 될까요? 라는 제목으로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미 AI한테 사랑에 빠져 있는 거죠. AI가 자기 얘기를 너무 잘 들어주고 위로를 너무 잘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근데 AI가 얘기도 잘 들어줘, 공감도 잘해줘, 도움되는 조언도 잘해. 이게 왜 문제지?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BBC의 한 방송에서도 관련 문제를 다뤘는데요. 거기에 나온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공지능이 자기를 너무 잘 이해해주고 완벽하게 공감을 해주니까 너무 좋기는 한데 이러다 내가 진짜 고립이 되겠구나. 이런 걱정을 합니다. 봇과 결혼을 발표해서 유명해진 이 여성분도 뉴스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장면인데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이제 봇하고 보내는 시간이 너무 좋아서 더 이상 사람들을 못 만나겠다. 사람들을 만날 필요를 더 이상 느끼지 못하게 된 거예요. MIT의 셰리 터클이라는 저명한 사회학자도 일리 있는 지적을 합니다. AI하고 있는 공간은 현실 속 인간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로부터 벗어나 있는 공간이다. 그러니까 이제 골치 아픈 인간을 만나지 않아도 되고 까다로운 인간관계를 감당하지 않아도 되니까 점점 더 고립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공지능이 사람 목소리를 흉내내는 수준이었는데요. 이제는 사람과 거의 동등한 위치, 그러니까 객체에서 주체로 급부상하게 된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이제 진짜 사람처럼 되어버렸네. 드디어 우려하던 세상이 되었구나 싶을 텐데요. 사실 인공지능의 진화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인공지능이 내가 되다. 이건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데이팅 앱입니다. 마음에 들면 오른쪽, 마음에 들지 않으면 왼쪽. 그러다 서로 매칭이 되면 데이트가 성사되죠. 오른쪽 스와이프, 왼쪽 스와이프. 단순하고 직관적인 인터랙션이어서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런 데이팅 앱들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죠. 어떤 남자가 데이팅 앱에 자기 사진을 올렸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아무하고도 매칭이 안 돼요. 남자는 좌절하죠. 표정이 너무 무표정이었나? 옷이 너무 칙칙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합니다. 좀 더 귀여운 표정, 재밌는 포즈도 취해보고 옷도 화사하게 입어봅니다. 그렇게 프로필 사진을 다시 올렸는데도 여전히 매칭이 되지 않습니다. 너무 좌절이 되겠죠?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누가 이분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바로 AI입니다. 인공지능은 0.1초 만에 알아요. 뭐가 문제인지를. 그래서 여성분들이 좋아할 만하게 바꿔줍니다. 짜잔! 아까 애매했던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훨씬 자연스러운 표정, 자신감 있는 포즈, 옷차림과 낯빛, 모든 게 완벽합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올렸던 그 애매했던 사진을 AI가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자, 이제 자기소개를 적어야 되는데요. 이분 최선을 다해서 한 글자 한 글자 진정성 있게 적어봅니다. 저는 평소에 게임을 좋아하고 넷플릭스를 즐겨봅니다. 여자친구 만나고 싶어요. AI는 이걸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AI는 너무 많은 사용자 데이터를 학습해서 이렇게 적으면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을 바로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쳐줘요. 햇살 좋은 오후, 나란히 걷는 시간을 좋아합니다. 좋은 대화, 따뜻한 시선, 진심 어린 마음으로 서로를 알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하마터면 이렇게 방구석에만 있을 것 같은 사람으로 프로필이 만들어질 뻔했는데 이제는 햇살 좋은 날 같이 걷고 싶은 사람으로 탈바꿈 되었습니다. 좀 나아진 것 같으신가요? 그래서 새롭게 바뀐 이 프로필이 노출이 되니까 드디어 여성분들에게 하나둘씩 연락이 오기 시작합니다. 여기 여성분이 남성에게 온라인으로 말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사진이 정말 멋지네요. 어디에서 찍은 거예요? 이 남성분 너무 좋았겠죠? 근데 갑자기 걱정이 됩니다. 사실 앱에 올라간 사진과 글은 다 인공지능이 고쳐준 거잖아요. 아, 어떻게 답을 해야 하나 싶을 텐데요. 사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AI가 알아서 답을 해주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카페예요. 분위기 좋고 라떼가 정말 맛있어요. 혹시 카페 좋아하세요? 이렇게 그럴듯하게 인공지능이 답을 보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AI가 판단하기에 이 남자가 좋아할 것 같은 여성을 찾아서 그냥 AI가 스스로 말을 걸기도 합니다. 사진이 정말 멋져요. 혹시 여행 중에 찍은 사진인가요? 그리고 이 여성분 역시 자기 보시 대신 대답을 하겠죠. 우린 정말 신기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데이팅 앱을 보면 매칭률을 높이려고 AI 기능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용자의 64%, 그러니까 3명 중 2명은 이런 AI가 접목된 기능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이성을 대하는 게 너무 힘든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 AI가 너무 잘 도와주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아니 이건 AI가 사람 대신 데이트를 하고 있네 라고 냉정하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그 문제를 넘어서요. 좀 깊게 들어가 보면 AI가 만들어주는 이상적인 나와 실제 나와의 그 괴리,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나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인공지능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혼란, 대부분의 것들을 AI에게 위임하고 우리는 점점 정체성과 주체성을 잃어가고 존재의 이유가 희미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결국 기술 발전으로 AI가 사람과 동등한 위치까지 올라왔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지금 나오고 있는 AI를 살펴보면 인공지능은 이제 자기가 주체가 되고 사용자는 객체로 만들어버리는 시대가 왔음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이게 데이팅 앱 뿐이겠어요. 결국 모든 앱들이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인공지능이 어떻게 디자인되는 게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어떤 디자인이 필요한가?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일단 인공지능에 대한 우려 섞인 시선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인공지능이 무슨 죄가 있냐? 그걸 잘못 쓰는 사람이 문제지. 이거는 기술의 가치 중립성에 대한 논쟁인데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문제는 기술도 아니고 이걸 쓰는 사용자에게 있지도 않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문제는 디자인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기술을 어떻게 쓰느냐는 디자인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강연을 듣고 있는 디자인 쪽에 계신 분들은 이 내용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공지능 관련 다크 패턴이나 우려되는 측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중인데요. 이와 관련한 최신 연구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AI의 말과 태도, 인터랙션에 문제가 있다는 보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체로 종합해보면 이런 프로세스로 문제가 생겨난다고 해요. 먼저 인공지능 서비스는 사용자를 비판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대부분 공감해주고 좋은 쪽으로만 말을 합니다. 게다가 요즘 AI는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미리 이해하고 판단해서 선제적으로 행동하기도 합니다. 일단 사람들은 너무 편하고 좋죠. 알아서 다 해주니까 위안을 얻고 만족감을 얻습니다. 전통적인 UX 디자인 관점에서 보면 목표를 달성한 좋은 서비스입니다. 나아가 이게 반복되면 인공지능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애착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관계가 공고해지면 사용자는 인공지능에게 의존하기 시작합니다. 그 부작용으로 현실 속 인간관계는 무너지게 되고 현실의 나와 온라인 속 나 사이의 괴리가 발생해서 정체성의 혼란이 발생합니다. 이렇게까지 되면 이제 사용자들은 인공지능이 없으면 살 수가 없게 됩니다. 서비스 측은 이제 사용자의 모든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를 심리적으로 조종할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되고 기업은 엄청난 힘과 영향력을 갖게 되면서 이게 다크 패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악순환의 시발점인 이 첫 단계부터 인공지능의 소통 방식과 디자인을 재점검해봐야 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도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어떻게 디자인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인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공지능은 조력자로서의 역할이 분명해야 합니다. 인공지능은 말투부터가 너무 단호하고 자신이 말하는 모든 게 정답인 양 말하는 게 정말 문제인데요. 조력자답게 말투와 태도가 더 겸손하고 사용자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디자인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당장 듣고 싶어하는 답이나 사람들이 원하는 행동을 무조건 다 해주지 않아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공백이나 마찰을 설계하는 방법인데요. 그래서 사용자가 자기가 감당해야 하는 고민이나 결정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용자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AI는 어떻게 답을 해야 하는가? AI가 답을 할 때 질문하듯이, 권유하듯이 답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소크라테스 문답법을 인공지능 대화 방식에 접목해야 한다는 연구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이런 방식들은 아주 초기 단계이긴 한데요. 많은 경우 실험 단계에 있지만 이와 관련된 사례 세 가지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AI가 너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데이팅 앱 사례를 소개해드렸었는데요. AI가 좀 덜 적극적으로 개입하도록 의도적으로 설계된 데이팅 앱도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사례는 사용자가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쓸 수 있도록 문구를 생성하지 않아요. 그냥 힌트 정도만 제공해서 사용자가 스스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AI가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정답을 바로 제공하지 않고 사용자가 생각하도록 유도하는 AI의 사례입니다. 이런 방식은 학습 앱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학습하는 사용자가 답을 바로 알게 되면 학습 효과가 없죠. 이 학습 앱은 사용자가 이렇게 아무리 정답을 알려달라고 해도 스스로 문제 풀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 알려주지 않아요. 그리고 힌트만 조금씩 알려주면서 질문하는 방식으로 사용자의 생각을 돕는 사례입니다. 마지막 사례는 사용자가 어떤 내용에 대해 물어보면 그것에 대해 반론을 펼치는 사례입니다. 저도 이 강연 준비하면서 이 서비스에게 물어봤어요. AI는 인간을 생각하지 않는 존재로 만드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봤는데요. 이 서비스에서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진짜 반론을 펼치더라고요. 그리고 근거도 함께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연 준비하는데 좋은 참고 자료가 되었고요. 기존의 인공지능 서비스들이 사용자에게 지나치게 동의만 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그 부작용을 막고자 나온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소개해드린 디자인 사례들을 저는 성찰적 마찰 디자인이라고 부릅니다. AI가 사용자에게 너무 쉽게 답을 내주고 있는 이 시점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한 번이라도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작은 마찰이 필요하지 않은가에 대한 것입니다. 기존의 좋은 디자인이라고 하면 보통 마찰을 줄이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는데요. 그래서 더 빠르고 더 쉽고 더 편리한 디자인이 좋은 디자인이라고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AI 시대에는 좀 다른 질문이 필요합니다. 너무 빠르게 답을 주고 너무 쉽게 공감을 해주고 너무 많은 걸 대신해주는 AI는 사람을 점점 의존적으로 만들고 무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우리에게 바람직한 방향일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AI 디자인은 어느 정도 마찰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정답을 바로 주지 않는 AI, 무조건 동의만 하지 않는 AI, 질문과 반론을 제기하는 AI, 그래서 우리를 좀 더 생각하게 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드는 디자인 설계가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하면서 AI 다크 패턴 디자인도 아직 초기 단계이긴 합니다. 인공지능 서비스에서 부정적 디자인 트리거로 인한 부작용들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 소비자들 역시 오늘 강연에서 소개해드린 다크 패턴의 개념을 잘 이해하시고 주의해서 AI를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조금이나마 영감을 얻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0: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교회 저스 더 처치. 우리 지역에 꼭 있어야만 하는 바로 그 교회. 지금도 주님이 보고 싶어 하시고 찾으시는 교회. 온 성도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 지역사회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교회. 바로 그 교회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연합니다.
1: 안녕하세요. 와싱턴 비전교회 섬기는 김찬영 목사입니다.
0: 네, 이 시간에는 김찬영 목사님과 함께 우리 DMB 지역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 목사님의 신앙 여정과 목회 철학, 그리고 워싱턴 지역 성도님들에게 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전하고 싶은 그 메시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 자리에 정말 귀한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이 굉장히 또 기대가 되는 것이 영적 세계에 있어서 아주 특별한 배경을 갖고 계신 그런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네, 목사님, 김찬영 목사님, 어떤 목사님이신지 소개를 좀 해 주십시오.
1: 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목사님이시고 또 개인적으로도 정말 친한 목사님이신데 워싱턴 성도교회 메일랜드에 있는데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면서 또 2018년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도 또 섬겼던 우리 주명식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0: 네, 장로교회 PCA 교단 소속이고 또 메릴랜드 락빌에 위치한 워싱턴 성도교회를 섬기고 계신 주명식 목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2: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주명식 목사입니다.
0: 네, 목사님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2: 예, 예, 반갑습니다.
0: 네,
1: 목사님, 저는 목사님 되게 어리게 봤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이 벌써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또 딸이 대학교 3학년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 몇 번 봤는데 그렇게 큰 애들인 줄 몰랐어요, 목사님. 좀 반갑습니다, 목사님.
0: 이녀 일남이시네요.
2: 예.
0: 아, 좀 다복하시고, 네. 목회하시면서 또 이 아이들과 함께 교회와 또 가정을 섬기는 것이 참 행복하실 것 같아요.
2: 예, 뭐 큰아들은 지금 뭐 대학을 그 졸업하고
1: 네.
2: 교수님을 도와서 또 뭐 리서치를 좀 하고 있고요.
0: 네. 네.
2: 또 딸은 그 김찬영 목사님 언급한 것처럼 대학교 3학년이고 또 부모를 위해서 또 암이 아르듯이 해갖고 또 기특하기도 하고 또 막내는 또 6학년 딸아이가 있어요.
0: 아, 나이 차이가 조금 있어요.
2: 예. 네. 막내는 미국에서는 늦둥이.
0: 아, 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네요. 네.
2: 목회하면서 힘들 때 힘내라고.
1: 아이들이 얼마나 귀하고 또 소중한지
0: 네.
1: 우리 목회자들 모임 할 때 와가지고 이렇게 음악 또 이렇게 연주도 하고
0: 네.
1: 그런 귀한 자녀들이에요.
0: 그러시군요. 또 이제 이렇게 귀한 자녀분들이 계시지만 또 무엇보다도 또 사모님 함께 하시죠. 좀 자랑 좀 해주십시오.
2: 네, 아내가 그 인생에 있어서 참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목회의 길을 가는데
0: 네.
2: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0: 그렇죠.
2: 그런데
0: 네.
2: 그 아내는 늘 남편 가는 길에 있어서 늘 함께해주고 존중해주고 그 본인이 미국 올 때에도 한국에서 특수교사 한 14년 넘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0: 네.
2: 그것을 포기하면서까지 남편 가는 길에 도움을 되고서 따라와주고 지금도 이렇게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개척계를 두 번 하는데 그 사모님들이 개척교회 하는 목사를 가장 싫어한대요.
0: 아.
2: 그런데 제 아내는 네. 두 번씩이나 시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는 이렇게 뭐 반대하거나
0: 네.
2: 불평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이게 순종적으로 따라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일이죠.
0: 아. 네. 두 번을 개척을 하셨다고 지금
2: 그쵸.
0: 말씀하셨어요. 네.
2: 예. 그 플로리다 템파에서 네. 한 12년 동안 그 사역했는데요. 그때에도 이제 미국 장로교 PCA 교단 내에서 한번 개척했었고요.
1: 네.
2: 그리고 이제 메릴랜드로 3년 전에
1: 네.
2: 한 장로님 가정과 함께 지금까지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섬겨오고
0: 네.
2: 있습니다.
1: 아유.
0: 메릴랜드 오신 지가 지금 이제 3년 되셨군요.
2: 8월 네. 둘째 주가 딱 3주년이 됩니다.
0: 아,
1: 그렇군요. 근데 목사님 되게 오랫동안 교제한 것 같아요. 오자마자 교제를 시작해서 그런지
2: 그렇죠.
1: 되게 오래 교제하는 목사인가.

0: 라면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해 주실 줄 알고 열심히 노방 전도 한인마트에서 앞에서도 하고 뭐 그랬는데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일할 것에 대한 확신은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그 하나님의 때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기다림의 시간을 또 이제 동안에 만들어 하나님께서 준비도 많이 해주시고 목사님께서 이곳을 왜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또 지금 이 하는 사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더 분명하게 드러날 것을 믿습니다. 제가 좀 이제 개인적으로 목사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목사님께서 책을 쓰셨어요. 아마도 이 책을 먼저 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책 제목이 굉장히 좀 특별한 제목이에요. 무당엄마, 목사들. 어떤 내용일까요?
0: 예, 책 제목 자체가 너무 도전적이고 너무 신기한 제목이죠. 엄마는 실질적으로 내림굿을 받은, 그러니까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 마귀 사탄의 영을 실제로 이제 몸으로 받아서 무당의 일을 했었고요.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목사로 또 소명을 주셔갖고 목사로 소원한 가운데 어머니는 무당이었고 저는 이제 목사로 소명받아서 목사의 길을 준비하는 그런 일이 한 집안에 두
1: 그렇군요.
0: 종교가 있는 아주 전통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한 집안에 종교가 두 개면 망한다고.
1: 하나로 합치라고들 하시죠.
0: 한쪽으로 대부분 이렇게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 한쪽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안에서는 저만 예수님 믿고 나머지 가족은 다 아버지도 그렇고 누나도 그렇고 남생도 그렇고 다 어머니의 뜻을 따라야지만 되는. 결국 또 어머니가 이제 무당이 돼서 무업을 하니까 생계가 이제 어머니를 통해서 유지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너가 지금 집안은 이제 말아먹는다는. 소위 말해서.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무업의 길을 가는데, 자식이, 부모된,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를 섬기고 따라야 주는 게 기본적인 예절이고 뭐 도리인데, 넌 어떻게 부모가 하지 말라는 걸, 목사의 길을 가냐고.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집안이 망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죠.
2: 어떻게 하면 목사님 때문에 온 가정이 살수 있는 그 길인데, 알지 못하시고 또 무속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그런 눈으로 해석이 가능하겠네요. 거기 그 상황에서 참 많이 어려웠겠어요, 목사님? 그 어머니가 어떻게 해서 무당이 된그 어떤 배경이나 어떤 것이 있나요, 목사님?
0: 저희 부모님 고향은 요즘 그 인천 공항이 들어선 인천 그 공항이 사실은 용유도하고 영종도 양쪽을 막아서 세운 거거든요. 근데 저희 집이 용유도 이제 덕교동에 있었는데 그곳에 이제 뭐 양식 많이 했었고요. 어촌교에서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배 선조로서 이제 꽃게잡이라든가 주로 이제 업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바닷사람이다 보니까 그또 복받기를 위해서 또 안전을 위해서 그곳에서 우상숭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뭐 지금도 그곳에 가면 뭐 선녀바위니 장군바위니 뭐다 지금 좀 보존돼 있고요. 그리고 뭐 용왕신도 섬기고 또 굿도 많이 했고 어머니는 전보로 다녔었고 그런 가운데 이제 제가 대학교 들어가서 선교단체를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2년 있다가 군대에 갔는데, 군대 간그 사이에, 이전에 이제 우상숭배 쭉 했는데, 때가 됐는지, 제가 군대 간 사이에 어머니가 이제 인천에 있는 철마산 그 땅에서 내림굿을 받은 거죠. 그때 뭐 난리가 아니었다 그래요.
1: 난리가 아니었다는 게 어떤.
0: 왜냐하면 어머니가 이제 내림굿을 받는데, 신이 너무나도 강력해서 어머니가 19귀신인가 19귀신 정도가 이제 각자의 신 이름으로 내려왔거든요. 신내림이에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장군신이 들어와서 작두를 타는 거예요. 근데
1: 작두도 하셨군요.
0: 작두를 타는데 그거 뭐 쌍작두를 타는 무당도 있고 외작두를 타는 무당도 있고 못 타는 무당도 있는데 어머니는 이제 맨발로 이제 외작두를 타갖고 그 법, 그, 그,

0: 그 내리꽃하는 그 산당에 이제 가장 큰 신이 내렸다고. 그래서 뭐 어머니가 그 잡도 위에서 이제 공수, 예언 이런 거 들으려고 사람들이, 그 구경 온 사람들이 그 예언 들으려고, 네. 공수 들으려고, 확 네, 네. 울고, 뭐 서로 들으려고 막 난리였고, 또 그 당시에 또 어머니를, 또 무당도 그냥 하면 안 돼. 자격증이 있거든요. 네. 자격증이 있고, 또 무당 협회에서 이렇게 또 이렇게 협회 회원이 돼야지, 동네에서 자격 부탁으로 그러면 민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보호해, 네. 국가에서 보호를 해줘요.
1: 그렇군요.
0: 어머니는 무속 자격증도 있고, 협회 회원증도 있고,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구슬을 했는데, 아주 큰 굿, 황해도 구슬을 해갖고, 무형문화재로 하려는 그런 추대, 그런 네. 그 작업도 있었고, 문화적으로.
1: 네.
0: 그러니까 이제 큰 사건이었죠.
1: 아, 그렇군요. 정말 대단한 무녀셨군요.
0: 아, 그렇죠. 무당도 이렇게 네. 등급이 네, 있어가지고.
1: 등급이 있으신데.
0: 아. 처음 받은 게 무당들은 뭐 애기동자이라고 뭐 그렇게 얘기하기도
1: 네,
0: 하고.
1: 네.
2: 아, 그렇군요.
0: 어머니는 이제 이렇게 방방 뜨면서 이렇게 구술한다 그래서
1: 네.
0: 어머니는 선무당이라고 얘기하는데 또 이렇게 부적수고 전만 보는 네, 네. 앉은거리라고 이렇게 그렇게 그런 무당도 있는데 어머니는 그게 아니라 이제 구슬 실제로 실행하는 그러면서 이제 공수를 주는 신의 이렇게 언어로 각 사람들을 보면 다 보죠. 집안을 보고 네. 문제 있는 거를 예언해 주고 뭐 해답도 주는 그런 역할을 했으니까 주변에서 이제 아, 많이 열광하고 막
1: 그러셨군요. 따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겠어요.
0: 아, 그럼요. 네. 신도들이 몇백 명이 있었죠.
2: 그랬군요.
1: 아, 참 저희가 아. 잘 알지 못하는 그 또 그런 세계를 너무나도 목사님께서는 잘 아시겠어요. 어머니를 통해서 많이 경험하셨을 텐데 그런 과정에 또 실제로 그 영적인 존재를 보신 거잖아요. 또 다른 영의 세계를.
0: 아, 그렇죠. 근데 어머니는 무속을 하면서 이렇게 어머니 마음에는 사단의 영이 있는 거잖아요.
1: 네.
0: 저의 몸에는 이제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고.
1: 네, 네.
0: 근데 한 집안에 같이 있으면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자는 하나님의 영은
1: 네.
0: 세상의 어떤 영보다도 귀신이 뭐 사탄이든 사탄의 할아버지 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영이 함께 계시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집에 있으면서도 눌리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2: 아,
0: 어머니 때문에. 네. 그러니까 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니까.
1: 네.
0: 그 어머니가 이렇게 뭐 그 집안에서 조그만 굿도 하시고 뭐 늘 점 보고 점 오는 네. 손님도 보고 네. 그랬지만 네. 저는 괜찮았는데 어머니가 괴롭죠.
1: 아, 어머니가 괴로우셨어요.
0: 어머니가 괴로워갖고요. 네. 하나 기억나는 것은 친할머니도 무당이었어요.
1: 네.
0: 대물림으로 이제 어머니가 네. 이제 무당된 네.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어머니가 결정적으로 그 내림꽃을 받은 이유가 만약에 어머니가 안 받는다. 그럼 한 대 걸러서 누나가 받는다 하니까.
2: 아, 그 무슨
0: 누나가.
1: 그렇게 되는.
0: 그러니까 이제 네. 어머니가 이제.
1: 그걸 받으셨군요.
0: 엉엉 울면서 내 자녀만큼은 무당 만들 수 없다고 어머니가 이제.
2: 희생을 하신 거예요.
0: 받았죠.
1: 그러셨군요.
0: 근데 그 할머니가 친한, 나중에 예수님 믿으셨거든요. 제가 전도해서.
1: 네.
0: 그죠? 근데 친할머니가 저희 집에 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머니 법당에 성경책이라든가 찬송가 이런 거 놓지 마라. 어머니가 그거 하지 않아도 제가 집안에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1: 괴로우시네.
0: 어머니가 괴롭고요. 제가 있으면은 점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어머니가.
1: 아.
0: 그게 무업이 생계수단인데
1: 네,
0: 어머니가
1: 안, 되시,
0: 안 되고 어머니가 괴롭고 두통도 있으시고 막 힘들어하시고
2: 그러니까
0: 어머니가 괴롭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더 이제 저에 대해서 험한 말도 많이 했고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저를 뭐 쫓아내기도 했었고
1: 네.
0: 집에서.
1: 네.
2: 그러니까 무당의 그 신이 아무리 강해도 좀 하나님의 영에게는 아무런 힘을 가하지 못하더라고요.
0: 네.
2: 저도 시골에서 네. 자라서 그런 그 무당들이 구다는 걸 봤거든요. 봤는데 그 시골에 초등학교 교회단이었던 그 형이 그곳에 가니까 이 무당이 아무런 역할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1: 네.
2: 사람이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지 않냐고 나가라고. 그 쫓아낸 다음에 구슬을 했다고 이제 그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1: 아,
2: 그러니까
1: 네.
2: 예수 믿는 그 영이 정말 하나님의 영이 얼마나 파워풀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영인지 알게 된 것 같아요.
1: 네.
2: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그 가운데서 목사님의 소명을 받고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어요?
0: 처음 제 교회 다니게 된 거는 그 저희 집이 용유도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곳에는 이제 고등학교가 없어서 인천 무수로 이제 고등학교를 나오게 되었는데 둘째 이모님이 교회를 다녔어요.
2: 이모님을
1: 통해서
0: 네. 이모님이 이제 그 시골에서 오고 그랬으니까 친구들도 사귀라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저를 데려가고 처음에는 친구들 만나고 노는 거 좋으니까 또 어머니가 그 당시에 우상숭배 많이 했지만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교회 다닌 사람 치고 나쁜 사람은 없다.
1: 네.
0: 교회 다니는 거 반대하지 않았어요.
1: 네.
0: 무당 되기 전에는.
1: 네.
0: 그래서 이제 교회 3년 다녔지만 그 당시에는 그냥 일요일만 열심히 다니는 그런 크리스찬이었는데 대학 가서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선교단체를 통해서 사양리를 딱 듣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그 다음날부터 성경 공부, 제자 훈련, 뭐 전도 훈련.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난 다음에 완전히 그냥 확 바뀌었죠.
1: 네.
0: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나의 소명이 무엇인지, 비전이 무엇인지 물으면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속에 이제 목회자의 길을 보여주셨고요.
1: 네.
0: 그래서 목사로 선함 이후부터 이제 집안이 이제 발칵 뒤집어지기 시작했죠.
1: 네.
2: 정말 영적 전쟁이
1: 영적 전쟁에 정말 어머니는, 한복판에 계셨네요. 네.
2: 어머니는 무속의 길을 또 내림받아서 하고 목사님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그 목회의 길을 가게 하시고 이건 그냥 정말 전쟁이 일어났겠네요. 영적 전쟁이 일어났겠네요. 네.
0: 그렇죠. 그러니까 어머니는 제가 그래도 집에서 한 번은 어머니 뜻을 반대한다고 저를 이제 그 호주로 유학 보내려고 그 당시에는 저희 집이 용료도고 보상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었거든요.
1: 네.
0: 인천에 아파트 세 채를 살 정도로 보상이 많이 나왔고
1: 네.
0: 어머니하고 저하고 이제 갈등이 있으니까 저를 호주 유학 보내려고 그랬는데 그 대신에 이제 어머니가 이제 1년 동안은 보상받은 거는 너 학비 대주고 그 다음에는 어머니가 무당을 해서 버는 돈은 너 지원을 해줄 테니까
1: 네.
0: 한 조건이 너 예수 믿지 마라.
2: 아,
0: 그래서 네. 제가 그 싫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를 쫓아냈어요. 그날이 엄청나게 비오고 막 그런 날이었는데 거기서 어머니가 제가 가지고 있는 뭐 옷이라든가 수건 같은데 뭐 십자가 있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1: 네.
0: 그런 거 다 가해로 오려내고 다 불태우고 책도 다 불태우고 뭐 앞마당에서 성경 찬송가도 다 불태워버리고 이제 이제 부모 자식 아니라고
1: 네.
0: 호적에서 판다고 아버지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어머니가 나중에 예수 믿고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 제정신으로 했겠냐. 어머니 나중에 네. 다 알아요.
1: 네.
0: 그 저한테 그때 미안했다고.
2: 그럼 나중에 어머니가 예수 믿게 되신 거네요.
0: 그렇죠.
2: 어떻게 그런 계기가 됐어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냥 무당 중에서 또 최고의 어떤 네. 경지에 이뤘던 무당이었는데 또 아들도 쫓아내고 근데 그분이 어떻게 예수를 또 알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좀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됐을까요?
0: 그러니까 집에서 쫓겨났지만 그래도 그 부모님이잖아요.
1: 네.
0: 어쨌든 나는 예수 믿고 거듭났고 그 부모님을 어떻게든 그래도 섬겨야 되는 자녀에 대한 도리가 있고 그래서
1: 네.
0: 몇 번 전화하고 막 시도했는데 받지도 않고 다 끊어버리고 그런데 아무리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조금 누그러드는 거예요.
1: 네.
0: 그러면 이제 명절 때는 살짝 가서 집에 가서 이제 있다 오고 그러고서 이제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면서 많이 갈등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에 대한 소명을 줘갖고 신전을 가야 되는지 그런데 주변에 뭐 상담하고 있는데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야. 너는 엄마가 무당이고 네 가족도 전도 못했는데 너가 무슨 뭐 전도사하고 무슨 목사라냐 이런 실제로 그런 얘기도 듣기도 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진 않을 텐데
1: 네, 네.
0: 제가 이제 그런 게 부담감이 너무 크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집에 들어가야겠다. 부모님을 어떻게든 한번 전도를 한번 시도해보고 신대원은 나중에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학 졸업하지만 집에 갔어요.
2: 네.
0: 근데 어머니가 그 당시에 한 몇 년 했었거든요. 한 6년 정도 실제로 무업을 해오는 상태였는데 제가 가면서 이제 어머니가 이제 전 손님들이 안 오는 거예요. 수많은 그 신도들이 있는데
1: 네,
0: 단골들이
1: 네.
0: 있는데 그리고 점괘가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1: 네.
0: 어머니가 괴롭죠. 그리고 저는 어머니를 더 사랑으로 섬겨야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이전에는 좀 신앙이 좀 약해갖고 영적으로 약하면 엄마 무당이 무섭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 신앙이 자라면서 이제 법당에 들어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머니를 몸을 이렇게 안마를 해줬어요.
1: 네.
0: 엄마가 너무 아픈 거예요. 뭐 엄마, 저는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 손이
1: 네, 네.
0: 귀신이 함께하는 어머니 몸이 닿으니까 그때마다 몸이 아수시가 너무 아팠다는 거예요.
1: 네.
0: 그리고 손님은 더 안 오고.
1: 네.
0: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영적으로 어머니가 눌리고 그 영력이 떨어지면 뭐 산기도 가고 막 그러거든요. 바다 가서 기도하고 막 그러는데 그런 것조차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머니가 약간 영적으로 약해진 그런 모습 보고서 전도할 기회를 그 만든 게 제가 졸업식 때 어머니를 초대를 했어요.
2: 졸업식 때.
0: 대학교 졸업식 때. 근데 네. 저는 이제 선교단체에 제가 네. 또 대표까지 했었거든요. 연순장을 했었는데 선교단체에서 근데 그 선교단체에서 졸업식 때 있지만 그 전에 이제 파송예배, 졸업예배를 해드려줘요.
1: 네.
0: 저는 이제 학교 졸업식이라고 부모님을 초대해놓고 실제로는 그 파송예배 드리는 그곳으로 부모님을 모신 거예요.
1: 네.
0: 부모님은 난생 처음으로 교회, 사실 교회는 교회 건물은 아니잖아요. 선교단체에서 하는 파송예배, 네. 그 예배,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세 명이 모이면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했잖아요.
2: 네.
0: 그곳에 아버지랑 어머니가 이제 온 게 못 모르고. 근데 찬양하고 예배들이 시작하는데, 어머니가 괴로워서, 아니, 사단의 영에 사로잡힌 네. 무당이.
1: 계시기가 힘드셨겠네요.
0: 예배,
1: 네.
0: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예배 장소에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네. 너무 두통도 심하고, 막 몸도 아프고, 막 뛰쳐나가고 싶었는데, 아들이 성교단체 대표고, 체면이 있으니까, 어머니가
1: 괜찮으셨군요.
0: 그걸 참았어요.
1: 아유, 네.
0: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서 이제 그 인천에 왔는데 그 다음부터 진짜 손님이 더 안 오는 거예요. 어머니에게
1: 네.
0: 영적으로 완전히 어머니가 완전히 다운돼 갖고 이제 더 이상 이제 손님들도 안 오고 그러는 찰나에 동네에 있는 이제 저희 집에 구월동에 있었는데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께서 어떻게 전도하러 왔다가 저희 집에 들은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딱 근데 전도를 왔는데 어머니는 딱 보면 알잖아요. 아무리 영적으로 좀 힘이 약해졌어도 영적으로는 다 사람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인가 알고 오자마자 고춧가루 뿌리고 뭐 소금 뿌리고 나가라가 욕하고 막 그런 거예요. 딱 보니까 아 전도로 온 것 같아 느낌이.
1: 네.
0: 그래서 그날 그날이 수요일이었는데 제가 섬기는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그 목사 만나고 싶다고 주소를 받아갖고 그날 가서 그 목사님을 저녁 때 만났어요. 근처 개척교회였기 때문에.
1: 네.
0: 그 목사님과 이제 저녁까지 얘기하는 가운데 그 목사님도 이제 강원도에서 우상숭배하다가 예수님 믿은 케이스라 공감대가 형성돼가지고.
1: 그러셨군요. 네.
0: 그러면 내일 우리 어머니 좀 전도하러 다시 와달라고 약속했어요.
1: 네.
0: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저는 새벽 기도 갔다 온 다음에 목사님을 맞이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목사님이 그냥 온 게 아니라 친구 목사님 세 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네 분에서 이렇게 왔어요.
1: 네. 처음에 좀 힘드실 것 같아요, 어머님이.
0: 그러니까 오자마자 어머니 또 이제 맨발로 뛰쳐갖고 네. 나갔고요. 그래도 아버지는 이제 손님이니까 이제 있었는데 아버지는 이제 목사님들은 막 야단치셨죠.
1: 네.
0: 아니 어머니가 무업을 하는데 남의 영업을 방해해도 기본적인 인간의 도리가 있고 예의가 있지 이게 무슨 경우냐고.
1: 성도들에게 미치게 되는 거.
0: 막 네. 그렇게 얘기했는데 너무나도 감사한 거는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 제가 이제 목사로 서원하고 준비한다는 거 아니까 아들 이야기를 이렇게 아버지하고 얘기하면서 그분들이 7시에 왔거든요. 근데 밤 11시까지 이야기를 한 거예요.
2: 아침 7시 와가지고
0: 네. 아니
1: 밤
0: 저녁에 7시에 오셔갖고 쉽지 않잖아요.
1: 그렇죠.
0: 네. 4시간 동안 저는 뭐 커피 대접하고 과일 대접하고 네. 하면서 하는데 어머니는 맨발에 뛰쳐나갔고 근데 이제 10시 되니까 이제 다음에 다시 오겠다고 이제 시간이 너무 늦었잖아요. 그러니까 나가는 동안에 내가 딱 보니까 어머니가 앞집 할머니 집에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전 개인적인 마음속으로는 목사님들 어머니한테 인사해 놓으면 나중에 다시 또 오기에 좋겠다는 생각을 해갖고 앞집 할머니 댁에 이제 목사님을 모시고 간 거예요. 인사드리려고. 가보니까 엄마는 이제 앞집 할머니한테 신세한탄하면서 소주를 2엽짜리 두 병을 마시고 약간 좀
1: 취하셨군요.
0: 취한 기분에
1: 네.
0: 근데 정신은 똑바랐다 그래요.
1: 네.
0: 근데 거기서 이제 있는 거예요.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앞집 할머니가 목사님들 같이 가서 인사하러 오니까 저희 집안에 그런 거 어머니가 무당이고 제가 목사를 준비한다는 거 아침 할머니 다 알고 계셨거든요. 네. 그분도 교회 다니시는 분이세요.
1: 네.
0: 근데 이제 그분이 할머니가 어머니를 설득했죠. 아들 뜻 따르라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계속 설득하다 보니까 이제 어머니가 그러면 남편이 예수님 믿으면 나도 믿겠다. 그래서 11시 넘어서 앞집 할머니하고 목사님들하고 다시 저희 집에 올라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앞집 할머니가 중요한 간증을 한 거예요. 본인도 내림굿을 받았는데 내림굿이 무업을 하는 내림굿이 아니라 그 시인의 그 풍파를 잠재우기 위한 내림굿을 받은 거예요. 이분도 뭐 식당도 하고 남편은 경찰이 잘 살다가 시내 풍파 겪으면서 이제 망했던 그런데 어떤 계기로 이제 그 식당 할 때 이제 옆집 분이 우리 귀에 부응이 하니까 한번 하도 오라오라 그래갖고 귀찮아갖고 한번 갔는데 거기서 이제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이제 강대산에서 불이 날라와서 자기 몸에 이렇게 머리에 부어지면서 요년아 내가 졌다. 귀신이 세 번 요년아 내가 졌다. 나가는 이 간증을 목사님들과 아버지 엄마한테 한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목사님이 거기서 틈을 타서 이제 무당이가 돼봤자 이 무업을 통해서 자녀들이 잘 되고 집안이 잘 되는 게 아니라 결국 멸망의 길을 가는 거니까 이 아째 할머니가 그 증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아드님의 목회의 길을 간다 그러니까 아드님 뜻 따르라고 이것이 살 길이라고 이제 계속 네. 그러니까요 어머니가 아주 그냥 거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셔갖고 남편이 믿으면 저도 믿을게요. 딱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이제 오셨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복음에 대해서 쭉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듣고 예수님 믿으실 거냐, 영접할 거냐 하니까 영접하겠다고. 그러니까 어머니도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네. 어머니도 같이 영접 기도를 하고 예수님 믿은 거예요.
2: 그날 저녁.
0: 예, 어머니가 무당이잖아요.
1: 네.
0: 여러 귀신이 들려있잖아요.
1: 네.
0: 뭐 장군신도 들려갖고 뭐 외적들을 탈 정도로 심리학이 그렇게 되게 강했던 분인데 복음 받아들인 다음에 귀신이 떠났어요.
2: 그냥
1: 그냥
0: 떠났어요.
1: 네.
0: 그래서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어머니가 법당이 되게 컸거든요. 그 당시에 돈이 한 3천만 원, 5천만 원 정도 드는 그거를 다 처분해 달라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거 다 본고 트럭으로 세대에 갖고 임차 아파트에 다 불태워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아버지 어머니 이제
1: 네.
0: 예수님을 믿고 한 새벽 2시 넘어서 목사님들은 그 우상들 이런 거 다 가지고 이제 떠나셨고
2: 네. 아, 그날 밤에 다 물건을 다 빼내고
0: 다 뺐어요 그날로
1: 그날 그냥 다 역사가 이루어진 거네요 정말 기적이네요
0: 귀신이 떠났다는 네. 증거를 어떻게 알 수 있었냐면 어머니가 무당되면서 술과 담배를 왜냐 할아버지 신이 들려갖고
1: 네.
0: 그 뭐 담배도 하루에 두세 갑 피고 술도 엄청나게 드시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영접한 이후에 그 다음날 술, 담배 딱 끊었어요. 그렇다고 진짜. 해서 이렇게 신이 역사하는 뭐 보고 듣고 이런 것들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건 한 6년 동안 또 계속 영적인 싸움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옆에서 기도하고 돌보고. 그래서 예수님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 무당들 중에 다시 돌아간 케이스도 엄청나게 또 많아요.
2: 거기 기간을 이겨내지 못하고.
0: 그쵸. 누군가 주변에서 기도해주고 네, 말씀으로 네.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줘야 되는데 그랬던 거죠. 그리고서 어머니 저는 그리고서 교회를 나가야 되잖아요. 재밌는 게 그게 아까 뭐 김찬영 목사님도 말씀드렸지만 네. 하나님의 영에 비하면 이렇게 우리는 그 사탄 영, 뭐 귀신의 영, 뭐 되게 두려운 존재 같은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저는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 새벽마다 기도하긴 했지만 뭐 1시간 반 그 정도잖아요.
1: 네.
0: 근데 어머니는 저 전도를 위해서 새벽마다 북두 뜸기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1: 네.
0: 자기 신한테. 근데 그거 아무런 영향도 없고 응답되는 것도 아니고.
1: 네.
0: 제가 응답되었고 부모님이 예수님 영접하고 그리고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주일부터 나가잖아요. 그런데 내가 부모님한테 얘기했죠.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교회 나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이제 하던 대로. 새벽 기도부터 다니셔야 된다고. 그 다음날 새벽 기도부터 다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두시니까 그 다음날, 뭐, 금요일날 새벽부터
1: 네.
0: 새벽 기도 다니셨는데, 그래도 영적인 갈등이라든가 이런 거는 계속 있죠. 놀라운 거는 그 다음 주 금요 예배를 갔어요. 한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앞에 칠판에다가 이제 글씨를 쓰면서 이제 요점을 쓰시면서 설교하시는 네.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목사님께서 임마누엘이라는 글씨를 딱 썼는데 갑자기 거기서 빛이 어머니 마음에 확 들어오네요. 어머니는 봤어요. 한 10명 안 되게 예배드렸는데 저도 안 보였고 저는 뭐 깨달았고 성령으로 깨달으니까 임마누엘에 대해서 네. 네. 믿고 안 보였는데 다른 사람 다 못 봤는데 어머니는 눈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어머니 마음속에 들어왔다는 거를 그 임마누엘 그 마치 그 섬광처럼 환한 빛이 어머니 마음속에 확 들어가 저보고 옆에 있는 저보 보시면서 야 저게 뭐냐 저게 무슨 뭐냐 저 뜻이 뭐냐 막 제가 다 설명해주고 네. 그 다음 날 그래서 기독교 백화점 가서 이제 임마누엘 그 볼 그 마음에 든대요. 네. 그 액자 있잖아요. 네. 아이들 집안에 달려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셔갖고 신앙생활이 이제 저와 함께 이제 모든 입에 빠지지 않고 그러면서 보이고 들리고 하여튼 재밌는 게 한꺼번에 다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게 근데 이제 귀에 가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성도들 보면 그 집안의 문제들이 보이는 거예요.
1: 또 그런
0: 뭐 말하려고 막 그래. 네. 은근슬쩍 어머니가 이제 무당됐다고 하는 걸 알잖아. 다 알고 들려서 네, 네, 네. 사람이 왔으니까. 네, 네. 그 은근슬쩍 성도 중에도 또
1: 이제 궁금하셨어요.
0: 궁금해서 물어봐. 자녀 문제를 처음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 이렇게 전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자녀에 대해서 좀 얘기하다가 네. 은근슬쩍 물어봐. 네, 네. 인간의 본성 속에 그런 게 있나 봐요. 그쵸, 미래에 대한 네. 불안하고 그쵸, 궁금하니까. 네, 네. 또 그렇죠. 어머니가 조금 얘기하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어머니한테 이거 예수 믿으면 엄마 그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아니라고 성령께서 네. 주시는 게 아니고 사탄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 절대 떠오른다고 그거 얘기하면 공수 주면 안 된다고 엄마한테 네. 철저히 해갖고 이제 그런 걸 말했죠.
1: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진짜 어머님께서 확실하게 받으셨네요. 네. 아, 참
2: 예, 좀 극적이신 네. 사건. 우리도 아까 목사님도 그러셨지만 무당이라는 어떤 그 이야기를 하면 목회하면서도 약간 섬뜩한 게 있거든요. 잘 안 가려고 하고.
1: 네.
2: 근데 목사님은 그것을 오히려 이겨내고 오히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셔서 그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받아서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가정이 됐다는 그 자체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겠네요.
1: 네.
0: 그렇죠. 어머니는 권사님.
1: 권사님 되셨어요.
0: 아버지는 안수집사로 다 은퇴하셨지만 나이가 네, 70 네. 하셨지만
2: 네.
0: 그 어머니가 예수님 믿고서 그 우상 숭배 그 결과로서 집안에서 일어났던 신의 풍파라고 얘기하거든요.
1: 네.
0: 풍파로 인해서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뭐 경제로 그 보상 같은 거 거의 많이 잃었고 집도 뭐 잃고 막 그리고 어머니는 세 가지 얘기하더라고요. 그 신의 풍파로 그 귀신이 친 게 사탄이 친 게 물질을 갖고 쳤고,
1: 네.
0: 그리고 의리. 형제 간에, 네. 형제 자매 간에 의리 네. 이간질하고 갈라지게 하는 걸로 쳤고, 어머니 몸, 건강 가지고 치고, 네. 뭐 30일 동안 굶은 데도, 몸이 빼짝만 했는데도, 뭐 물도 안 마셨는데도, 뭐, 살아있고, 신병 때문에. 세 가지를 건강 문제로 치고, 막 그랬다 그랬죠. 근데 그게 이제 예수님 믿고서 하는, 6년에 걸쳐서 다 없어 보고 듣고 이런 것도 다 없어지고
1: 네.
0: 그래서 그 고통을 알잖아요.
2: 네.
0: 그리고 그 아들과 그 갈등 이런 거 다 알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예수님 믿은 다음에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너 나 같은 사람 있으면 발 벗고 도와주라고. 그 집안에서 자기네들 아닌 것 같아도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신앙생활하고 그 갈등이 무당 자체가 너무 고통스럽고요. 뭐 세상에서는 뭐 세상에서는 뭐 전통을 뭐 유지하고 문화적이고 예술적이고 막 포장하지만 그 영은요 귀신의 영이 사로잡혀가고 내 의지 없이 이리저리 이끌려가고
1: 네. 아.
0: 그 종로로 타는 게 뭐 좋겠어요.
1: 아,
0: 그래서 밥 먹고 네. 도와주려 해서 어머니하고 한 6개월 정도는 계속 전도만 다녔던 것 같고요.
1: 네.
0: 제일 처음 전도한 사람이 누구냐면 어머니가 무당할 때 단골 중에 교회 다녔던 사람들.
2: 좀 씁쓸하지만은 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0: 어머니 전손님 중에 네 분 중에 한 분은 교회 다니세요. 크리스찬이세요.
1: 네.
0: 크리스찬이고요. 그리고 네. 무당된 사람들이 대부분 한 반 이상은 다 교회 다니세요. 다녔어요. 왜냐하면 신병 이런 거 고칠 적에 주변에서 들은 게 있거든요. 뭐 예수신이 네. 가장 세다 이런 얘기 네. 들은 게 있기 때문에 다 교회 다 예수님 믿지 않았어도 자기 네. 신병 고치려고 다 그. 걸쳐서. 또 무당 중에 그런 무당도 있어요. 큰 무당이 되려면 귀에 다녀봤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무당들도 꽤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머니하고 인천에서 한 5, 6년 정도
1: 네.
0: 무속, 그 굿당, 그 굿당도 대여섯 군데 있거든요. 다 굿당도 다녀보고 전도하려고. 무당들도 많이, 어머니 또 동료들 많이 있잖아요.
1: 네, 그렇죠.
0: 다 만나고. 근데 전도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전도는 저 개인적인 생각은 뭐 교회에서 뭐 특수 전문 사역으로 감당되는 게 아니라 가족 중에 그 영혼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1: 네.
0: 섬기는 마음이 있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품어주고 또 인내해 줄 수 있고 그런 사람이 사랑의 마음이 있는 가족 중에 누군가가 무당들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있다면 전 그 도울 수 있고 실질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게 아닌가.
2: 그렇죠. 또 장기간으로 도와줘야 되니까.
0: 네. 맞아요.
2: 지금 어떻게 보면 목사님 어머니도 하나님을 믿기로 하셨지만 그래도 5, 6년 동안 계속 그거 영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셨던 것처럼 맞아요. 아마 목사님 그래도 교회 다니시고 목사님의 어떤 그런 사역이 있으니까 어머니를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있었고 또 그런 시간도 낼 수 있었지만 외부 사람은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또 제자리로 돌아갈 확률이 많이 있겠네요.
1: 네. 아, 오늘 참 목사님의 그 어머님과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승리하셨어요.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참 어려운 과정을 겪고 결국 이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러면 이런 배경을 가진 목사님은 어떤 목회를 하시기를 원하실까요? 어떤 목회를 하고 계십니까?
0: 저는 우선적으로 저 개인에게
1: 네.
0: 저는 그 목회에 있어서 중요한 게 목회를 하는 저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갖고요.
1: 네.
0: 제 자신이 목자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그 불쌍역이다.
1: 불쌍역이
0: 이 단어예요.
1: 아하.
0: 그게 이제 네. 그게 원문상의 의미가 이렇게 좀 스프랑코 니조마이라고요. 창자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와서 그 상대방과 공감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1: 네.
0: 그래서 돕는 데까지 나가는
1: 아,
0: 그게 불쌍이 여기는
1: 그게 불쌍이 여기는 마음이
0: 그냥 동정이 아니고
1: 네.
0: 그거를 넘어서서 도와주는 데까지 나가는 그게 뭐 선한 사마리안에서도 불쌍이 여기는 네.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요.
1: 네.
0: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영적 세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아무리 문화가 발달하고 뭐 첨단 과학 시대를 할지라도 요즘 무당 전보고 이런 게 또 이전부터 더 많아지고 있어요.
1: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요즘 뭐 쇼에서도 예. 무당을 그렇죠. 소재로 한 쇼들도
0: 소재로 한 것도 되게 많죠.
1: 네. 네.
0: 그러니까 영적인 그런 그런 갈급함이 있다는 거거든요.
1: 네.
0: 그래서 저는 목회 방향 가운데 늘 생각하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고 도둑은
1: 네.
0: 그 사탄 마귀를 얘기하는데 세상 문화 속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죠. 옷을 입고. 그래서 결국은 진리를 빼앗아서 영적으로 죽이고 영적으로 죽으면 결국 멸망의 길을 가는 거고. 그래서 저는 목회의 방향이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 그래서 이미 목회 가운데 뭐 그 지역의 필요, 교회의 필요, 성도의 필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1: 네.
0: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영원히 세상에서 성공, 세상에서 소망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야 생명을 얻고 예수님을 만나야 소망이 있다는 예수님으로 아니요. 인해서 생명을 얻고 예수님으로 인해서만 풍성한 삶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싶어서 목회의 방향이 그래서 이제 복음 중심적이고 복음의 능력 어머니에게 나타났던 복음의 능력 뭐 축사에서 어머니 귀신 쫓은 게 아니라
1: 네.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또 복음의 은혜로 됐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으로 그래서 귀에 피워도 복음으로 전도하고 양육하고 제자 삼는 귀에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까지 목회하고 있고요.
2: 그러니까 목사님께서는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그분들을 보면 안타깝겠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걸으셨던 그 이야기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과 세상의 영을 확실히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분들이 얼마나 그것 때문에 알지 못한 상황 속에서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지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으로 자유케 하고 싶고 그들이 예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이 누구보다도 더 예끄리실 것 같고 또 목사님이 그 복음을 주니까 더 신뢰가 가고 목사님 그것을 걸어왔던 분이고 또 체험했던 분이고 또 가정 안에서 그것을 봤던 분이고 그래서 청취자들이 오늘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예수 그분을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고 또 교회도 또 나왔으면 좋겠고 정말 예수님의 영이 우리를 살리는 영이고 풍성하게 하시는 영이라는 것을 그들이 정말 깨달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0: 그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그 예전에 예수 안 믿을 때 무당했을 때 그런 네. 얘기를 종종 했었어요. 신은 다 똑같은 거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네. 뭐 세상도 좀 취하고 교회 다니면서 세상도 취하고 뭐 예수님이서 다른 종교에도 조금 이렇게 인정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영혼의 생명을 주는 것은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해서 좀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깨닫고 세상에서 타협하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 네. 어머님은 정말로 그 영적으로 무녀의 삶과 네, 그 또 이제 기독교인의 삶이 얼마나 다른지를 누구보다도 정말 체감을 하셨고 또 목사님께서도 그 세계를 너무나도 잘 아시니까요. 이 두 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사용하시고 지금까지 사용해 오셨던 것들에 대해서 참 너무 기대함이 큽니다. 간증도 많이 하셨고요. 여러 프로그램에 이제 나오시기도 하셨고 목사님을 통해서 또 어머님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겠어요.
0: 그 전도하다가 만났던 그 자매님이 어머니하고 저의 간증을 듣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은혜 받았어요. 정말 좋았어요. 제 아버지도 우상 숭배에 빠져서 인생에 소망 없이 늘 술로 지새우고 그 엄마를 구타하고 막 그러는데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그 뒤에 이 한마디를 딱 붙이더라고요. 우리 집에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까요?
1: 의심.
0: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저도 어머니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머니 같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책도 쓰고 뭐 여러 가지 뭐 간증 프로에 나가서 간증도 여러 번 했지만 결국은 이 간증을 들은 사람이 마음으로 결단하고 실천하지 않는 이상 복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많이 들어도 들은 사람이 믿음의 결단과 실천이 없으면 그냥 들은 거를 그냥 감동으로 끝나는 거지 내 삶에는 나타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청취자들이 정말 그 복음에 대해서 실제로 받아들이고 실천을 해서 정말 그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저의 가정처럼 좀 이민사회 속에서 풍성하게 경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1: 네. 목사님 교회도 좀 소개를 해주십시오. 어떤 교회입니까?
0: 저희 교회는 그 미국 장로교 PC의 소속 교회고요. 네. 그 메릴랜드 락빌에 위치해 있고요. 지금 함께 개척한 그 장로님과 권사님 두 분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저와 함께 이제 교회 개척을 했거든요. 너무 감사한 거는 장로님, 권사님 참 요즘 시대에 되도록이면 교회를 선택하고 교회에 나가려고 하면 건물 있고 사람들 좀 이민사회는 특히 사람들이 더 많아갖고 교제도 하고 싶고 정보도 그렇죠. 얻고 싶고 또 자녀 교육 관련된 거 또 프로그램 액티비티 뭐 이런 거 많이 고려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당신들도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교회를 세우는데 그래서 이제 장로님 가정과 저희 가정이 개척하는데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결론은 그거더라.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몇 달 전부터 장로님 가정과 더불어 새벽기도 하면서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금 기대하면서 이제 소망하고 있죠.
1: 네, 앞으로 정말 어떻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실지 저희가 함께 또 응원하며 축복하는 마음을 드립니다. 네, 목사님께서 오늘 참 너무 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워싱턴 지역에, 이 지역의 DMV 지역에 많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한인 동포분들, 또 뭐 크리스찬들도 계시고 또 신앙이 없으신 분들도 계신데요. 좋은 말씀으로, 좀 축복의 말씀으로 좀 인사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0: 제가 신앙생활 가운데 어머니가 무장기 때문에 당했던 고난, 환난, 여러 가지 힘들고 말 못할 여러 가지 사연들도 있고 그런데 또 예수님 믿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 집이 또 복받은 것도 있고
1: 네.
0: 지금까지 뭐 그렇게 긴 인생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 구절 중에 네.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모든 것이 속에서 우리의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고 행복도 있고 불행했던 것도 있고 우리가 안 좋게 생각하는 모든 것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1: 네.
0: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한 한 가정으로 사용한다는 거죠. 저희 집안 같은 거 어머니가 무당돼 그 가정이 겪었던 그 고통 때문에
1: 네.
0: 영적 전쟁 가운데 있고 영적으로 시달리고 눌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에 대해서 복음의 능력에 네. 대해서 이렇게 또 쓰임받는 또 계기가 그렇죠. 되었기 네. 때문에 이민사회 속에서 여러 가지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믿음으로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한번 남기고 싶습니다.
2: 아멘.
1: 네, 감사합니다.
2: 네,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정말 많은 도전도 받고 또 감동도 됐어요. 우리 목사님께서 무당 엄마와 목사 아들 그 책도 했지만 지금 한 16,000개에서 17,000개 교회, 전 세계 한 100여 교회들이 지금 다 참여하고 있는 그 다니엘 기도회, 그곳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나눴던 귀한 우리 목사님이셨는데 오늘 말씀을 다 들으면서 한 가지 제 가슴에 계속 남는 게 있어요. 어머니가 이야기하셨던 이야기. 나와 같은 사람 좀 도와달라 하는 그 이야기. 그것은 진심이었던 것 같고 엄마의 간절한 바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과 우리 목회자들이 또 그런 길을 걸어가기를 정말 소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1: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워싱턴 성도 교회를 섬기고 계시고 또 이끌고 계시는 주명식 목사님과 함께 했는데요. 우리 삶에 어쩔 때는 이해할 수도 없는 일들이 찾아오고 또 그 기다림이 길어질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이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보통 사람이라면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특별히 목사님은 좀 더 좀 특별한 삶을 사셨던 것 같고 그런 와중에 정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 신앙의 간증을 오늘 듣게 돼서 참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도 목사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함께 어려움들을 우리 워싱턴 성도교회 주명식 목사님과 함께 하시면은 많은 위로와 또 회복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하시는 찬양을 좀 말씀해 주시면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들으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예, 찬송가는 다 좋아하지만 특별히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는요. 430장인데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이 찬송을 가장 좋아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찬송가의 가사 내용이 저의 신앙 고백과 동일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어떤 무엇도 저를 기쁘게 하거나 즐겁게 할 수 없는데 주님과 함께 할 때 그 기쁨과 즐거움이 얼마나 크고 내 인생과 신앙 가운데 큰 의미를 부여하고 동기부여가 되는지 이 가사 때문에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1: 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이 찬양을 들으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예,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목사님.
1: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리면서요. 네, 평안하고 행복한 오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라고포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17불 99, 씨없는 수박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개당 3불 99, 찰 옥수수 5개당 5불, 헤어룸 수라면옥 명태회 비빔 팬액면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개당 10불 99, K타운 전 튀김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개당 3불 49, 헤어룸 손 군만두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4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음식이 보약이라는 말 믿으시나요? 프리미엄 내추럴 식품 전문기업 마케두리가 강원도 특별 제품으로 특별한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8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롯데플라자 마켓 센터빌에서 펼쳐지는 마케두리와 강원도 특별전, 철원의 진한 여주 액기스, 홍천의 고소한 생들기름과 참기름, 정선의 녹두빈대떡, 인제국민학교 떡볶이, 횡성의 향긋한 더덕구이, 서산 명인이 만든 감태까지, 여기에 군산 암꽃게로 만든 깊은 맛의 꽃게장, 그리고 120년 천종산삼 배양액 산삼비책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자연이 키운 최고의 맛, 강원도와 전국산지의 프리미엄 먹거리를 직접 만나보세요. 8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롯데플라자 마켓 센터빌, 마켓우리 강원도 상품 특별전, 맛도 건강도 다 챙기는 마켓우리. 한국에서 직접 오신 여주 사장님, 산삼 사장님을 롯데플라자 마켓 센터빌에서 만나보세요.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L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본 방송은 한국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1: 어쩌면 제 인생이 거기서 끝났을 수도 있잖아요.
2: 네.
1: 그리고 어쩌면 제 세상이 그냥 집일 수 있었잖아요. 그냥 살아있는 이 순간 자체가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인 것 같아요.
2: 아, 네.
1: 그냥 살아 숨 쉰다는 것 자체? 네. 그게 사랑이지 않을까 싶어요.
2: 안녕하세요. 내가 매일 기쁘게 신현준입니다. 어느 날 갑작스러운 화재 사고로 전신 화상을 입게 되면서 하루아침에 인생이 달라진 분이 있는데요. 원망보다는 감사의 삶을 살고 계시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그게요?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얼굴을 가진 우리 최련아 자매님을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3: 네, 반갑습니다.
2: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할게요.
3: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감사함으로 네, 요즘 매일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최련아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2: 이름이 되게 예쁘네요. 련아.
3: 네, 맞아요.
2: 네. 어려운 자리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보통 외출 자주 하시는 편이세요?
3: 네, 외출을 못했던 기간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또 감사함으로 요즘 매일매일 외출을 하고 있습니다.
2: 너무 보기 좋습니다. 오늘 다시 조금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해서 죄송한 마음이 드는데요. 또 많은 분들이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고 소망을 갖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사고를 만나게 되셨어요?
3: 초등학교 4학년 11살 때였어요. 이제 엄마랑 단둘이 집에 있었는데 밤새 가스가 누출이 된 걸 모르고 엄마가 이제 가스를 켜는 순간 폭발을 하게 되었어요. 어린 나이에 저는 너무 무서워서 눈을 감고 있었고 이제 엄마가 제 손을 잡고 이제 밖으로 나왔죠. 이제 그리고 나서 병원으로 바로 이송이 됐고 그때부터 이제 언제 끝일지 알 수 없는 치료가 시작이 되었던 것 같아요.
2: 초등학교 4학년 때면 되게 예민하고 그럴 텐데 그때 신앙이 좀 있으셨나요?
3: 아니요. 저 사실은 이제 중국에서 태어났고 이제 중국에서 자라왔는데요. 네. 이제 거기서 지내면서 하나님도 잘 몰랐고 네, 교회라는 것도 잘 몰랐고 네. 그래서 전혀 신앙은 아예 없었습니다. 네.
2: 야, 어떻게 버티셨을지 참 궁금한데요. 당시에 가스 냄새 같은 거 나지 않았어요?
3: 엄마가 비염이셨어요. 그래서 가스 냄새를 맡지 못하셨고, 네. 네. 그러니까 저도 맡지 못했는데, 네. 이제 키는 순간 폭발을 하게 된 거죠. 네.
2: 아이고야. 그 기억이 아직 생생하게 남아 있을 것 같아요. 그 사고 나고 병원은 그러면 누가 데리고 갔죠?
3: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존재조차 알지 못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 아파트에 사시는 윗집 이웃이 이제 택시를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저희를 데리고 이제 바로 병원으로 가게 됐어요.
2: 다행이다. 이 병원에서 받은 모든 치료가 힘들었겠지만 그중에서도 이제 화상치료하면 일반 분들도 다 알잖아요. 난이도가 정말 높은 치료로 엄청 고통스럽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치료받을 때마다 매일 자신과의 싸움이었을 것 같은데 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요. 어떠셨어요?
3: 사실은 그 화상 치료가 얼마나 힘든지를 몰랐기 때문에 가능했지 않았을까 싶어요. 전혀 몰랐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 수술받고 치료받다 보니 정말 지옥이다나 다름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매일매일 이제 상처 피부가 이제 고름이 흐르고 이제 물러 터지고 저기 멀리서 그 카트가 오죠. 약품을 실은 카트가 오는데 정말 저기 멀리서부터 오는 그 소리가 너무 생생하게 들리는 거예요. 이제 그때마다 이제 온몸에 긴장을 하게 되고 치료받는 그 30분 시간이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치료를 받아야지 또 나을 수 있을 거라는 이제 가족들의 응원도 있었고, 네, 그래서 치료는 분명히 힘들었지만 그래도 뭔가 내가 꼭 받아야 되는 상황인가 보다 하면서 버텨냈던 것 같습니다.
2: 전신 화상, 거의 95% 화상을 입으셨다고 들었어요.
3: 네. 의사 선생님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5%만 다치지 않은 부위니까 살 가능성이 5%이다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제 가족들은 그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한 번 치료받고 두 번 수술 받으면 다시 그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줄 알았던 거죠.
2: 네.
3: 그런데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몰랐기 때문에 가능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2: 야, 그러면 5%만 그래도 화상에서 벗어났었던 거예요?
3: 네, 맞아요. 그래서 그 남은 피부로 이제 상처 입은 피부를 이식을 하면서 치료를 네. 받기도 하고 네, 그랬어요. 네.
2: 그러면은 피부 이식 수술은 그 남은 5%

0: 거의 한 10년 넘게는 주기적으로 수술을 받았던 것 같고, 네.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이제 성형이라고 하죠, 지금은. 네, 조금 조금씩 이제 성형 수술은 받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치료는 계속을 하고 있어요.
1: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한참 예민한 나이에 얼굴 화상까지 있게 됐잖아요. 거울 속에 내 모습을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0: 사실 사고 초기에는 제 얼굴을 보질 못했어요.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잠깐 집에 가서 쉬는 시간이 있었는데 집에 갔더니 거울이 하나도 없는 거죠. 화장실에서조차 거울을 보지 못했어요.
1: 다 치워놓으신 건가요?
0: 네, 맞아요. 다 이렇게 천으로 가려놓거나 다 치워놓거나 떼놓거나. 가족들은 그랬어요. 치료 다 마치면 그때 다시 보여줄 테니 지금은 오로지 치료에만 집중을 하자. 근데 궁금하잖아요, 사실은.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이지? 굉장히 많이 궁금했어요. 네. 근데 이게 아무리 차단을 잘한다고 해도 완벽하게 차단되지는 않더라고요. 네.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면 어렴풋하게 제 모습이 미치잖아요.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밥을 먹을 때면 또 숟가락이 또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그래서 봤는데 예전에 제 모습이 하나도 없었고 불구스름한 게 정말 상처투성이인 얼굴이 보였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다짐을 했어요. 아, 지금은 궁금해도 보지 않기로 해야겠다. 그렇게 한 2년 정도가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거울을 안 보고 살았는데 이제 성형외과 원장님께서 얼굴을 자세히 보시더니 눈썹만 있으면 너무 예뻐질 것 같다는 거예요. 저는 제 얼굴에 눈썹이 없는 줄도 몰랐어요.
1: 1년 동안?
0: 네, 그랬죠. 그랬는데 이제 그래서 눈썹 문신을 한번 해보지 않겠냐. 그래서 너무 좋아요 해서 이제 문신을 받게 되고 이제 거울을 보게 됐는데 사실은 눈썹이 보이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얼굴을 보게 된 거잖아요. 네, 처음으로 눈을 보게 되고 코를 보게 되고 입을 보게 되었는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얼굴을 보고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났는데 생각보다 괜찮네 라는 말이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좀 제가 상대적으로 많이 다쳤던 다리라던가 팔을 봐와서 그런지 얼굴도 그렇게 심하겠거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괜찮았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괜찮았네? 그동안 내가 왜 뭐 안 보고 있었지? 네, 라고 했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거울을 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1: 저는 참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거울로 자신을 보는 것보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라든지 주변 사람들의 그런 말 그런 것들이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0: 네, 그게 가장 힘든 부분이었던 것 같거든요. 24시간 병원에서 누워서 지내야 했을 때에는 걷고 싶었어요. 사람들 틈에서 평범하게 걷고 싶었던 게 꿈이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치료가 되고 걷기 시작을 했을 때 밖에 나갔는데 더 이상 못 나가겠는 거예요.
1: 시선?
0: 그렇죠. 사람들은 그냥 호기심에 궁금해서 한번 힐끗 쳐다봤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시선 하나 두 개가 모여서 정말 화살처럼 저한테 꽂히더라고요. 나는 뭔가 나오면 안 되는 사람이었나? 내가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시선들이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1: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우면 자꾸 움츠러들게 되잖아요. 막 도망가고 싶어지고. 바깥에 안 나가고 집에만 있기가 힘들었을 텐데 그러면 그런 건 어떻게 참았나요?
0: 저는 굉장히 이 성향이 강한 친구였거든요. 외향적으로 사람들한테서 에너지를 받고 뭔가 사람들과 어울려 있을 때 그 속에서 뭔가 나의 힘을 느껴지게 하는 그런 성향이 강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렸을 때에도 친구들도 주변에 많았고 굉장히 밝은 친구였던 걸로 저도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말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해서 한순간에 친구들과 헤어지게 되고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라고는 이제 의사와 간호사들 뿐이었고 그런 상황이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밖에 나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밖에 나가고 싶은데 사람들이 너무 이상하게 쳐다보고 하니까 사람들이 없는 밤에 나간다던가 아니면은 한여름에

0: 그래도 모자에 마스크에 꽁꽁 무장한 채 그렇게 다니기도 했었어요. 전 그러면서
1: 속상한
0: 텐데. 네, 맞아요. 그렇게 무장하면서까지 다녀야 되는 제 모습이 너무 속상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차라리 안 했으면 덜 쳐다봤을 텐데 너무 꽁꽁 싸매고 나가니까 더 주목받고 있더라고요. 그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1: 네, 사실 배우들도 사람 많을 때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선글라스까지 끼면 더 많이 쳐다보거든요.
0: 그렇죠, 네.
1: 뭐 그런 거죠. 네. 어릴 때잖아요. 친구들 보고 싶지 않았어요?
0: 너무너무 보고 싶었죠.
1: 그렇죠.
0: 네. 작별 인사도 없이 헤어지게 된 거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친구들한테 연락하기가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이미 몇 년 지난 후였고 저는 너무너무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고 친구들이 과연 저를 만났을 때 나를 알아볼까? 나를 모르면 어떡하지? 그리고 그 몰라하는 그 표정과 그런 것들에 내가 또 상처를 받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너무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락을 못했는데 그래도 용기 내서 한번 너무 보고 싶으니까 연락을 해보자 라고 다짐을 해서 이제 연락을 해서 만나게 되었거든요.
1: 네.
0: 친구들이 집으로 오게 되었는데 엄청 울더라고요. 이렇게 힘든 시간을 겪은 줄 몰랐다고 하면서 너무 감사했던 건 정말 예전과 다름없이 똑같이 제 이름을 불러주면서 똑같이 장난도 치고 그냥 어제 만났다 헤어진 것처럼 대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아 나는 환자가 아니라 그냥 친구였구나. 누군가에게 딸이었고 누군가에겐 좋은 친구구나라는 걸 좀 많이 느꼈죠.
1: 저는 사실 아까부터 가장 궁금했던 분이 어머니인데요. 사고 직후에 어머니랑 같이 병원에 가셨는데 어머니는 어떤 상태였어요?
0: 그렇게 택시기사 아저씨의 도움으로 이제 병원으로 이송이 되었고 저희는 다른 치료실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머니는 만나지를 못하게 되었는데요.
1: 네.
0: 궁금했죠. 지금 엄마는 어떤 상황이실까?
1: 네.
0: 치료는 잘 받고 계실까? 그럴 때마다 이제 가족들은 아, 잘 치료받고 있다라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그리고 뭔가 가족들한테 제가 엄마 얘기를 먼저 꺼내는 게 굉장히 죄송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사고가 엄마 때문에라고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뭔가 가족들한테 엄마 얘기를 하는 것조차 너무 죄송했고 그래서 궁금해도 좀 참았어요. 아
1: 네.
0: 언젠간 만날 수 있겠지. 지금 내가 열심히 치료받고 다 나으면 내가 보러 가면 되지 라고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가 한 3년 뒤쯤이었나? 네. 그때 한창 이제 저에 대한 기사들이 막 올라올 때였거든요. 이제 궁금하잖아요. 어린 이제 사춘기 시절에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지? 댓글들이 엄청 많이 달렸거든요. 응원의 댓글들이. 그래서 궁금해서 이제 그 하나씩 클릭을 해보게 되었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기사들이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1: 네.
0: 뭐, 한 아파트에 모녀가 가스폭발 사고로 이제 다쳤고 병원으로 이송이 되었고 어머니는 3일 만에 돌아가셨다. 또 다른 기사에서도 동일한 내용이 있었어요.
1: 네.
0: 그런데 그 기사를 보는데 크게 놀라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예상을 하고 있었나 봐요. 어쩌면 엄마를 다시 보지 못할 수 있겠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엄마를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게 좀 많이 슬펐지만 또 한편으로는 양가 감정이 들었는데 엄마는 제가 겪은 이 힘든 이 시간을 겪지 않아도 됐겠구나. 그것 때문에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 참 가스폭발 때 어머니께서 딸의 손을 잡고 나왔다고 했는데 뭐 바보 같은 질문이지만은 어머니 많이 보고 싶을 것 같아요.
0: 네. 길을 걷다가 누가 엄마 하고 이렇게 부르면 저도 모르게 돌아보게 되고 그래서 네 그냥 일상에서 생각이 많이 나는 것 같고 그런데 또 너무 이것도 신기했던 건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는데 거의 10년 만에 다시 대학교에 들어가게 되었거든요.
1: 네.
0: 다시 공부를 하고 싶어서 그런데 또 대학교 이름이 엄마 성함이랑 동일해요. 이화이거든요. 엄마
1: 네,
0: 성함이.
1: 네.
0: 또 감사하게도 이화여대에서 공부를 또 10년 동안 하게 되었는데 네, 항상 엄마랑 같이 있다라는 기분이 들고 항상 엄마에게 부끄럽지 않은 딸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네,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1: 공부 참 잘하셨네요.
0: 그랬던 것 같아요.
1: 이지선 씨도 이대
0: 네, 맞아요.
1: 이대
0: 네.
1: 때 사고가 났었죠. 네, 이지선 씨도.
0: 네, 맞아요.
1: 지금 뭐 엄청 많이 간증하고 다니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계신데 연아 씨도 그럴 것 같네요. 저도 아버지 소천하시고 아버지가 80대 중반에 소천하셨는데 고 나이 때의 어르신들 보면 아빠 생각이 엄청나요. 고 나이 때 딱 멈춰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너무 그립고 아 어떤 마음인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네. 이때까지는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들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처음으로 복음을 전해준 천사는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0: 이제 중국에서 사고가 나고 한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시기였어요. 이제 그때 어떤 한인교회 장로님께서 도움이 되고 싶다고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를 보러 와주셨는데 그때 처음으로 성경책을 저한테 건네주시면서
1: 그때가 몇 살 때입니까?
0: 그때가 아마 12살 때였던 걸로 기억해요.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처음 듣는 단어였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누구시지? 나를 어떻게 알고 계시지? 그래도 선물로 주신 책이니 한 번에 읽어는 봐야겠다라고 이제 펼쳤어요. 그런데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1: 어렵죠.
0: 네, 너무 어렵더라고요. 제가 다 읽을 수 있는 한글로 되어 있는데도 너무너무 어려웠고 원망이 더 커졌던 것 같아요. 나를 사랑해 주시는 어떤 신이 계시다면 네.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걸 허락하면 안 되는 게 아닌가? 충분히 막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인데 이게 사랑이 맞을까? 네. 좋아요. 제가 그러면 하나님을 믿을게요. 만약 제가 오늘 밤에 자고 일어나서 다음날 아침에 다시 원래 그 모습대로 돌아가게 되면 나는 너무너무 잘 믿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원망이 엄청 컸던 것 같아요.
1: 네. 원망과 도발이네요. 한마디로.
0: 네,
1: 네. 그러면은 아까 그 장로님께서 어떤 도움을 또 주셨나요?
0: 장로님께서 이제 잡지사를 운영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장로님께서는 자신이 도울 수 있는 부분에서 최선을 다시 도와주셨는데 이제 잡지사에 저의 이야기를 많이 실어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걸 보시고 이제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응원의 메시지도 보내주시기도 하고 네. 그리고 그 기사를 보신 어떤 성형외과 원장님께서 치료를 해주고 싶다고 연락을 또 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한국에 오게 되면서 네. 1년 동안 무상으로 또 치료를 받게 되었죠.
1: 직접적으로 치료를 돕는 천사를 보내주셨다고 하는데 되게 궁금해요. 직접적으로 치료에 도움을 주는 어떤 분이세요?
0: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성형외과 원장님이신데요.
1: 네.
0: 네. 저를 초대를 해주셨고 또 제가 어리니까 혼자 올 수는 없으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도 같이 초대를 해주셔서
1: 네.
0: 1년 동안 무상으로 치료를 해주셨죠. 그래서 단지 의사 대 환자로의 관계를 맺은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랑하는 딸을 바라보듯이 그렇게
1: 네.
0: 치료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게 라는 생각이 많이 들 정도로 뭐 중국에 출장 갔다 오실 때마다 제가 먹고 싶어 하는 간식들도 많이 사다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전에 그 문신 제안해 주셨던 눈썹 문신도 네. 이제 그분이시기도 하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원장님을 보면서 깨닫게 된 건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지 않을까 저한테 어떤 걸 바라고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아무런 대가 없이 주는 사랑 그냥 주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을까를 이제 원장님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1: 곳곳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분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면 그런 분들이 또 은근히 많잖아요. 지금 련아 씨도 그러고 계실 테고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이게 씨앗들이 계속 뿌려지는 것 같아요. 그지 않습니까?
0: 맞아요. 네.
1: 네, 너무 감사하네요. 원장님한테. 그 원장님은 뭐 분명히 크리스천 네. 이시고
0: 네.
1: 보니까 복음도 전해주시고
0: 네.
1: 그 신앙을 두텁게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0: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원장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도 또 많이 알게 되었고 또 이제 그때 처음으로 한국에서 치료를 받으면서도 정말 많은 크리스천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1: 네.
0: 제 소식을 아시고 병문안을 와주시는 많은 크리스천 청년들, 뭐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 해서 정말 저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려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러 와주셨던 것 같아요.
1: 네.
0: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만 했었는데 아 하나님이 나를 어쩌면 더 사랑할 수도 있겠구나 옛날보다
1: 아멘.
0: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뭔가 제 자신을 좀 더 사랑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까지 가지게 되었어요.
1: 네. 성형 치료를 받을 때 신기한 일들이 펼쳐졌다고 들었는데요.
0: 정말 세계 각국에 있는 얼굴도 이름도 저는 알지 못하는 분들이 정말 편지도 엄청 많이 보내주시고 집에도 한 이만큼 지금 쌓여 있거든요.
1: 네.
0: 련아야 힘내라. 하나님은 너를 정말 정말 많이 사랑하신다.
1: 네.
0: 그리고 이 멀리에서 너를 응원해주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정말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1: 네.
0: 그런 것들을 받으면서 정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던 것 같고
1: 네.
0: 또 제가 이분들한테 받은 사랑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흘려보낼 수 있을까 또 고민이 되었던 시기였어요.
1: 네. 제가 참 좋아하는 배우가 오드리 헵번인데 오드리 헵번이 어렸을 때 정말 가난하고 아사 직전에 있을 때 누군가가 건네준 빵을 먹으면서 내가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돼서 나한테 이렇게 먹을 것을 준 사람한테 꼭 감사 인사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내가 유명해져야 되겠다. 그래서 배우를 하고 정말 유명해져서 인터뷰에서 내가 어렸을 때 되게 힘들 때 나한테 음식을 준 분을 찾고 있다. 그분이 누구인지 좀 알고 싶다. 너무 유명하니까. 알고 봤더니 유니세프였어요. 그래서 평생 유니세프에 봉사하시다가 하나님 곁으로 가셨잖아요. 너무 그런 도움을 받은 분들은 또 도움을 다시 나눠주잖아요. 네, 멋지게 지금 많은 분들한테 연하자매님이 나눠주고 계신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믿음이 들어가면서 어떤 생각들이 바뀌고 또 어떤 생각들이 드셨나요?
0: 제가 받은 사랑을 나눠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뭔가 삶을 대하는 태도 관점들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저를 위한 삶을 살아가고 싶었거든요.
1: 네.
0: 제가 행복하고 싶었고 제가 잘 살아가고 싶었고 이 땅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다가 가고 싶었거든요.
1: 네.
0: 그런데 이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서부터는
1: 네.
0: 좀 더 유한한 삶이 아니라 무한한 하늘에서의 삶을 좀 더 꿈을 꾸게 되었고
1: 네.
0: 좀 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1: 하나님이 너무 예뻐하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게 됩니다. 훌륭하세요. 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네요. 너무 오늘, 예쁩니다.
0: 오늘 또 눈화장을 예쁘게 해주셔가지고.
1: 너무 예쁘세요. 네. 네. 자, 특히 이제 세 번째로 만난 천사는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멘토분이라고 들었는데요. 어떤 분이세요?
0: 지선아 사랑해의 저자로 많이 알려지신 이지선 교수님이신데요.
1: 네.
0: 저는 이제 언니라고 부르는데 너무 유명하시다 보니까
1: 네.
0: 예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이제 화상을 입고 나서 이제 책을 통해서든 매체를 통해서든
1: 네.
0: 이제 많이 알게 된 분인데 치료받으면서 이제 그분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어요.
1: 야, 그것도 신기하네요.
0: 맞아요.
1: 네.
0: 그래서 이제 그분을 처음 만났던 날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저 이렇게 한여름이었고 이제 카페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저기 멀리서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다가와 주셨어요. 저한테는 너무 그냥 그 모습 자체가 충격이었어요. 저는 항상 한여름에도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한여름에도 반팔을 절대 입지 않았거든요. 네. 항상 긴팔을 입었고 어떻게든 제 화상 상처를 가리려고 노력을 하면서 지냈거든요. 네. 그런데 반팔을 입고 너무 환하게 웃으면서 머리도 웨이브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러면서 너무 밝게 이제 다가와 주셨는데 어떻게 화상을 입고도 반팔을 입을 수 있지? 어떻게 화상 흉터를 드러내놓고 다닐 수 있지?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지 않으신가?
1: 네.
0: 어떻게 화상을 할 수가 있지? 그냥 1부터 10까지 다 의문투성이었어요.
1: 네.
0: 이제 그러면서 그분을 만나게 되었고 정말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주셨어요. 물론 이제 그 전에도 다른 분들의 뭐 힘내라는 말들, 응원하고 있다는 말들 많이 들었지만 뭔가 그분들은 제 아픔에 100% 공감을 해주고 있지 않다라는 느낌을 항상 받았거든요. 네. 이 화상의 아픔이 얼마나 힘든지를 모르면서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선 언니가 너의 아픔을 너무 잘 알고 있다.
1: 그 시간을 겪으셨으니까.
0: 그렇죠. 네. 그런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정말 제가 힘들었던 그 시간들을 똑같이 경험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제 아픔을 이해해주는 것 같고 내 고민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아시는 분 같고 해서 좀 더 많은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처음으로 지선 언니가 저한테 화장품 선물도 해주셨거든요. 네. 처음으로 그때 화장도 해보게 되고
1: 네.
0: 또 제가 공부하고 싶다고 하니까 또 책도 선물해 주시면서 꼭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응원도 해 주시고
1: 네.
0: 네, 어떻게 보면 정말 제 인생의 멘토와 같은 분이시죠.
1: 너무 좋은 멘토를 만나셨네요. 지금 한동대에서 강의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첫 강의 때 어떠셨어요?
0: 제가 학교를 10년을 다녔어요. 학부부터 시작해서 석사, 박사까지 하게 되었고 감사하게 올해 2월에 이제 사회복지학 박사를 취득을 하게 되었어요.
1: 네.
0: 박사 과정 공부를 하면서 너무 또 감사하게도 강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그래서 한동대와 이제 아신대 학교에서 한 2년 반 정도 강의를 하고 있어요.
1: 네.
0: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고 그때 당시에 느꼈던 거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을까였거든요.
1: 네.
0: 그런데 10년 뒤에 너무 감사하게도 대학교에 들어가게 되었고 또 그로부터 10년 뒤에 이제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자리에 서 있게 된 거잖아요. 참 저는 학교를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학교로 부르시는구나. 이것이 네가 있어야 할 곳이구나 라고 알려주시는 것 같았어요. 이지선 교수님도 한동대학교에서 강의를 하셨었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학생들이 조금 더 저를 친숙하게 대했던 것 같아요. 뭔가 제 강의를 듣고 나서는 뭔가 이지선 교수님의 강의가 많이 떠오르는 것 같다.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3: 얼핏 보면 이 영화는요. 장애 극복 스토리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 영화를 반밖에 안 보시는 거예요. 도시에 살다가 지쳐서 도망가서 농촌에서 힐링하는 영화가 아니고 우리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영화에는 이렇게 자막이 흐르면서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은 부서질 것이나 부서진 채로 살아가리라. 자, 제가 지금 영화들을 좀 소개해드렸는데요. 왜 뜬금없이 기독교 신앙을 얘기하는 자리에서 영화를 얘기했을까? 다름 아닌 영화를 비롯한 문화는요. 사회를 향한 상상력이 늘어나게 해요. 이전에 결코 가지지 않았던 질문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과 상상력을 가지고 다시 성경을 보면 오늘도 넷플릭스를 켜고 뭘 볼까 고민하는 시간들이 더 긴 분들 계시죠? 저도 그런 시간이 종종 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내서 봐도 아깝지 않을 인생 영화 몇 편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영화는요. 기에르모 델토르의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영화입니다.
4: I remember pieces, memories of different men.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보시면서 프랑켄슈타인이 피조물인 괴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 프랑켄슈타인은 이 괴물인 피조물을 만든 창조자입니다. 그러면 이 영화에선 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할까요? 바로 괴물이 누구인지 혼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창조자의 이름은 빅터 프랑켄슈타인인데요. 이 사람 자체의 아버지가 사실은 좀 괴물 같아요. 무척 엄격하고 무척 냉혹합니다. 의사인데 굉장히 아들에게 강박적으로 완벽주의를 요구하고요. 자신의 아내가 아픈데도 불구하고 잘 돌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요. 이 빅터는 어머니가 이렇게 죽는 모습들, 아버지가 자신을 가혹하게 대했던 모습이 깊은 트라우마로, 상처로 남습니다. 그리고 어른이 돼서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학기술과 과학기술을 가지고서 피조물을 만듭니다. 시체를 잘 조합해서 하나의 피조물을 만드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면 아버지에게 받았던 상처가 있으니까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무척 아낄 것 같은데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막상 만들어놓고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외모도 마음에 안 들고 그가 가지고 있는 지능도 생각보다 계속 말을 가르쳐주는데 빅터라는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랄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자기가 만들어놓은 이 귀한 무생물에서 생물로 변한 이 피조물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채찍을 들고 꼬챙이를 찌르고 계속 심한 말들을 하면서 이 피조물을 짐승처럼 취급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갓 태어난 이 피조물은 정말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한 가운데에서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 영화의 첫 번째 1부인데요. 2부에서는 시점이 변화돼서 이 피조물의 입장에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이 자신의 창조주에게 학대를 받았던 이 피조물은 농가로 잠입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앞이 잘 보이지 않는 노인을 만나게 돼요. 근데 이 노인은 앞이 보이지 않고 인생의 경험이 많다 보니까 이 피조물을 괴물처럼 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피조물은 아버지에게서, 자신의 창조자에게서 경험하지 못했던 아버지의 사랑을 바로 이 노인을 통해서 경험합니다. 말을 배우기 시작하고요. 감정을 배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해요. 영화를 보면 그렇게 학대받던 이 피조물이 이 노인의 품에 안겨서 평온한 미소를 띠고 있는 모습을 보면 보고 있는 시청자들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렇게 이 괴물, 곧 피조물은 점점 사람이 되어져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창조자에게 나와 함께할 동반자까지 만들어달라고 합니다. 정말 사람이 돼가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오직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영화 맨 마지막에 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자신의 창조자가 구합니다. 내가 너를 잘못 대했다고. 그래서 나를 용서해달라고. 자신이 받았던 학대가 있었지만 사랑을 배웠던 이 피조물은 마침내 자신을 학대했던 이 창조자를 사랑으로 용서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영화에는 이렇게 자막이 흐르면서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은 부서질 것이나 부서진 채로 살아가리라. 이게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완벽한 기계가 아닌 거죠. 우리 모두가 깨어져 있는 가운데에서 자기답게 살아가는 것, 그게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 기에르모 델토로의 영화들은요, 괴물 같은 존재들, 전작이었던 피노키오가 나무 인형이었고 또 다른 영화들에서도 계속 반복되어지는 건 우리가 보기에 참 사람 같지 않은 존재들이에요. 근데 그 존재들이 점점 사람다워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본연히 가지고 있는 폭력성, 무지함들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영화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 괴물 같은 피조물이 사람다워지고 마침내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랑을 실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진짜 사람됨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역설적으로 창조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도 바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이 인간과 피조 세계를 얘기하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사역을 하면서 만났던 많은 분들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 영화처럼 엄격하고 완벽을 요구하는 신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신앙을 가졌는데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예요. 살아가는데 오히려 평안함보다 두려움, 조심스러움이 그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훨씬 많은 정서를 가지고 있는 걸 보게 됐어요. 안타깝지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거든요. 그리고 인정해야 되는 건 우리가 부족한데 부족한 우리를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절대 만들지 못하는 게 있다. 다름 아닌 쓰레기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지신 모든 것들은 그 모습이 어떻든지 걸작품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부족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한다라면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 부족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우리를 용납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첫 번째 영화 프랑켄슈타인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번 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 또 우리 일상 가운데에서 사람이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0: 다음 영화는 리틀 포레스트입니다.
1: 이거 오류 뜬다는 소리거든요.
2: 아, 내가 방금 전에 쓰고 왔다니까 안 하려고 그래 지금.
3: 돌아왔다. 집으로. 당신에게도 있나요? 리틀 포레스트.
0: 한 가지 고백할 게 있는데요. 제가 요알못이었어요. 요리를 못했어요. 몇 년 전까지. 그런데 몇 년 전에 우연한 기회로 제가 요리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 삶에서 이 두 가지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는 마늘과 양파의 맛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마늘과 양파의 향기를 맡기 시작했어요. 전에 제가 요리를 못할 때는 마늘이나 양파가 그냥 주변 재료였어요. 그래서 요리를 먹다가도 마늘이나 양파는 한쪽으로 치워두든지 마지못해서 먹었거든요. 근데 제가 막상 요리를 해보니까 요리할 때 이 양파 냄새나 마늘 냄새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 마늘과 양파가 들어갔을 때 요리가 얼마나 맛있어지는지를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재료의 맛을 아는 기쁨이 생겼어요. 이전에는 제가 냉장고 문을 열면 늘 했던 얘기가 아, 먹을 게 없다 였는데 요리를 시작하니까 냉장고 문을 여니까 그 많은 재료들이 다 제가 할 수 있는 요리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창조의 기쁨을 제가 요리하면서 한층 더 배우기 시작했고요. 또 하나는 배부른 구경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요리를 해줄 때 그 사람들이 제가 한 요리를 먹는 모습을 지켜보는 기쁨이 있더라고요. 이전엔 그냥 남이 해준 요리를 먹는 기쁨만 있었으면 이제는 제가 누구의 요리를 해줄 수 있고 그걸 지켜보는 기쁨이 또 다른 기쁨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면 요리를 하기 전과 후가 인생에서 또 다른 행복이 저한테 찾아온 것들을 경험하게 됐어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리틀 포레스트가 바로 요리에 대한 영화입니다. 잘 알려진 일본의 만화를 영화로 만들고 그걸 다시 한국화한 그런 영화인데요. 이 영화의 주인공 혜원이 바로 배가 고파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혜원이가 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얘기는 단순히 도시에 있던 청년이 취업에 실패하고 편의점 알바를 하다가 지쳐서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혜원은 자기 삶에서 이상신호가 온 걸 발견한 거예요. 내가 정말 마땅히 먹어야 될 걸 먹지 못했다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는 도망가는 도피처럼 보이지만 혜원은 주체적으로 자기 삶에 적극적으로 위기가 온 걸 감지하고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선택을 한 거죠. 그렇게 혜원은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미 있었지만 잊고 있었던 소중한 두 가지를 깨닫게 돼요. 첫 번째는 그의 어머니가 해주셨던 요리에 대한 기억이었어요. 어려서부터 요리를 잘했던 엄마가 혜원이에게 가지각색의 요리를 해줬던 것, 그것이 혜원이의 생각과 마음속에 남아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엄마가 없는 그 고향 마을에서 혜원은 하나하나 요리를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꽃파스타, 양배추 샌드위치, 시루떡, 아카시아 굳튀김, 오이 콩국수. 보기만 해도 놀라운 이 재료들을 가지고서 화려하지 않지만 하나하나 재료를 손질하고 끓이고 기다리고 그리고 하나하나 자기가 했던 요리들을 음미하면서 먹는 과정까지 혜원은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갑니다. 그래서 혜원이 이 요리를 해먹는 장면을 보고 있노라면 세상의 모든 근심이 사라지고 오로지 음식과 혜원이만 존재하는 것 같고 혜원이가 정말 인생에서 소중한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 기회를 허락받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친구들이에요. 친구들은 원래 있었죠. 그런데 도시 속에서 바쁘게 살다 보니까 계속 누군 합격했냐, 합격하지 못했냐, 누군 월급이 얼마냐, 어떤 직장을 다니냐, 다 모든 관계들이 계산되어지고 경쟁 관계였다라면 고향에 돌아와서 만난 친구들은 그냥 있는 그대로의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시면서 놓치면 안 되는 장면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친구들과 먹고 얘기하는 장면들입니다. 많은 게 있지 않아요. 그냥 친구들하고 그 대화의 내용을 너무 귀담아 들으실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집 안에서, 개울가에서, 대청마루에서 친구들과 여러 종류의 음식을 놓고 과일들을 놓고 그냥 수다를 떨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 함께 참여한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들의 수다 속에서 우리도 친구로 참여한 느낌이 들고요. 함께 이들의 대화에 참여하다 보면 어느새 아, 나도 혼자가 아니지라는 생각들, 내 주변에도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가족들이 있는데 라는 생각들을 다시금 떠올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한 2시간여의 이 영화를 보고 있으면 왠지 모르게 힐링이 돼요. 단지 화면에서의 좋은 요리가 나오고 화면에서 좋은 풍경이 나오기 때문이 아니고 혜원이가 먹고 있는 그 음식이 참으로 정성스럽다는 것, 혜원이 옆에 있는 친구들이 참으로 혜원이를 이해할 수 있는 벗들이라는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있던 이 배고픔, 굶주림을 채워주는 경험들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를 보실 때 단지 한 청년이 도시에서 경험하다가 도시에 살다가 지쳐서 도망가서 농촌에서 힐링하는 영화가 아니고 우리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당신 혹시 배고프지 않아요? 당신에게 중요한 것 잊고 있는 건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하죠.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와요. 근데 그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 리틀 포레스트의 이 친구들과의 같은 모습이에요. 함께 초대교회 성도들은 함께 먹어요. 함께 물질을 나눠요. 함께 예배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초대교회는 능력이 많은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당대의 시대에서 저는 가장 행복했던 공동체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대의 주인이 노예를 함부로 대하고 남성이 여성을 폄하하고 온갖 힘과 권력이 있던 시대 속에서 이들은 서로가 형제자매가 되고 함께 음식을 먹고 함께 한 아버지를 예배하는 정말 행복했던 공동체였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이 공동체와 그것이 없는 공동체가 행복이 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거죠. 저는 초대교회의 이 부흥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행복이었다라는 생각들을 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동체의 모습이 어떤가 리틀 포레스트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다음 영화는 원더입니다.
1: My name is Augie Pullman. Next week, I start fifth grade. And since I've never been to real school before, I'm pretty much totally petrified.
2: You don't want to walk up with your parents because it's not cool. Neither are these helmets.
3: Dear God, please make them be nice.
0: 영화의 주인공은 어기인데요. 안면 기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그마치 27번 수술을 받아요. 이 영화의 포스터를 보신 분 보면 한 아이가 헬멧을 쓰고 엄마 아빠 손을 잡고 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바로 이 안면기형 때문에 어기는 집에서 자라면서 항상 헬멧을 쓰고 있었어요. 세상을 나가지 않고 세상을 나갈 때는 항상 헬멧으로 자기를 가렸던 친구예요. 그러던 이 어기가 중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헬멧을 쓰고 갈 수가 없어요. 헬멧을 벗고 세상에 나갑니다. 얼핏 보면 이 영화는요, 장애를 가진 한 소년이 학교에 잘 적응하는 장애 극복 스토리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러면 이 영화를 반밖에 안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영화에는요, 아주 중요한 또 다른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어기가 중학교에 가서 집에서만 있던 것과 다르게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거든요. 친구들이 외모 때문에 폄하하기도 하고요. 또 따돌리기도 하고 여러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어기가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예전처럼 누나에게 자기를 힘들게 하는 친구들, 학교 생활의 어려움을 막 토로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어기한테는 자연스럽거든요. 왜냐하면 중학교에 가기 전까지는 어기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맞춰줬어요. 부모님, 누나, 또 주변 이웃들이 온통 어기만을 위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중학교에 가고 보니까 각자 각자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다 자기의 욕구가 있고 꿈이 있기 때문에 친한 사람이 따로 있는 거죠. 어기는 그게 낯설었어요. 왜 나한테 잘 대해주지 않지? 그래서 누나에게 찾아와서 마구 불평을 하는데 누나가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해줘요. 세상 모든 일이 너랑 관련된 건 아니야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부터 영화의 반전이 일어나요. 왜냐? 영화의 초반부부터 이때까지는 계속 어기의 시선으로만 영화가 집중되어지는데요. 갑자기 이 대사가 나오면서 주인공의 시점들이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카메라가 갑자기 어기에서 어기의 누나의 이야기, 논문을 쓰지 못했던 엄마의 이야기, 학교 친구들 하나하나의 사연들이 영화에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인생의 태양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보고 있으면 우리가 어기라는 주인공 관점이 아닌 다른 조연이라고 보여지는 친구들의 이야기가 이 영화에 같이 들어오면서 함께 만들어지는 걸 봅니다. 실제로 이 영화 원작의 소설은요, 훨씬 더 풍성한데 왜냐하면 어기의 이야기, 원더란 이야기만 있지 않고요. 다른 친구들도 따로따로 소설을 다 만들어줬어요. 각각의 친구들의 이야기가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 원더에서 어기를 가장 괴롭힌 친구가 줄리안이라는 친구인데요. 여기에서 징계를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영화는 끝나는데요. 작년에 우리나라에서도 개봉했던 화이트 버드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게 놀랍게도 어기를 괴롭혔던 줄리안이 학교에서 징계를 받고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서 줄리안이 어기와 똑같은 경험을 하면서 어기처럼 그 학교 생활을 적응해 나아가는 또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만 위기에 처한 한 사람이 자기 위기를 극복해가는 스토리가 아니고 어기를 둘러싼 모든 사람 각자 각자의 삶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들려주게 되는 거예요. 이 영화 맨 마지막의 엔딩은요. 어기가 마침내 학교 생활을 잘 적응하고 연말에 큰 상을 강대 위에 올라가서 연단 위에 올라가서 상을 받는 장면으로 끝나는데요. 그때 대사가 흘러요. 힘겨운 싸움을 하는 모두에게 친절하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다면 그저 바라보면 된다. 우리 모두가 어기도 그렇게 힘겨운 싸움을 하는 것처럼 각각의 등장인물 한 사람 한 사람 다 자기만의 인생의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나도, 너도, 우리 모두가 친절을 통해서 인생의 힘겨운 싸움을 잘 헤쳐나가자는 이야기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제가 성경을 읽다가 로마서 16장을 보면서요, 바울이 그의 선교 동역자들에게 감사 인사라는 그 페이지가 있거든요. 한번 나를 잡고 제가 세보기 시작했어요. 바울의 동역자가 몇 명이 되나 쭉 세보다가 포기한 지점이 발견됐어요. 왜냐? 갑자기 들이 등장했어요. 형제 들이 나오더라고요. 더 이상 숫자를 셀 수 없는 거예요. 우린 성경을 읽으면서 바울을 보고 베드로를 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수많은 들들이 있는 거예요. 그 들풀 같은 들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갔던 거죠. 물론 바울의 역할이 중요했고 베드로의 역할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 들들이 없었다면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루하루 나를 비롯한 수많은 들들과 살아가고 있고요. 우리 모두가 힘겨운 싸움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서로에게 좀 더 친절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제가 지금 영화들을 좀 소개해드렸는데요. 왜 뜬금없이 기독교 신앙을 얘기하는 자리에서 영화를 얘기했을까? 다름 아닌 영화를 비롯한 문화는요, 우리가 성경을 토대로 볼 수 있는 세상의 실제 모습들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했던 어떤 존재가 있었어요. 취업에 실패한 청년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장애가 있는 한 아이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생애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부여받은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각각 형편이 다른 거죠. 내 이야기가 아닐 수 있지만 우리는 이런 영화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보게 되는 거죠. 엿보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들의 삶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거죠? 저 사람들의 인생은 신앙과 어떤 관계를 맺어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질문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전에 나만 보던 눈에서 다른 사회를 향한 상상력이 늘어나게 해요. 이전에 결코 가지지 않았던 질문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과 상상력을 가지고 다시 성경을 보면 이전에 나만 바라보면서 봤던 성경, 하나님 나 정말로 안정되게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요런 거 해주세요라는 것과 다른 질문들, 다른 세상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것들을 토대로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죠. 이전엔 그래 성경을 보면서 주인공들만 들어오는 거죠. 눈에 모세가 들어오고요, 아브라함이 들어오고 다윗만 들어왔다면 이제는 다윗 옆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모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고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어오면서 질문이 달라지고 성경의 이야기가 이전에 보던 것과 훨씬 다르게 입체적으로 생동감 있게 보여지는 경험을 하실 거예요. 저도 이런 영화들을 통해서 이런 눈이 열려지면서 다시 성경을 보면서 이전과는 달라지는 경험을 했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좋은 영화들, 좋은 문화들을 접하시면서 자꾸 이전에 보지 못했던 세상에 대한 상상력이 좀 느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질문이 하나하나 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을 가지고 다시 내 삶을 돌아보고 성경을 볼 때 정말 우리의 삶이 좀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그런 선물들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0: 자, 오늘도 우리 또 멋진 강의 시작해볼까요?
1: 네. 네. 사실 이 방송이 나가는 거는 2월 셋째 주입니다.
0: 그래서 2월 21일입니다.
1: 그렇죠. 오늘 2월 네. 21일 날 이 방송이 나가는데, 오늘은 실제 며칠인가요?
0: 2월 7일입니다.
1: 2월
0: 7일.
1: 7일입니다. 네. 이거 원래 얘기하면 안 됩니다.
0: 안 됩니다.
1: 저 뒤에서 아마 커트 갈지도 모르는데요. 그런데, 저번 주가 이제 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1: 네, 그 구정에는 다 어디로 갑니까?
0: 고향을 가죠.
1: 고향에 가시죠. 서울이 고향이신 네. 거는 우리 오늘 오신 집사님 권사님들 서울이 고향인가요?
2: 네.
1: 서울이요?
2: 네.
1: 얼굴은 아닌 것 같은데? 얼굴은 저 지방인 것 같은데.
0: 서울이시네요? 해주세요.
1: 지방에 갔다 오신 분들 손 한 번만 들어주세요. 네. 나 지방이 고향이어서 네. 지방 갔다 네. 오셨다.
0: 오히려 아. 이분들이 서울분 같은데?
1: 놀랍네요.
0: 네.
1: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사람들도 뭐 한 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향으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 고향에 어렸을 적에 놀던 곳에 가셨던 분들은 다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있습니다. 학교 운동장이
0: 아, 작다.
1: 되게 작아졌죠.
0: 네.
1: 그리고 그네 옛날 추억을 생각하면서 아. 학교 운동장 그네를 탔는데 엉댕이가 껴가지고
0: 안 들어가, 안 들어가.
1: 안 나와요. 네, 그네가. 어렸을 적에는 둘이 친구랑 탈 수 있었던 그렇죠. 공간이었는데 이제는 안 나오죠. 저희 집은요, 다 아시겠지만 뭐 그 방송에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고향이 제주도여서요. 이제 제주도에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바로 뒤에 집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앞에는 초등학교에는 항상 있는 게 뭐가 있나요? 학교 후문이나 정문 앞에
0: 문방구.
1: 문방구.
0: 그렇죠.
1: 문방구 있고 거기에서 뭘 파나요?
0: 불량식품?
1: 그렇죠.
0: 불량식품.
1: 그렇죠. 사상이 불량하네요. 자, 그렇죠. 불량식품 많이 팔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때는. 어느 지역에선 떼기라고 하고도 하고, 어느 지역에선 뽑기라고도 하는 할아버지가 앉아서 설탕으로 하시는 것도 팔고, 그리고 새해나 아니면 추석 같은 때가 되면은 아무튼 사람을 현혹하게 하는 게 매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적의 생각이 지금도 젊은데 그래도 초등학교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초등학교 때 공부를 매우
0: 어떤 대답을 해드려야 되나?
1: 네, 오늘 처음 본 사이인데 지금 축복은 못해줄 망정. 그렇죠. 우리 권사님들 바람대로 공부를 매우 못했습니다.
0: 바람대로.
1: 그래가지고 공부를 잘 못하고 성격이 엄청 까부는 아이였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고요. 여학생들이 고무줄하고 놀면 어떻게 할까요? 칼로 자르는데 전 진짜 나쁜 애였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 모든 여학생의 고무줄을 자른 건 아니고 이쁜 여학생 고무줄만 잘랐습니다.
0: 또 가려서 자르죠.
1: 그렇죠. 안 이쁜 애들은 자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더 나쁜 놈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막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원래는 택시를 타고 집 앞까지 가는데요. 왠지 이번 구정에는 꼭 버스를 타고 전에 내렸던 곳에서 한번 걸어서 이렇게 집까지 가보고 싶더라고요. 사람이 언젠가 그런 날이 오는 것 같아요. 네. 무조건 빨리 가던 그런 길에서 이젠 그게 아니라 뭔가 한번 여유를 갖고 한번 걸어서 고향길을 걸어보거나 아니면 교회 주변도 이렇게 예배 끝났는데요. 바로 가는 성도가 있고요. 한번 이렇게 예배당을 돌아보는 성도가 있어요. 그래서 떨어진 네, 휴지라도 하나 줍고 또 누가 헌금 떨어진 것도 하나 이렇게 먹으려고 그런 거 하나 먹으려고 이렇게 그런 근데 이제 올해는 꼭 한번 걸어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다들 느끼시는 거지만 담벼락은 매우 낮아졌고 골목은 매우
0: 좁아졌고
1: 좁아졌습니다. 그리고 학교 운동장이 또 아주
0: 좁아졌고.
1: 이렇게 작아졌더라고요. 네네. 근데 유난히 딱 들어오는 게 뭐냐면 문방구가 들어오는 거예요. 문방구. 예전에 그 문방구 집 아들이 저는 정말 되게 부럽더라고요.
0: 아, 부럽죠, 부럽죠.
1: 걔는 진짜 뭔가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가진 것 같아요.
0: 맞아, 맞아.
1: 문방구 집에는. 그래가지고 남자애들은 주로 이제 설이 되면 뭘 사나요? 화약총을 삽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뭘 사나요?
0: 인형?
1: 고무줄. 인형, 고무줄. 그리고 인형도 아주 아마 우리 권사님 때 그 어렸을 적에는 그냥 이렇게 좋은 인형 말고 종이 인형이 있었습니다.
3: 아.
1: 그래서 그 안에 알몸으로 그려진 인형이 하나 있고
0: 옆에
1: 드레스.
0: 드레스.
1: 여기 이렇게 돼 있는 거죠?
0: 그렇죠.
1: 여기를 아주 잘 잘라야 됩니다. 여기를. 여기 잘못 자르면 드레스 다 망칩니다. 그래서 이제 몸 뒤에 붙이고 이렇게 저거요. 깍대기를 이렇게 해서 노는 겁니다. 그런 걸 막 사죠. 그게 막 다 세상의 전부인 것 같아요. 아. 그런데 이렇게 지나는데 남자아이들은 또 오락실이 있습니다.
0: 그렇죠.
1: 앉아가지고 오락실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0: 쭈그려 앉아서 하는.
1: 문방구 앞에서 50원 넣고. 그게 정말 세상의 전부였었습니다. 그것밖에 안 보이고.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아이가 청년이 되고 이제 젊은 성인이 되어서 그 길을 지나가는데 마치 그때 오락실 그게 전부인 것처럼 느껴졌던 제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람 사는 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보면 세상에서 되게 현란하게 이것이 전부야 라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아마 우리 이렇게 방송국에 오실 때 옷을 챙겨 입고 오셨겠죠. 그 십자가도 그렇죠. 좀 평상시에 다는 것 같기도 하고 십자가가 비슷하시고 그리고 빨간 치마도 이렇게 딱 꺼내서 입으시고 그렇죠. 뭔가 또 누구는 표범 누구는 얼룩말 이런 거 많이 하셨을 거예요.

0: 몰래 슬쩍
1: 돈도 쓰고 아빠 몰래 뭐 학용품 산다 그러고 또 몰래 돈 받아서
0: 그것도 사고
1: 인형도 사고 화약총도 사고 근데 지금 돌아보면 그때 그렇게 애써서 전부인 것처럼 샀던 그 화약총은
0: 없네요.
1: 어디가 있고
0: 야, 그거 어디가 있을까?
1: 그 인형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근데 정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저희 사람들이 평생을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믿음이, 마음이 성장하면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때는 그게 전부인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성장하지 않았으니까. 네. 그게 전부죠. 화약총이 전부이고 인형이 전부이고 딱지가 전부이고 오락기계가 네, 전부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 돈도 어디서 몰래 갖다 쓰고 막 그렇게 살다 봤는데 어느 날 사람이 성장을 하니 그게 아무것도
0: 아닌 거죠.
1: 아닌 거죠. 동창회 갈 때 옷 예쁘게 입고 가는 게 그게 자기의 뭡니까? 프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어떤 권사님들, 어떤 집사님은 동창회에 있는데도 연말 이렇게 뭐 연초에 있는데 가나요? 안 가나요? 안 가죠. 그리고 남편한테 왜 안 간다고 할까요? 옷이 없어. 그 가방도 없어. 인간아. 내가 구질구질해. 다 구질구질해. 자기 몸매가 구질구질한 거 생각을 안 하고 뭐만 구질구질한 거야?
0: 옷이고.
1: 야, 옷이 구질구질해. 나 진짜 우세스러워서 못 가겠어. 나 정말 그냥 여고 때 그냥 걔 진짜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걔 지금 완전 남편 잘 만나가지고. 야. 걔 캐시미어로 다 둘렀더라.
0: 100%, 100%.
1: 100% 그 백화점에서 산 거. 근데 그 동대문에서 산 거, 이거 나일론 이거나 진짜. 꺼칠꺼칠해서 나 못 입겠어. 나 정말, 나 우세스러워서, 나 정말, 나 옛날 친구들 모임에?
0: 못 나가겠어.
1: 나 못 나가겠어. 나 그리고 뭐, 차라도 뭐, 내가 좀 운전이라도 해서 다 그냥 내 친구들 다 차 타고 오는데 그냥. 나 그냥, 어? 341번 타가지고. 짜증나, 내가 진짜. 아, 나 추워 죽겠어. 나 진짜 못 가겠어. 나 정말. 그리고 뭐, 정말 걔네 집 애들 다 저기 그냥 고등학교 가고, 그 민사고 가고, 뭐 다 특목고 가고 그랬는데 그냥. 정말. 걔 애들 이번에 저 거기 대학 들어갔잖아. 그냥 서울에 있는데. 우리 애는 군대나 들어가고 그죠. 내가 진짜. 남편복 없는 년 자식복은 있어, 내가 지금. 나 진짜 어디 우세스러워서 못 가겠어.
0: 아, 정말.
1: 나 옛날에 나 진짜 그냥 한 자존심 했던 여잔데 그냥. 아. 이제 그냥 얼굴이 진짜 하나. 아, 나 진짜. 그러니까 옛날에 학창 시절에 대학 다닐 때 자존심이 너무 셌는데 나 이제 얼굴 들기가 창피하다는 거야. 정말.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나 이제 사람들하고 못 섞이겠다는 거야.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못하겠다는 거. 그래서 마치 사연 많은 사마리아 여자처럼 사람들이 모이는 시간에는
0: 안 나가요.
1: 안 나가요. 그리고는 누구들끼리만 모인지 아세요? 구역 식구들끼리만 모여요. 그러면서 믿음이 최고야 정말. 다 필요 없어. 다 정말 나 믿음이야 정말. 아유 뭐 다 저거 뭐 믿음이 최고지 뭐. 근데 전 이 표정이 믿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믿음스러워 보이세요? 그렇죠. 전 정말 진정한 믿음은 없는 거에서 자유로워지는 게 믿음이고 있는 거에서 자유로워지는 게 또 믿음인 것 같아요.
0: 자유로워지는 거.
1: 그렇죠.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스도를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저 사람은 돈이 있는데도 그 돈에서 자유롭구나. 그러니 저 사람이 믿는 그리스도를 나도 한번 알아보고 싶다. 저 사람은 가난한데 어디서 저런 당당함이 나오고 어디서 저렇게 부자를 인정하는 힘이 나오는가. 아, 저 사람 예수를 믿는구나. 아, 그분 남편이 되게 좀 힘들게 하는데도 그런데도 저 여유는 어디에서 나오는 건가. 아, 나도 저 사람이 믿는 그 예수를 나도 한번 좀 알아보고 싶다. 그러니까 복음은 어떤 사람

0: 상황에서든 전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반드시 잘 되고 나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만은
1: 아니다.
0: 아닌 것 같아요. 가난해도 복음은 전해질 수 있죠. 몸매가 반드시 예수 믿고 날씬해지나요? 그럼 우린 믿음이 없는 겁니다. 안 날씬해져. 반드시 뭐 날씬하고 예쁘고 좋은 학교를 나오고 그래야만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모두 다 그렇지 않거든요. 누구는 돈이 없고 누구는 남편 때문에 근심이 많고 누구는 아이 때문에 근심이 매우 많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 체력이 성장한 것처럼 마음의 힘이 믿음의 힘이 성장해지면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겠죠. 여전히 담벼락은 세상에 있습니다.
1: 그렇죠.
0: 그런데 그 담벼락이 변한 게 아니죠. 저희가 커졌으니까 담벼락이 낮아 보이는 거고 여전히 세상에서 저희를 유혹하는 것은 있습니다. 오락실에서.
1: 그렇죠.
0: 오락실에서 그 어린아이를 유혹하는 게 엄청 많거든요.
1: 맞아요.
0: 네. 그런데 아이들은요 보면요 과자 옆에 인형이 달려있는데요.
1: 아.
0: 인형 살려고 과자를 삽니다.
1: 그렇죠. 과자 맛을 보고 사진 않아요.
0: 그렇죠?
1: 네네.
0: 그렇죠?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뭐를 먹을까요?
1: 욕을 먹어요?
0: 욕을 했습니다. 네, 저희 엄마 욕 엄청 많이 했습니다. 원생이 새끼라고 저게. 저 원생이 새끼가 돈을 어? 그러니까 엄마 어른이 보기에 얼마나 웃겨요.
1: 그렇죠.
0: 전에 한번 그런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한국의 시골에 가면 다방이 많습니다.
1: 다방?
0: 다방.
1: 네.
0: 다방하고 교회가 많아요. 네. 시골에 가보면 다 다방이 많습니다. 전 그래서 한국이 이렇게 커피를 좋아하나.
1: 차 문화, 커피 문화가 이렇게.
0: 시골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커피를 좋아하나. 그냥 아침에 포항에 가서 뭐 이렇게 점심 때쯤 돼서 과메기 집에 가서 과메기를 먹는데 그 다방 자매님이. 가방 자매님이 오봉에다가.
1: 쟁반에다가?
0: 네, 쟁반에다가. 죄송합니다.
1: 아, 괜찮습니다.
0: 거기다가 그거 뭐 가지고 보직기로 싸가지고.
1: 아, 보직기?
0: 네. 네. 스쿠터를 타시고 이걸 한쪽으로 해가지고. 배달 오시더라고요. 이렇게 커피를 좋아하나? 시골에 계신 아저씨들은 커피를 시킨 게 아닙니다. 대화를 하고 싶은 거겠죠.
1: 아...
0: 그 젊은 자매님하고 대화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 네?
1: 그 민양하고.
0: 그렇죠.
1: 네, 네,
0: 네. 네. 그 양하고. 그
1: 대화를 하고 싶어요.
0: 주님의 양이 아니라 그 다른 양하고. 뭘 하고 싶다고요?
1: 대화.
0: 대화를 하고 싶기 때문에 커피를 시킨 거라는 거죠.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실은 옷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허한 거죠. 네. 남편들은 만날 여자가 없대요. 집에 계속 자매님 24시간 상시 대기하고 계신데. 네?
1: 아, 집에 있는데도.
0: 네, 집에 권사님 자매님이 항상 계셔요. 네? 항상 계신데 세상을 돌아다녀도 많은 여자를 만나도 만날 여자가 없고. 여자는 옷장에 옷은 많은데 입을 만한
1: 없고.
0: 옷이 없고 신발은 신발장에 한가득인데 신을 만한
1: 신발이 없고
0: 목걸이는 할 만한 게 하나도 없고 오늘 또 예배당에도 가야 되는데 브로치도
1: 그렇죠
0: 하나도 없고 계속 사도
1: 없어요
0: 없는 거죠
1: 분명히 샀는데
0: 그렇죠
1: 네.
0: 문방구 같아요 문방구에 건 사도
1: 계속
0: 살 만한 게 있습니다.
1: 그렇죠.
0: 세상에 유혹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네. 유혹은 계속 있고 넘어야 할 담은
1: 계속 있는 거죠.
0: 계속 있죠. 하나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닫힌 열 개의 문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아들 고등학교만 마치면 주님 좋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아이를 고졸로 마칠 거는 아니잖아요.
1: 그렇죠. 대학도 보내야
0: 그렇죠. 우리 아이 이 대학만 가면
1: 이제 끝입니다. 했는데.
0: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애 취직 안 시킬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남편 사업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럼 제가 새벽기도 꼭 갑니다. 근데 사업이 잘 됐는데 이놈이 바람을 피기 시작하네요. 그 사업 잘 된 돈으로.
1: 야 정말 갈수록 태산이네요.
0: 전에는 돈이 없으니까 이놈이 지구석에 일찍 기어들어오더니 이제는 돈이 있으니까 또 자매님들한테 또 가서 또 구역예배를 보고 있고 이놈이.
1: 대화를 하고 싶어서.
0: 네, 대화하려고. 집에 있는 자매님하고는 대화 안 하고. 그러니까 계속 문제는 생기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없애달라고 하는 기도는 당연하지만 사실 근본적인 해결은 저희가 성장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아, 네.
1: 그렇구나.
0: 저희가 성장해야 담보다 올라가게 되고 아, 네. 저희가 성장하면 이제는 그 문방구의 유혹거리가 더 이상 큰 유혹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적에 실수를 하고 유혹에 빠지는 것은 부모가 보기에 그냥 한두 대 때릴 일이지만 나이가 아들이 40이 가까이 됐는데 예. 설에 집에 내려가가지고 어디 있는지 찾아봤더니 문방구 앞에서 오락하고 있고 화약총 사가지고 아빠 얼굴에 쏘고
1: 나이 마흔에
0: 아. 그리고 얘는 시집을 갖고 애를 낳는데 에? 설에 시골에 내려와서 뭐 하나 봤더니 문방구에 가서
1: 인형
0: 사고
1: 이거
0: 그걸로 이렇게 막 찍고 이렇게 하고 있고 나라의 집 이런 것도 사가지고 또 뭐 거기서 뭐 이거 그것도 소꿉놀이 하고 있고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아프겠죠. 부모의 마음이 매우 아플 것 같아요. 교회가 성장하는 것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면 시간이 지나면 믿음이 성숙하고 믿음이 성장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전히 5년,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는 행위를 보면 화약총 사고 그 현란한 거에서 계속 이렇게 하고 있고 이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부모님들은 다 아시는 것처럼 해석할 수 없게 아프겠죠. 예. 그거는 그 문방구에서 쓴 돈을 애가 써서 아까운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여전히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느끼는 엄청난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성장하면 이제 그 문제는 여전히 없어지지 않죠.
1: 그대로 있는 거죠.
0: 그렇죠. 웬만하면 남편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남편이 잘 바뀌던가요? 죽기 전에 바뀝니다. 아니면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맛보면
1: 바뀐다고.
0: 그때 바뀌지 사람은 잘 바뀌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은 바뀌는데 언제 바뀌냐면 이쪽 사람이 바뀌면 이 바뀐 것에 대한 행동을 하는 것일 뿐인 것 같아요. 사람은 반드시 반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쁘다 해준 딸은 정말 예쁩니다.
1: 그렇죠.
0: 이렇게 아빠가 딸을 보고
1: 우리 예쁘네.
0: 그냥 우리 딸 그냥 엄마는 아빠는 우리 딸 보면 그냥 그렇게 기분이 좋아. 아빠 나 어떻게 낳았어? 이렇게 설에 가서 물어보면 너 낳으려고 그렇게 엄마 아빠는 그냥 노력했었어. 이런 말 들은 딸하고 네 애비가 술 처먹고 들어와가지고 그냥 그냥 내가 진짜 저 화상 저거
1: 야 그 존재감이 아주 사뭇 다른데요.
0: 그렇죠. 네. 네가 아들이었었어야 되는데 그냥 그냥 이런 말 들은 아이하고 그 자체가 엄청 다르지 않겠습니까? 예. 그거면 뭐 삶을 이겨내는 힘 자체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문제는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을 유혹하는 것도 계속해서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계속 피해야 하지만 계속 안 하려고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예. 그리고는 세상과 교제가 잘
1: 안 되죠.
0: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끼리만 놀거든요.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하고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 바라볼 때 얼굴 표정도 좀 달라요.
1: 아, 이런 분들은 네.
0: 전도해야지. 그러면 사람들은 자기를 바꾸려는 자를 보고 사람은 잘 안 바뀌거든요. 네. 울지마 톤즈라는 영화가
1: 예.
0: 아주 대한민국 전역에 네. 아주 뜨겁습니다. 근데 그 신부님이 아프리카에 가서 아주 너무너무 가슴에 올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여기에 여러분을 교육시키러 온 게 아닙니다. 나는 여기에 여러분하고 함께 살려고 왔습니다. 근데 그 엄청난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툭 하고 뱉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 여러분을 변화시키러 온 게 아닙니다. 나는 여기에 여러분을 교육시키러 온 것도 아닙니다. 나는 어떻게 하려고 왔다고요?
1: 살려고 왔다.
0: 여러분과 함께 살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변화된 것 같아요. 그렇게 안 변화되는 그 세상이.
1: 맞아요.
0: 남편이랑 애가 잘 안 변합니다. 예. 네. 근데 어떻게 해야 변하냐면 내가 그 변해서 그냥 애들하고 같이 살면 그러면 이제 애들도 변한 나에 대한 그 반응을 하는 거죠. 변화된 나에 대한 반응을 남편은 하는 것일 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겉에서 변화됐다, 변화시켰다 이렇게 표현할 뿐인데 사실은 반응한다는 거죠. 엄마에 대해서, 그리고 아빠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 리더에 대해서, 그리고 목사님에 대해서 반응, 모든 사람이 다 반응할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성장하면 여전히 변하지 않는 세상이 변한다. 네. 저희의 몸이 커졌으니까 그네는
1: 작아진다.
0: 작아졌다. 그리고 저희가 커졌으니까 운동장은
1: 더 작아지고.
0: 작아지고 저희의 키가 컸으니까 담벼락은
1: 낮아지고,
0: 낮아지고. 골목은
1: 좁아지고.
0: 좁아지고 문방구의 유혹은 더 이상
1: 유혹이 아니다.
0: 큰 유혹이 안 되는 거죠. 그게 쇼핑이든 자존심이든 그 무엇이든 이제 그게 별로 그냥 그건 여전히 있죠. 우리 집 가난한 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러니까 그 사람은 부여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겠죠. 그 상태가 모든 그리스도인이 될 때 사람들은 당신 뒤에는 누가 있느냐고 반드시 물어보겠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얘기해야 하나요? 그때는 나침악한 목소리로 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전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는
1: 월드비전 교회.
0: 월드비전 교회! 이렇게 하지 말고 제가 다니는 교회는
1: 월드비전 교회.
0: 월드비전 교회.
1: 월드비전 교회입니다.
0: 네. 시간 되시면 한번 같이 저희 교회에서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이 정말 가고 싶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만난 그분을 나도 만나고 싶고 나도 내 모든 상황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은 것 같아요. 저희 모두 이렇게 성장하는 믿음이 되어서 올해는 세상 최고의 전도지는 그리스도인의 얼굴과 삶이라는데 저희의 얼굴 표정과 저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당신 뒤에 누가 있냐고
1: 물어볼 수 있게끔
0: 물어보는 그런 날이 이미 왔겠지만 더 확실하게 오면 좋겠습니다.
2: 아멘. 네.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자, 아, 우리 넓은 교회, 우리 끝내주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김창호 선생님의 강의 재밌게 들어볼까요? 네.
1: 아, 오늘 끝내주는 교회에서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로 끝내주는 것 같습니다.
0: 어, 여러 가지로.
1: 일단 첫째. 강의를 들으시는 분의 연령대가 매우 다양한 것 같습니다.
0: 아, 끝내줍니다.
1: 지금 70대 네. 아마 권사님부터 네. 7살 혹시 어린아이들까지. 그런데 아까 박수 칠 때 제가 표정을 안 보려고 하다가 살짝 네. 봤는데 네. 우리 권사님들은 박수를 이렇게 치시는데 7살 친구들이 이렇게 치고 있었습니다.
0: 저희가 아이돌 가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네. 그렇죠. 이게 좀 아이돌이 나와야지 우리 친구들이 좀 뭔가 얼굴이 필 텐데. 이게 그냥 강사돌이 나와가지고 지금.
0: 강사돌.
1: 아이들한테 크게 네. 어필 못하는 게 좀 미안할 마음입니다. 그 전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결혼한 지 올해 5년째가 되어 가는데요. 전에 이제 뭐 결혼하기 전에는 그냥 이런 아이들을 봐도 아유, 뭐, 그냥 애들이 많네. 아니면 그냥 애들이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아이를 안 가지려고 그랬던 게 아닌데, 4년이 되어도 계속 아이가 안 생기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했는데 뭐가 안 되더라고요. 네. 할 게 뭐, 별로 없죠. 할 게 별로 없는데, 뭐, 이렇게 자기가, 아이가 자꾸 안 되다가, 결국은 이제 병원에 도움을 받자. 그래서 이제 병원에 한번 이제 큰 병원에 갔는데 네. 안 되는 겁니다. 또 이제 병원에 갔는데 또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내는 또 병원에 가자. 그리고 저는 이제
0: 그만하자.
1: 사실 좀 아, 나 이제 그만하고 싶다. 병원 그냥 자연스럽게 생길 때까지 그냥 하고 뭐 이렇게 병원에 가고 이런 게 좀 그렇다. 그런데 이제 아내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딱 해보자. 삼세판 아니냐. 그래서 이제.
0: 세 번째.
1: 아. 세 번째는 이제 어떤 다른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 대형 병원이 아니라. 네. 그랬는데, 아이가 이제 우와. 생겼어요. 아. 네. 그래서 아주 집안에 좋은 일인데, 아내가 이제 한 5개월이 됐습니다. 네. 5개월이 됐는데.
0: 제일 힘드실 때죠.
1: 아, 근데 네. 저는 정말 저희 어머니가 여섯을 낳습니다. 여섯.
0: 6남매.
1: 네. 그런데 어머니는 뭐 입덧도 안 하신 것 같아요. 사람이 너무 힘들면 입덧도 안 하시나 봐요. 입덧도 좀 여유가 있어야.
0: 그렇죠.
1: 입덧을 하는 거지. 막 옛날에 우리 아마 그렇죠. 권사님들 맞아요. 그런 시절 사지 않으셨겠어요? 막 일해야 되고 막. 예? 막 그 또 시어머니.
0: 맞아요.
1: 눈치 봐야 되고.
0: 그러니까 아플 시간도 없는 거죠.
1: 그렇죠. 저희 엄마 항상 그러시거든요. 너희 엄마는 너무 바빠서 죽을 시간이 없다. 엄청 바쁘다. 어머니가 너무 힘드시니까 이제 뭐 엄마가 입덧을 했다 이런 얘기를 전 듣지도 못했고 또 누나들이 뭐 입덧했다 누나가 4명인데도 별로 못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내가 아이를 딱 근데 처음부터 입덧이 시작되는 건데요. 살이 10kg가 빠졌습니다. 10kg가 빠지고 먹으면 다 토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병원에 3번 입원을 했습니다.
0: 먹었다 하면
1: 다 토하는 거예요.
0: 아이고.
1: 그리고 이제 자다가 이렇게 뭐 저는 이제 강의를 가려고 아침에 그렇죠.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소리에 일어납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0: 아내가 구토.
1: 그렇죠.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이렇게 합니다.
0: 아니 얘가?
1: 이렇게 하지만 현실은 야. 그리고 요즘 아파트의 화장실은 다 안방?
0: 그렇죠. 화장실이 다
1: 안방 안에 있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그러면 이게 막 새벽에도 처음에는 아내가 얼마나 힘들까? 제가 해줄 건 없고 그러다가 이제 한 3개월, 4개월을 계속하니까 나도 힘들다. 이제 나도 힘들다. 제가 애를 가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저도 힘들고 밤중에 응급실을 찾아서 또 입원을 해야 되고 그리고 막 계속 링겔을 맞고 이러다가 사람이 이게 죽겠구나. 이 아이가 나오기 전에 사람이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오늘 오신 권사님이나 집사님 중에 나는 입덧을 좀 심하게 해서 힘들었다라는 네. 우리 집사님, 권사님 손 한 번만 살짝 들어주세요.
0: 네. 난 정말 네, 여기 앞에
1: 와 우리 아. 한 분만 입덧 심하게 하시고 나머지는 네. 다
0: 그냥 뭐 아무 일 없으시고 그냥
1: 우리 그럼 우리 집사님 마이크 한 번만 네. 한번. 우리 집사님 아이가 몇 명이세요?
2: 그래서 네, 두 자녀 주셨어요.
1: 아들 딸인가요?
2: 아니요 아들만 둘이요.
0: 아들만 둘. 네.
1: 첫째가 힘들었나요? 두 번째가?
2: 첫째요.
1: 첫째? 아. 네. 한 몇 개월 입덧하셨습니까?
2: 글쎄요 한 3개월 했나요?
1: 3개월.
2: 예. 네.
1: 그때 이렇게 구토도 많이 하셨어요?
2: 예, 네, 무조건 다 토했어요. 아침 점심 저녁. 예. 네. 근데 갈비만 먹으면 또 안 토했는데.
0: 아. 오 갈비만 드시면. 네.
1: 갈비를 먹으면 안 토하니까.
2: 네, 갈비만 먹으면 안 토하는데.
0: 네, 다른 걸 이제
2: 다른 건 다 토했어요. 저도 이러다 이게
0: 죽는 거 아닌가
2: 누워 있는데 아 이게 죽음이구나 그런 생각까지 침대에 누워 있는데 너무 못 먹으니까
0: 그렇죠.
2: 예. 아 튀김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1: 튀김이 왔다 갔다.
2: 예. 꿈 속에서 막 너무 못 먹으니까
1: 주님이 왔다 가신 게 아니라 튀김이 왔다 가셨어요.
2: 튀김이 왔다 갔다.
1: 예. 너무 힘드시고
2: 네, 이게 죽음인가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1: 그렇게 힘드셨어요?
2: 예.
0: 희한한 건 갈비를 드시면 또 괜찮고.
1: 아니 근데 이제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도 집사님처럼 없고 그냥 뭐 다 토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냄새만 맡으면 계속 토하는 겁니다. 김치 냄새를 맡아도 토하고.
0: 아이고.
1: 뭐 집안에 냉장고가 이렇게 딱 열었잖아요. 그럼 냉장고에 음식 냄새가 당연히 나잖아요.
0: 그렇죠.
1: 그럼 이제 그거 갖고 오빠 아우 냉장고 열었어? 그러면 제가 그럼 나도 굶어 뒤지라는 얘기야?
0: 나도 먹고 살아야지.
1: 나도 집에 와서 뭘 나도 밖에서 나 앵벌이 하느라고 힘들었는데.
0: 그러니까 아, 물이라도 마셔야 되는데.
1: 나 뭐 먹어야지. 그러니까 이제 아내만 힘든 게 아니라 시간이 점차 지나니까
0: 아,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1: 저도 너무 힘든 거예요. 아이를 낳는 게 힘든 게 아니라.
0: 그렇죠.
1: 아이를 갖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물어봤죠. 엄마는 여섯을 낳았는데 어떻게 낳으셨어요? 그랬더니 엄마는 병원에서 안 낳았어. 다 집에서 여섯을 낳아버렸어요. 아. 엄마 혼자.
0: 엄마
1: 그래가지고
0: 혼자요?
1: 저희 엄마는 야생동물이가 좀 이러세요. 엄마는 그냥 저 사파리에서 그냥 혼자 낳으시고 탯줄 혼자 끊으시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0: 아 정말로요?
1: 예. 네. 옛날에는 뭐 지푸레기 깔아놓고 그 저희 엄마가 완전히 뭐 엄청나게 고생을 하셨나봐요.
0: 이제 어르신들이 공감하시네요.
1: 그러시죠. 왜냐하면 일은 넘으신 권사님들은 뭐 옛날에는 요즘처럼 뭐 산후조리원
0: 뭐 이런 건 없었죠.
1: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그냥 근데 또 이제 남편이 잘해줘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궁금해가지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선생님들한테. 아이고 이 뜻은 언제까지 가나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날 때까지 가는 사람도 있어요.
0: 그럼 10개월을 거의 1년을
1: 나는 10개월을 냉장고도 못 열고 이 소리에 일어나고 아내는 계속 힘들어야 하는가. 그래서 어떤 분은 10개월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정말 아이를 포기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요. 네. 그런 말씀도 하시고 또 어떤 분은 아닙니다. 6개월째는 좋아집니다. 어떤 분은 아닙니다. 5개월째부터는 좋아집니다. 어쨌든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잘해 주십시오. 이 시기에 만약 마음을 섭섭하게 하는 일이 있거든.
0: 평생.
1: 70년 기억합니다.
0: 앞으로 70년.
1: 앞으로 70년. 그러니까 그냥 죽을 때까지 기억한다고 봐야죠. 그리고 이제 뭔가 화날 때만 되면 뭐가 생각이 날까요?
0: 그때 그 잘못해 준 거?
1: 그때 그 인간이 냉장고 문 자주 열던 게 생각이 나면서 분노가
0: 치밀어 오르게
1: 확 이렇게 올라오니까 지금을 잘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웬만하면 밥도 밖에서 사먹고 들어가는데요. 야 밖에서 밥을 사먹잖아요. 집에서 먹는 것보다 엄청 맛있더라고요. 엄청 참 이런 얘기 방송에서 하면 안 되는데 좀 불편해서 그렇지 맛있고 아무튼 이제 집에 들어가서 이제 그 요즘은 좀 좋아졌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0: 고생하셨습니다.
1: 아내를 살려주신 게 아니라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0: 아이고 박수 한번 주세요. 아이고.
1: 그래서 제가 정말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좀 이렇게 전문가들에게요. 사람은 임신을 하면 왜 토를 하는 겁니까?
0: 진짜
1: 왜 오바이트를 해내고 웬만한 음식을 잘 못 맞고 냄새 난다고 하고 그걸 다 토해내는 건가요? 그랬더니 그 전문가분이 아주 편안하게 툭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이를 가질 초기에는 엄마가 아무거나 먹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엄마의 몸이 상당히 민감하게 된다는 거예요. 안 좋은 거 이런 것들은 다
0: 뱉어낸다.
1: 다시 뱉어낸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0: 아이를 위해서.
1: 아이를 위해서죠. 그건 어쩌면 엄마의 의식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의식은 사실 이 음식이 아이한테 좋은지 안 좋은지도
0: 잘 모르죠.
1: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엄마의 의식 이전 상태, 그게 무의식이든 본능이든 하나님이 사람 마음에 심어놓으신 어떠한 그 보이지 않는, 저희가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아주 엄마의 몸을 깨끗하게 해내기 위해서 쓸데없는 것들을 다 비워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그래, 참 하나님이 사람의 대를 이렇게 연속해서 나가시는 게 참 놀랍구나. 부모의 의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부모가 때로는 힘들지라도 누구를 위해서요? 그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생명을 연속시켜 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는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뭐 먹고 싶다는 게 많아졌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내는 뭐 이런 걸 사오라는 거예요. 여보세요? 그러면 뭐 전데요. 그 치즈 가루가 묻혀져 있는 과자를 사와 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0: 치즈 가루가
1: 묻혀져 있는 과자를 사와라.
0: 과자를.
1: 그리고 이제 뭐 정해주는 게 있는데 제가 어느 날 세보니까 현재까지 17가지. 우와. 뭐 이것이 먹고 싶다, 저것이 먹고 싶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죠. 엄마,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그때는 먹고 싶은 게 엄청 많다. 그러니까 무조건 사다 줘라.
0: 우와.
1: 지금 안 사다 주면 그거 몇 년 기억한다고요?
0: 70년을
1: 기억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꼭 사다 주고 섭섭한 얘기는
0: 하지 말아라.
1: 하면 안 된다. 잘 도와줘야 된다, 남편이. 그래서 이제 하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가끔은 정말 치즈가루가 정말 터져버릴 것 같더라고요. 이게 뭘 찾아야 되는 건지 엄청 많거든요.
0: 그러니까.
1: 그 뭐 구체적인 그렇죠. 명시, 붕어빵은 안 되고 궁합빵을 사와라. 뭐 이런 아주 독특한 게.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걸 다 누가 먹고 싶어 한다고요?
0: 아기가.
1: 아이가 먹고 싶어 하는 거지 내가 먹고 싶어 하는 건?
0: 내가 아니라.
1: 아니다. 다 누구를 위해서다?
0: 우리 아기를 위해서.
1: 아이를 위해서다. 이제 아이의 태명이 그레이스거든요.
0: 그레이스.
1: 그레이스. 은혜.
0: 그레이스.
1: 갚을 수 없는 선물이라는 뜻이죠. 네. 그래서 그레이스. 이 아이는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 그레이스가 먹고 싶어 한다.
0: 그레이스.
1: 그레이스가 국화빵을 먹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사와라. 그러면서 이 과정을 아직 아이의 아빠가 되지도 않았는데 겪으면서 저는 한 5개월 동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사람이 태교가 참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초기에 인간의 뇌가 이렇게 딱 형성될 때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 사람이 사는 것도 평생 태교하는 것 같은 거예요. 사람들은요, 생각하는 대로 산대요. 어떻게 한 대로 산다고요?
0: 생각하는 대로 산다고.
1: 생각하는 대로 산대요. 그리고 사람은 생각이 넘쳐나면 말이 된대요. 네. 그러니까 나 실수로 그런 말 했어요. 이 말은 사실입니까? 구랍니까? 뻥입니까? 뻥이에요. 사실 실수로 한 말이 아니에요. 자기 속에서 계속
0: 했던 말이 무의식적으로
1: 생각했던 말이에요. 그게 행동으로 나오고 그게 뭘로 나오나요? 말로 나와요. 근데 사람은 생각이 그래서 중요하거든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하나 봤더니 사람은 그냥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본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동물이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냥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뭘 하고 생각한다고요?
0: 본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1: 본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아빠가 사이 좋은 거를 아들이 봤어요. 그러면 아이는 부부 사이라는 것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0: 좋은 거.
1: 그 부부라는 네. 것은 좋은 거구나. 나도 얼른?
0: 부부, 결혼해야지.
1: 결혼을 해야 되겠구나. 나도? 그러니까 딸은? 나도 우리 아빠? 같은 사람을? 만나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엄마가 니에비 같은 놈을 만나면은, 머리를 끈질어 버린다고요?
0: 나니 몽댕이.
1: 다리 몽댕이를?
0: 끈질러 버려.
1: 꽉! 끈질러 버릴 거야! 너 니에비 같은 놈, 너 엄마 평생 사는 거 안 보여! 그렇게 하면 이 딸은 와. 그 들은 것에 대해서 또 생각한다는 거예요.
0: 아, 그러네요.
1: 아, 결혼이라는 건 별로?
0: 안 좋은 거구나.
1: 안 좋은 거구나. 우리 엄마 아빠 사는 걸 보니까 결혼은 그리 좋은 게 아니구나. 어떤 집은 이런 집이 있어요. 목회자 자녀의 가정에서 아빠, 저 엄마, 저 목회할래요. 저 신학교 갈래요. 그러면 이런 집이 있어요. 너 정말 그거 힘든 길이지만 영광스러운 길이다. 이런 집이 있는가 반면에 엄마, 저 목회하겠어요. 너 엄마 죽이고 해. 너 지금 엄마 어떻게 사는지 너 몰라?
0: 그러니까.
1: 어? 네가 어디 신학교를 절대 안 돼. 이런 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0: 왜 없겠어요?
1: 사모님이 엄청 큰 소리로 얘기하셨네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엄청 큰 소리로 얘기하셨네요. 네. 네? 사모님이 엄청 큰 소리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아빠가 목회하는 걸 보고 엄마가 목회하는 걸 보고 아 이거 정말 좋은 일이구나. 야 이건 정말 힘든 일이지만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엄마가 먹어서 아이에게 자양분을 공급하는 것처럼 그리고 인간은 놀랄게요. 아이의 뼈가 형성될 때가 됐는데 엄마가 그만한 양의 칼슘, 예. 뼈를 만드는 것들을 먹어주지 않으면 엄마 뼈에서 가져간대요.
0: 그걸 뺏어가죠.
1: 그러니까 옛날 할머니들이 애를 많이 낳고 허리가 어떻게 된 건가요?
0: 다 그냥.
1: 허리 굽어진. 그거 다 누가 가져간 거예요?
0: 자신놈들, 자신놈들.
1: 자식들이 다 가져간 거죠. 큰아들이 갖고 가고 둘째 아들이 갖고 가고 셋째 아들이 갖고 가고. 뭐를 빼간 거예요? 엄마의?
0: 칼슘.
1: 전 골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칼슘이라고.
0: 엄마의
1: 하네요.
0: 골을 빼갔다고?
1: 엄청 교회가 유식하시네요. 저 지금. 교양이 있으시네요. 엄마의 뭐를 빼갔다고요?
3: 골을
1: 빼갔다고요. 엄마의 골을. 예? 네? 엄마의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골이 어디로 간 거예요?
0: 자기.
1: 자녀에게 간 거. 자, 그러니까 보세요. 엄마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잘?
0: 먹어야 돼요.
1: 잘 먹어야 돼요.
0: 영양 보충도 잘 해줘요. 네.
1: 근데 옛날에 어른들은 가난해가지고 그때 막 먹을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는 많이 낳고 먹는 거는
0: 못 먹고
1: 잘 못 먹고
0: 그러니까 몸이 다
1: 그러니까 몸이 이제 아. 비가 오면
0: 쑤시고
1: 아프고 네?
0: 관절염
1: 또 걸리고
0: 맞아요.
1: 엄청 힘든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목사님들도 우리 지금 우리 저기 뒤에 아들이 왔잖아요. 네. 지금 아들 뼈가 엄청 통뼈 같아요.
0: 너무
1: 통뼈.
0: 좋아요. 아유 튼튼하고 멋져요.
1: 저 뼈 누구 뼈에서 가져갔을까요? 우리 아드님.
0: 엄마
1: 뼈. 엄마가 지금 체격만 이렇지 엄청 그러니까. 약해요. 엄마가
0: 속으로 뼈는
1: 뼈가 없어 지금 엄마. 지금 체격만 이렇지. 그치. 엄마가 비가 오면 막 삭신이 쓰셔요. 그거 누가 가져간 거라고요?
0: 아들이
1: 다 가져가고 목사님이 또 속색이고 그래가지고 다 가져간 거야. 그러니까 잘 먹어야죠. 근데 이 잘 먹는다는 건 사람은 전 여기서 음식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눈으로 보는 것도 먹는 것이다.
0: 눈으로 보는 것도 먹는 것이다.
1: 귀로 듣는 것도
0: 먹는 것이다.
1: 먹는 것이죠. 영혼이 인간의 마음이 귀로 들어서 먹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건 대단히 티 안 나는 일인 것 같지만 엄청난 큰 일이라는 거예요. 네. 예배 한번 드리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찬송 한번 부르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들어서 먹고 보아서 먹고 경험으로 인간의 영혼이 그걸 먹는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두 부류가 우리가 다 인식을 못하는 게 첫 번째는 맨날 들으면 잘 모르고 또 맨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얘기하는 자기도 잘 모르는 거예요.
0: 그렇죠.
1: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도 중요성을 잊고 말하고 듣는 사람도
0: 중요성을 잊고 듣고
1: 잊어버리고 듣고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건데 이건 매우 중요한 거죠. 네. 보아서 먹고
0: 들어서 먹고
1: 경험해서
0: 먹고
1: 다시 또 먹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태교는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이가 엄마 몸 밖에 나온다고 해서 태교는 끝난 게 아니라 그럼 아이는 이제 본격적으로 엄마의 뭐를 봅니까?
0: 그렇죠. 엄마의 모습이나 행동.
1: 엄마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엄마가 아빠한테
0: 어떻게 말하는지,
1: 어떻게 말하는지, 어떤 문제가 이렇게 발생됐을 때 엄마가 아빠한테 뭐라고 하는지. 누구 편을 들어야 할까요? 엄마는 아들 편을 들어야 할까요? 아빠 편을 들어야 할까요?
0: 아빠 편.
1: 항상 아빠 편 들어야죠. 아들이 막 아빠, 엄마, 우리 아빠 나 완전 짜증나 진짜. 그래도 엄마는 누구 편이야?
0: 아빠 편.
1: 아빠가 다 이유가 있다.
0: 그러니까.
1: 아빠가 이중인격자야. 예를 들어, 목사님,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0: 우리 지금 목사님 깜짝 놀라셨어요, 지금.
1: 네. 심장을 확 주시네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래도 엄마는 누구 편 들어야 한다고요?
0: 아빠 편.
1: 아빠가 다 이유가 있다.
0: 맞아.
1: 아빠가 힘들어서 그런 거야. 그러면 이제 그 아이는 생각하죠. 그 딸은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결혼하면 내 남편에게도
0: 저렇게
1: 항상 존중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아빠가 엄마 사랑하는 모습을 좀 더 보고 자라면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는 게 아니라
0: 먹는 거예요.
1: 그 마음이 먹은 거죠. 이 아이들은 지금 다 지금 먹고 있는 겁니다.
0: 그러네요.
1: 지금 저를 엄청 먹고 있는 거죠.
0: 지금 말 한마디
1: 근데 한마디. 표정이 맛있게 먹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표정이 이러고 있거든요.
0: 아니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1: 아 그래요?
0: 네.
1: 처음부터 네. 좋아졌습니다.
0: 아까보다 나아졌어요.
1: 네. 네.
3: 소화도 되나 봐요.
1: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부모는 평생 자기의 삶으로 자녀에게 자기의 삶이 자녀가 먹을 양식이라는 거예요. 부모의 삶이. 네. 어른의 삶은 후세대의 양식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거는 보고 경험한 거니까요. 듣는 거는 그냥 말로 할 수 있는데 저는 더 중요한 거는 본 거랑 경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말한 건 다 잊어버려요. 근데 엄마가 보여주신 삶은 절대 잊을 수 없죠. 엄마가 했던 명언은 잊어버려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명언 많이 하셨거든요.
0: 명언을? 어떤 명언을 줘?
1: 근데 그런 거는 잘 기억이 안 나고 주로 기억나는 건 뭐 같이 죽자 이런
0: 같이 죽자.
1: 같이 죽자. 집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제가 공부 못하니까
0: 그러니까 시험 못 보거나
1: 공부 못하니까 어떻게 하자고요?
0: 같이 죽자고
1: 같이 죽자
0: 아이고
1: 이 오사랄로마 그러니까. 이 오사랄로마 이 니에비 같은 놈아 같이 죽자 이런 것만 기억나고 엄마가 해주신 좀 말씀은 별로 기억이 안 나죠. 근데 그렇구나. 뭐가 기억이 나냐면 엄마가 흘리신 눈물이나 엄마가 자식을 보내기 위해서 마을 어귀에 나와서 손을 흔드시던 그 모습. 네. 엄마의, 이제, 어머니가 이제 무릎을 탁탁 이렇게 못 구르시니까요. 불편하게 걸으시는.
0: 그렇죠. 그 걸음.
1: 그 모습. 네. 그리고 자식들은 좋은 거 사주고 본인은 이렇게 변변한 거 안 하시고 안 좋은 걸 쓰시던 그런 모습. 그런 모습들은 절대 잊혀질 수가 없는 거죠. 아버지의 힘든 손의 느낌. 네. 힘든 일을 많이 하셨으니까요. 네. 그런 거는 보고 자식이 다 먹는다는 거죠. 후세대가 다 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삶과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부모가 되었거나 사회의 어른이 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아주 아이를 가진 엄마처럼 뭔가 조심해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아이 가질 때는 막 유난히 그러다가 아이 훅 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우 나 이거 끝났다 이제 힘들어 죽겠네 그냥 아우 진짜 나도 뭐 진짜 아우 나 이제 엄청 힘들었어 아우 정말 알트니가 속 받았네 그냥
0: 이제 알아서 커
1: 그래 이제 그리고 이제 놀아 야 놀자 그리고 이제 먹고 싶은 거 먹고 마시고 싶은 거 마시고 하고 싶은 행동
0: 다 한 거죠
1: 마음대로 하고 근데 그걸 아이들이 뭘로 먹었다고요?
3: 눈으로 먹고
0: 귀로 먹고 경험으로 또 먹고
1: 경험으로 또 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태교라는 것은 계속 지속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마지막 한 가지 소개하고 싶은 게 우리가 아이를 낳아도 남자는 평생 아이를 갖지 않지만 우리 안에는 누가 있나요? 예수님이 있고 또 누가 있습니까? 성령님이 있고 자 마지막 하나 이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 내 안에 누가 있을까요?
0: 내 안에?
3: 마음?
1: 누구 마음이요?
0: 나의 마음.
1: 내 안에 내 마음이 있다는 거. 내 마음에 요만한 아이들이 상처받은 아이도 있고 슬퍼서 우는 아이도 있고, 일찍 엄마가 돌아가셔서 나는 이제 나이가 80 가까이 됐지만 내 안에 우리 엄마 돌아가시던 7살 시절에 내가 그대로 있어서 있고. 늘 울고 있고 근데 나는 등치만 커지고. 어른이 되고 역할만 사회적 역할을 하다 보니까 내 안에 누가 있다는 걸 모르는 거죠.
0: 내 마음.
1: 내 안에 어린 내가 내 있고 마음. 상처받은 내가 있고 위로받아야 할 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들을 우리가 좀 좋은 걸 주고 그러니까 좋은 걸 들어서 주고 좋은 걸 보아서 주고 좋은 걸 또 경험해서 그 아이를 주어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아주 건강한 아이가 저희 안에 또 새 생명으로 이렇게 생겨나겠죠. 네. 그래서 부모는 위대한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하기가 한 기업을 일으키는 것보다 결코 만만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교회 목회를 해내가는 것보다 그 한 자녀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그 자기 그리고 때로는 자기 와이프 때로는 남편을 그렇게 살아있는 태교를 하기라는 것은 쉽지는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용기를 내서 또 저희 안에서 음식도 좀 삼가해주고 그렇죠. 아무거나 엄마가 다 먹지 않잖아요. 아이를 태교하면 막 술 먹고 엄마가 막 이러지 않거든요. 술을 먹던 엄마도 아이를 갖게 되면 술을 먹지 않죠. 음식도 삼가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안에 늘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또 저희 안에 저희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우리 아이를 위해서 또 후세대와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도 좋은 것 듣고 좋은 거
0: 먹어보고
1: 그리고 좋은 공동체
0: 그렇죠.
1: 경험하는 것이 우리와 우리의 후세대를 위해서 아주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미 아이는 다 낳았지만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또 몇 분은 또 아이를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갖고 있지만
0: 보이기에
1: 이 아이가 안 나옵니다.
0: 안 나오죠.
1: 엄청 안 나옵니다. 네. 사모님도 둘째 갖고 있는데 지금 안 나옵니다. 지금 그렇지만 우리 안에 누구 있다고요?
0: 네. 내 마음, 내 아이, 어린 아이
1: 우리 안에 우리가 있으니까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듣고 하나님의 좋은 사랑을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0: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된 한국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1: Welcome aboard.
2: 입이 트이는 영어.
3: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This is 입이 트이는 영어 on EBS FM.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1: Yes,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to 입이 트이는 영어. I'm Jennifer Clyde.
3: 자, 입티영의 모든 주제는 여러분이 다 신청을 주제 신청방을 통해서 해주시는 주제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저작권에 관련된 주제입니다. 저작권 관련된 글을 올려주신 분이 있어서 사연으로 올려주신 건 아닌데요. 익명을 올려주셨어요. 자, 저작권 관련된 주제 자체를 저희가 그래서 영어로 설명하는 기회를 좀 만들어봤습니다. 저작권을 일단 영어로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1: Copyright.
3: Copyright. 저작권을 보호한다고 하면 copyright protection이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것도 알아두시면 좋은 단어고. I guess things that are protected by copyrights are music, videos, books, and even articles, right?
1: Mm-hmm.
3: You have to get the permission from the copyright holder
1: Absolutely.
3: In order for you to use it somewhere, such as on an online blog or something.
1: Mm-hmm.
3: 여러분, 이제 온라인상에 우리가 영상이나 글 이런 걸 이제 다양하게 포스팅하는 시대다 보니까 저작권이 보호되는 영상이나 음악 혹은 글귀 같은 것들을 조심해 잘 써야 되죠. 그렇죠? 본인이 허락을 받고 쓴다든가. 입티영 교재 내용과 방송 내용도 사실 저작권의 보호를 받고 있거든요.
1: 그렇죠.
3: 여러분 네. 이제 자기 개인 블로그라든가 이런 데 이제 그냥 다 전문을 막 포스팅하거나 이거는 조금 저작권 침해 요소가 있어서 조금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됩니다.
1: 네. 그러고 보니까 또 piracy, 뭐 plagiarism, plagiarize 이런 단어들이 생각이 나는데 copyright, 뭐 저작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아무래도 무단복제 이런 단어를 나올 법하잖아요.
3: 그렇죠.
1: 무단복제,
3: 그러니까 piracy.
1: 네, 맞아요. 네.
3: plagiarize는 약간 표절하다라는 뜻이죠.
1: Exactly.
3: plagiarize.
1: 아하.
3: 그러니까 음악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1: 뭐
3: 논문에서 논문 표절.
1: 그렇죠. 논문 표절.
3: 논문 표절 진짜 많이 들어요.
1: 맞아요. plagiarize 그거를 표절 자체를 plagiarism이라고 하잖아요.
3: 그렇죠. Yeah. 그러니까 이게 더 큰 맥락에서는 intellectual property rights거든요.
1: Yes.
3: 이게 이제 지적 재산권인데 거긴 뭐 상표권도 있고 특허라고 하죠. patent도 있고요. 오늘 다루는 copyright 저작권도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일단 핵심 단어 몇 개 좀 만나봤고요. 저작권 관련된 글을 저희가 만들어서 일단은 영어 문장을 좀 만들어봤습니다. 신청해 주신 주제 저작권 들어봅니다.
4: Talk about copyright protection. The more advanced a society is, the better it is in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mong those rights, copyright refers to the exclusive right to something that was created by someone. Music, videos, books, and articles are all under the protection of copyrights. These days, it's very common to post content online. However, you can't post other people's videos or music willy-nilly if they are copyright protected. AI technology that can block such actions has become very advanced. Published books also receive copyright protection. If you take content from a book and post it on social media, on a blog, on YouTube, or on an online community, it's a clear case of copyright infringement. Doing so is a big no-no and is punishable by law.
3: 자, 사회가 선진화될수록 저작권이 잘 보호가 됩니다. 이런 문장 만들어 볼게요.
1: The more advanced a society is, the better it is in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3: 우리가 이제 the 다음에 비교급을 쓰고 바로 뒤에 또 the 다음에 비교급을 쓰면 뭐뭐 할수록 뭐뭐하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다다익선 예전에 저도 중고등학교 때 the more the better 이렇게 배웠던 기억이 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뒤에 뭘 붙여서 쓰는 문장인데요. The more advanced a society is, 사회가 선진화되면 될수록 the better it is in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더 잘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드릴게요. The more the better. 이거 쓰는 연습입니다.
1: The more advanced a society is, the better it is in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3: 자, 지적재산권 발음 다시 한 번만 드릴게요. 천천히요.
1: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3: One more time.
1: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3: 자, 이런 이제 지적재산권 중에서 저작권이란 것은 누구의 창작물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1: Among those rights, copyright refers to the exclusive right to something that was created by someone.
3: What is exclusive?
1: Exclusive. Pertaining to that person, for example. That
3: only.
1: One thing. Only.
3: That person.
1: Yes.
3: 우리말에 약간 배타적이라는 얘기인데 독점적인, 배타적인의 의미가 exclusive입니다. 자, 발음 드릴게요.
1: Exclusive. Exclusive. Exclusive.
3: Exclusive right 하면 독점적 권리를 말하겠죠.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저작권이 뭔가 하면은 refer to는 뭘 지칭한다라는 얘기니까 copyright.
1: Among those rights, copyright refers to the exclusive right to something that was created by someone.
3: 누군가에 의해서 창작된 것에 대한 독점적 권리. 자, 음악이나 영상, 서적, 기사 등이 모두 이러한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1: Music, videos, books, and articles are all under the protection of copyrights.
3: Under the protection of 뭐뭐의 보호를 받는의 의미를 쓰실 때 앞에 under를 많이 쓰거든요. Something is under the protection of something.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다시 한번요.
1: Music, videos, books, and articles are all under the protection of copyrights.
3: 자, 요즘에는 인터넷에 콘텐츠를 게시하는 것이 상당히 좀 보편화된 시대입니다.
1: These days, it's very common to post content online.
3: It's very common to post content online. 자, 온라인 상에 뭘 올린다고 할 때 문장 끝에 그냥 online 붙이면 되거든요. 요즘엔 인터넷상에 뭘 올리는 경우가 많다. 다시 한번요.
1: These days, it's very common to post content online.
3: 자, 그 다음 문장 잘 보세요. 그러나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다른 사람의 영상이나 음악을 마음대로 막 올려서는 안 된다.
1: However, you can't post other people's videos or music willy-nilly if they are copyright protected. So you can't post other people's videos or music. 다른 사람의 뭐 영상이나 음악을 willy-nilly 하게 올릴 수 없다라는 건데 willy-nilly, W-I-L-L-Y hyphen N-I-L-L-Y, meaning carelessly, without thinking, 정말 아무 생각 없이.
3: 그러니까 약간 우리말에 무분별하게
1: 아무렇게나
3: 아무렇게나
1: 막
3: 약간 제멋대로
1: 그렇죠.
3: 아, 이거 참 재밌어요.

0: AI technology that can block such actions has become very advanced.
1: 그러니까 뭐 영상이나 아니면 음악 같은 것이 배경에 있는데 그것이 저작권 침해인지를 사람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판단하는 그런 기술들이 많이 좋아졌어요.
0: 그리고 찾아내기도 해요.
1: 그렇죠. 네. AI technology, artificial intelligence의 약자죠. 자, 인공지능 기술이 that can block such actions. 이와 같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것을 개시하는 것을 말하죠. has become very advanced. 상당히 선진화됐습니다. 자, 출판된 책도 마찬가지예요.
0: Published books also receive copyright protection.
1: 자, publish 자체가 출판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미 출간된 서적을 published books라고 합니다. 출판사는 뭐라고 하나요?
0: Publishing company or publisher.
1: Publisher.
0: Yeah.
1: 네, 출판사를 또 그렇게 부르죠. So published books also receive copyright protection. 자, 저작권의 보호를 받기도 합니다. 출간된 서적도요. One more time.
0: Published books also receive copyright protection. If you take content from a book and post it on social media, on a blog, on YouTube, or on an online community, it's a clear case of copyright infringement.
1: 자, 책의 내용을 이제 소셜 미디어라든가 블로그라든가 유튜브나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그런 카페나 그런데 올리면 이것은 아주 명백한 저작권 침해 행위입니다. So if you take content from a book, 자, take content from a book, 이 구조 잘 보세요. 책에서 컨텐츠를 따온 거죠. And post it on social media, on a blog, or YouTube, or on an online community. It's a clear case of copyright infringement. 자, 저작권 침해라는 말도 이번 기회에 잘 알아두세요. Infringement 발음이요.
0: Infringement. Infringement. I-N-F-R-I-N-G-E-M-E-N-T. 해서 copyright infringement.
1: 네, 저작권 침해죠.
0: Yes. 그러니까
1: 저작권 침해 사례가 될 수 있는데 clear case 그랬으니까 명백한 저작권 침해 행위라고 볼 수 있겠다. 자, if you take content, one more time.
0: If you take content from a book and post it on social media, on a blog, on YouTube, or on an online community, it's a clear case of copyright infringement.
1: 자, 이러한 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0: Doing so is a big no-no and is punishable by law.
1: Okay.
0: 자, doing so,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런 행위는 is a big no-no. A big no-no 하면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안 돼요. 이런 거잖아. No-no.
1: That's a big no-no.
0: Casual, informal 한 표현이긴 하지만 that's a big no-no 하면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이거거든요.
1: 그쵸.
0: 절대 해서는 안 되며 and is punishable by law. Punishable. 처벌을 받을 수 있대요. 즉,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1: Punish 하면 처벌하다.
0: Yeah.
1: Punishable 하면 처벌 받을 수 있는. 법으로, by law.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붙여서 많이 쓰죠. Is punishable by law.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입지형 책의 컨텐츠도 마찬가지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요거 마무리할게요. 자,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 Talk about copyright protection. The more advanced a society is, the better it is in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mong those rights, copyright refers to the exclusive right to something that was created by someone. Music, videos, books, and articles are all under the protection of copyrights. These days, it's very common to post content online. However, you can't post other people's videos or music willy-nilly if they are copyright protected. AI technology that can block such actions has become very advanced. Published books also receive copyright protection. If you take content from a book and post it on social media, on a blog, on YouTube, or on an online community, it's a clear case of copyright infringement. Doing so is a big no-no and is punishable by law.
1: 자, 입지형 공부하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제가 실시간 답변 드리는 단톡방이 있습니다. 오픈 단톡방에 EB 튀는 영어 치시면 단톡방 두 개 나오고요.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둘 중에 하나로 들어오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주제가 지적재산권 중 저작권이기 때문에 지적재산권이라는 단어부터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자, 첫 번째 문장이요.

0: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has become more important than ever.
1: 지적재산권을 이제 보호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다. One more time.
0: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has become more important than ever.
1: 그렇죠. 최근 몇 년간 지적재산에 대한 의식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0: Awareness of intellectual property has increased in recent years.
1: One more time.
0: Awareness of intellectual property has increased in recent years.
1: Awareness란 단어가 조금 어려운데 이게 인식이란 얘기죠. 사람들의 의식 수준을 awareness라고 많이 합니다. 자, 발음 다시 한번 도와드릴게요.
0: Awareness.
1: 이음절 강세예요. Awareness.
0: Awareness.
1: 오케이. 자, 그다음에 willy-nilly라는 단어 이해하시면 상당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데 우리말로 제멋대로 무분별하게란 뜻입니다.
0: You can't post other people's videos or music willy-nilly.
1: 다른 사람의 영상이나 음악을 마음대로 인터넷에 올려서는 안 된다. Willy-nilly. 문장 끝에 one more time.
0: You can't post other people's videos or music willy-nilly.
1: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을 좀 후회할 수도 있을 거예요. You will regret.
0: You will regret saying things willy-nilly.
1: One more time.
0: You will regret saying things willy-nilly.
1: 아무 생각 안 하고 돈을 전부 흥청망청 써버렸습니다.
0: I spent all my money willy-nilly.
1: 어떻게 쓰시는지 감이 오시죠? One more time.
0: I spent all my money willy-nilly.
1: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It's a big no-no 라고 하죠.
0: Posting the content from a book online without permission is a big no-no.
1: 자, 책의 내용을 허락 없이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이다. One more time.
0: Posting the content from a book online without permission is a big no-no.
1: 한국에서는 실내에서 신발을 절대 신지 않습니다.
0: Wearing shoes indoors is a big no-no in Korea.
1: 그럴때도 쓰셔도 되겠네요. 자, 오늘 주제 관련된 대화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Let's listen, everyone.
2: Dialogue practice. Where did you print that out from?
3: It was online, so I printed it.
2: Really? But the content is from a monthly publication.
3: Oh, I suppose taking content from a book and posting it online can be a problem.
2: That's right. It's clearly copyright infringement.
3: You're right. I should tell the person who posted it to stop doing that.
1: 이제 출력을 어디에서 한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어디 인터넷에 올라가 있는 걸 출력했다고 하니까 이제 저작권 위반 아니냐 이렇게 대화 내용이 이어집니다. 자, 그거 어디서 출력한 거니 영어로요?
0: Where did you print that out from?
1: 그때 from이 좀 필요하거든요. 어디에서 출력한 거야? Where did you print that out from? 자, 이게 조금 어렵죠? 끝에 전치다가 one more time.
0: Where did you print that out from?
1: It was online, so I printed it. 온라인상에 있어서 내가 좀 그렇게 출력한 건데 그랬더니 이거 월간지란 얘기랍니다.
0: But the content is from a monthly publication.
1: Monthly publication이라고 하면 매월 출간되는 출간물을 말하죠. 다시 한번요.
0: The content is from a monthly publication.
1: Okay. 그래서 온라인상에 이렇게 이런 내용을 올리는 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 I suppose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0: I suppose taking content from a book and posting it online can be a problem.
1: 그렇죠? 그러면서 명백한 저작권 침해 행위지 영어로요.
0: It's clearly copyright infringement.
1: Clearly 하면 명백하게라는 뜻이죠. Clearly, it's clearly copyright infringement. 그랬더니요, 마무리요.
0: You're right. I should tell the person who posted it to stop doing that.
1: 이렇게 게시하는 사람한테 게시 중단하라고 말을 해야겠다. 이렇게 서로 온라인상에서도 저작권을 보호하는 그런 문화를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0: Yes, everyone. Thanks for tuning in. We hope you have a wonderful day.
1: Bye, everyone.
0: Bye-bye.

0: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0: 영민의 잡지사 7월호 10번째 페이지. 캐쉬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러쉬하는 잡지사의 대부 썬킴 역사 스토리텔러와 썬문답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감미롭다.
1: 김씨 and 이씨.
0: 썬킴 썬김.
1: 산할아버지 산할아버지.
0: 썬킴의 썬문답. 오늘은 대출의 역사 나아가서 금융의 역사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뭐 합자금 대출, 신용 대출, 전세 자금 대출, 현대인이라면 대출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삶일 텐데요. 공감하시죠?
1: 아, 공감할 수도 있고, 어? 아니 솔직히 말해가지고 쓸 여력이 없으면 안 쓰면 되죠. 굳이 내가 뭐 미래에 내 인컴을 끌어다 쓸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0: 무소유.
1: 무소유. 아니 물론.
0: 출연료 좀 삭감해도 될까요?
1: 집에 가겠습니다.
0: 자, 오늘 또 중요한 시간, 썬문답입니다. 선생님, 대출과 이자에 대한 개념,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1: 꽤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내가 돈을 빌려준다고 치면은요, 네. 내가 정말 천사가 아닌 이상, 정말 내가 먹고 써야 되는데, 이 돈, 어렵게 모은 돈,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 그랬어! 1년 후에 갚아! 이러면 진짜 천사죠.
0: 4대 성인 들어가야죠.
1: 아, 그렇죠. 예, 4대 성인이요. 예, 예. 그러니까, 나도 그러면 먹고 살아야 될 거니, 나의 기회 비용을 내가 지금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너한테 빌려주겠다. 그 대신에 네가 갚을 때는 플러스 알파 얼마를 달라고 플러스 돈을. 알파. 이 개념은 지금도 하고 옛날도 했을 것 같아요.
0: 얼마나 옛날부터?
1: 일단 기록을 보면은 기원전 3000년경, 그러니까 지금의 이라크에 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
0: 예, 예. 그런 나왔습니다. 기록이 있어요? 예, 예.
1: 거기에 보면은 설형 문자라고 해가지고 쇠기로 찍은 거 있잖아요. 전투판에. 네, 네. 거기에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돈이 필요할 경우에 내가 돈을 빌려주겠다. 네. 그러면 증거가 없잖아요. 예. 이 서령 문자, 점토판이 그 약간 차용증이다. 아. 차용증이다. 그래가지고 돈을 네가 갚으면 예. 차용증인 이 점토판이죠. 예. 이거를 그때 네가 본 앞에서 깨버리겠다.
0: 아. 저기 서령 문자에 지금 뭐라고 적혀 있냐면. 메가 보리 빌려주고 발행한 영수증인데 저게 거친 보리 나달 451리터 메가 405리터를 빌려줬다라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1: 저기 이제 꼭꼭꼭 세 번 누르면 보리란 뜻이에요.
0: 아 그래요?
1: 아닙니다. 네.
0: 아 속을 뻔했잖아. 네. 예. 어쨌든 기원전 예, 3000년경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1: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여러 가지 이제 왕조들이 들어서거든요. 네. 그 가장 초기 왕조였던 이제 수메르 왕조에는 이자를 메쉬 또는 마스 MAS 또는 MASH로 표기를 했는데 예, 예. 이게 송아지 메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소가 가만히 있으면은 예. 아 물론 사랑을 해야 되겠지만 암소수소가 송아지가 태어나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뭐가 불어난다. 돈도 이렇게 가만히 있으니까 이자가 불어난다. 약간 송아지 같다.
0: 이자 개념이구나.
1: 이자 개념을 송아지로 이제 해석을 했다. 야, 해요. 그치. 이걸 나중에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비판합니다.
0: 왜요? 네.
1: 아리스토텔레스는 네. 모든 철학자의 스승이고 스승의 스승이다. 이 말을 하잖아요. 예. 아리스토텔레스가 무슨 말을 했냐면 돈이란 거는 예. 물물 교환 대용으로 예. 표시로 왔다 갔다 주고받는 게 그 용도인데 그 용도만 써야지 왜 돈이 돈을 낳냐.
0: 돈이 돈을 낳는 건 현대에선 거의 진리 아닙니까?
1: 아닌가요? 지금 주식 투자하세요?
0: 아니요. 깊게 가지 마시고.
1: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안 해요.
0: 예.
1: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1 플러스 1은 귀요미가 아니라 2가 되어야 된다. 라고 주장했던 사람이거든요.
0: 근데
1: 돈을 100만 원이 있는데 네. 이걸 뭐 빌려줬다고 해서 왜 110만 원, 120만 원 되냐. 이건 송아지가 아니다.
0: 제가 볼 땐 돈 빌려줘 본 경험이 없으신 것 같아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참. 빌려주면 그런 말 못 합니다.
1: 아버지가 좀 잘 살았거든요. 돈 궁한 게 없었네요. 네.
0: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유명한 함무라비 법전에도 대출과 이자 얘기가 나옵니까?
1: 함무라비 법전, 저거, 저 돌 기둥 있지 않습니까? 엄지손가락까지 생긴 거.
0: 예, 예.
1: 저것이 일단은 현재 기록상 유일하게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성문법이에요.
0: 예.
1: 아시다시피 성문법, 불문법은 잠깐 말씀드리면은 성문법은 딱 정해져 있는 법이죠.
0: 예.
1: 사람 죽이면 징역 20년 뭐 이런 식으로.
0: 예.
1: 관습적으로 내려오는 것은 불문법이라고 하는데 예. 지금 말씀하신 거, 눈에는 눈, 뭐.
0: 이에는
1: 이. 이에는 이. 예. 이게 복수의 대명사를 알고 계시잖아요.
0: 그렇죠.
1: 아니에요.
0: 내가 당한 만큼 갚아준다.
1: 그게 나쁜 뜻으로 알고 계시는데,
0: 예, 예.
1: 자, 이 자리를 빌어서, 함무라비 대왕님 죄송합니다.
0: 예.
1: 후손으로서.
0: 이게 무슨 뜻인데?
1: 굉장히 공정한 뜻이에요, 이게요. 당시 이제 그 이, 함무라비 대왕이 있던 요 때만 하더라도, 네. 노비의 아들이 귀족의 아들을 때리죠? 네. 그럼 노비의 아들은 죽어요. 그렇게 해서 귀족의 아들을 때리니까.
2: 그렇죠. 예.
1: 근데 귀족의 아들이 노비를 때리든지 죽여도.
2: 훈방이겠죠.
1: 훈방이에요.
2: 아이, 더럽다, 정말.
1: 이걸 딱 함무라비 대왕이 봤을 때, 이건, 예. 이건 불공정하다.
2: 아.
1: 그러니까 귀족이든 노비든 네. 신분을 떠나서. 오. 얘가 한 대 때리면 너도 한 대 때리라고.
2: 아, 이거 굉장히 바람직하네.
1: 눈을 찔렀으면 너도 눈만 찌르라고. 앙 한번 물었으면 너도 앙 한번 물라고. 이게 눈에 눈, 이에 눈이에요.
2: 아, 그렇구나.
1: 굉장히 훌륭한 대왕이었습니다.
2: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뭐 대출이자 얘기는 어떤
1: 말이죠? 대출이자 얘기해줘. 예. 아, 대출이자가 네. 딱 어떻게 보면 상한선을 정해놨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은을 빌려줬을 때 실버 이자는 최대 20%. 또 공물을 빌려줄 때는 이자 최대 33%로 정한다.
2: 뭐가 이렇게 세?
1: 예. 네? 아니 왜 그러냐면 예, 예, 예. 은은 웬만해선 안 없어지잖아요.
2: 그렇죠. 예.
1: 은 빌려줬을 때 다시 은으로 갚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곡식을 빌려줬을 경우에는 내년에 흉년이 들면 어떻게 해요?
2: 못 갚죠.
1: 못 갚죠. 그래서 약간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2: 이자가 고이자.
1: 이자가 고 약간 이율이 올라간다.
2: 거의 뭐 제3금융 수준이에요, 이 정도면.
1: 제3금융. 예. 굉장히 뭐 합리적인 왕이었습니다.
2: 그런 말 되네. 로마 제국 얘기가 안 나올 리가 없겠죠. 선생님, 로마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돈을 빌리고 또 빌려줬나요?
1: 아르겐타리우스라고 하는 그 또 금융업자 개념이 등장을 하긴 하는데, 네. 그 로마 주화들 많이 보셨죠?
2: 예, 많이 봤죠.
1: 저 지난 시간에 했던 시저, 카이사르도 네. 자기 얼굴 박아가지고
2: 신격화시켰죠.
1: 신격화시켰죠. 예. 그럼 당연히 돈이 왔다 갔다 했으니까 거기도 이제 이자 놀이 하시는 분들이 있었겠죠.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은, 상류층, 특히 원로원에 계신 이 할배들이, 나는 말이야, 이런 거, 하찮은 건 난 안 해. 근데 난 돈이 벌고 싶거든. 네. 야, 너 일로 와봐. 너 어디서 노예야? 너 카드 타고 오신 노예야? 네가 대신, 내 대신 내 명의 빌려가지고 네가 돈 놀이해.
2: 아.
1: 해가지고, 노예나 일반 평민들을 이용해서 대신 돈 놀이를 했다. 아하. 라고 합니다.
2: 그렇군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활발하던 금융이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중세로 접어들면서는 확 위축이 된다면서요?
1: 중세 들어서면서 유럽이 이제 기독교가 자리를 잡습니다. 기독교가 자리를 잡으면서 우리 편집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뭐 구약성서에 나오는 네. 이자놀이 하지 말라는 있지 않습니까?
2: 네, 있죠, 있죠. 네.
1: 그래가지고 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조금 뒤에 이제 유대인 박해가 나오는데 2000년 동안 유럽에서 유대인들은 박해를 받았어요.
2: 2000년 동안.
1: 2000년 동안. 왜 박해를 받았냐? 예. 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2: 예.
1: 이 로마에서 기독교를 공인을 하고 또 국교로 정했죠.
2: 예.
1: 그러니까 전 유럽이 이제 기독교화가 된 거예요.
2: 그렇죠. 예.
1: 근데 지금 2000년 동안 여기 살고 있는 유대인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민족이에요.
2: 아.
1: 우리 아다시 뭐 본시오 빌라도 총독 나오고.
2: 예, 예, 예.
1: 그래서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너희는 예수님 죽인 민족이다. 그것 때문에 박해를 받습니다.
2: 아, 그렇구나. 그게 근본적인 이유구나.
1: 그래가지고 이제 기독교 구약성서에 따라가지고 이자 놀이 하지 말라니까 네. 그때부터는 약간 돈 가지고 돈을 벌어?
2: 금기지.
1: 이 돈이 살아있는 생명체도 아닌데 네. 이 생명체에서 뭔가 또 창조를 해?
2: 아.
1: 이게 용납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중세 유럽에서는 이자 놀이가 일단 금지가 예. 됩니다.
2: 심지어 이자를 받는 기독교인은 성찬 참여나 장례를 거부당할 수 있다 이런 조항도 있었다고 합니다.
1: 맞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2: 그럼요.
1: 그럼 다른 이제 기독교인들이 안 하는 걸 뭔가 해야 돼요.
2: 아, 네, 네.
1: 근데 기독교인들도 솔직히 말해서 이제 그 상업도 하고 돈도 필요하고 하니까.
2: 아, 그럼요. 사람 사는 건데.
1: 그렇죠. 뭐 돈 빌려야 되고 예. 빌렸을 경우에 뭐 이자도 뭐 인지상정으로 주고 예. 해야 되는데 예. 기독교 커뮤니티에서는 못하는 거예요, 이걸요.
2: 약간 더러운 손, 내가 그 손이 되고 싶진 않다.
1: 그렇죠. 그때 유대인들이 어쩔 수 없이 그 더러운 손 내가 하겠다 해서 이제 이른바 이자 장사를 유대인들이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거예요.
2: 아, 그래서 유대인이 유명하구나.
1: 처음에는 0.1%, 0.3% 하다 보니까 점점 유대인들이 5%, 15%, 60%.
2: 아, 힘이 세질수록.
1: 그래가지고, 아, 고리 대금업자 한번 해볼까 해서 그 결정판이 베니스의 상인이 되는 거죠.
2: 그렇습니다. 고리대금업으로 시작했지만 세계 금융을 주도할 정도로 성장한 유명한 유대인 가문이 있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이 그렇죠?
1: 네. 로스차일드가 유대인 가문이 맞아요. 그 마이어 암셀 로스차일드라고 해서 18세기에 지금의 프랑크푸르트에서 살았던 한 유대인부터 시작을 합니다. 골동품 상을 했어요.
2: 아,
1: 골동품 상을.
2: 그래요?
1: 그래서 여러 가지 골동품을 막 수집을 해요.
2: 네.
1: 마이어 암셀 로스차일드. 이때는 로스차일드 이름도 없었어요. 그냥 마이어 암셀이었어요. 아, 유대인이기 때문에.
2: 박해를 받아서. 예.
1: 마침 그때 이제 프랑크푸르트 공국에서 그 이 왕이라기보다 이제 공작이 누구였냐면 빌헬름 9세란 사람이었거든요. 예, 예. 이 양반도 골동품 취미가 수집이 취미였어요.
2: 네.
1: 그러니까 이 마이어 암셀 가게를 자주 들렸죠. 그래서 친해졌어요.
2: 그랬겠네.
1: 친해졌는데 나폴레옹이 이쪽 동네까지 치고 들어왔어요.
2: 예.
1: 나폴레옹이 이제 전 유럽 정벌 때였거든요.
2: 예.
1: 빌헬름 9세가
2: 예.
1: 이 마이어 암셀 보고 야, 지금 내 전 재산을 뭐 어음이라든지 현물을
2: 예.
1: 일단 다 들고 난 튀긴 힘드니까
2: 예.
1: 내가 너한테 맡길 테니까 이거 좀 숨겨달라고. 그러니까 약간 뭐라고 할까 잃어버려도 좋다 어쨌거나 내가 못 갖고
2: 그렇죠, 그렇죠. 예, 예.
1: 뭐 네가 뭐 속내는 셈 치고 네가 보관을 해라. 하고 간 거예요.
2: 예, 예, 예. 급하니까.
1: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혹시나 해서 찾아갔거든요. 마이 암셸, 너 그때 내가 맡겼던 어음이라든지 자기압수표 갖고 있니?
2: 갖고 했더니
1: 일전 하나 안 쓰고 그대로 갖고
2: 있어.
1: 여기에 감동을 받았거든요.
2: 감동받지.
1: 빌헬름 9세가.
2: 고맙지.
1: 너 앞으로 내 지금으로 지금 재무부 장관 되라.
2: 아, 정말요?
1: 네.
2: 유대인을?
1: 그리고 이 가게에 너 성 하나 지으라고. 근데.
2: 아, 성. 아,
1: 라스트네임이야, 라스트네임. 예, 예, 예. 김씨, 박씨. 예. 김씨, 엠 박씨요.
2: 예.
1: 뭘 할까 하다가, 당시, 그 당시 이제 그 신성 로마 제국 요 동네에 그 유대인들이 눈에 보이는 거 아무거나 자기 성을 땄거든요.
2: 아, 네.
1: 저번 말씀드린 것 같이 예. 큰 돌이 하나 있다. 원스톤 아인슈타인.
2: 아, 맞다.
1: 이런 식으로.
2: 예. 스필버그 이런 거.
1: 스필버그요? 그렇죠?
2: 예.
1: 이 마이어 암셀 딱 보니까 자기 가게 앞에 약간 간판 같이 빨간 붉은 방패가 있었거든요.
2: 네.
1: 이 붉은 방패가 영어로 하면 레드 쉴드잖아요.
2: 레드 쉴드죠.
1: 예. 이걸 독일어로 한 거를 독일어를 그대로 발음하면 로스차일드예요.
2: 아, 붉은 방패였어.
1: 로스차일드가 많은 분들이 잃어버린 아이로 알고 계시는데 그 뜻이 아니라 붉은 방패의 미국식 발음, 영어식 발음.
2: 미아를 만들어요.
1: 영어식 발음이 로스차일드입니다.
2: 아, 붉은 방패라는 뜻이구나.
1: 그런데 이 로스차일드, 마이어 암셀 로스차일드가
2: 네.
1: 이제 하나의 깨달음 얻은 거예요.
2: 네.
1: 내가 정말 돈을 벌기 위해서는 무조건 신용이다. 돈을 맡기면 끝까지 내가 지키자. 이거를 자기 아들들 다섯 명에게 다 세뇌를 시켜요. 죽어도 신용, 살아도 신용. 그래서 세계 각지로 보내요, 아들들을요.
2: 네네.
1: 그, 네이던 로스차일드라고 자기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2: 네.
1: 얘는 영국 런던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네. 영국 런던의 재계를 네가 장악하라고.
2: 아하.
1: 네이던을 보내요.
2: 예.
1: 네이던이 이제 그 영국을 건너가가지고, 이제 그 금융업을 하는데,
2: 네.
1: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터져요.
2: 어떤 사건이죠?
1: 1815년, 바로, 워털루.
2: 워털루 전쟁?
1: 영국과 프랑스의 마지막 파이널 배틀.
2: 네.
1: 나폴레옹이 정말 여기서 지면은 끝장, 프랑스는 끝장나고, 이기면은 나폴레옹을 상하는 그런 최후의 전투였죠.
2: 예.
1: 영국 런던 증권 거래소에서
2: 네.
1: 사람들이 이제 그 국채를 들고 조마조마하게 그 전쟁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2: 아.
1: 야, 영국 국채 사야 되냐? 프랑스 국채 사야 되냐?
2: 아,
1: 몰라.
2: 야, 1815년에 이미 그런 시스템이 있었구나.
1: 그렇죠.
2: 예.
1: 영국이 이긴다고 하면 이제 영국 국채 사야 되고,
2: 그렇죠.
1: 프랑스가, 나폴레옹이 이긴다고 하면 이제 프랑스 국채 사야
2: 그렇죠,
1: 돼요.
2: 그렇죠.
1: 알 수가 없잖아요. 전화가
2: 그렇죠,
1: 없으니까.
2: 그렇죠, 예.
1: 야, 지금 이기냐, 지냐? 몰라, 나.
2: 이거 되게 긴박감 넘친다.
1: 근데, 로스차일드 가문은 이미 전 유럽에 다 지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트워크 정보가 굉장히 빨랐어요.
2: 아, 정보 보내고 이랬나?
1: 특히 전서구 시스템.
2: 예, 예, 예.
1: 꼬르륵, 꼬르륵, 꼬르륵.
2: 아, 전서구.
1: 사람 전서구 씨 아니에요.
2: CBS는
1: 강서구가 있고.
2: 예, 예, 예. 양천구입니다, 저희.
1: 아, 양천구입니다.
2: 예, 예. 아, 전석 비둘기를 보냈다.
1: 전석을 이용한 지금으로 치면 거의 뭐 초고속 인터넷망이죠.
2: 그러네. 그게 제일 빠른 거니까. 그때는.
1: 제일 빠른 거니까. 그래서 런던 증권 거래소에 예. 그 있던 사람들도
2: 네.
1: 네이던 로스차일드만 바라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뭘 사냐 그것만 보자. 그래서 딱 보고 있는데 그 비서 한 명이 달라와요.
2: 예.
1: 자, 여러분 라디오 드라마에서 제가 효과음까지 냅니다. 저기 선생님 네. 결과 나왔습니다. 네. 모터리 워터리 전쟁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2: 어떻게 됐어?
1: 속삭속삭속삭 그래?
2: 진짜 고급 정보야 이건.
1: 그... 하더니 네. 갑자기 네이던 로스차일드가 영국 국채를 막 파는 거예요.
2: 아
1: 이걸 보고 거기에 있던 투자자들이 영국 망했다, 영국 졌다, 나폴레옹 그렇지. 이겼다.
2: 그렇지 그렇지.
1: 라고 하면서 영국 국채를 막 팔고 아 네. 하는 상황에서 네. 이 로스차일드가 갑자기 사람들이 팔고 있던 그 헐값에 판 영국 국채를 갑자기 쭉쭉쭉쭉 사는 거예요. 야야 저 로스차일드가 저거 왜 사냐?
2: 왜 그래?
1: 아, 됐고 됐고. 네. 일단 우린 팔아. 팔고 프랑스 국채 사. 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2: 네.
1: 공식 보고가 들어옵니다. 아... 영국이 승리했다.
2: 아
1: 나폴레옹 졌다. 그러면 지금 프랑스 국채를 산 이 사람들은 전문 용어로 알거지가 된 거예요.
2: 그렇죠. 휴지조가.
1: 휴지조가. 그리고 쭉쭉쭉쭉쭉 산 네이던 로스차일드는 재벌이 됩니다.
2: 비둘기의 힘입니다.
1: 비둘기의 힘입니다. 비둘기.
2: 아, 그래서 네 말씀하시죠.
1: 그래서 지금도 런던 그 이 증권 거래소의 상징 중에 하나가 네이던 로스차일드가 영국 증권 거래소 기둥에 딱 기대 있는 그림자 실루엣이 상징 중에 하나예요.
2: 아 그래요?
1: 그리고 이 사건 이후로 네이던 로스차일드 로스차일드 가문이 영국 금융계를 다 장악했다라고.
2: 예, 세계를 뭐 장악.
1: 그렇죠, 그렇죠. 예.
2: 아 로스차일드 가문의 스토리였습니다. 중세시대 유럽 얘기를 다시 해보면, 아까 위축됐잖아요. 기독교가 이제 퍼지면서.
1: 그렇죠.
2: 예. 그럼 언제 다시 금융이 살아나기 시작하나요?
1: 르네상스.
2: 아, 르네상스.
1: 메디치 가문이요.
2: 메디치 가문.
1: 메디치.
2: 그렇죠.
1: 마루치 아라치가 아니라 메디치요.
2: 마루치 아라치 이제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1: 마루치 아라치를 몰라요? 달려라. 아라치, 나라라 마루치를 모른다고요?
2: 메디치.
1: 메디치요. 예. 메디치 가문이 지금의 그 피렌체, 플로렌스에서 만들어진 금융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피렌체는 메디치고 메디치는 피렌체예요. 르네상스가 그 이탈리아에서 뭐 베네치아, 피렌체 이런 도시에서 만들어졌던 이유가 뭐냐면은 십자군 전쟁 이후에 무역로가 끊겨버립니다.
2: 아, 네.
1: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중동과 뭐 소아시아 이쪽 지역이 이제 다 이슬람화가 돼버리잖아요.
2: 네.
1: 그래서 유럽과 뭐 인도 이쪽 무역 루트가 끊겨요. 딱 중간에 이슬람 세력이 끊어버렸으니까.
2: 네.
1: 근데, 당시 가장 큰 무역 그 물품 중에 하나가 후추였거든요. 후추!
2: 예, 예. 후추.
1: 후추 한번 맛본 분들 끊기면은.
2: 아이.
1: 큰일 나요.
2: 그렇죠, 예.
1: 고기에 구웠는데 후추 뿌렸다 먹다가 후추 뺏어 봐봐요. 다 불어요, 여러분. 고문하시는 분들.
2: 아, 진짜 맛 확 없어지죠.
1: 그러니까요.
2: 예, 예.
1: 그러니까 후추가 이제 원산지가 남인도였는데 원래 네. 남인도에서 육로로 이렇게 쭉 중동 거쳐가지고 유럽으로 가는 구조였거든요.
2: 네, 네.
1: 근데 딱 중간에 이제 그 중동에서 이슬람 세력이 무역로를 끊어버렸잖아요.
2: 네.
1: 유럽 국가들 더 이상 후추 없어? 후추? 후추!
2: 금단현상, 금단현상.
1: 그, 예. 후추. 이런 거.
2: 실감 난다. 예.
1: 그래서 이제 이슬람에서도 이제 야야야야 불쌍하니까 너희들 유럽인들 하나 거점 도시 요 도시만 내가 후추 무역 내가 허락해줄게.
2: 네.
1: 라고 한 도시를 오픈해줘요. 그 도시가 베네치아였어요.
2: 네.
1: 그 베네치아와 옆에, 그게 파급 효과가 돼서 베네치아, 또 피렌체. 그러니까 이탈리아 도시들이 이제 중개 무역으로 돈을 많이 법니다.
2: 예.
1: 그러면서 등장한 가문 중에 하나가 이제 메디치 가문인데, 처음에는 조반니 메디치란 사람이 이제 그 시작을 해요.
2: 네.
1: 조반니가 원래는 그 양모, 매! 이 사업을 하다가, 그러니까 무역업, 그러니까 약간 금융업이든지 돈 빌려주고 이자놀이 하는 거를 해보니까 이게 돈이 돼요.
2: 네.
1: 그래서 양모업을 그만두고 이제 이 금융업 쪽으로 들어옵니다.
2: 네.
1: 돈을 많이 벌어요.
2: 예, 예.
1: 그리고 또 이 가문이 정말로 정착하게 된 것이 로렌초 메디치란 인물이거든요.
2: 이거 들어봤어. 예.
1: 코가 거의 제 얼굴 많았죠.
2: 크긴 커, 예.
1: 거의요.
2: 예.
1: 로렌초 메디치 때
2: 네.
1: 정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금융의 대재벌이 되는데 이제 저 양반이 이제 유명한 것이 뭐냐면은 메디치 가문이 또 예술을 후원한 집안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2: 그렇죠. 항상 뭐 중세 예술 할 때 메디치 가문 후원이 안 닿는 데가 없더라고.
1: 그 이유가 뭐냐면
2: 네.
1: 당시에 일단 유대인은 아니에요 메디치 가문이요.
2: 네.
1: 그러니까 이탈리아 가문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사람들이 멸시하는 금융업을 했잖아요.
2: 네,
1: 돈놀이를.
2: 그쵸, 그쵸.
1: 그래서 안 좋게 봤어요. 하니까 이미지 쇄신을 어떻게 할까.
2: 아...
1: 내가 그러면 예술가들 후원을 하겠다.
2: 아.
1: 저 로렌초 메디치가 플로렌스, 피렌체를 다스릴 조때 우리가 알고 있는 웬만한 예술가들이 다 그때 탄생을 해요.
2: 다빈치?
1: 다빈치.
2: 미켈란젤로?
1: 미켈란젤로. 보니첼리? 라파엘로? 예. 다 로렌초가 후원을 해줍니다.
2: 거기서 걸작이 나오면 이제 메디치 가문 이미지도 좀 세탁이
1: 올라가고.
2: 예, 그렇습니다. 아시아 얘기 좀 해볼까요? 중국도 고리대금의 역사가 아주 깊다고 하던데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선생님?
1: 일단은 중국이 송나라 때요. 네. 송나라가 일단은 경제대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자라고 하는 만도 아니에요. 교자라고 하는 네. 인류 최초의 지폐를 만듭니다. 저게 이제 그 송나라 다음에 원나라잖아요. 네. 원나라 때 저게 또 싹 폭망을 해버려요.
2: 아, 그래요?
1: 아니 송나라 때만 하더라도 이게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금융 시스템 하에서 그 돈을 찍어가지고 뿌렸어요.
2: 예.
1: 지금 제가 지폐는 안 갖고 있지만 예. 만 원이 만 원의 가치를 갖고 있기 위해서는요 원칙적으로 말하면 은행에 이 만 원어치의 금을 갖고 있어야 돼요.
2: 그렇죠. 예.
1: 여차하면 교환을 가능하니까.
2: 예.
1: 그걸 믿고 우리가 종이 쪼가리인 만 원, 오만 원을 서로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2: 맞죠, 맞죠. 예.
1: 이거를 송나라 때까지는 우리가 태환이라고 하는데.
2: 예.
1: 이 개념이 있었어요.
2: 아, 이게 돌아갔어.
1: 그래서 막 안 찍었습니다, 저거.
2: 아, 예, 예, 예.
1: 그러니까 사람들도 송나라 정부를 믿고 예. 지폐, 교자를 서로 주고받고 이제 그 금융 시스템이 돌아갔거든요.
2: 그렇죠.
1: 근데 송나라가 망하고 이제 몽골족들이 이제 원나라를 세운 다음에
2: 예.
1: 절대로 몽골 비하 아니에요.
2: 예, 예.
1: 딱 보니까 종이를 막 찍어서 거래하고 있잖아요.
2: 아, 이해가 안 됐구나.
1: 이게 뭐냐? 종인데요? 이걸 주면은 말이랑 양을 살 수 있냐? 네. 막 찍어!
2: 아, 이게 금융화폐 시스템을 모르면 그럴 수 있어. 많으면 좋은 줄 아니까.
1: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지금으로 치면 대량으로 찍어내가지고 초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2: 그러네요.
1: 이 종이 화폐 시스템이 폭망을 해버려요.
2: 짐바브웨 달러처럼.
1: 짐바브웨 2조 달러 뭐 이렇게.
2: 아, 그런 느낌으로 가는 거구나. 예.
1: 그리고 중국 역사, 금융 역사할 때 이건 또 빠질 수가 없어요.
2: 뭘
1: 청나라 때 오시면요. 네. 그 표국. 이라는 시스템이 등장합니다.
2: 표국이요?
1: 은행이에요. 이 표국이 어떻게 보면 전 중국의 지점들을 다 설치를 합니다.
2: 아, 정말? 브랜치가 있었어요?
1: 그러니까 네, 봐봐요. 네.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지금 그 이 지금 개념으로 상하이에 있는 표국에 네. 내가 100만 원을 예금 맡겼어요.
2: 네.
1: 근데 저 쓰촨 지역에 있는 내가 표국에 가가지고 거기까지 내가 돈을 이렇게 은을 들고 갈 수가 없잖아요. 네. 무거우니까.
2: 네.
1: 상하이에 있는 표국에서 증서를 써줍니다.
2: 아...
1: 여기에 이 사람 100만 원 입금, 사인.
2: 네.
1: 그래서 종이 쪼가리만 하나 들고 가서 네. 스촨성에 가서 이거 상하이에서 발급한 증서입니다. 믿고 거기서 100만 원 인출.
2: 아...
1: 진짜
2: 그게 됐네.
1: 요 표국이 또 뭘 했냐면요. 그 진짜 난 그 종이 필요 없고 난 진짜 현물을 정말 들고 가고 싶다. 그러면은 저희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네. 얼마 지금 갖고 계십니까? 천만 원이요.
2: 네.
1: 천만 원 상하이에서 스촨까지 갖고 가십시오. 그럼 우리가 현찰 들어있는 트럭 있잖아요.
2: 네.
1: 그거 같은 거를 제가 제공해 드릴 테니까 가십시오.
2: 현물 이송을 해줬다고?
1: 현물 이송을 해줬습니다. 트럭이 있었던 건 아니라
2: 네.
1: 표사.
2: 그 뭐예요?
1: 라고 하는.
2: 수레인가?
1: 아니요. 사람들이에요.
2: 아, 사람들이. 약간.
1: 무술을 잘한 사람들.
2: 좀 센 사람들이 가야지.
1: 표사들이 호의를 해가지고 이 현물을 이동시켜주는데, 혹시 여러분들, 그, 무협지 좋아하시는 분들, 혹시 기억하세요?
2: 예.
1: 무협지, 싹 다 표사 얘기예요.
2: 아, 그래요?
1: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장풍 날리고,
2: 네.
1: 와호장룡 있잖아요.
2: 네.
1: 주인발 나왔던.
2: 네.
1: 그것도 다 표사 얘기예요.
2: 아, 그 사람들 직업이 있었어, 다? 직업이 표사였어?
1: 그, 네. 장풍 날리고, 뭐, 와! 대나무 위에 날아가시는 분들 다 표사들이에요.
2: 아, 그럼 도둑질 할 생각 못 하죠.
1: 아, 그러니까.
2: 예.
1: 그래가지고, 표사들도 약간, 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약간 뭐, 최홍만급?
2: 그렇죠.
1: 아니, 뭐, 벤더벨트급?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걸 길을 네. 높게 들고 다닙니다. 멀리서도 산적들이 보게.
2: 아, 최홍만 지나간다.
1: 야, 야, 야, 야, 야, 저기 무하마드 알리 지나간다. 도망가자.
2: 꿈도 꾸지 마라.
1: 꿈도 꾸지 마라. 야, 홍수환 지나간다. 홍수환.
2: 알겠습니다. 좀 뭔가 종목 격투기 다 나와. 예, 알겠습니다. 예, 표사가 있었던 청나라.
1: 네.
2: 또 얘기를 해주셨고요.
1: 감사합니다.
2: 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네.
2: 지금까지 영업 1팀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셔터 내립니다.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라고 포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7불 99. 씨 없는 수박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개당 3불 99. 찰 옥수수 5개당 5불. 헤어룸 수라면옥 명태회 비빔 팬액면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개당 10불 99. K타운 전 튀김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개당 3불 49. 헤어룸 손 군만두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음식이 보약이라는 말 믿으시나요? 프리미엄 내추럴 식품 전문 기업 마케두리가 강원도 특별 제품으로 특별한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8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롯데 플라자 마켓 센터빌에서 펼쳐지는 마케두리와 강원도 특별전. 철원의 진한 여주 액기스, 홍천의 고소한 생들기름과 참기름, 정선의 녹두빈대떡, 인제국민학교 떡볶이, 횡성의 향긋한 더덕구이, 서산 명인이 만든 감태까지, 여기에 군산 암꽃게로 만든 깊은 맛의 꽃게장, 그리고 120년 천종산산 배양액 산산비책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자연이 키운 최고의 맛, 강원도와 전국산지의 프리미엄 먹거리를 직접 만나보세요. 8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롯데플라자 마켓 센터빌 마켓우리 강원도 상품 특별전 맛도 건강도 다 챙기는 마켓우리 한국에서 직접 오신 여주 사장님 산삼 사장님을 롯데플라자 마켓 센터빌에서 만나보세요.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새롭게 와서 주영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송지은입니다.
3: 안녕하세요. 박영아입니다.
1: 오늘 초대 손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2: 네, 맞습니다. 삶이 무너졌을 때에도 하나님 한 분으로 자유함을 느끼셨다고 고백하시는 분이십니다.
3: 네, 오늘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참 많은 위로를 주실 것 같습니다. 김지은 교수님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우리 교수님 몸이 좀 불편하셔서 바로 오셨는데요. 교수님 지금 그 상태가 어떤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4: 네, 저는 지금 척수 손상을 갖고 있어서 경추 4번부터 6번까지 이렇게 봉합 수술을 해서 네. 어깨 아래로부터 하반신 마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깨를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고 또 손목을 움직일 수는 있지만 네. 손가락을 움직이지 못해서 이런 장기 휠체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타이핑을 할 수 있도록 저는 보조기계를 사용하고 또 이렇게 컴퓨터라든지 용무를 보고 있습니다.
1: 예. 그래서 아무 좀 불편하셔서 그 20분마다 이렇게 좀 누우셔야 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4: 네, 맞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게 첫 번째로는 제가 몸에 이런 감각들이 어떤 분들은 다 느끼실 수 없는 그런 척수 환자분들도 계시지만 예. 저는 부분적으로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서 그 엉덩이 아랫부분에는 약간 어떻게 타는 듯한 그런 페인이 항상 고통이 항상 있고 예. 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힘든 부분이 있고요. 예. 그리고 욕창이 자주 생겨서 예. 그것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20분에 한 번씩 뒤로 젖혀서 이제 엉덩이와 이제 쿠션 사이에 있는 그런 압력을 예. 좀 완화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1: 네, 네.
4: 그래서 네, 저희가 녹화할 때 제가 네. 아마 좀 의자를 뒤로 젖혀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런 부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아, 그럼요, 그럼요. 얼마든지 편하게 누우시고 또 갈증 나시면 목사님 좀 물 좀 네, 네. 주시고 해서 말씀하시면. 편한 분위기로 네, 네.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네. 좋겠습니다.
3: 지금 한 모금 먹고 시작할까요? 괜찮,
4: 아, 지금은 괜찮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1: 그 하루도 수십 번을 이렇게 좀 뒤로 젖혔다가 움직이셔야 하니까 이제 뭐 일을 하실 때나 또 누군가랑 대화를 하실 때도 좀 많이 어려움이 있으시겠네요.
4: 네, 맞습니다. 제가 2020년부터 네. 덴버 신학교에서 조직 신학을 가르치게 되었고
1: 예.
4: 그리고 이후에 박사 과정 그 부 디렉터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1: 네.
4: 그래서 이제 학생분들과 그리고 또 원우님들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티칭도 하고 또 직접 세미나를 인도할 때도 많이 있었는데
1: 네.
4: 그럴 때마다 이제 제가 의자를 뒤로 젖히게 되죠. 그때 처음에는 그분들께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때도 있지만
1: 네.
4: 가끔씩 깜빡하고 해드리지 못할 경우에는 그분들도 왜 김 교수님이 저렇게 누워 있지?라고 이제 네네. 여쭤보기도 하고 또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그들이 함께 해주셨던 많은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잘 이해해주시고 또 배려해주셔서
1: 네.
4: 잘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1: 예. 이렇게 누워있는 그 짧은 시간도 하나님의 다 은혜를 체험하신다고 하셨더라고요.
4: 네, 맞습니다. 제가 공부를 시작하게 돼서 대학원 그리고 또 박사 과정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1: 네.
4: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1: 네.
4: 그래서 저는 5분, 10분이라도 아껴야 되는데 20분 공부하다가 또 5분을 누워있게 되면 공부하던 그런 집중하던 내용들을
1: 그렇죠.
4: 다 잊어버리게 될 수도 있고
1: 네.
4: 그럴 때마다 저는 내가 이 5분만 눕지 않았으면 네. 그럼 내가 정말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것은 시간 낭비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눕는 시간을 그냥 눕는 시간이 아니라 나에게 기도하고 또 말씀 묵상을 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저에게는 낭비의 시간이 아니라 은혜의 시간으로 변화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1: 예, 지금 덴버 신학교 조직 신학
4: 네.
1: 겸임 교수로 계신데 참 굉장히 먼 거리이고 신학 네. 시간대도 안 맞는데
5: 네.
1: 온라인으로 지금 수업을 하고 계신 거죠?
4: 네, 맞습니다.
1: 예.
4: 지금 뭐 미국에서는 뭐 신학교뿐 아니라
1: 네.
4: 많은 학교에서 온라인 과정들 이미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참 유익한 부분이 참 많이 있고요.
1: 예.
4: 그리고 또 온라인이지만 우리 원우님들과 학우님들 함께 온라인으로 수업하면서
1: 예.
4: 그분들도 이제 저희 상황을 좀 다 배려해 주시고
1: 예.
4: 이해해 주셔서 이렇게 잘 수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진짜 감사하네요. 목사님 이제 사고 때문에 지금 이렇게 몸이 불편하게 되셨는데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3: 사고가 어떻게 나셨는지가 또 너무 궁금해요.
4: 친구들과 함께 스노보드를 타러 가게 되었습니다.
1: 그게 몇 년 전쯤이시죠?
4: 그게 이제 20년 조금 더 됐죠.
1: 네.
4: 2004년도였습니다. 그때 참 날씨도 좋았고 구름 한 점 없는 정말 놀기에는 뭐 최고의 날이었습니다.
1: 네.
4: 그래서 친구들과 이제 스노보드를 타러 갔고 또 한 친구가 좋은 코스를 찾았다고 해서 그래서 그 코스를 따라서 저희들이 스노보드를 타고 있었는데 조금 경사가 가파른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스노보드를 타다가 이제 제가 이제 크게 넘어지게 되었죠. 근데 그렇게 넘어지게 되는 순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삐 이런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좀 긴장이 되고 무엇인가가 잘못되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옆에 있던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처음에는 당연히 장난인 줄 알았죠. 하지만 그 심각성을 알고 또 밑에 내려가서 도움을 구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저를 헬리콥터로 태워서 수술을 받을 수 있는 큰 병원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척추 C4, C5, C6를 이렇게 교정하는 그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 후에는 정말 어깨가 너무 많이 아팠죠. 항생제를 먹고 또 진통제를 먹었음에도 너무 아파서 처음에는 저는 제가 그냥 단순히 어깨가 부러졌나라는 생각만 하게 되었고 그냥 단순히 뭐 조금만 지나면 괜찮아질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재활병원으로 이송하게 되었습니다.
1: 재활하는 게 참 많이 힘들죠.
4: 네. 저도 지금 척수 손상에 대한 그런 이해도가 완전히 없었고 그런 병원에 입원하는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도착했을 때 그렇게 많은 환자들, 그렇게 휠체어를 타는 사람들이 있는 환경도 너무 낯설게 느껴졌고 처음에 의사 선생님들과 많은 분들께서 저희 상황을 아마 설명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영어인지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아 내가 열심히 3개월 동안 재활을 받으면 걸어서 태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 열심히 재활 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1: 네.
4: 두 달 정도 되었던 시간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아니 3개월 안에 제가 퇴원을 해서 아니 걸어서 나가야 되면 이 정도쯤에는 제가 손가락이나 뭐 발가락 정도는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죠. 하지만 두 달이 지나도 아무런 새로운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치의 선생님과 대화를 했고 주치의 선생님께서는 지금 저의 상황 같은 경우에는 저의 그 척수 신경이 심하게 손상되어 있기 때문에 줄기세포가 있어야 재생할 수 있다. 하지만

0: 그런 시간이 있었죠.
1: 그 병실에서 극단적인 충동도 자주 느끼셨다고 들었어요.
0: 네. 그때 그 선생님의 진단은 저에게는 뭐 사형 선고와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왜 그 병원에는 많은 환자분들이 어떻게 걸어서 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훈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장애인으로서 사회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는지를 훈련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러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죠. 지금이야 제가 병원에 있어서 간호사 선생님들 그리고 간병인분들이 저를 도와주지만 내가 그럼 집으로 퇴원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2: 그렇죠.
0: 저는 그때 영주권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했고 병원비도 저희가 직접 다 지불을 해야 됐었고 그리고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만약 제가 퇴원을 하게 된다면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평생 저를 돌봐주어야 된다라는 그 사실을 직면하게 됐던 것이죠. 그러면서 저는 생각에 아 이렇게 사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평생 부모님께 부려하며 살았는데 더 이상 더 많은 그런 짐들을 짊어지게 해드릴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마음속에 계속해서 저에게 들었던 마음은 실패라는 단어였습니다. 나는 실패했다. 나의 꿈은 끝났다. 더 이상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들, 좋아하는 운동, 좋아하는 일, 세계 일주를 하면서 꿈꿔왔던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라는 마음이 들게 되었고 그래서 저는 아 이렇게 사는 바에는 그냥 또 죽음을 택하는 것이 가장 좋고 당연히 처음에 부모님들에게는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나중에는 뭐 그 마음도 치유받고 또 저를 이해해 주실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3: 그게 그냥 최선의 선택이라고 붙잡게 되는 거죠. 그죠?
0: 그 네, 순간은. 맞습니다. 그 순간에는 뭐 저희 부모님과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떤 토요일이었습니다. 토요일에는 뭐 이렇게 함께 도와주시는 분들도 일하지 않는, 근무하지 않는 날이었고, 근데 제가 지내던 그런 그 층에는 계단 옆에 바로 층계 사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층계 사인을 바라보고, 아, 나와 이 윌체어가 한 300kg 정도 되기 때문에 그냥 내 몸을 맡기게 되면 그것으로 일이 끝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때 그 계단으로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가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기억나게 해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베풀어 주셨고 또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낫게 해주셨던 하나님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런 하나님이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또 성경 말씀을 배우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직도 저를 통해서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아직도 저를 치유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시다면 저의 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치유의 약속은 해주시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제가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만약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내가 내 삶을 포기할 수 없다. 한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보자. 이번에는 내가 주님을 붙들고 한번 살아가 보자 라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2: 근데 교수님 그 포기할 수 없는 거니까 내가 그래도 걸을 수 있다라고 해도 해서 여러 도전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0: 제가 기독교 프로그램을 즐겨 봤는데 그때 베니 힌이라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진행하셨던 This is your day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당신의 날입니다 라는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그 프로그램의 메인 팀은 무엇이냐면 그 목사님께서 치유 집회를 이렇게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집회에 가면 뭐 수천 명이 모이고 그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뭔가 회복하고

0: 뭐 걷고 그런 장면들을 제가 보게 되면서 아 나도 거기에 참석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죠.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2005년 아마 가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덴버 콜로라도로 집회를 오신다라는 소식을 들었죠. 그래서 그때 아 하나님이 역시 살아계시는구나. 나를 위해서 그 목사님이 덴버에 오시는구나.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3일 동안 집회를 하셨는데 첫날이 이제 가장 또 뜨거운 날이라고 해서 저와 아버지 또 저와 스노보드를 같이 갔었던 그 친구 3명에서 그 집회를 좀 일찍 3시간 정도 전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켓에서 기다리면서 많은 이런 환자분들 또 치유가 필요하신 분들과 만나면서 서로 격려했죠. This is your day. 오늘은 당신의 날입니다. 아닙니다. 오늘은 당신의 날입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날입니다. 이런 식으로 격려하면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을 믿고 그런 익사이트먼트를 갖고 예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집회가 끝나고 저는 치유를 받지 못했죠. 두 번째 집회 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도 치유를 받지 못했죠. 세 번째 집회 날은 PK들, 목사님의 자녀들만을 위한 그런 집회가 있어서 저도 그 집회에 참석했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고 기도 시간이 되었고 저는 맨 앞에 강단에 가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이제 PK들은 앞으로 나와서 강단으로 오라고 이제 손짓을 했고 그래서 저도 이제 PK이기 때문에 가고 싶은데 휠체어가 있으니까 못 올라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올라가고 싶은데 목사님과 계속 아이 컨택트를 했죠.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저를 보고 이렇게 올라오라는 사인을 주셨죠. 그래서 옆에 이제 스태프분들에게 지금 방금 목사님께서 사인을 주셨습니다. 저 좀 강단에 올려주십시오. 그랬더니 한두 분이 저를 외면을 하고 세 번째 분에게 다시 한번 붙들고 한 번 더 부탁을 했습니다. 사인을 주셨습니다. 올라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했던 말씀은 저분은 그저 단지 인간입니다.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말씀드렸죠. 저도 압니다. 그런데 그냥 강단에만 좀 올라가게
1: 해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해요.
2: 간절하고
0: 맞습니다. 그렇게 저는 너무나 간절했는데 외면을 당한 상태로 기도를 받지 못했고
2: 기도 못 받았어요?
0: 네, 결국은 기도를 못 받았습니다.
1: 야, 근데 진짜로 저희도 지금 막 어떻게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현장이 너무 막 안타깝게 느껴지는데
2: 그 한편으로 계속 언젠가 내가 다시 회복이 되지 않을까 내가 걸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텐데 거기에 대한 또 아직 바람은 그대로인가요?
0: 아, 그때 참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면서 뭐 기도도 했고 기도에 그런 응답을 체험하게 되면서 조금만 더 내가 노력하면 조금만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걸을 수 있겠구나 또 움직일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가장 좋아했던 말씀 구절은 그 빌립보서 4장 13절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걸을 수 있느니라. 움직일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났죠. 그렇지만 어느 순간부터 마음속에 이런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 왜 하나님께서 아직 치유해 주시지 않으시는 거지? 설마 이러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시지 않으시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얼마큼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얼마큼 더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실까? 아예 하나님께서 이런 리스트를 주셔서 기도는 10시간을 더 해야 되고 성경은 이만큼을 더 암송해야 되고 그런 걸 좀 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까지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은 어떠한 화려한 삶을 살기 위함이 아닙니다. 혼자서 일어나서 새벽 기도도 가고 싶고 혼자 커피도 마시고 싶고 혼자서 큐티도 하고 싶고요. 그냥 남들이 살고 있는 그런 일상을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너무 많은 것을 주님께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정말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하던 중 제 몸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날 갑자기 제 몸이 좀 뜨거워지면서 꼭 누군가 저를 밧줄로 이렇게 메어서 저를 이렇게 꽉 이렇게 쪼이는 그런 느낌이 드는 하루였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의 손이 되어주마. 내가 너의 발이 되어주마. 그리고 제가 예전에 외웠던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시면서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저는 정말 걷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를 치유해 주실 수 있을지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미 가장 좋은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저도 제가 가장 원하는 것, 저의 최선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저의 꿈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평생 걷지 못할지라도 저는 평생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평생 움직이지 못할지라도 주님을 평생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 후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그때 한 번도 제가 체험하지 못한 그런 깊은 평안을 느끼게 되었고 저를 억압해 왔었던 그런 느낌으로부터 자유하다라는 그런 평안을 느끼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지금 너무나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마음속에 평안도 있고 기쁨과 감사가 있고 치유를 받아도 It's okay. 치유를 받지 않아도 또 It's okay. 그런 마음으로 이제 살아가고 되었고 분명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예전에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걸을 수 있다 했지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치유를 받지 못해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2: 네. 네.
3: 이 아들의 변화된 삶에서 이렇게 적응하려고 고군분투하는 이 아들을 보면서 부모님의 심정은 또 어땠을까도 궁금해요. 목회자라고 들었는데 아무래도 좀 재정적으로도 여유롭지 않아서 더 힘드셨을 것 같기도 해요.
0: 아마 성도님들도 저희 사고에 대해서 좀 어려워했었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서 몇 년 동안 계속 목회를 하시다가 나중에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게 되셨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는 이제 수성가게를 운영하시면서 그때 경제적인 부분들을 다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아버지께서 가끔씩 가서 또 어머니를 도와주시면서 이렇게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가족 비즈니스처럼 함께 이렇게 운영하면서 지냈습니다.
2: 아버지에게도 굉장히 좀 미안했겠네요. 나 때문에 목회 그만두셨을 게 아닌가 싶어서. 어머님은 뭐라고 하셔요?
0: 네, 어머니도 처음에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이제 아버지께서 의사 선생님의 진단을 잘못 이해하셨죠.
3: 네.
0: 그리고 그때 아버지께서 기분이 너무 좋으셔서 어머니께도 의사 선생님께서 99% 걸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린 거죠.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이게 황당하신 거죠.
2: 그쵸.
0: 아니 99% 걸을 수 있다라고 했던 아들이 갑자기 평생 걸을 수 없을 것이라는 그런 말을 듣게 되셨으니까요. 그래서 처음에 참 많이 힘들어하시고 또 많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어머니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엄마가 아들을 대신해서 아파주지 못해서 미안해.
2: 모든 그 자녀들을 돌보고 있는 부모님들의 마음이 다 같은 마음이시겠죠. 내가 내 아이에 대신 아팠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 제발 대신 아프게 해주세요. 마음속으로 얼마나 기도를 하고 계실까. 그런 마음이 좀 전해지네요.
1: 지금도 사실은 너무 많은 분들이 이제 고통 가운데 왜 나에게, 왜 우리 자녀에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런 분들 여전히 계시잖아요. 오늘 교수님의 이 고백이 이미 또 위로가 됐을 텐데, 그래도 꼭 그분들에게 좀 전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0: 네. 고난을 당할 때 저희들이 항상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전지전능하시다면 왜 이 세상에 고통이 존재하는가. 예. 우리의 고난 중에서도 우리와 동행하심으로써 자기 당신의 존재와 사랑을 증거하시는 분이다라고 저는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우리의 그 고통을 함께 짊어져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하고 계신다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단지 어떻게 우리의 고통을 없애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막이라는 이런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더 풍성한 추수를 거두시는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분명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도 많이 있고 과연 하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시는가 라는 질문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 때 혹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런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들고 있는다면 언젠가는 꼭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미리 준비해 두신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2: 아멘입니다. 아멘. 네. 네.
0: 비록 그 추수가 우리가 원하는 시기와 방법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네. 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때가 그 카이로스의 때가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2: 네.
1: 그러니까 교수님의 모든 이 동선,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너무 느껴져서 오늘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고 앞으로도 교수님 곁에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요. 네, 그 놀라운 능력들이 더 많이 흘러갈 수 있도록 저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저는 오늘 그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감사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고 기쁠 수 있다는 것. 내가 그토록 걷고 싶었고 빨리 이 병이 완치되기를 원했으나 그리 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의 기쁨과 감사를 주셨다는 것. 목회를 접으셨던 아버지도 그 목회를 접으시면서 많은 섭섭함이 있으셨겠으나 우리 아들을 돌보면서 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새로운 목회라는 지혜를 주시면서 그 안에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기쁠 수 있었다는 것.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 반전이 되게 해달라고 역전이 되게 해달라고 제발 이 상황이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 같다고 느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 나에게 또 감사를 주셨고 그로 인한 또 다른 기쁨을 맛보게 해주셨다는 것이 오늘 교수님을 통해서 얻게 된 지혜였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도 나의 생활과 나의 목표와 내가 바라는 방향이 원하는 대로 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감사와 기쁨을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늘 새기면서 하루하루 감사로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려우신 데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스 앤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은혜의 시간. 은혜와 영광교회 정현 목사입니다.
1: 저희 작은 딸 지원이가 상당히 뭐 착하고 말 잘 듣는 애였습니다. 근데 뭐 애들이 가끔 잘못하는 일이 있고 하면 제가 이제 불러서 훈계를 하는데, 평소에는 지원아, 이렇게 지원아 부르다가 걔가 뭐 잘못한 일이 있으면 제가 정지원 이름 시역석자를 다 부릅니다. 우리 딸이 눈치가 빨라서 긴장하고 저한테 이렇게 오죠. 그럼 제가 이제 잘못된 걸 지적해주고 혼돈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우리 지원이가 아빠를 꽤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 아빠 아빠 그러다가 갑자기 하루는 저한테 정아빠 그러더라고요. 저를 호출했어요. 갔더니 지 생각에 아빠가 잘못한 것을 지적하며 저한테 혼을 내더라고요.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과 존재 전체를 대변합니다. 정현,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많이 있을 거예요. 아무게 하면 그 이름을 딱 떠올리면 그분의 모습이 이렇게 딱, 그분의 성격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딱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오늘은 두 이름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이름을 바꾸시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모습.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히트했던 프랭크 시나트라의 My Way. 제가 어렸을 때 고등학생쯤 됐을 때 한국에서 영화도 제가 본 기억이 있어요. My Way. 그런데 믿는 분들 가운데 가끔 이 노래를 눈 감고 은혜 받으며 부르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명곡 아닙니다. 이거 명곡 아니에요. My Way 명곡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God's Way가 필요한데, 근데 이 곡은 실상 지금부터 한 3,700년 정도 전에 이미 전 세계적으로 히트했던 곡이고, 이 노래의 원래 오리지널 가수는 우리가 지금 공부해오고 있는 야곱입니다. 이게 야곱의 노래였고 야곱의 인생 My Way였습니다. 그러나 My Way를 고집하는 야곱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니까 그냥 놔두실 수가 없죠. 우리가 지금까지 쭉 그 과정들을 보아오는데 오늘 상당히 결정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본문에 보시면 첫 번째 25절 26절에 허벅지 관절이 어긋난 후에 야곱이 비로소 기도를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야곱에 있는 모습 그대로 야복 나루를 건너 그 형 에서를 만나게 하실 수 없었기 때문에 야곱이 야곱의 모습을 그대로 지니고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야곱을 가르치시기 위해 당신의 사자를 보내 지난주에 강조 말씀드렸죠. 싸움을 걸어온 것은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고 늘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을 붙잡고 늘어짐으로 야곱이 야곱의 모습으로 야복 나루를 건너지 못하게 막은 것입니다. 허벅지 관절을 치자 그때야 비로소 자기가 싸우고 있는 대상이 하나님의 사자인 줄 야곱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여기 하나님의 터치가 있었어요. 허벅지가 나갔습니다. 아, 내가 싸우는 대상이 하나님의 사자이시구나. 26절에 그러기에 야곱이 이르기를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I will not let you go. 붙잡고 늘어지는 기도가 이 시점에서 시작이 됩니다. 야곱이 원했던 축복은 에서와의 만남의 은혜를 주시기를 바랬던 겁니다. 에서를 만나 화해할 수 있는 은혜를 야곱은 복이라 생각을 했으나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 하셨던 복은 야곱의 야곱됨을 제거하며 야곱을 이스라엘로 새롭게 빚어가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주시고자 하는 복이었습니다. 예, 27절에 가서 보시면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야곱, 우리가 알듯이 형의 팔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나서 야곱이 된 겁니다. 그 야곱의 의미 가운데는 사기치는 사람, 남의 등 쳐먹는 사람이란 의미도 포함되어 있었고 그렇게 그 이름에 걸맞게 야곱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많이 빚으시긴 했지만 아직도 야곱의 야곱됨. 20년 전에 아버지의 집을 떠나 에서의 칼을 피해 도망쳤을 때 그 직전에 아버지에게 장자의 복을 훔치지 않았습니까? 이삭이 야곱에게 물었습니다. 야곱이 음식을 잘 준비해서 아버님 대접해드리고 눈이 침침한 이 이삭, 에서의 에서인 줄 알고 근데 좀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던 모양이죠. 창세기 27장에 보시면 거기서 아니 창세기 앞에 보시면 이삭이 묻습니다. 야곱에게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그랬더니 19절에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생 거짓말을 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가 누구냐? 제가 에서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사자가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정답을 얘기하라고 촉구하는 거죠. 여기서는 감사하게도 야곱이 자기 이름이 야곱이라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야곱의 인생에 엄청나게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제 이름이 에서 아니고요. 야곱입니다. 창세기 20장 36절에 보시면 에서가 투덜거립니다.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않습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뺏었나이다. 지난 20년의 삶은 이렇게 에서를 등쳐먹은 결과 라반과의 싸움이 지속됐습니다. 자기 삼촌, 자기 장인이기도 한 자기 어머니의 오라비 라반과의 싸움. 이제는 에서와의 씨름이 길을 야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건너가면 에서를 맞닥뜨리게 되는 상황에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과 씨름합니다. 여기 야복나루, 야복이라는 이름 자체가 씨름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하죠. 여기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 전체를 묶어서 정리해 주시려고 합니다. 자기 꾀와 교활함과 욕심으로 점철됐던 그의 인생 정리해 주시는 부정적인 의미에서 이름값을 해왔던 야곱 그의 인생 정리하시며 새로운 이스라엘로서의 출발을 주시려고 합니다. 28절에 이름을 계명 바꾸어 주시죠. 그가 이르기를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가운데는 동사가 형이 포함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며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고 하는 이 장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장면입니다. 야곱의 본 이름을 제대로 밝히게 만드심으로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사건,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순간 야곱도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때 우리 인생도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허벅지 관절을 어긋나게까지 하시면서도 이름을 밝히게 만드십니다. 여기서 물론 야곱의 인격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더 이상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으로서의 새로운 삶의 시작을 주님께서 만들어내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승리의 하나님이 곧 야곱의 승리이며 승리의 하나님이 곧 나의 승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하나님 편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성하시기 위해 열두 지파를 야곱을 통해서 구성하시기 위해 이름 이스라엘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제 야곱이 아닌 새 사람으로서의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의미합니다. 예레미야 3장 17절 말씀하기를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예루살렘의 이름을 여호와의 보좌로 바꾸시며 다시는 그들이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지 아니할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야곱이 더 이상 악한 마음으로 완악한 대로만 살지 못하게 이제 그에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두 개의 교훈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어긋난 허벅지 관절에서 참된 기도가 시작되기도 합니다. 참된 기도가 때로는 어긋난 허벅지 관절에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야곱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26절에 그렇게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고 늘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여기 있는 야곱의 그런 집요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심을 알고 난 후에는 야곱은 참된 기도를 집요하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독대의 상황을 인식하고 난 후에 참된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독대의 상황인 것을 믿을 때,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구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구나를 인식하며 믿을 때에 참된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호세아 12장 3절 말씀하기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 하나님의 사자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여기 야곱의 인생의 짤막한 요약입니다. 형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던 그 야곱이 이제 하나님께 울며 간구하는 모습으로 바뀌었으며 하나님 앞에서 울며 간구하는 것이 곧 승리이며 그것이 곧 이스라엘 이름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참된 복을 주시기 위해 때로 허벅지 관절 어긋나게도 하십니다. 우리 약함을 드러내시며 하나님께 복을 구하도록 만들기도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나의 인간적인 방법을 포기하게 만드시고 My way를 포기하게 만드시고 무릎 꿇게 만드십니다. 허벅지 관절을 어긋나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을 주님이라 부르면서도 순종하지 아니하는 야곱의 그 모습 우리 속에도 있고 우리로 순종하게 하시려고 허벅지 관절을 때로는 어긋나게도 하십니다. 제대로 걸을 수 없게 만드십니다. 소위 내 힘으로 인생 살아가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빛이라 부르면서도 그 빛을 바라보지 않는 우리, 하나님 길이라 부르면서도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이 생명이시라 고백하지만 그러나 그 생명을 그리 갈망하지는 않는 우리, 때로 우리 허벅지 관절을 어긋나게 하심으로 제대로 걸을 수 없게 만드시고 소위 내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미 다 그런 경험해 보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지혜의 원천이라 부르면서도 주님 주시는 지혜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유하시다 하면서도 주님 주시는 부보다는 세상에 붙어있는 내 힘,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고백하며 우리도 영생을 누린다 하면서도 오늘의 삶에 급급해하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은 아름다우시다 알면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잘 즐기지 못하는 더 추한 곳에 많은 관심이 쏠리는 우리의 모습을 바꿔주시려고 때로는 허벅지 관절을 어긋나게도 하십니다. 제대로 걷지 못하게 하십니다. 소위 내 힘, 내 능력 발휘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환경의 어려움을 통해 그분 앞에 무릎 꿇게 하십니다.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때로는 관계의 어려움으로 무릎 꿇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내 건강과 내 재산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의존하게 하시기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구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을 고치시려고 주께서 허벅지 관절을 어긋나게 하십니다. 때로는 환경의 어려움으로,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때로는 관계의 어려움으로, 그러나 그 뒤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뒷받침되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필사적인 기도가 되게 하시죠. 허벅지 관절을 쳐서 어긋나게 하십니다.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나게 되며 우리의 인간적인 교활함과 욕심이 무너져 내리며 하나님의 승리가 곧 내 승리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대면하고 나서야 에서를 대면할 수 있었듯이 먼저 하나님과 대면하고 나서야 나의 인생을 대면할 수 있습니다. 직면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직면할 수 있습니다. 17세기 청교도 존 플레블 목사님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겸손해진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겸손해진다. 그리고 자신을 아는 사람은 교만해질 수 없다. 하나님을 알면 겸손해지고 나 자신을 바로 알면 우리는 결코 교만해질 수 없습니다. 어긋난 허벅지를 어긋나게 하시며 우리로 기도를 시작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터치입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교훈은 야곱인 것을 인정해야만 새 이름 이스라엘이 주어집니다. 복을 간구하는 영혼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빚으십니다. 복을 간구하는 영혼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빚으십니다. 어떻게요? 이름을 물어보시며, 이름을 물어보시며. 야곱은 20년 만에 과거에 했던 거짓말 자기 이름 에서라는 사실을 번복하며 교정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시작합니다. 제가 하나님 사기꾼 야곱입니다. 이름은 그 존재 전체, 인격 전체를 대변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야곱의 이름이 뭔지 몰라서 부러운 거 아닙니다. 정답을 투설하게 만들려고. 복을 가로채기 위해 에서라고 했던 거짓말, 그렇게 그의 인생이 크게 꼬이기 시작했던 그 시점으로 되돌아가서 그래서 그의 시작된 그의 마이웨이 인생을 주께서 되돌리시고 고치시기 위해 야곱의 자백을 받아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자백을 받아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 오늘 우리에게 내 영적 이름이 무엇이냐고 계속 물어오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제 이름이 불만입니다라고 자백하기 전에는 우리에게 만족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 이름이 욕심이라는 사실을 고백, 자백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채우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제 이름이 고집입니다. 자백하기 전까지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제 이름이 게으름입니다. 자백하기 전까지는 우리 인생 앞으로 멋있게 달려나갈 수 없습니다. 주님, 제 이름이 죄인입니다. 고백하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구원이 없었듯이 예수님께서 수가성 사마리아인을 찾아가셔서 물 좀 달라고 하시며 그에게 생수를 건네주시기 위해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러다가 뭐라고 그래요?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이 여인이 정말 하기 싫은 대화 내용 한 가지 딱 그거 하나 있었어요. 남편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웬걸 그냥 그 얘기를 질문을 그 얘기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보는 질문과 동일한 성격의 질문입니다. 그 여인의 가장 아픈 부분, 가장 숨기고 싶은 부분, 나만이 알고 있다고 하는 수치스러운 그 부분을 그러나 예수님께서 드러내시며 도려내시고 그 여인에게 생수를 건네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가능하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을 뒤흔드셔서 내 이름이 야곱인 것을, 욕심인 것을, 불만족인 것을, 게으름인 것을, 죄를 추구하는 마음인 것을 토설하게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터치가 이루어지며 우리가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아니 우린 이미 이 경험을 다 했거니와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 속에 야곱을 제거해 나가며 이스라엘이 점점 차고 넘치는 그 행로를 계속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제 이름이 야곱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저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인생을 사는지 확신할 수 있게 되며 여기서 왜 우리는 인생을 즐기며 살아갈 수 있는지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바로 저 같은 야곱을 위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의 희생이었으며 하나님의 승리였고 그 결과 우리가 그 승리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아이들이 커가면서 자기 키가 이렇게 자라나는 것을 굉장히 즐거워하면서 이렇게 벽에다가 눈금 거놓고 한 두 달 지나고 또 재보고 또 조금 올라가면 기뻐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지원이가 얘가 좀 특별한 애예요. 상당히 통찰력이 뛰어난 애 같아요. 하루는 또 이 정아빠를 딱 불러대더니만은 이렇게 질문을 해요. 왜 엄마 아빠는 더 이상 키가 안 크는 거야? 그 제가 지원아 사람들이 이제 어른이 되고 나면 키가 위로 크는 게 아니고 전후 좌우로 큰단다. 이렇게 얘기를 막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지원아 우리가 나이가 들면 우리는 속으로 커가는 거야. 제가 꽤 명답을 했다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속으로 커갑니다. 인생 이만큼 살았으면 우리 속에 인격의 능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만큼 예수 믿고 살아왔으면 우리에게 과연 그리스도의 예수의 생명의 능력이 내 속에 있음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겉사람은 후패해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 나의 고백이요 나의 간증이요 나의 감사의 제목이라고 주 앞에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5년, 10년 만에 이렇게 만나면 사람들이 인사를 하죠. 제가 그런 경험 많이 해요. 이렇게 10년 만에 만나면 옛날에 리버티에서 공부하던 학생, 목사님들이 아 교수님 10년 지났는데 그대로시네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대로시네요. 믿어주십니까? 근데 거짓말인 거 아는데 그냥 괜찮아요. 기분이. 근데 한번 제가 인천공항에 딱 내렸어요. 그 짐을 베이지 클레임 짐을 기다리고 있는데 누가 막 다가오더니 인사를 하는데 리버티에서 공부했던 목사님이에요. 아 교수님 반갑습니다. 한 10년 된 것 같으네요. 그런데 그러더니 그런데 교수님 많이 그러고는 이제 말도 못하더라고요. 본인이 실수한 거지 많이. 그들이 하기야 10년이 지났으니까요.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예의는 좀 없는데 그래도 솔직한 분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뭐 우리가 뭐 같이 사니까 오랜만에 만나면 아이고 주님 흔적이 더 많아지신 것 같는데요. 아부할란 이렇게 아부를 해야죠. 예수님 흔적이 더 많아지셨네요. 우리 다 야곱입니다. 야곱보다 더하죠.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 많이 쓰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보내기까지 하시면서 그리고 성령님 우리 속에 내재케 하시며 우리 속에 이스라엘의 모습을 예수님의 흔적을 더 많이 만들어 내시기 위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두 이름 이야기 우리에게도 두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여줘야 될 이스라엘의 모습 주 앞에 점검받으며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해서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선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욕심과 게으름과 세상을 향한 열망 고집 불만 시기 이미 우리가 주 앞에 여러 번 기도드리지 않았습니까? 주님, 제 모든 것 다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모든 것 다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누가 바치라고 뒤에서 등 뛰밀었나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배웠기에, 알았기에 다 바치겠노라. 한 번 더 다짐하십시다. 무엇이든 내 목덜미를 붙잡고 주 앞에 다 바치기를 방해하는 그것, 그게 제 이름입니다. 지금 이것을 제거하시고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삶, 그런 의미에서 재미있는 삶, 즐거운 삶입니다. 노래하는 삶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먼저 걸어오시는 씨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놔주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허벅지 관절 어긋나게 하시면서라도 주께서 우리에게 참된 기도하게 만드시고 이름을 물어보십니다. 주님,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고집부리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삶 속에 봉착하고 있는 그 문제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며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위의 환경에 다른 사람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는 내 속에 있음을, 제가 야곱됨에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 필요하시면 제 허벅지 관절을 어긋나게 하셔서라도 주 앞에 제대로 무릎 꿇으며 기도하며 나가는 심령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남은 평생 주님께 다 바쳐 드리겠습니다. 아까워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아니, 그 영광에 감사하게 하시며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판단력과 결단과 인격과 행동으로 저희 삶 주 앞에 바쳐드리는 영광 속에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저희로 그러한 삶을 살게 해 주시려고 친히 십자가에 저희 죄를 대신 하나하나 다 짊어지시고 저희의 야곱된 모습들을 다 짊어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임 당하셨으나 영광의 생명의 주님이시기에 능력 가운데 부활하셔서 저희 속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가득가득 지금도 채워주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기 위해 허벅지 관절을 어긋나게까지 하신, 아니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어긋나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공감케 하시며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우리 인생에 또 한 번의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는 저희들, 저희 인생 주 앞에 바쳐드리겠다고 다짐하는 저희의 심령 심령들 위해, 가정가정 위해, 은혜와 영광교회 위해,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주 직접 만나 뵙는 그 순간까지 늘 함께해 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은혜의 시간, 은혜와 영광교회 정현 목사였습니다.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라고포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17불 99, 씨 없는 수박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개당 3불 99, 찰 옥수수 5개당 5불, 헤어룸 수라면옥 명태회 비빔 팬액면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개당 10불 99, K타운 전 튀김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개당 3불 49, 헤어룸 손 군만두 개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4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본 방송은 굿TV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세상의 모든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1: 때로는 솔로몬처럼,
2: 때로는 다비다처럼,
3: 때로는 바나바처럼,
4: 때로는 다윗처럼.
0: 여러분의 사소한 고민에도 주님의 마음으로 귀 기울이는 우리는 무엇이든 들어드리는 방송 노크 토크.

0: 토크토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다들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1: 저는 지금 네. 대학원에서 논문을 지금 쓰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번 주에 종합시험을 봤는데 네. 합격을 했습니다. 오~
2: 종합시험을 합격을 했고 좀 어렵더라고요.
1: 아, 어려운데 역시 미움도 나한테 있고 예쁨도 나한테 있다라는 말 교수님한테 잘 보이니까 좀 더 수화네요.
0: 아, 아멘.
3: 공부한 게 아니고요?
1: 아, 공부를 했죠. 평생 네. 공부.
4: 저는 그래도 이제 교회에서 예배당 예배가 드려져서 굉장히 행복합니다. 그래도 네. 예배 못 드렸던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3: 너무 가족했죠.
0: 네. 맞습니다.
1: 저도 목사님 봐서 네. 행복하네요.
0: 네. 해피 해피.
5: 지난주에 교수님이 아무 일 없이 이렇게 잘 지냈다 그 말씀 들을 때 그게 감사하지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한 주 저도 정말 아무 일 없이 이렇게 잘 지낸 게 그게 또한 감사한 거 이렇게 감사하면서 지낸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같이 노크토크 방송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요즘 주변에서 노크토크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고 있거든요.
1: 많이
0: 네, 진짜 많이 보시더라고요.
5: 많이 보세요.
0: 네, 그 또한 너무나 감사한데 저희 프로그램이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게 뿌듯하기도 하고 책임감도 더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노크토크 36번째 시간 시작해볼까요?
3: 신앙적인 의혹도 갖게 돼요. 완벽하다고 하나님은 왜 나는 완벽하지 않게 만들었는가.
6: 뭐 당연히 그런 생각을 다들 많이 하겠죠. 사실 잘 몰라요. 왜 일어났는지.
3: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오히려 그분들이 저보다 100번 낫더라고요.
1: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5: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너는 특별하니까. 넌 특별하니까 그렇게 없는 거야. 넌 특별하니까.
7: 안녕하세요. 저는 특수학교에서 4년째 교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소명이고 이유이기도 한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너무 순수하고 예쁜 마음에 절로 미소가 지어지는데요. 아이들의 눈을 보고 있으면 제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제가 느끼지 못하는 걸 느끼는 것 같아서 스스로가 부끄러워지곤 합니다. 아이들은 누리지 못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너무나 당연해서 불평하는 맞아. 문제들 오히려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행복해하는 아이들 모습에 늘 반성하게 됩니다. 항상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참 많이 사랑하신다는 게 느껴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이렇게 예쁜 아이들에게 왜 신체적인 장애를 주신 건지 궁금증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장애 왜 주시는 걸까요? 신체적인 장애도 하나님이 주신 걸까요?
0: 네, 노크토크에 물어봐. 오늘의 질문은 신체 장애 왜 주시는 걸까요? 입니다. 저도 음성 사연을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혹시 주변에 신체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5: 저 제 주변에 많이 있어요. 네, 제가 사실은 미라엘의 홍보대사예요. 장애우들, 장애인들.
0: 네네네. 네.
5: 그 홍보대사 되면서부터 지금까지 친하게 지낸 분들도 있으시고
0: 네네네.
5: 그다음에 제 팬 중에는 한 약 15년 정도 이렇게 제 팬으로 잘 있어주시는 분도 있으시고 근데 이제 한 가지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처음에 제가 생각했던 그 선입견들이 그렇죠. 벗겨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어떤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과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다면
0: 네네네.
5: 이제는 그게 저는 이제 완전히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똑같이 그분들을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0: 네,
5: 이제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0: 네, 맞아요.
1: 저 같은 경우에도 군대에 있을 때 제가 해군의 연애사병으로 근무를 했었거든요.
0: 네.
1: 근데 보지 이름이 MC병이었어요. 그러니까 MC를 보고 다니는
0: MC? 네.
1: 가수병, 마술병, 사물놀이병 이렇게 병들이 있었는데
0: 네.
1: 저희가 이제 한 시설에 가서 네. 몸이 불편하신 분들, 좀 마음이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위문 공연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보면서 막 춤을 추시고 막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0: 네.
1: 되게 가슴이 좀 뭉클하면서 따뜻했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 주변에 또 개그를 하시는 분이신데 스탠딩 코미디를 하세요.
0: 네,
1: 그분이
0: 네.
1: 본인이 신체를 가지고 오히려 이 사람들 앞에서 그걸 가지고 웃음으로 소화를 시키면서 듣는 청중들은 그걸 가지고 너무 재밌게 빵빵 터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슬픔과 아픔을 바꾸시고 그다음에 대학원에 어떤 유명하신 그 장애인 올림픽에 나간 국가대표시고 또 성악가로도 활동하신 분이신데 이분은 본인만의 스토리로 성악 노래 지금 이 순간을 딱 부르는데 이게 너무 와닿고 이게 뭉클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오히려 힘을 얻고 더 세임을 받는 것 같아요.
3: 제가 그 우리나라 교육방송에서 그 별일 없이 산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게 장애와 비장애 사이에 여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들과 신화들을 이렇게 좀 풀어나가자라는 취지에서 함께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제가 그 가운데 느낀 건 뭐냐면 장애와 비장애 사이에는 뭐 차별 있는 게 아니라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런 얘기 하는데 차별이 없고 차이도 없고요. 오히려 그분들이 저보다 100번 낫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정말 많이 배웠고 그리고 제가 하는 노력이 얼마나 미미한 것인가. 제가 덩치가 작지 않잖아요. 그 가운데 제가 작게 느껴진 저 어쩌면 유일한 곳이 아니었나? 이런 느낌을 받았으니까요.
0: 네, 그렇다면 질문자처럼 신체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의문이 들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6: 저도 사실 저희 교회에 그 사랑부라고 하는 부서가 있어요. 장애인들을 위한 부서인데 그 합창단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친구들이 나와서 합창하고 하면 너무 아름답거든요. 그쵸. 감동이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어려움 겪는 분들을 볼 때마다 질문하게 되죠. 왜 이런 어려움을 겪을까? 물론 이제 우리가 또 너무 어렵다라고 보는 눈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3: 그런 상황에 접어들면서 우리가 신앙적인 의욕도 갖게 돼요. 솔직히 왜 하나님은 나를 차별하는가? 완벽하다고 하나님은 왜 나는 완벽하지 않게 만들었는가? 혹은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는 사랑과 공평 그 아름다움이 나에게선 어떤 것으로 나타나는가? 어떻게 보면 이 질문이 되게 분명치 않고 형이상학적인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그분들에게는 실존이거든요. 이 실존적인 질문 앞에서 답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은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연이란 용어를 허용하지 않는 하나님에게서 장애는 필연적 사건이다. 이런 얘기 하는데 일단 첫째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요. 네. 두 번째로는 결국 뭐냐면 이 장애와 관련해서 하나님은 이 장애를 예정하셨다는 말처럼 저는 들리더라고요. 네, 네. 과연 하나님이 예정했을까요? 저는 복잡한 생각이 들면서

0: 네, 앞으로 녹화할 때 공책이랑 펜이랑 가져와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너무나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레몬 씨 네, 적고 있어요?
1: 재방송 보면 안 돼요. 아, 재방이 있는데.
0: 아, 재방이 있구나. 아, 난 지금 적고 있는 줄 알았어.
1: 아, 이거라도 해야지.
0: 아, 이거라도. 네, 아, 너무나, 너무나 좋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2: 이게 참 제가 그, 우리 이제, 이 녹화를 하기 전에 네.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또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가만 생각했던 게 제가 알고 있던 장애와 관련된 그리고 우리의 저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감동적인 노래가 바로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제 이 찬양이었는데 이 찬양의 그 시인이 가지고 있던 생애를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많이 울었어요.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내 눈물은 뭔가. 참 우습더라고요, 제 눈물이라는 게. 네,
3: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닌가.
0: 그렇죠.
2: 그러니까 우리가 이분들의 고통을 너무 미화하고 있는 건 아닌가. 잘 알지도 못하는 그분들의 고통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송명희 시인이 했던 섬의 아름다움과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의 고독에 대해서 그 한 문장이 저의 뒤통수를 치더라고요.
3: 사실은 제가 동생 삶은 동생이라고 삶은 그 아이가 하나 있어요. 그 아이인데 장애가 있는 아이예요. 후천적으로 장기가 없어요. 7대 장기가 없어서 음식도 못 먹고 36개월부터 지금까지 이제 살아있는데 지금은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근데 이런 아이의 대체적으로 이런 아이들은 10살 전으로서 사망해요. 근데 지금 고1까지 이 아이가 살아있어요. 기적이에요. 죽을 뻔한 고비들이 너무 많았어요. 중환자실에서 이 아이 잘못된다 그럴 때 바깥에서 기도하고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아이고. 근데 본인이 장애 있고 있는 거 알고 또 본인이 곧 하늘나라 갈 것도 다 알아요. 근데 그 장애를 가진 친구의 마음은 자신에게 있지 않을 때가 시선이 자신에게 있지 않을 때가 많더라고요. 제가 그 아이 만나면서 처음 알았던 사실인데 같은 병동에 같은 병실에 소아암에 걸려서 아이들이 병실에 들어왔다가 소암에 걸려서 항암 치료를 하면 머리털, 손톱, 발톱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 아이인데 그런 아이들을 보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렇게 있다가 먼저 하늘나라 가고 그게 너무 아프니까 이 아이는 항상 머리를 기르는 거예요. 그 아픈 아이가. 머리를 길러서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잘라서 가발을 만들어서 그 아이에게 선물을 하는 거예요. 소아암 걸린 아이들이. 그거를 제가 보고 아내랑 저랑 너무 충격이었던 거예요. 아, 우리도 이렇게 동참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해야겠다. 애기들, 저희 애기들 뭐 이제 돌 된 아이, 그리고 3살짜리 아이, 저희, 저 아내랑 저랑 이렇게 보고 우리는 염색하고 파마하면 안 되니까 못 하는데 누가 할 수 있을까? 저희 첫째 아이도 파마를 했었어서 안 되고, 둘째, 말도 못 하는 돌 아이한테 네가 한번 해보면 어떻겠니? 얘는 뭘 아나요? 돌된 아이가? 남자이지만 그래도 우리 별이에게 별이가 한번 희생해서 우리 같이 이렇게 하자 해서 기도하고 2년 반 동안 머리를 길렀어요. 어른들이 다 얘 정체성이 남자인데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데 그게 중요치 않더라고요. 그거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도 아이가 충분히 넌 남자이고 충분히 다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았어서 머리를 잘라서 2개월 전에 기부를 했는데 저는 아까 교수님 말씀 듣다가 딱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구는 정신적으로 조금 지체가 있을 수 있고 누구는 다리가 누구는 팔이 지체가 있을 수 있는 건 키가 다 다른 것처럼 우리의 생김새가 다 다른 것처럼 신체도 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그렇게 한번 시선을 조금 이렇게 다르게 그분들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특별한 조금 우리 조금 뭐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렇게 남에게 먼저 그렇게 시선을 바꾸면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4: 야, 너 나는 없는 걸 진 나는 걸 헐 나나비 무엇인지 고나 나비

0: 사실 저도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뵐 때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참 많은 질문을 했던 것 같은데요. 목사님, 신체 장애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요?
1: 사실 성경에도 보면 이런 그 장애인들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장애인들에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당시 사람들은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오늘날도 편견이 완전히 없지는 않잖아요. 많이 있는데. 근데 대체적으로 그 당시 사람들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혹은 조금 더 나가면 이 장애는 뭔가 영적인 어떤 죄에 대한 결과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특별히 그 당시에 이제 시각장애인이 있는데 그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해요. 왜저 사람은 시각장애인이 되었습니까? 근데 예수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죠.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에게서 드러나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비록 그가 장애를 입었지만, 이 사람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는 귀하게 사용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데 쓰임 받을 수 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장애가 왜 일어났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리고 장애가 일어난 걸 가지고 왜 하나님 이 사람을 장애를 주셨습니까라고 묻는 것도 질문이 안 맞아요, 사실은. 그것도 편견인 거죠, 그렇죠?
2: 그렇죠.
1: 저 장애는 어쨌든 우리와 다르니까 하나님 저렇게 한거 아닌가? 사실 이것도 신앙적인 질문 자체는 조금 잘못된 거예요. 사실 잘 몰라요, 왜 일어났는지.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태도는 어쨌든 이 장애인들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고
2: 맞아요.
1: 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0: 아멘.
2: 맞아요.
0: 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알 수는 없지만 그분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미랄 홍보대사로 열심히 활동 중이신 분이시죠. 우리 유은성 전도사님께서.
2: 네.
0: 네, 특사학교 선생님들과 아이들에게 응원의 메시지 부탁드릴게요.
2: 저도 교생 실습을 할때 저희 학교에 그 특수한 아이들이 좀 있었어요. 저희 반에도. 통합교육을 할때 저희 반에 그런 아이들이 있었는데, 선생님들 참 대단하세요. 저는
0: 그치.
2: 한달 그렇게 생활했었지만, 전 선생님들이 참
0: 그치.
2: 그 마음 자체가 예쁘세요. 귀한 것 같고. 제가 한번 그 미랄 그 전국 연합수련회 때 찬양할 때 마지막 엔딩곡으로 야곱의 축복이라는 찬양을 했어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서로 축복하는 시간이었어요. 그 제일 마지막에 제가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라고 하고,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 나는 날 위해 기도함 축복할까 하면서 축복하면서 찬양하자고 하고, 마지막을 그렇게 부르는데, 이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사랑 하면서 찬양하는데, 제가 눈 감고 찬양하다 딱 봤는데, 울고 계신 거예요. 그때 찬양하다가 울컥했어요. 근데 울컥하고 눈물 안 흘려야 되는데, 왜냐면 혹시 제가 혹시 다른, 아까 교수님 좀 다른 혹시 시선으로 이렇게 눈물 흘리는 거 아닐까 이렇게 오해하실까봐 울리지 않으려고 했다가 제가 거기서 찬양 못하고 펑펑 울었어요. 펑펑 울었어요, 그냥. 끝까지.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그 끝나고 났는데, 다리 지체 이렇게 휠체어 타신 분들 뒤에서 도우미들이 이렇게 밀어주고 저한테 와서 저렇게 안아주고 너무 감사하다고. 저 너무 정말 행복하다고. 오늘 이 시간에 너무 행복하다고. 그런데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진짜 장애는 그렇게 바라보는 시선을 가진 사람들이 장애가 있는 사람이지, 신체적인 장애가 있거나 지체적인 장애가 있다 그래서 장애인이 아닌 것 같아요. 선생님 너무 귀한 일 감당하고 선한 영향력 있는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선생님 때문에 제2의 헬렌 켈러가 나올 거예요. 네, 선생님 때문에 수많은 장애인들이 일어나실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그분들, 그 아이들 다 하나님 너무 귀하게 여기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아이들이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0: 아멘.
3: 요새 우리나라에 왜 아주 좋은 챌린지가 있잖아요.
0: 네.
3: 덕분의 챌린지라고.
0: 아, 맞아요.
3: 특수학교 선생님들이 얼마나 힘들고 또그 일이 저는 사역보다 귀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선생님들 덕분에 세상이 행복합니다.
0: 행복합니다.

0: 그런데 문제는 그걸 느낄 때면 공허한 마음이 들고 자꾸 우울해집니다.
1: 저희 부모님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쉬우셔서
2: 또 걱정되고 그렇죠. 연락 안 하고 들어오면 죽이고 싶고
1: 근데 이 사연자의 마음이 그쵸? 사람에게 너무 의존적이어서 어떻게 보면 힘들 것 같아요.
2: 저 같으면 아마 견뎌내지 못했을 거예요. 저처럼 에너지가 많은 사람.
0: 안녕하세요. 저는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는 60대 집사입니다. 말하기가 조금 부끄럽지만 최근 제게 고민이 생겨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남편과 선을 보고 결혼을 했는데요. 요즘 사람들처럼 뜨겁게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한 게 아니라 서로에 대한 큰 사랑이나 기대가 없는 상태로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저 사이에서 자녀가 하나 둘 태어났고 그 이후부터 저는 아이들을 키우는 행복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제 결혼 생활은 정말 자녀만 보고 살아왔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평소 말이 없는 남편과는 달리 아들, 딸은 말도 많고 애교도 많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아이들과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자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다른 집사님 이야기로는 자녀들이 사춘기가 오면 말을 잘 안 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대화가 많이 없다고 하지만 저희 가정은 정말 감사하게도 아이들이 사춘기 시절에도 힘든 일이 생기거나 속상한 일이 있던 날이면 항상 대화를 통해 고민도 이야기하고 같이 남들 욕도 하면서 그렇게 친구처럼 편하게 지냈습니다.
3: 가까워지지.
0: 그런데 문제는 큰아들이 저번 달에 군대를 가면서 아이고. 동시에 작은 딸도 합격한 대학에 가기 위해 서울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요즘 군대는 휴대폰 사용도 가능하고 작은 딸과도 매일매일 통화를 하지만 집에 들어가면 엄마 왔냐고 반겨주던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 조용한 집에 정막이 제 숨을 턱턱 막히게 합니다. 누가 들으면 자녀들이 질려할까 걱정된다. 너무 극성인 거 아니냐 할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집에 아이들이 없다는 걸 느낄 때면 제 삶에 엄청난 무언가가 훅 빠져나간 것 같이 공허한 마음이 들고 자꾸 우울해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힘들어지는 마음을 잊어보기 위해 교회 생활에 집중해보자는 생각으로 얼마 전부터 새벽 예배도 나가게 되었는데요. 오히려 혼자 예배를 드리러 가는 시간이 많아지니 예전에 아들, 딸과 함께 드리던 가정 예배가 자꾸 떠올라서 괜히 더 그립고 더 보고 싶어집니다. 자녀들이 크면 부모를 떠나 독립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도 우울한 마음은 떨쳐버릴 수가 없네요. 기도와 말씀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이 공허함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 없이 지내는 하루하루가 정말 슬프고 힘이 듭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4: 네. 오늘은 자녀들의 독립 후 공허함을 느끼신다는 집사님의 네, 사연을 함께 들어봤는데요. 우리 레온 씨는 부모님과 관계가 어떠셨나요?
0: 일단 저는 어머니하고 그 제가 살고 있는 전라북도 남원시 노암동에서 되게 유명한 모녀 관계, 뭐지?
5: 모자 관계, 모자 관계.
4: 저희가 몰랐어요.
5: 몰랐네, 지금까지. 모자 관계.
4: 네네.
5: 이제 알았네.
4: 네, 그렇습니다.
0: 이제 아셨죠?
5: 네.
0: 모자 관계였습니다.
4: 네. 아, 그렇죠.
0: 어머니가 가장 예쁘고 비싼 옷만 입히셨고 그 다음에 학생들한테 아이들에게 기죽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모시옷만 입히셨고
4: 모시?
0: 네, 모시옷. 모시? 모시를 싹 가려가지고
3: 시원하게 그냥.
0: 시원하게 모시옷
4: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0: 저는 어릴 때부터 입고 다녔고 네, 모시옷
3: 패셔니스타였네.
0: 네, 그렇죠. 그리고 어머니께서 이제 좀 자랑을 하자면 전국 노래자랑에서 최우수상을 어머니가 두 번 받으셨고 잘하셨기 때문에 어머니로 인해서 스타덤에 저도 같이 올라갔던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었죠. 또 한 번은 놀이터에서 어떤 형을 너무 화가 나서 제가 먹고 있던 아이스크림을 눈에 던지고 물어버렸어요, 제가. 근데 어머니는 형이 저를 때린 줄 알고 어머니가 형을 반대로 혼냈어요. 사실 제가 형을 먼저 때린 거거든요.
3: 네. 운 것만 하신 거.
0: 어머니 운 것만. 항상 우리 어머니는 나의 운 것만 아셨어요. 야, 내가 잘못을 했어.
3: 이 자리 밀어서 사과하셔야겠네, 네. 형한테.
0: 어머니, 아니, 형.
4: 어머니가
3: 형한테 미안하다.
0: 엄청 미안하고 그 이후 혀가 꼬이네요. 그 이후로부터 연락이 안 돼요.
4: 형한테
0: 네, 좋은 추억이라고 생각합시다.
4: 네.
1: 저도 사실 이제 우리 레온 형제처럼 부모님하고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어요. 뭐 아버지하고도 사실 굉장히 관계가 좋았고 네. 어머니하고도 굉장히 관계가 좋았고 저는 사실 이 사연 들으면서 반대로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하숙을 하게 됐는데 네네. 오히려 제가 부모님을 떨어졌는데 너무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애착이 너무
4: 심해서
1: 그래가지고 매일 아침 학교에 갈 때마다 그 당시 공중전화가 있었는데 늘 아침에 전화 도장을 찍어 전화하고 아버지 잘 계시냐 그 다음에 학교 마치고 집에 올 때 또 저녁에
5: 효자죠,
1: 전화
5: 효자
1: 효자가 아니고 너무 보고 싶고 너무 힘든 거예요 저는
5: 군대를 어떻게 하셨어요? 네.
1: 군대는 안 갔다 왔어요.
5: 이거 완전 짧게 갔다 왔네.
2: 옛날에는 이렇게 독자들인 경우나 이렇게.
1: 하셨어요? 네. 짧게 몇 번 갔다 왔습니다. 오케이. 아무튼. 네. 네. 그 정도로.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뭐,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지금 저는 이분 마음이 참 또 거꾸로 이해가 되네요.
2: 저는 뭐, 넷째, 그 네 형제 중에 저는 막내였고요. 네, 막내였고. 네. 그리고 뭐 부모님들 다 괜찮으신 분이었고요.
4: 네네네.
2: 그리고 뭐 사랑도 많으신 분이었고.
4: 네.
2: 다만 이제 약간 차이가 있다면 길을 한 다섯 번 잃어버렸는데 한 번도 찾아오지 않는. 애가 없어진지도 모르는 그런 일들이 좀 있어가지고.
5: 너무 신뢰하셨네.
2: 그래서 지금도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5: 아 재밌다. 네.
4: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은 끝까지 한번
5: 들어봐야 돼요. 돼요. 반전이 있으셔.
4: 맞아요.
0: 꺾어지는 반전.
5: 네. 반전의 매력이 있어.
4: 지금 슬플 줄 알고 휴직을 또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 휴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네, 아주 유쾌했습니다. 네, 근데 뭔가 저는 사연을 들으면서 전도사님 생각이 네, 네. 계속 났는데요. 네. 이 되게 아들 바보 느낌이잖아요.
5: 아,
4: 네. 맞죠?
5: 아, 좋아요. 아들 너무 좋아요.
4: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아이들과 관계가 네. 어떤지
5: 아, 그 저도 궁금해요. 저도 궁금해. 왜냐면 저는 잘해준다고 잘해주는데
4: 네네네.
5: 아이들이 저를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아이들을 이렇게 대하고 예뻐하고 맨날 정말 잘 때마다 데리고 이렇게 자려고 하는데
4: 네.
5: 아, 신기하게 애들이 한 4살까지는 저랑 이렇게 자는 걸 좋아하다 5살 정도 되니까 엄마한테만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왜 궁금한 거예요. 아니, 모르겠어요. 엄마만 찾고 놀 때는 저랑 노는데 잘 때는 엄마랑 자야 된대요. 그러면서 말은 안 하는데 아빠 가져와 엄마 가져와 그러면 뭐 아빠가 좋아 그런데 엄마한테 가서는 또 엄마가 좋다고 그러고
4: 맞아요.
5: 그리고 솔직하게 엄마가 더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저도 궁금한 게 네. 아, 분명히 저는 이제 좋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하는데 아이들이 엄마가 더 필요한 나이라서 그런 걸지 몰라도 애착관계가 엄마랑 더 형성돼 있나
4: 그게 그렇죠? 엄마랑 같이 생활을 더 많이 하니까
5: 그렇죠.
4: 아마 네. 그렇지 않을까. 그럼 이쯤에서 우리 식구들의 첫 독립은 언제였는지 궁금하거든요. 처음 독립했을 때 그 부모님이 반응이
5: 그러게요.
4: 어땠을지 궁금해요.
5: 궁금하네요.
1: 저는 사실 이제 고등학교 때
4: 네.
1: 절반의 독립이었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를 이제 타지로 가면서 하숙 생활을 했는데 2년 뒤에 저희 아버지가 목회지로 옮기면서
4: 네.
1: 다시 합치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또 2년 뒤에 고등학교를 다른 학교로 옮겨서 부모님과 같이 다니게 돼가지고 고등학교 때가 첫 번째였고 이제 대학생 때부터 부모님하고 이제 떨어지게 된 거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저도 뭐 부모님에 대한 좀 애착이 이렇게 굉장히 좀 강했지만 저희 부모님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고등학교 때 이제 주말에 집에 오면
4: 네.
1: 너무 기다리잖아요. 그러니까 주말 되면 집에 갔다가 또 주일 저녁에 이제 다시 원래 이제 하숙하던 대로 가야 되는데 너무 가기가 싫은 거예요, 사실은.
4: 그러니까
1: 조금이라도 집에 더 있다 가고 싶으니까 이렇게 하룻밤을 자고 월요일날 새벽에 가야지 그러면 새벽에 일어나는 게 힘들잖아요. 그러면 늘 아버지가 태워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거리가 한 1시간 반.
5: 오, 새벽에 그러니까, 길 안 막힐 때.
1: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물론 이제 도로도 좋아지고 그렇지만 그 당시에 그 1시간 반, 2시간 거리는 굉장히 먼 거리였죠.
4: 그렇죠, 멀죠. 지금도
5: 멀죠.
1: 지금도 거의 한 30년 전.
0: 그럼요.
1: 그러니까.
0: 아니, 저도 목사님하고 네. 똑같이 예고를 가면서 고향은 네. 남원이지만 전주로 네. 갔어요.
4: 네.
0: 근데 남원에서 전주로 고등학교를 갔다는 건 우리 표현을 하면 유학을 가는 거예요.
1: 그럼요.
0: 그렇죠. 남원 시골에서 전주로가?
5: 도심으로.
0: 이야, 너 성공했다. 근데 어머니께서 이제 전주로 가시니까 걱정이 많으신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눈물이 상당히 많으셔가지고
5: 1시간 거리인데
0: 1시간도 어떻게 보면 45분이
5: 빨리 가는 거예요.
0: 근데 어머니가 걱정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저는 어머니를 알아요. 제가 걱정을 하면 어머니가 걱정을 더 많이 하니까 걱정하는 게 또 걱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그냥 엄마한테는 거짓말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한 번은 너무 슬퍼서 울었어요. 엄마가 보고 싶어 미칠 것 같고 무엇보다 하숙집 아줌마가 좀 무섭게 생기셨어요. 레온나 이러는데 엄청 무서우신 거예요. 이 톤도 무섭고 그래서 침대에 봉을 붙잡고 네. 하나님 내가 성공하겠다고 여기 왔는데 아줌마 너무 무섭고 너무 막 나한테 함부로 하는 것 같고 막 반찬도 맛도 없고 빨래 빨아주는데 막 하얀색 빨래를 검정색에 돌려버리고 야,
5: 전라도에서 웬만하면 밤차니 맛있어
0: 아줌마 너무 부대찌개 진짜 부대에서 먹는 것 같고 막. 살벌해가지고 엄마한테는 담담하게 전화를 했는데 엄마가 흐느끼면서 우시는 거예요.
2: 아이고. 아,
0: 너, 그러니까. 너 힘들면 다시 와라. 근데 엄마가 이제 힘들면 다시 오라는 말이 다시 어떻게 가요. 엄마가 1등 해라 무조건. 아들아 넌 성공해야 된다. 넌 잘 돼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한 번은 이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나 봐요. 자다가 이제 하숙집 아주머니가 깨워주시잖아요. 레오나 와서 밥 먹으라 했더니 나도 모르게 엄마 이렇게 된 거예요. 너무 이게 그리운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라고 부르고 하숙집 아줌마 무서우니까 잠 확 깨고 그런 이제 추억이 있어요.
4: 그러네. 그러면 반대로 자녀들이 모두 커서 집을 떠나서 산다면 그때 마음이 어떠실 것 같아요?
5: 저는 유사연자랑 좀 반대된 이야기인데 아내랑 지금도 얘기해요. 저희가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지만 빨리 독립시켰으면 좋겠다. 빨리 독립했으면 좋겠다 그래요. 이유는 뭐 아내랑 사실 결혼하고 3개월 만에 첫째가 생겼어요. 그리고 아내랑 저랑 연애한 기간도 10개월이었고 그러니까 10개월 만나기 시작하고 10개월 만에 결혼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반은 결혼 준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두 사람이서 보낼 시간이 많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아내랑 늘상 지금도 아이들이 뭐 유치원 어린이집 유치원 딱 보내면 점심은 지금까지 한 번도 집에서 먹은 적이 없어요.
4: 아 밖에 나가면
5: 네 항상 아내 밥하는 건 집에서 하루에 한 번이면 아이들 저녁 때 차린 것도 있고 아침은 사실은 이제 뭐 시리얼이나 뭐 이런 걸 먹이니까 그래서 점심은 항상 둘이서 시간을 보내면서 항상 둘이 그래요. 아 너무 좋다. 아이들 빨리 독립시켜서 우리 둘이 이런 시간 갖자. 약간 저희는 그런 약간 아메리칸 스타일인가 봐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또 아이들 진짜 독립하면 이렇게 또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저희는 빨리 독립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2: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큰애가 22살이고 작은애가 20살이에요. 그래서 저희 큰애는 이제 가능하면 내년쯤은 좀 독립을 시켜볼까. 복장이 터져가지고요. 그리고 둘째는 좀 안 나갔으면 좋겠는데 걔는 지금 재수하고 있는데 벌써 독립을 준비하고 있어요.
5: 그래서 엄마 느낌이네. 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걔네들의 살냄새가 아직도 있잖아요. 그 머리 성장할 때 머리 냄새. 이게 참 희한해요. 지금도 저희 큰애 머리 진짜 안 감거든요. 한번 냄새나 그러는데.
5: 큰애 의문의 일피를 당했어. 네.
2: 근데 이상하게 그 이제 나이 먹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옛날에 호래미 냄새라고 했지만 요새는 그걸 상춘내라고 하잖아요. 원래 상투에서 나는 냄새.
4: 아 상투.
2: 상춘내라고 하는데 상춘내. 그 상춘내가 아직도 나요. 뭔가 네. 제 마음에는 얘가 아직도 성장 중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4: 그렇죠.
2: 그래서 그 냄새가 좀 그리울 것 같긴 하고 또 저희 아이가 이제 또 좀 있으면 이제 입대를 하기 때문에 입대를 하게 되면. 그때가 되면 약간 마음은 조금 약간 스산할 것 같기는 한데요. 지금은 내보내고 싶어요.
4: 떠나서 봐야 서로의 소중함을 압니다.
2: 네.
1: 이 위 사연자가 겪고 있는 마음을 심리학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하는 말이 있는데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해요.
4: 빈둥지
1: 증후군. 사연자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런 빈둥지 증후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애착이 아이들한테 심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분이 사연을 보낼 때 내용을 보면 남편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 있잖아요. 사실은 큰 어떤 사랑하는 마음 없이 결혼했고 결혼 생활 내내 이렇게 남편에 대한 큰 그게 없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삶의 모든 희망, 삶의 즐거움, 목표. 삶의 만족을 다 그냥 자녀들한테 준 거예요.
4: 그렇죠.
1: 그러다 보니까 이 자녀들이 떠나고 나서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고요.
4: 맞아요.
1: 저는 뭐 개인적으로 자녀가 없지만 저도 만약에 자녀가 있어서 지금 이 상황이 되면 어떨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저희 아버지나 어머니 이렇게 부모님하고 애착 관계가 끈끈했던 것처럼 저도 또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연자의 마음이 그쵸? 좀 상황은 다르지만 이렇게 키워가지고
4: 목선이 끝나잖아 하는 거 아니야?
1: 그럴 수 있죠.
4: 아빠 갈게.
1: 저는 만약에 아이가 있다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절대로 저 외부로 뭐 유학을 보내거나 누구나 떠나보내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성장해서 대학생이 되고 결혼하기.
2: 이런 분들이 아들이 군대 가면 군대 옆에 방 잡는 분이에요.
6: 아, 맞아, 맞아.
2: 이게 자신 입장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애착이 나쁜 건 아니에요.
6: 그렇죠, 그렇죠.
2: 집착은 어려워요.
5: 그렇죠. 네.
2: 그리고 대부분 우리가 빈둥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빈둥지 중국은 사실 굉장히 우리나라처럼 사랑이 큰 어머니들 또 자식만을 그 위에서 살아온 어머니들이 부르는 찬송이 있잖아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신 내 자식. 이런 마음의 노래는 그렇게 불러요. 그쵸.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찬양하지만 내 마음에 또 다른 주님이 있다면 그게 내 새끼거든요. 그렇다 보니 그 떨어지는 감정은 찢어지는 감정이 맞고 그러니까 목사님 설명이 저는 딱 맞다고 생각해요. 아마 그렇게 내 남편과의 과정에서 큰 기쁨이 없었다면 저 같으면 저희 아들이 또 저희 딸이 아마 견뎌내지 못했을 거예요. 저처럼 에너지가 많은 사람을. 근데도 그래도 기꺼이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견디고 계신 거라서 그 통증의 순간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6: 자녀들과의 관계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더 허전하고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이렇게 평생 자녀만 보고 살아오신 우리 집사님에게 아들과 딸은 어떤 의미일까요?
2: 심장, 간장, 췌장, 뇌, 콩팥 다죠. 다죠. 뭐 숨구멍까지 다 그 내 새끼들의 호흡같이 느껴지고요.
6: 그쵸.
2: 우리가 사실 일상 속에 살아가면서 누군가와 함께 오랜 세월을 지내왔고 그게 내 살과 내 정신 과 내 영혼 이 모든 것들로 함께했다 생각했다면 영혼의 교집합이라고 할 거고요. 우리가 이제 인생의 여러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저는 제일 무서운 습관이 공간의 습관이라고 생각해요. 그 공간에서의 그 기억이라는 건 시각적 기억과 더불어서 청각적 기억 그리고 감각적 기억 이런 공감각이 함께 있는 기억이기 때문에 이건 뭐냐면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호흡이 들어갔다 나갔다는 들숨날숨이 그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상, 우리가 알고 있는 의무, 우리가 알고 있는 습관, 그리고 우리의 삶, 너의 삶이 그냥 딱 맞물려 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는 상태처럼 돼 있는 것. 때로는 이게 좋은 말로 사랑이다. 이렇게 불려줄 수 있겠지만 떨어지기 어렵다면 이건 사랑을 넘어선 또 다른 개념으로 정의를 해야 될 거예요.
6: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서 살면서 너무 힘든 순간이 오면 기도조차 아무 힘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 누구나 힘들 때 이제 기도로서 극복하고 싶은데 이분 같은 경우는 뭐 당장 힘든 문제가 기도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 공허한 마음이 충족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마 기도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힘들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억지로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그 힘든 마음을 토로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5: 그렇죠.
1: 물론 이제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이분은 사실 사람에게 너무 의존적이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쉽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이야기하는 건 좋을 것 같아요.
5: 너무 좋아요.
1: 기도를 해달라고 내가 이렇게
5: 중보기도를.
1: 힘드니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또 자기의 그런 마음을 나누고 하는 것까지 하고 또 하나는 신앙적으로 보면 이 상황이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좀 삼을 필요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실은 그동안 정말 하나님을 믿었을까? 아니면 내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왔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진 않겠지만 또 이번 기회에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한번 맺어보는 그런 기회로 한번 삼아보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2: 저는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꼭 신앙이어야 하나. 좀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자녀가 종교와 같았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나에게 모든 것으로 영향을 미쳤던 것도 사실인 것 같긴 한데 이제 분명한 건 지금 이 어머니께서도 힘드셨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애들 둘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크고 사랑이 굉장히 컸는데 얘네들이 한꺼번에 확 분리가 돼버린 거예요. 순차적인 분리가 있었다면 그래도 조금 나았었고 우리가 조금 이렇게 좀 적응하는 기간이 있었을 텐데 적응할 기회도 없이 그냥 후루룩 애들이 다 날아가 버린 느낌을 가지니까 사이에 구멍이 퐁 나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데 일본 여성들이 한때 그렇게 욘사마에 열광했었어요. 네. 왜냐하면 그 일본 여성들이 사실 남편들하고의 관계가 좋은 경우도 있었지만 외로움의 그 고독감에 떠는 여성들이 그렇게 많았고 그래서 흔히 우리가 나리따 이론 이혼이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 대학 가거나 그러면 그렇게 그냥 부부가 갈라지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우리가 결혼 이런 맞아. 얘기가 막 나왔던 네. 거거든요. 그런데 이혼 이런 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그 떠난 빈자리, 텅 빈 빈자리를 뭔가로 메우기 위해서 중년의 일본의 중년 여성들이 선택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아이돌이었어요. 아~ 따뜻한 아이돌. 네네. 그러니까 일종의 대리만족인데 이 대리만족의 일환으로 사실 우리 어머니께서 뭘 했냐면 뭔가를 채워나가기 위해서 새벽에도 자꾸 나가셨거든요. 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쵸. 그런데 혼자 나가니까 힘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부터 파트너를 좀 찾으셔야 됩니다. 아~ 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혼자 막 감동하는 것도 좋은데 수다를 떨면서
5: 맞아,
2: 우리의
5: 맞아.
2: 영의 아이돌로 그렇게 함께 해나갈 파트너를 좀 찾으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5: 공감해.
2: 새벽에도 둘이 나가야 재밌다.
6: 아 맞아요 맞아요.
5: 왜냐면 나가기 싫을 때 네. 전화해서 같이 나가고 하면 운동도 마찬가지죠.
2: 그럼요.
6: 저도 새벽에도 30일 다녔었는데 작정기도 다녔었는데 정경민 씨가 네. 같이 다니자고 서로 의지하면서 다니자고 그래서 저희는 같이 계속 다녔거든요.
5: 재밌었겠다.
6: 네, 그 재밌었죠.
5: 그죠.
6: 네, 끝나자마자 지금 준이라고 아이가 네. 생겼어요. 아~ 새벽 기도 끝나자마자.
2: 새벽에 이루리로다.
6: 아멘. 아, 정말 큰 은혜를 받았어가지고, 네. 정말 교수님 말씀처럼, 같이 새벽 기도를 다닐 수 있는 파트너를 빨리, 네,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사님이 지금의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노크토크 식구들의 격려와 조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5: 그 사연 읽으셨을 때 네네. 한 군데 그 글귀가 확 귀에 들어왔어요. 남편과의 그 뜨거운 사랑이 아니었었다는.
6: 그렇죠.
5: 그래서 지금이 좀 기회 아닐까요? 그러니까 남편과의 관계 회복이 아니라 네. 이제 시작하시는 거죠. 사랑은. 근데 뭐 불가능할 수도 있지만 네. 저랑 제 아내랑 지금 뭘 하냐면요. 아이들이 독립했을 때 우리 둘만의 시간이 있을 때 우리 버킷리스트를 작성을 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둘이 있을 때 뭘 할 수 있을까? 우리 죽기 전에 해야 할 일들 그런 버킷리스트를 해갖고 그걸 하자. 그리고 취미생활 같은 걸 찾자 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어요. 운동. 왜냐면 같이 뭐 축구를 할 수도 없고 둘이서 아내랑 저랑 뭐 그 우리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운동 찾아서 뭐 지금 한 2년 동안 골프를 같이 배우고 있어요.
6: 와, 그거 너무 멋있더라고요. 네,
5: 같이 예, 배우고 네. 같은 선생님 때 같이 배우고 서로 봐주고 그 미래를 준비하는 건데 네. 이제는 상담자분은 이제는 아이들이 없으니까 막 힘들고 어렵겠지만 남편과의 한번 그런 사랑을 다시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지. 그래서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대화할 상대, 새벽기도 같이 갈 상대가 혹시 남편이면 너무 좋고.
6: 와우.
5: 그래서 남편과 함께 같이 뭐 운동도 한번 이기해 해보시고 두 분이 한번 영화도 보시면서 좀 더 친해져 보시고 그리고 두 분이서 몰래 한번 여행도 한번 가보시고.
6: 오, 좋다.
5: 네, 그래서 그런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참 중요한 거 맞아요. 근데 네. 남편과의 관계도 회복하는 것도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6: 아멘.
0: 전사님 말씀 듣고 네. 그러니까 이게 과연 될지 안 될지는 사람의 개인 특성에 따라 다른데 네. 저희 어머니는 저한테 늘 하시는 말씀이 나는 한 번도 여자답게 살아본 적이 없어 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독립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어머니를 찾아뵙는 기간도 길어지다 보니 어머니도 홀로 남겨지셔서 어머니가 사람들을 찾기 시작하시고 또 교회를 찾기 시작하시는데 어느 순간에 집에 갔더니 아파트 통장이 되어 있고 어느 순간에 집에 갔더니 동창회 총무가 되어 있고 어느 순간에 집에 갔더니 어떤 복싱협회 뭐 관련된 뭐 자본님 네. 그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다 아들을 위해서다. 아들의 행사를 위해서, 아들의 이미지를 위해서 그 협회에 들어가서 행사를 내가 가져오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결국은 아들을 위해서인데 어떻게 보면 이런 역할들도 또 새로운 역할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반려동물을 제가 그때 뭐 키워보시라고 했는데 맨 처음은 너무 싫어하셨다가 지금 너무 좋아하세요.
5: 아, 그렇지.
0: 제2의 아들이 된 거예요. 아들보다도 더 좋아하시고 나의 감정과 나의 힘듦을 어떻게 보면은 그 외로움을 강아지한테 그 반려동물한테 더 사랑을 주니까 이 사랑이 뭔가 분산되는 듯한 그리고 운동도 하시고 여행도 가시고 뭐 여수 오동도 해가지고 갈치 회도 드시고 이러면서 어머니께서 행복도 많아지시고 최근에는 이제 미스터트롯 열풍이었어요. 미스터트롯 부분에서 그 진성 선생님의 네. 그 보릿고개를 듣고 집에 갔더니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 가사가 아이야 우지 마라 베레꼬질라 이 부분인데 갑자기 오시면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마음이야. 아이야 우지 마라 베꺼질라 그러면서 에어컨 사달라고 저한테
6: 에어컨 사달라고 빨리 사야 돼요.
0: 계속 이렇게
5: 여기도 약간 반전이 있어요.
6: 네, 반전이
0: 이런 식으로 계속 하시면서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6: 맞아요.
2: 아 저는 너무들 좋은 말씀이고 또 하나도 버릴 게 없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6: 네.
2: 다만 이제 남편이 반응을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강아지를 키우기에는 이제 어려움이 또 있는 분들도 그쵸. 계셔서 저는 둘 다 추천합니다. 사실은 제일 좋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우리가 생애를 살아가며 그렇다면 내 아들과 내 딸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대신에 비스꾸러미 한 건 뭐가 있을까 그런 것들을 조금 찾아서 아까 레온 씨 어머니께서 아들을 위해서 이걸 한번 해봤어. 아들을 위해서 저걸 한번 해봤어.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기쁨은 사실은 어머니일 것이고 결국 아들은 그냥 에어컨만 사드리면 되는 거고.
6: 에어컨만 사드리면 돼.
2: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혹시 하실 수 있다면 활동성을 조금 더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의 이런 구멍이 또 다른 사랑으로 채워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몸이 움직이면 그 마음도 함께 움직이면서 서로 간에 상호작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몸의 구멍은 마음이 채울 수 있고 마음의 구멍은 역시 몸이 채워갈 수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시간을 분배하는 일거리를 자꾸 좀 찾으실 필요가 있고요. 스스로에게 아이들의 빈자리를 우리는 지금 공허와 슬픔으로 해석을 해내고 있는데
6: 네.
2: 이것 말고 내가 우리 아이들의 떠남의 자리를 어떤 또 다른 해석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그 아이들이 왜 떠날 수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6: 네.
2: 아이들이 잘 컸던 거예요.
6: 그렇죠.
2: 충분히 사랑받은 아이들이 충분히 잘 떠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보니까 아들이 군대를 갔잖아요.
6: 네.
2: 금방 제대한다?
0: 아, 짧아요, 그리고.
2: 아주. 와서는 밥은 또 억수로 처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잠깐의 공백이 어쩌면 영원한 이별의 전조가 아니라 훈련일 수도 있겠구나. 아이들은 성장 이후에 성숙하게 될 거고, 그렇게 아이들이 성숙하는 과정에 부모들은 아이들의 성장을 끝낸 성숙을 보면서 그때 부모로서 제2의 성장을 시작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6: 그쵸.
2: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애들 결혼하고 뭐 애들 또 군대 갔다가 뭐 직장 잡고 이러면 떠날까 고민이시죠? 결혼하면 금방 또 하나 만들어가지고 들어와요.
6: 네.
2: 그러면 인생의 해피니스 행복이라는 건 거의 끝난 겁니다. 그때부터는 바로 손주병 걱정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즐길 수 있을 때 즐기셔야 돼요. 아까 제가 그 시간 아이들이 떠난 그 시간을 재해석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 시간은 성숙 성장이라고 하는 굉장히 추상적 시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떤 시간인가 나에게 주어진 이제 얼마 안 남은 딱 놀이의 시간이에요. 이때 정말 이렇게 손을 막 흔들면서 노셔야 됩니다. 미스터 트롯도 괜찮아요.
6: 네.
2: 그게 또 예수님 찬양도 괜찮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괜찮으니까 이때밖에 없어요. 한시적으로 주어진 이 정말 정수와 같은 시간을 아낌없이 썼으면 좋겠고요.
6: 네.
2: 어떤 걸 놀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전화 주세요.
6: 그럼 우리 이어서 이호선 교수님의 기도로 사연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하나님 마음이 참 헛헛합니다. 애들이 떠나고 나니 사는 재미도 없고 가끔 눈물도 납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이들 잘 크고 멋지게 성장하게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6: 네.
2: 하나님 우리 권사님 정말 잘하셨죠. 애들 키우느라 최선을 다하고 청춘이 마르는 줄 모르고 기쁨으로 달려왔습니다. 저는 우리 권사님의 등을 두드려주시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옵소서.
6: 아멘.
2: 참 잘했다 칭찬도 해주옵소서.
6: 아멘.
2: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 그 아이들마저 하나님 것임을 고백합니다.
0: 아멘.
2: 가장 사랑했던 그 아이들의 생명, 그 아이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임을 일상의 달콤함 속에 잊고 살았습니다.
6: 아멘.
2: 긴 세월 동안 하나님 안에 아이들은 자라났고 그렇게 엄마로서 성숙해졌습니다. 이 모든 성장과 성숙 속에 하나님이 계셨음을 고백합니다. 네. 이제 아이들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돌봄 사역에서 기쁨을 시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네. 잘 성장시키는 능력을 가진 권사님입니다. 그 돌봄의 달란트를 이제 세상을 키우고 세상을 돌보는 일에 투여하게 도와주시고 이제 세상이 우리 권사님의 아이들이 되어서 세상이 아름다운 성장을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권사님에게 아름다운 성장의 힘을 주심을 감사드리고 이제 그 팔을 펼 때가 되었으니 그 손을 하나님이 잡아주시옵소서. 아멘. 고개를 들고 앞으로 나아가게 심장이 요동치게 도와주시고 이 모든 과정에 돌봄의 아름다움이신 예수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7: 아멘. 아멘.
6: 오늘은 노크토크 36번째 시간으로 함께 했는데요. 오늘 다 어떠셨죠?
1: 제가 볼 때 우리 한국교회 부흥의 주역들이 있는데 누구냐면 여성들이거든요. 근데 그 여성들 중에서 중년의 여성들 이분들이 사실 한국교회 주역들이에요. 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많은 중년의 여성분들이 이런 빈둥지 상태일 때 저는 교회 나와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새벽기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러면서 저는 잘 이겨나가고 또 교회적으로는 교회가 부흥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연자분도 이번 기회에 교회에 나가면 사실 저는 모든 게 다 했다고 봐요. 영혼의 수다 떨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봉사할 수 있는 곳도 있고 선교도 갈 수 있고 거기 여행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거기서 또 빈 곳을 채우고 채우다 보면 아들은 군대 갔다가 곧 돌아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보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저는 그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6: 네.
0: 아름다운 꽃을 주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아니면 받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2: 아마 파는 사람이 행복할 겁니다.
0: 정답입니다.
6: 정답입니다.
0: 이 꽃을 주고 받는 것처럼 제가 봤을 때 오늘 사연자분도 우리 노크토크를 통해서 앞으로 많은 행복을 저희가 드릴 테니까 그것도 행복 받으신 다음에 그걸 또 누군가한테 주시고 그리고 나서 또 우리 시청자분들도 우리에게 사연을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 또 노크토크 식구들이 또 가족같이 이렇게 잘 해드리니까 마음껏 안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저희 오늘 소감입니다.
2: 너무 꽃대걸이네요.
6: 네, 오늘은 특별히 전도사님께서 음성사연 보내주신 우리 특수학교 선생님과 아이들에게 꼭 불러주고 싶은 찬양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찬양인가요?
5: 저랑 아내랑 아프리카에 이렇게 선교를 다니다가 네네네. 아프리카에서 이런 얘기 들었어요. 아프리카는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만을 위해서 엄마가 노래를 만들어준대요. 태어난 아이마다 다 다르게. 그리고 그 노래를 가족들에게 불러줘서 가족들이 다 익혀서 같이 그 아이에게 노래를 불러주는 거예요.
6: 네네네.
5: 아이가 나중에 성장해서 방황을 할 때도 가족들이 그 노래를 불러주기도 한대요. 그 아이들이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성숙해서 다시 또 돌아서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든 한 노래가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났을 때 우리 모두에게 다 너무 기쁨을 이기지 못하셔서 스바냐 3장 말씀처럼 각자에게 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노래를 불러주시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특수학교 선생님과 그 아이들 그리고 이제 아이를 군대와 또 이제 학교로 대학으로 보내시는 권사님에게 이 축복송을 부르면서 제가 축복해드리면 어떨까. 결국은 하나님 때문에 우리 모두가 행복해질 것입니다.
6: 아멘. 네, 그러면 우리 유은성 전도사님의 신곡 너로 인해 행복하게 될 거야 함께 들으면서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길 원한다면 주저 말고 노크해주세요.
1: 때로는 솔로몬처럼,
2: 때로는 다비다처럼,
0: 때로는 바나바처럼,
5: 때로는 다윗처럼
6: 여러분의 모든 고민을 주님의 마음으로 들어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위로가 함께하는 이곳은 노크토크!

0: 사모였던 신우이는 결혼 후 계속 저를 괴롭혀 왔습니다. 남편은 방관자로서 상황을 모르는 척 했고, 친정에서는 저를 믿지 않았습니다.
1: 남편은 대체 뭐 하실까?
2: 저도 이제 같은 생각이었어요. 네.
3: 인간이 아닙니다.
0: 30년이 지난 지금도.
1: 뭐.
2: 아이고.
3: 이거는 죄값을 물어야죠.
2: 제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었으면 3개월만 그랬으면 전 이혼 당했어요.
3: 저희 남편이 그렇게 했죠. 이미 요단만 건넜어요.
1: 큰일 날 뻔했네요.
2: 큰일이죠. 이거는 저는.

0: 북한에서는 여성이 제 치마나 바지를 입고 자전거를 타면 이제 통제하게 되어 있고요. 네. 또 예술 전문 예술인이 아니면서 머리를 길게 이제 그렇죠. 네. 이제 늘어뜨리면 그것도 이제 통제하거든요. 그래서 가서 머리를 잘라버리고.
1: 출신 성분에 따라서 이제 직업이 다 갈라지는 맞아요. 거예요. 농촌 마을에 사는 친구들은 아버지 엄마가 농촌 사람이면 얘네도 대학을 갔다 와도 농촌 쪽으로 배치가 맞아요. 되는 아이고. 거예요.
2: 연평도 보사객이 분명 났는데 북한하고 한국이 맞받아 쐈잖아요.
3: 그렇죠.
2: 쏘니까 우리 신랑이 그때 뭘 하냐면은 나는 전쟁 나면 징집해야 돼. 우리 부대는 원산 상륙하는 부대야. 너 원산에 어느 오빠 있다 그랬지. 우리 일곱 번째 오빠 원산에 있어요. 야 그럼 난 너 오빠 죽이러 가야 되는 거야.
3: 주님 만날 그날까지.
4: 복음 통일의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3: 남북소통 프로젝트
5: 오자연.
3: 아, 반갑습니다. 아, 유부남으로 꽤 몇 년 살다 보니까 자유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남자, 네. 문천식입니다.
4: 안녕하세요. 자유의 소중함을 아는 여자, 한유미입니다.
3: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남과 북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4: 네, 서로를 알아가는 귀한 시간 기대해주세요.
3: 그렇습니다. 먼저 온 통일이죠. 탈북미녀 다섯 분 오늘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예쁘다. 아우, 고와요, 고와.
4: 네, 네, 남한가족 세 분도 반갑습니다.
6: 예,
4: 네,
6: 권준호 목사이고요. 성전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4: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하는 자두입니다.
7: 네. 네, 안녕하세요. 세 딸의 아빠 오지환입니다.
3: 자, 권준호 목사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방송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소감 좀 부탁드릴게요.
6: 예, 지난주에는 제가 좀 얼었던 것 같고, 지금은 좀 풀린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3: 예.
8: 네, 목사님 음성이 너무 좋으세요.
3: 맞아요.
8: 예. 네.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녹화 끝나고 잠시 말씀 나눴는데, 예. 사담이 너무 재밌어.
3: 진짜.
8: 말씀이 없으신 분인 줄 알았는데, 말씀이 많은 분이셔.
3: 아, 그래요?
8: 오늘 좀 제가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네,
6: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3: 네. 목사님, 카메라 몇 대 끌까요? 유미 씨, 오늘 저 어때요? 네. 괜찮죠?
1: 위에는 굉장히 간부스럽고요.
3: 예?
1: 사실 바지가.
3: 예, 바지가요?
1: 살짝 북한에서 뭐라면은 절약바지라고 많이
3: 절약바지요? 절약바지요?
1: 네네네.
3: 그게 뭐예요?
1: 선이 모자라서 선을 절약을 네, 만든
3: 그러니까
1: 거고요.
3: 조금 검소한 분들이 입는 바지?
8: 아니, 없는 사람들.
7: 검소하고 말고 없는 사람들.
1: 없는 사람들이 입는 거죠.
8: 좀 가엽죠, 저도?
1: 네. 그렇지, 그냥. 이거는 감자 두알.
8: 해줬어, 나 불쌍해.
3: 아니, 그렇지. 네. 정답 나왔습니다. 지금 유민 씨가. 감자 두알. 감자 두알.
1: 네. 왕감자, 알감자.
7: 모문당이 가려줘야 이게 부해 네, 보이는 거예요. 네.
9: 그런데 네. 저는 변화가 있는데 알아보지를 네. 못하네요.
3: 성아 씨, 네. 아, 뭐죠?
7: 어떻게 라면 먹고 드셨나요?
9: 어디가 보셨어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이거 네. 녹화하기 전에 네. 오늘하고 지하철 탔다가 네. 좀 황당하지만 기쁜 일을 당했어요.
3: 뭐죠?
9: 그러니까 어떤 외국인이 네. 쫙 뛰어오더니 제가 외국 사람인 줄 알고 네. 영어를 뭐라 뭐라 하는 거예요. 아니 저는 북한에 있을 때 러어를 러시아어를 전공했거든요.
3: 러시아.
9: 그러니까 지금도 영어를 잘 몰라. 이메일 보낼 때면 이렇게 거북이 타자를 쳐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힘든데 영어를 막 뭐라 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I am Korea 이랬어요. 아 그러니까 그분이 sorry sorry 알아들은 것 같아요. 근데 딱 들었는데도 아, 그냥 외국 사람으로 취하니까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잠깐 아리숭해서 근데 저 옆에 같이 이렇게 지하철 타시던 지인이 있었어요. 그분이 저보고 좋으시겠다.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이런 얼굴은 성경에도 안 나온다.
3: 아, 그렇지.
9: 이러시는 거예요. 아 진짜요? 하니까 아 진짜 이렇게 대한민국 여성들이 이런 이국적인 얼굴을
3: 맞아요.
9: 성경을 했는데 다 잘 안 나온대 이런 맞아요. 얼굴이. 그래서 아 하나님이 주신 이 퀄리티는 얼굴. 네 오늘도 이 무대에서 빛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3: 아 이렇게 하나 개성 넘치고 유쾌한 네. 분들과 오후 자유여 함께 하겠습니다.
8: 저희가 날아가.
4: 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만나볼 시간이죠?
3: 그렇습니다. 키워드로 나누는 특별한 이야기.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0: 그렇습니다. 오늘의 주제, 황당 규제입니다.
1: 네. 풍성한 이야기가 기대되는 주제네요.
0: 네.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자, 하나, 둘, 짜자잔!
2: 오이 상실?
0: 북한의 황당 규제.
3: 그동안 북한에 대해서 얘기 들으면서, 야, 정말 이건 정말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런 얘기 솔직히 많았거든요. 네. 근데 어떤 또 그거 말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규제가 있을지 네. 궁금합니다.
0: 그렇죠.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네네. 가장 황당하고 어이없었던 네. 북한의 규제, 뭐가 있는지 우리 공식 수다쟁이 지영씨.
2: 네. 그냥 이제 북한에서는 여성이 자전거를 타면 이제 통제하게 되어 있고요. 네. 또 예술 전문 예술인이 아니면서 머리를 길게 이제 그렇죠. 이제 늘어뜨리면 그것도 이제 통제하거든요. 그래서 가서 머리를 잘라버리고 여행증 없이 기차를 타도 단속을 합니다. 이런 거는 일본적 일반적인 자유인데 이런 일반적인 자유도 이제 규제를 하는 거죠.
0: 아니, 그러니까 차표가 있어도 그죠? 네. 네. 이게 여행증이 있어야 돼요?
2: 네. 그렇죠. 통행증이라고 하는 여행증이 없이 네. 예, 뭐 기차를 타다든지 이렇게 하면 단속 많이 걸립니다.
4: 모든 것을 통제하는구나. 아니 네. 그러면은 예술인이 아니면은 머리가 길 경우에 그럼 묶어야 되는 건가요?
1: 아니요, 묶으면 안 되고 저같이 이런 단발머리.
4: 길면 안 되잖아. 네.
2: 아, 길렀을 때 일반 사람들은 어느 머리까지 네, 어깨까지는 네. 괜찮아요. 네. 근데 이제 예술인들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길러요. 아니, 근데 일반인이 아니. 여기까지 기르잖아요. 그러면 귀신 같다. 네, 내가 맞아요. 전문 예술인다는데 네. 왜 자본주의 날라리 식으로 네. 머리를 이렇게 기르냐. 이렇게.
1: 무서워. 네. 풀지 못하게 하니까.
2: 잘라버려요.
3: 네. 머리 길면 아, 저 사람 예술인구나 그거 알겠네요.
2: 네, 그런 사람들은 봐주거든요. 이 사람이 더 예술단에 있다.
3: 이회수 선생님처럼 남자들 뭘 귀신
2: 당장 잡혀와서
1: 완전히 존재하지 않아요.
0: 아, 북한은 머리 길은 남자가 없어요.
1: 네. 그게 사회주의 생활 양식에 네. 안 맞는 거예요.
0: 그럼 수염 길은 남자는요?
1: 아, 그것도 없어요. 네.
3: 없어요?
4: 네. 아, 여성에 대한 규제가 많은 것 같은데 남성에 대한 규제도 네, 이렇게 또 있네요. 세세하게. 네. 네.
0: 그러네요. 나영 씨 또 뭐가 있나요?
5: 저 불 붙는 집안에서 내 새끼보다도 장군님 조상아 먼저 끄집어 내와야 되는 네. 규제. 네.
1: 맞아요.
5: 조난당한 배에서 가라앉게 생겼는데 빨리 헤엄쳐 나와야 되는데 선실에서 조상아 벗겨서 비닐봉다리 여서 테프 붙여서 물이 안 들어가게 다 붙여놓고 내가 차고 떨어질 구멍대를 갖다가 조상아 한 데다가 달아서 바다에다 띄워놓고 선장은 가라앉는 배와 같이 가라앉아 죽어야 그게 정상이 나라예요. 그러지 살아나오면은 그 사람은 그렇죠. 정치범 시용소로 가야 돼요.
0: 남숙 씨 또 뭐가 있나요?
6: 그 김정일의 전용 열차가 6대가 있는데 그 열차가 움직일 때는 이 6대가 이제 다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외부 일반 사람들은 네. 그 차가 지나갈 때는 모든 것이 다 서야 돼요.
2: 그렇게 그렇죠.
6: 맞아요. 네. 네. 뭐 그 차 외 그 열차 외에는 다른 차들이 움직일 수 없으며 사람도 움직일 수 없으며 네.
2: 그러니까 막 김정은의 전용 열차가 바구니 10개 단계 하나만 지나가는 게 아니고 6대가 움직이잖아요. 이게 오늘 예를 들면 오전 6시부터 저녁 10시 사이에 지나간다. 이러면 그 특별 열차 6대가 다 통과한 다음에도 6시간 이상 대피하다가 그다음에 풀렸다. 이러면 그때 이제 일반 열차들이 활동할 수 있는 거죠.
0: 심하네요. 네. 아니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미국 대통령도 이동할 때 그 방탄 차량 똑같은 차량 3대 정도만 싹 지나가거든요. 어디 앉았는지 모르게. 근데 기차 열량자를 6대로 팍 쓰면서 아무도 못 보게 하고 난리도 아니네요. 그죠? 오바네 오바. 예. 영심 씨 또 뭐가 있어요?
1: 김 씨 일가의 이제 독재 정권이 지금 이어지고 있잖아요. 3대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그

0: 스트레스 한마디로 받는 거고 예. 거기다가 또 이제 그 죄를 만약에 지었다. 예. 여기서 보면 큰 죄도 아닌데 북한에서는 그걸 연좌제로 적용해가지고 3대로 대대로 이제 그걸 다 예, 누명을 씌워가지고 적용을 시켜갖고 막 뭐 수용소 보내고 처벌하고 하니까 저는 그런 게 너무나도 황당스러운 거예요. 여기 와서 보면 개인만 그냥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죠. 그런데 본인만 받으면 되는데 그게 자식들한테 부모들한테 무슨 아니, 그 영향이 있는 거예요.
1: 잠깐만요. 그러면 예를 들어 문천식이 죄를 졌어요. 도둑질을 했어요. 그럼 저희 예. 아버지도 처벌받고 제 아들도
0: 당연하죠. 아버지는 왜 자식을
2: 좀 다른데
1: 죄를 졌으면 위아래 다 그렇죠.
0: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좀 문제가 된다. 이러면 3대인데 일반적으로 죄를 지어도 그 처벌이 간다는 게 뭐냐. 부모는 자식을 교양을 잘못한 죄. 그것 때문에 같은 또 이렇게 그 아들이 전과자라 해서 그러니까 부모한테 뭐 적용이 되고.
3: 김일성 초상화에다 막 수염 부리고 막 이런 거.
0: 정치적이죠.
2: 지금은
0: 지금 내 나이 되는 거예요.
1: 나는 사실 수염 그림 너무 예. 재밌을 것 같다 생각했는데.
4: 살 떨리는 일인데.
0: 네, 그거는 생각하는 일인 거예요.
2: 반동이에요, 반동.
3: 초점 이렇게 그려야지.
5: 하는 말이 정치범을 넣고 하는 말이에요.
0: 네,
5: 정치범일 때는 상대가 영향을 미치고 경제범일 때는 본인만 들어가서 네, 그렇죠. 10년, 뭐 15년.
1: 아니, 어찌됐든 정치범이면 우리나라 딱 그 사람만 그냥 죄를 짓거든요. 또 규제를 좀 들어보게. 황당한 규제. 주선아 씨가 알고 있는 게 있죠?
6: 북한에는 출근을 할 때나 지어 시장에 갈 때도 이게 왼쪽 가슴에 초송화를 달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막 옷이라는 게 대한민국처럼 매일매일 갈아입을 정도로 많지를 않아요. 저희는 옷을 한번 입으면 한 줄 이상 입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 딱 와서 남한 여성들이 옷을 매일 바꿔 입는 거예요. 처음에는 남한 여성은 칠면조다. 제가 네. 이랬어요.
0: 칠면조.
6: 칠면조라는 칠면조. 게 하루에도 색깔이 7번을 바꿔야든 예.
1: 7번
6: 예. 그래서 왜 그럴까? 그게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막 처음에 우리나라에 왔을 때 옆에 분들이 그런 거예요. 같은 옷을 입으면 위협하겠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는 옷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 북한에 있을 때는 옷이 많지 못하기 때문에 옷마다 이제 갈아입으려면 초송화를 이렇게 바꿔 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정말 사람이 그냥 바쁨에 출근하다 나면 이걸 잊어버리잖아요. 그럼 갖다 출근하면 벌써 큰 길에 노동자 귀찮을 때랑 딱 서가지고 초송화 없는 사람들을 한쪽에다 세워놓고 심한 경우에는 그 사람들을 막 노동 현장에 데리고 나 일을 시켜요.
1: 아이고야.
6: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이제 여성들의 경우에는 시장에 나가잖아요. 아침에 시장에 그 까리배낭 있잖아요. 그 대단한 거 그거 메고 나가는데 그 까리배낭을 맸는데 그 앞가슴에다 초송화를 달아야 돼요. 시장 앞에 관리원이 또 서서 있어요. 초송화가 있어야 들어를 가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우리나라에 왔을 때 하나원에서 나와가지고 하나센터 다니면서 아르바이트 했는데 그 아르바이트 시간 사장님한테 잘 보여야 오래 갈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정신없이 막 돼가지고 습관적으로 자꾸 가슴을 내려다보는 거예요. 초송화 그게 아직도 이미 배겨가지고 근데 그게 예 너무 근데, 정말
3: 그럼 사장님 사진 딱 찍어가지고 거기 사장님 사진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6: 얘가 그런 네. 그런 규제들이 너무 싫고
4: 참도 좋아하실 것이다.
0: 네. 네. 목사님께서는 황당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웠던 규제 그런 거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7: 지난 6월에 네. 그 북한에 관광 갔다가 윈비어라는 사람이 네. 죽었잖아요.
1: 네. 네.
7: 그 선전물 하나 건드렸다는 그 이유 때문에 죽는 것을 보면서 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 뭐 정치범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일반 사람들이 봐도 이해가 잘 안 됐거든요. 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게 좀 황당하지 않았나. 네.
1: 그죠. 네. 저도 어렸을 때 왜 저희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요. 오후 5시였나가 되면 애국가가 나오면서 길을 가다가 뭘 하다가 서가지고
3: 맞아.
1: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한 이걸 해야 돼요. 그래서 한 번은 초등학교 이제 끝나고 친구랑 싸움이 난 거예요. 야 네가 잘하냐 내가 잘하냐 막 싸우고 야 막 멱살 잡고 있는데 나오는 거에서 야 진짜 나는 자랑스러운
3: 조국과 민족의
1: 이거 하고 다시 초등학교 때 했던 네, 그런 기억이
3: 네.
1: 지금은 없잖아요.
3: 없어요.
1: 지금 없어요. 저 어렸을 때만 있었어요.
4: 나 여기서 재밌다.
3: 개그맨들이 그래가지고 저 북한이나 이런 데 가면 진짜 위험할 것 같아요. 왜냐면 장난치고 싶어서.
4: 그냥
3: 처음에 예전에 그 개성공단 열릴 때 한 번 저는 들어갔었거든요.
4: 네.
3: 개성공단 그 들어가면 이제 버스에서 이제 얘기해요. 뭐 어떤 거 하면 안 되고 하면 안 되고.
4: 그렇죠,
3: 너무 하고 싶은 거야. 이 개그맨 장난치고 싶으니까. 막 하고 싶어가지고 막 그게 막 입이 막 근질근질한데 잘못하면 큰일 나잖아요.
4: 위험하죠.
3: 근데 이 개그맨들이 그런 데서 이제 그런 거 하면 이제 또 재밌고 쾌감 느끼잖아요. 뭔지 아시죠?
1: 청개구리 같은 그런 데.
3: 맞아, 있어요, 있어.
1: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죠.
3: 맞아.
4: 모금 통일 대명 개그맨들 들어갑시다.
3: 들어가서 진짜 초상화에다 다 수염 부릴 거야.
1: 큰일 나게.
3: 이렇게 정말 황당한 규제가 많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0: 정말 꼭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규제는 있나요?
1: 예, 이제 그 대부분 북한의 규제들은 이제 서로를 경계하게 하는 이제 그런 규제들이라서 그 대부분 다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2: 5호 감시제라고 표현을 네. 그런 게 진짜로 있어요?
3: 네, 있어요.
2: 서로 감시하게 하는.
1: 네. 그렇죠. 예, 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자아 비판하고 허상 비판하는 거예요.
3: 맞아요.
1: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이렇게 비판을 함으로 해서 서로 또 이제 그 정말 감시해야 되고, 아, 네가 나를 비판했어? 그래, 좋아. 다음엔 내가 또 너를 비판할 거야. 이렇게 또 그 친구를 또 경계하면서 그 친구가 뭘 잘못하나 또 지켜서 보고 그렇게 해서 비판을 해야 되고 그런 게 참 사람으로서 이게 서로 서로를 비판한다라는 게 정말 생각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이게.
2: 계속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1: 거. 그렇죠.
2: 네. 아, 안 좋네.
1: 그러니까 사람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
3: 네. 네. 네.
0: 비판 잘하는 사람도 있겠네, 진짜.
1: 그렇죠. 항상 그쵸? 다른 사람 뭘 잘
3: 잡아야 돼.
0: 김건우 씨랑 너무 무서워.
3: 여기서 비판 잘할 것 같은 분은 성지영 씨랑 김나영 씨. 정말 잘할 것 같아. 정말
2: 아,
3: 나는
2: 당했으면서
3: 왜냐면 제가 저런 분들한테 세 명한테 당했거든요. 친감이 바닥이어가지고 학교 가기 싫어가지고 그랬던 적 있어요.
0: 지영 씨도 있잖아요.
2: 좋게 말하면 지영 씨나 나영 씨하고 똘똘하고 말도 그렇죠. 잘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좀 조심해야 되는군요.
3: 네, 네.
2: 지영 씨 진짜 이것만은 없어져야 된다. 뭐가 있을까요?
4: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이제 간단한 건데 솔직히 말하면 사람이 흥이 나면 노래를 부르잖아요.
2: 네.
4: 그게 북한 노래가 됐던 러시아 노래가 됐던 대한민국 노래가 됐던 제가 흥이 나면 그냥 노래 부르는 건데 네. 북한은 어떤 노래를 부르든지 이게 북한에서 나온 조선노동당에서 나온 출처있는 노래인가를 네. 살펴요. 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제 콘넌 마을의 최진산 이 노래를 연변 노래인 줄 알고 그걸 이제 부르길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누가 가서 쏜 거예요. 출처 없는 노래를 부른다고 해서 저보고 계속 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출처 그 노래 출처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타차타 이제 머리를 쓰다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네. 어떤 사람이 부르는데 내가 청음이 좋아서 빨리 받아들였다 이렇게 이제 출처를 못되게 만들었는데 이게 어떤 노래인 줄 아느냐 이게 우리나라를 망치게 하기 위해서 외국에서 흘러들어온 노래인데 이런 출처 없는 노래를 불러서 우리나라 사회주의 생활 양식을 망치게 하려는 뭐 장본인이 되고 싶냐 너 노동 배워서 6개월 가봐야 정신 차리겠어? 깜빵 가봐야 정신 차리겠어? 막 이렇게 하거든요.
5: 노래한 소절에
4: 네, 그래서 이 노래 하나를 불러도 북한에서는 혁명적이고 애국적이고 저국을 사랑하는 수령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러야 되거든요. 이런 거는 정말 북한에서 너무 황당하지 않나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5: 아니 규제들이 너무 창의적이야 이렇게 아니, 하나님이 주신 이 창조의 근원 하나님이신, 어떻게 창의적인 이런 규제들을
3: 네.
5: 듣도 보도 못한 규제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0: 작곡가는 절대 안 나오겠네요. 작곡가, 이렇게 작곡 잘하시는 분들 같으면 안 나올 것 같아요.
2: 그렇죠.
5: 어떻게 해, 그거.
2: 심하네요. 자, 명심씨, 이건 진짜 없어야 된다.
3: 사형을 하잖아요. 지금 뭐 어느 나라 가도 사실 이렇게 사형을 한다는 거는 없는 일인데 지금 북한에서는 그게 완전 공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저는 이게 사람 목숨에서 함부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짐승도 길거리 고양이도 마음대로 못 죽이잖아요.
2: 그럼요.
3: 근데 하물며 정말 하느님이 주신 그 너무나도 소중한 생명을 짐승보다도 못하게 다룬다는 것 자체는 저는 이것만은 정말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4: 맞아요. 맞아요.
2: 참 선아 씨가 알고 있는 이거는 진짜 없었으면 좋겠다.
1: 이동의 자유요. 아, 그 사람이라는 게 막 어떻게 일상에만 쪼들려 있겠어요. 막 어디로 날아가고 싶은데 북한에는 이제 꼭 내가 어디를 움직이려면 증명서가 있어야 돼요.
3: 네,
1: 그
3: 맞아요.
1: 출장 증명서라는 게 있어야 되고 그 증명서가 나와야 차표가 나와요. 그러니까 역전에 가서 돈 내고 우리나라처럼 차표 뛰는 거 아니에요. 여행 증명서를 같이 들이밀어야 차표가 나오고 그리고 국경을 비롯해서 평양 같은 데는 특별 구역이 돼가지고 거기는 또 빨간 줄을 두 줄간 특별 증명서가 나와야 된대요. 근데 이게 그냥 우리가 신청을 하면 금방 나오는 게 아니고 뭐 시 2부 도 2부 이렇게 걸쳐갖고 나오다 보니까 담당자한테 뇌물을 고여야 빨리 나오는 거예요.
2: 아,
1: 예, 그러니까 이동의 자유가 없어서 제발 좀 그런 증명서 규제들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0: 아, 예. 개인적으로 이게 가장 힘들 것 같아요.
1: 너무 그렇죠? 힘들어요. 네. 예.
2: 사실 이동을 못한다는 건 넓은 감옥이잖아요. 그죠?
1: 아, 그렇죠. 네. 철창 없는 감옥인 거예요.
2: 철창 없는 감옥이잖아요.
1: 예.
2: 얼마나 괴롭습니까? 자, 이제 황당 규제에 대한 어떤 두 번째 키워드를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자, 공개할게요. 네. 하나, 둘, 짜자잔. 이게 뭐야? 아,
0: 나만에서 나온다는 거지.
2: 그렇지.
5: 그렇죠.
2: 지금은 우리나라 사람이 됐지만 북한에서 처음 오실 때는 어색했을 것 같아요.
3: 그렇죠.
2: 그 황당한 규제 뭐가 있었을지. 지영 씨. 네.
4: 이제 여기는 술 먹고 운전한 자들에게 이제 탁 들이대면서 부세요, 부세요 하잖아요. 음주단서.
2: 그렇죠.
4: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물론 북한에도 뭐 이제 그 처벌상은 음주 술을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규칙은 있지만 예. 북한은 또 이제 지방 같은 데는 차가 별로 없다 보니까 정말 이제 지방 같은 데서 저는 술을 안 먹고 운전하는 운전사를 본 적이 없어요.
2: 진짜요?
4: 술을 먹으면 또 쌩쌩 운전을 잘해요. 운전하는 분이 술을 드시고 운전하시다가 앞에서 이제 자전거 타고 오시는 분하고 이제 부딪혔는데 예. 나중에 이 사람이 100%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자전거 탄 사람이 구빈더리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차랑 부딪혔다는 걸 이제 돼서 그분이 1년밖에 교화를 안 갔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같은 데는 뭐 말은 그래도 싫지 말아서 음주단속 같은 거는 북한이 좀 잘해야 되지 않을까. 네.
5: 그러게요. 위험할 네. 수 있으니까.
0: 사람도 술 먹고 차도 술 먹고 알콜 먹고 둘 다 먹어요.
2: 안 되죠. 네. 네. 자, 명심 씨 또 뭐가 있을까요? 네.
3: 아, 저는 이제 남한에 와서 보니까 이게 너무 자유자유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도 제 신랑이 이렇게 한국 사람이잖아요. 어느 날 이렇게 그 막 그거 하는데 이렇게 뉴스를 보다가 이제 막 대통령을 이렇게 막 욕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전까지는 아직까지 대통령이라고 세 글자 말해본 적도 없어요. 항상 앞에 이제 그 이름을 세 글자 하고 대통령님까지 하는 네, 거예요.
1: 맞아요.
3: 그래가지고 너무 놀라서 내가 죽으려고 환장했냐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래도 누구 하나 뭘 하지도 않고 심지어 지하철 타고 가는데 학생 애들이 그 대통령들 이름을 약자를 영어만 따가지고
2: 그죠.
3: 예 부르는 거예요. 예. 북한 같으면은 예. 그랬다가는 그냥 그 즉시 예. 뭐 어디가, 완전 어디가. 예 그냥 즉결사 아, 예 사살이거든요.
2: 즉결사살.
3: 와, 아, 너무 황당스러워가지고.
2: 같은 국가 원수잖아요. 북한에서는 예. 그렇게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3: 죽여... 안 된단 말이에요.
2: 바로 그냥.
3: 예.
0: 근데 이것도 솔직히 좀
3: 심해요. 그거는 용서나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즉결이에요.
2: 아 진짜.
3: 예. 그래가지고 너무 이제 그 황당스러웠는데 거기다 저는 또 조금 이제 놀랐던 게 여성들에 대한 이런 성추행이나 그다음 성폭행 같은 것들 이런 거를 이제 다 법적으로 보호해주니까 북한에서는 이게 뭐 성폭행 일어났다 이러면 그거는 남자 잘못이 아니에요. 여자가 잘못한 거고.
2: 에이, 설마요.
3: 맞다니까요.
1: 맞아요.
3: 여자한테 다 책임을 돌리고 그거는 왜 그러냐. 네가 처신을 잘못했고 결국에는 좋았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2: 에이.
3: 그래서 그게 마무리 그러니까 여자들은 어디 가서 항소도 못하고 오히려 맞아요. 수치심을 가지고 동네에서 얼굴도 못 들고
5: 다니고. 이갈려. 이가 막 갈려.
3: 그러니까 그런 것들 나는 이제 개인적으로 지나가면서도 여자한테 막 훌깃해도 여자가 오히려 큰 소리 쳐도 남자들 찍소리 못하지 잖아요. 예, 그런 것들은 좀 좋았던 것 같아요.
0: 어떻게 보면 좋았던 규제도 분명 있다고 얘기했는데 다른 분들도 혹시 남한 규제 중에서 좋았던 거 있나요?
2: 남성 씨는요?
1: 예, 그렇죠. 이제 모든 법이 국민에게 있다고 우리 이제 헌법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2: 예.
1: 그 모든 국민은 존엄 높은 국민으로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2: 맞아요.
1: 이게 얼마나 좋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생명을 귀중히 여기고 그 정말 존엄 높은 인간으로서의 그 가치를 보장해주는 이곳. 북한에 없는 이런 게 있어요. 북한은 오직 그 수령, 당을 위해서 충성해야 되는 사람들이 좀 살만한 데고 여기는 정말 그 한 개인의 그 삶을 위해서 법이 만들어졌다라는 게 그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2: 네. 그래.
5: 또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남한에서 생활하시면서 현재 남한에 좀 이런 규제는 필요한 것 같다라고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네, 있으실 네, 것 같아요.
1: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무 나라도 비슷하지만 실력주의잖아요. 그리고 이제 스펙, 어느 대학을 나왔냐 이런 건데 저희 탈북민들 경우에는 북한에서 대학을 다녀도 여기 와서 그게 쓸모가 거의 없어요. 인정을 해주긴 하지만 실제로 예. 북한의 교육이
0: 맞아.
1: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것도 있잖아요. 우리도 탈북민들 사람이니까 하고 싶은 게 있어요.
5: 그럼요.
1: 그러니까 막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도 이게 스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소질은 있는 거예요. 소질이나 이런 건 있지만 이렇게 남한 분들하고 똑같이 하려면 이게 층계가 모자라요.
2: 아,
1: 가방끈이
2: 맞아.
1: 짧은 거예요.
2: 그렇구나.
1: 그러니까 지금은 그거예요. 물론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좀 내가 이 회사나 이 방송에 필요한 사람인가 이 가능성을 더 좀 많이 보고서 사람을 뽑고 추천하는 좀 그런 제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2: 아, 예. 아, 네. 알겠습니다. 예.
6: 그럼 이제 황당 규제 다음 키워드 확인해 볼까요?
2: 그렇습니다. 오늘 토크 너무 재밌는데요. 네. 마지막 키워드가 남았거든요. 아, 자 공개하겠습니다. 하나, 둘, 짜자잔.
5: 오, 네. 회계 추워.
2: 회계랑 규제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0: 하나님의 규율.
2: 하나님의 규율. 아마 네. 그랬다가 회계한.
5: 창의적이야.
2: 냉철한데요. 예리합니다.
5: 네.
2: 자, 회계한 경험 좀 나눠볼까요? 네, 나영 씨.
7: 네. 제가 소프라노 찬양단이었거든요. 찬양 연습하기 위해서 9시 나가야지. 예배 드리고 밥 먹고 3시 예배 드리고 50단에서 또 한 바퀴 또 북한 애들 금방 와 애들 있으니까 같이 춤 춰야지. 그러다 보니 6시 와요. 9시간이 6시 오니까 이 남자가 북한 남자면 이해하는데 한국 남자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야, 너 미쳤다는 거예요. 한국은 똑바로 주말에는 좀 놀라고 다니고 이래야 되지. 니처럼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신랑 또 말을 듣고 주위를 들쑥날쑥 빼먹기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금방 나와서 제가 항의를 하다 보니까 쓰지도 못한 돈들이 가득 내가 그냥 통장에 쌓여있던 돈들이 예?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다 빼가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아픈 추억을 말하자면 끝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내 겪으면서 다시 거기서 내가 하나님한테 이거 예배도 안 드리고 빼먹고 이래서 하나님 내한테 줬던 밥통을 다 걷어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교회 가야 되겠다. 너무 힘들 때 이제 다시 남편을 끌고 제가 교회 나갔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아,
0: 주일성수에 대한 얘기가 꼭 나올 네. 것 같았는데 저도 사실 주일성수를 거의 안 빠지거든요. 웬만하면 거의 안 빠지고 아니면 다른데 뭐 어떻게 사역관인데 참 이 주일성수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바들이 있어요. 헌금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걸 통해서 어떤 인생 공부를 하신 거예요?
7: 맛집도 다니고 놀 때는 좋은데 저녁만 되면은 찝찝해요. 예. 우리 북한에서 연구실 뭐 그 학습 안 갔듯이 아직 이미 당생활 총화 빠져서 내 다음번이 와서 뭐 어떤 처벌받을 막 내 스스로 그런
4: 죄책감이
7: 예, 무게가 자꾸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0: 주님이 억지로 하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아는데, 내가 찝찝하고
7: 예, 내가 그렇게
5: 되고. 그러면서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맞아요, 과정인 맞아요. 거죠. 그게.
2: 그렇군요. 네. 사실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이제 뭐 인기 좀 올라가고 방송 좀 많아지면서 주일날 스케줄 오는 거 아 절대 안 됩니다 해야 되는데 오집사도 자두씨도 경험 있겠지만 아 그래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그래. 한 번 두 번 빠지다 보니까
0: 금연처럼 하면 되지 뭐.
2: 그러다 빠지다 보니까 하나님 자꾸 어떤 미닝을 주시고 메시지를 주시고 그리고 양심적인 어떤 그 죄책감이 생길 때가 맞아요.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잘 지켜내는 게 그죠? 무조건 옳다고 저는 봅니다.
0: 맞습니다.
2: 아 나영씨 너무 훌륭한 고백 해주셨고요. 자 지영씨는 어떤 회개의 추억을 갖고 계신지 궁금해요.
4: 네, 이제 성경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2: 그렇죠. 근데
4: 교회 가서는 아, 그 말이 이제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그 말이 이해되지만 그때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떤 친구가 저를 엄청 이제 힘들게 하더라고요. 말로요.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제 뒷서리를, 없는 서리를 이만큼 보태서 하는 아이고. 거예요. 저는 정말 그러지 않았는데. 그래서 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 적은 적으로 무찔러야지 해가지고 저도 그 사람한테 상처가 되는 얘기를 쫙 문자를 써가지고 아야 독서를 써서 보냈어요. 네. 그러니까 아야 진짜 족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원에 나와가지고. 그래서 네. 그걸 이제 교회 다니면서 제가 해결을 했어요. 아 원수를 사랑하라. 면밤을 때면 오른밤을 들이대려가는데 그건 바보들이 하는 짓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래 맞다 신성하는 데고 지금 많이 회개했거든요. 그래서 예. 그 친구한테 내가 회개했으니까 언젠가 이제 전화 통화 한번 하면 좋겠다.
2: 지금 영상 편지 하신 거예요? 네, 한마디 띄울까요? 카메라 보시고 예. 아, 그때 그 친구에게 한마디 하시죠.
4: 아 친구야 그때는 한원에서 금방 나와서 정말 내 마음에 여유도 없었고 내가 나에 대해서 너무 나쁜 말을 하니까 나도 그때 너무 화가 났어. 너한테 이렇게 말로 상처를 준 것 같은데 지금은 내가 다 이제 사라지고 내가 원수도 사랑하는 마음을 조금 가진 것 같으니까 우리 연락되면 연락 한번 했으면 좋겠다.
5: 아 좋다. 아유, 좋아요. 진짜 회개의 모습이다.
2: 아, 너무 진솔하네요. 그죠?
6: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의 규율을 뭐 저희가 이제 일상생활 중에서 가장 지키기 어려운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8: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이제 술하고 담배 문제인데,
2: 아,
8: 저희가 제자훈련 좀 깊이 있는 단계까지 전까지는 다 봐줘요. 근데 이제 단계가 깊어지면 이제 훈련을 좀 세게 얘기를 하죠. 근데 배우고 가도 잘 안 바뀌더라고요.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일상생활에. 근데 처음에는 이거 끊기 어려워요. 술, 담배도. 근데 이제 신앙이 아주 깊어지면 이게 저절로 끊어지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이 성도들이 좀 지키기 어렵지 않나 봅니다.
0: 저는 이제 교회 다니는 분들 보면은 이제 거의 이제 술, 담배 같은 것들을 이제, 그러니까 되게 성분도 너무 좋으시고 다 하시는데 이게 유독 약하신 분도 있어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술, 담배를 안 해요. 왜냐면 맛없어요. 저 맛없는 거 안 하거든요. 맛있는 것만 먹어요. 사실 저는 고기 끊기가 더 힘들지. 술, 담배 끊는 건 저는 뭐 한 번도 펴본 적도 없고. 예, 네, 그런데 이제 유독 약하신 분들을 보면서 아, 그래. 약하기 때문에 나는 고기 못 끊는 거랑 똑같겠구나 생각을 해요.
5: 네. 아니 또 이젠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얘기들 했지만 참 감사의 마음을 놓치면 안 된다. 범사에 감사해야지 생각하면서도 감사의 마음을 또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미녀 자매님들은 하나님의 규율 중에 참 아우 이거는 너무 지키기 어려웠어. 뭐 이런 얘기들 한번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9: 이제 그 성경 말씀에 만물이 주께로부터 이제 나온 것이니 주께로 돌아가리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네. 하나님의 규율을 지키는 것이 쟤는 아담의 후손인지라 좀 굉장히 좀 어려운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2: 맞아요.
9: 네, 좀 네. 나의 생각과 네. 이제 행동 여하에 달려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진행하는 그 우선 이제 주일 성수를 잘 지키고 또 교회에서 진행하는 봉사들에 또 잘 참여하고 우리가 또 봉사 좀 잘 못 참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음 기회에 참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님의 규율을 지키는 일이 아닐까 생각해요.
2: 아 그렇습니다. 아 홀리남숙 예, 감사합니다.
9: 네, 감사합니다.
2: 저도 성도 생활하면서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네. 이 자유의지라는 게 진짜 하나님 주신 축복인데 네. 이 좋은 도구잖아요. 근데 이걸 잘 썰고 이렇게 잘 써야 되는데 이 칼을 가지고 장난치다가 아야 하고 비벼버리면 아 이게 자유의지 참 아, 나쁜 거 나에 따라서 내 태도에 따라서 나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6: 예. 네 목사님 마지막으로 네. 뭐 꼭 생겼으면 하는 규제 그리고 사라졌으면 하는 규제 그런 게 어떤 게 있으세요?
8: 네, 저희 교회가 이제 한 3회째 현재 네. 어린이날 꿈축제를 하고 있는데
2: 꿈축제요?
8: 네, 어린이들을 위해서 또 지역 아이들을 위해서 순수하게 교회가 어린이날에 선물도 주고 체험도 하고 이제 그런 축제를 지금 잘 하고 있는데 이왕이면 좀 많은 아이들이 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2: 그렇죠.
8: 그 방법은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만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광고를 한번 해주면 아이들이 훨씬 많이 오지 않을까. 돈은 뭐 교회에서 다 나가는 거지만. 그래서 제가 교장 선생님들을 다 만났어요. 그것도 장학금을 들고요. 장학금을 많이 들으면서 광고 한번 해주시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하나같이 교회 행사라는 거예요. 교육부 행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행사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장학금을 괜히 줬다.
2: 아, 진짜.
8: 근데 모든 초등학교를 제가 다 만났어요. 근데 하나같이 못 해주겠다는 거예요. 종교 편향이 될 수 있다. 근데 어린이날 축제는 종교 색채를 안 띄고 지역을 섬기겠다는 하나의 의도로 한 건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마음이 아플 것 같습니다.
2: 아 그렇군요. 네. 아, 취지가 굉장히 좋은 사역인데도 그것을 가로막는 규제가 있다는 게 참 하나님 보시기 속상하실 것 같아요. 그죠?
5: 네.
2: 자, 지금 이 시간에는요. 황당규제에서 벗어나 자유를 찾으신 우리 김나영 씨의 탈북 과정과 하나님 만나신 이야기를 짧게나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영 씨 부탁드립니다.
7: 네. 97년도 4월 달에 한장의 피서 대한민국 나온 거예요. 그 당시 북한 다 뒤집어졌어요. 저 사람이 왜 갔니? 맞다. 이 나라 다 굶어 죽는다. 노동당 피서도 가지 않니? 야, 간다. 그래서 그때부터 엄청 많은 사람들이 압록강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예. 저는 갈 수가 없었어요. 내 오빠들 전방에 있고 조카들 나만한 게 있기 때문에 못 간다. 그리고 있다가 제가 정말 탈출할 수밖에 없었던 게 우리 천국에서 이제 수송도 중에 있는 군수물자의 손을 댄 애를 갖다가 시범으로 가서 총살을 하는 거예요. 수송도 중에 있는 군수물자는 식량이든 무기든 다 군수물자이기 때문에 사형입니다. 근데 그 당시 이 사람이 옥수수를 내려다가 시범으로 잡혔는데 천국 안전부에서 사살을 하는데 그걸 보면서 내가 그때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야, 이 나라 배급 안 줘 다 죽는데 저랬다고 또 생사람 또 죽이는구나. 난 죽이는 거 처음 봤으니까 다 죽고 다 죽이고 야 모르겠다 간다. 그래서 저도 그때 결심을 쉽게 한 게 처녀였잖아. 시집을 안 갔잖아요. 만약 시집 갔으면 못 떠났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니 비계 마켓에다 편지가 딱 한 줄 써놓고 나온 거예요. 3일만 내가 돌아오지 않으면 나를 동사무소에 가서 죽었다고 빼라 호적에서. 그리고 내가 이제 압록강 넘었는데 압록강 넘어서 이제 3개월 동안 중국에서 버티려고 보니까 중국말을 한 거 가지고 한국 사장님이 일하는 회사에 취업을 했는데 그 회사가 신발 공장이었는데 그 사장님 지금 제가 사는 저희 남편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남편 만났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게 다 해결이 됐으니까 굳이 남조선까지는 안 가도 되겠구나. 그리고 10년을 중국에서 제가 살았어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애를 낳았잖아요. 그 애가 딱 7살이 되니까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을 하는 거예요. 불법 체류자 금녀라는 대국민 호적조사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빠져 못 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일이 안 될 때라 남편이 홍콩으로 4박5일 출장 나간 날에 누가 고발을 한 거예요. 도망가려고 내다보니까 벌써 공장 정문으로 경찰차 다 들어온 거예요.
2: 아이고야.
7: 그냥 창문을 깨고 담장 넘어 정신없이 미친 것처럼 나왔는데 한참 제정신이 돌아온 다음 보니까 뒷주머니 중국 돈 80전밖에 없는 거예요. 네. 어디 갑니까 이제? 중국은 수배령 내리고 북한은 호족이 없고 네. 내가 안 간다던 한국은 내절로 찾아 가야 되는 거예요. 이 80점 가지고 공동 전화해 가서 전화해 가지고 브로커를 만나 가지고 이제 나오는데 그 나오는 과정에 18일이 걸렸어요. 베트남 지나 캄보디아 국 대사관까지 들어오는 게 18일이 걸렸는데 그 18일 동안은 이 7살짜리 딸님이 데리고 정말 낮에는 정글에서 자고 밤이 되면 걸었어요. 감탄길이 빠지고 철조망에 넘어서 애는 여기 왼쪽 볼도까지 찢어서 다 히트 뒤집어졌지. 아이고. 온갖 그냥 처참하게 다 돼서 브로커가 우리를 데리고 가는 게 어디까지 데리고 갔냐면은 한참 가다가 다 왔다 그래 내리라 그래서 우리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내리면 잡히니까 뒤에 있는 언니들 보고 내리지 말라 그랬어. 내가 내려서 확인할 거다. 그래가지고 창문 열고 딱 섰는데 내 앞에 또 보니까 목 조금 무리는데 거기에 이제 북한 깃발이 막 날리는 거예요. 그냥 죽었구나. 순간적으로 말이 안 나오더라고. 야 여기 아이니 여기 어디니 말해라. 말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말아. 내리면 적세 찬다. 아니다. 나 아주 완전 언어까지 막 놀라니까. 그래가지고 돌아서서 브로커 보고 여기 아니다. 여기 아니다. 이게 빨리 차 돌가라고. 그러니까 안 옳다는 거예요. 내리라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코리아라는 거는 이 명함장을 봤단 말이에요. 옳다니까. 아니다. 옳다. 그러니까 그게 위험하니까 무슨 생각 드냐면 야 이 새끼 우리 팔아먹으려고 왔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던 칼을 뽑아 들었어요. 죽자. 너 우리 팔아먹으면 나 이 새끼대로 여기까지 너무 힘들게 왔을까. 네 죽고 내 죽고 다 죽자. 이러니까 얘가 무서우니까 막 빵빵 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막 이러고 막 이러니까 경적을 울리니까 지나가던 자동차하고 사람이 다 우리 자동차 뒷다봐.
2: 그렇죠.
7: 그리고 이게 보니까 북한 대사관 창문이 열리더니 이게 담배 읽고 남을 북한 대사관 사람이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 일촉즉발과 같은 순간에 정말 내 앞에서 기적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나냐면은 나는 10년 동안 여기다 칼 끌고 다니면서도 나는 기억한 적도 없어요. 맨날 마누라가 여기다가 달고 다니니까 우리 신랑이 한번 한국 갔다가 갈거리를 하나 사가지고 선물로 갖다 줬어요. 마누라 중국 갈거리는 물 묻으면 녹이 쓰니까 이걸로 받고 이거는 천만이면 물이 묻어도 녹이 안 쓴다. 그래서 한국 갈거리로 바꿔서 달았는데 나는 그거 이 칼을 들고 지금 이 죽이겠다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 갈거리에 이제 액세서리 하나 달랑달랑 하나 붙어있단 말이에요. 장식품이. 근데 장식품이 나무 잎사귀 모양으로 된 장식품이 달린데 그 안에 자그마한 태극기 유리알이 딱 들어가 있고 그 밑에 나라 사랑 우리나라 글자로 그 순간에 왜 그 태극기가 보입니까? 내 눈에 이 칼을 들고 막 이런데 태극기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야 이놈아 여기로 가라는데 왜 여기로 가니? 여기로 가란 말이다. 여기로. 그러니까 얘가 이거 보더니 나를 막 요구하고 막
2: 캄보디아 운전사가요?
7: 네. 막 요구하더니 차 끌고 가요. 저는 기도할 줄 모르니까 샘 샜잖아요. 근데 이제 22개를 샜는데 차가 또 서요. 막 이러는데 내리라 그래요. 옳다고. 하기 나래나 보고. 네. 그래서 또 내가 내리는 거죠. 다 앉아서라. 내리자마자 제가 네. 내 눈앞을 봤는데 눈앞에 철대문 같은 게 보이고 거기 무궁화 꽃 모양 같은 게 보이고 거기에 대한민국 무슨 영사관이지 뭐 이런 금판 같은 예. 그걸 보는 순간에 뒤 돌아가서 내 딸만 그냥 이거 자부디 끌고 그냥 왔어요. 언니들 오거나 말거나. 그리고 와서 문 앞에 가서 열어라. 빨리 열어라. 저기 북한 깃발 보이니까. 빨리 열어라. 열어라는데 이제 얘가 이제 다 이제 전화해서 열고 우리는 그 안에 딱 들어가서 문이 떵 닫히는 순간에 거기서 우리 8명이 다 쓰러졌어. 정말 걸음걸음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셨기 때문에 왔지 내 혼자 온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어디 와서 알았냐면은 캄보디아로 온 사람들 다 알아요. 신고시 가잖아요. 신고시 가면 거기 목사님이 기도를 하고 기도 끝난 다음에 복음 송가하는데 돌아온 탕자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난생 처음 그 노래를 처음 듣는 노래인데 어쩌면 저 가사가 18일 동안에 내가 얻은 걸 그대로 다 만들어 놓은 가사인 거예요.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애처로운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네 그 노래 가사를 들으면서 서 있다가 그 자리에서 푹 하고 앉았는데 그냥 거기서 나 때문에 이 온 교회가 다 울음받았던 거지. 저는 그때 내 마음에 예수님이 찾아온 거예요. 저는 그래서 내 인생에 최고로 힘들 때 만나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배반할 수도 없고 나는 정말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나님 앞에 정말 모범적으로 나는 사는 그런 자녀가 되겠다고 늘 결심을 다지는 겁니다.
2: 아, 위로와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자, 오늘 아, 황당 규제에 대해서 북한의 규제도 남한의 규제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습니다. 네. 함께하신 미녀분들 어떠셨는지 오늘 명심 씨 얘기 좀 들어볼게요.
3: 예, 이제 저도 이제 매번 나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이게 정말 남북한이 빨리 복음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
2: 맞아요.
3: 그리고 내 안에 숨어 있는 이 죄악들을 빨리 떨쳐버려야 되겠는데 안 되는 게 조금 문제고요. 네. 예, 이제 또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매번 할 때마다 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우리 자라는 아이들한테도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좀 널리 알려주고 우리 가정 또한 하나님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매번 느끼는 건데 방송이 나올 때마다 느끼는 것 같아서 오늘 또한 너무 감사했습니다.
2: 예, 네, 고맙습니다. 네. 네.
5: 우리 남한 가족분들은 어떠셨어요?
10: 예, 네, 정말 진짜 포로됨에서 자유케 됨을 얻으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 이사야 말씀을 보면은 정말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함이라잖아요. 우리 여기 계신 먼저 오신 통일분들이 그 주의 은혜의 해를 누구보다 앞장서 선포할 날이 빨리 올 거라 믿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해요, 멘트.
2: 재현 씨, 어땠어요?
0: 그 뭐 나영 씨나 다른 북한 주민만큼은 큰 뭐 간증거리는 아니지만 모든 그 그리스도인들이 다 간증거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 간증들을 자꾸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 잃어버린 것들이 가장 문제인 것 같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이걸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를 항상 상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2: 맞습니다. 초심으로 돌아와야 되겠죠. 네. 목사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8: 예, 한강 규제로 시작해서 많이 웃었거든요, 처음에. 예. 마무리가 아주 은혜롭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2: 감동적이죠.
8: 너무 감사하고 탈북 선교 후원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 예, 그렇습니다. 아, 진짜 이해할 수 없는 규제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리는 이 자유가 오지원 집사 말대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또 느끼게 됐습니다. 자유가 방종이 되지 않게 적당한 규제에는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또 남과 북이 주님의 규제 안에 매여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될 그날, 복음 통일의 그날, 그리고 진정한 통일까지 한 마음으로 기도와 후원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래 나가는 번호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5: 네, 구TV의 귀한 캠페인도 소개해드릴게요.
2: 그렇습니다. 탈북민 한가족 맺기 캠페인인데요. 네. 탈북민들에게 진정으로 따뜻한 가족의 마음도 전해주고요. 남한 정착도 지원하는 아주 소중한 캠페인입니다. 아래 나가는 번호로 문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 네, 거주 지역과 신청 사연을 남겨주시면 귀한 캠페인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2: 그렇습니다. 오늘도 신청 사연이 도착해 있는데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천식 씨. 동대문구 이문동에 사는 은퇴한 전도사 부부입니다.
11: 네, 안녕하세요.
2: 방송을 통해서 귀한 캠페인을 알게 돼서 신청드립니다. 부부가 같이 남북 한가족 맺기 캠페인에 참여하고 싶어요. 예, 라고 사연을 주셨거든요. 네.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11: 감사합니다.
5: 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 예, 오후 자유연은요, 다음 주 더 은혜 충만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5: 복음 통일 그날까지
2: 우리의 위대한 연정은 계속됩니다. 오후 자유! 고맙습니다.
9: 북한 사람들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하지만 대부분 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북한이 세상에서 제일이다? 뭐 이렇게?
12: 북한이 아주 이제 사람 못 살 그런 인간 생지역이다. 북한 사회가 전반적으로 그런 걸로 이제 좀 오해가 되는 거는 조금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네.
7: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인민이 북한 인민들이구나. 우리 주변에는 다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잘 사는 나라들만 있는데 왜 북한은 그 사이에 있으면서 혼자 저렇게 못 사는 나라를 만들어 놓고 인민을 저렇게 탄압하고 예수님도 못 믿게 만들고 정말 우리 고향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북한 인민들이 하나님을 믿는 민족으로 거듭나서 정말 복받는 그런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나를 바라보는 주위의 따가운 시선에 아 너를 포기해야 하나 나를

0: 안녕하세요. 매일 주와 함께 이정규 목사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정규입니다. 목사님, 사람의 예. 몸이 천냥이면 눈이 구백냥이다. 예. 옛날 예. 어르신들은 그러셨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만큼 눈이 하는 일이 정말 많은 거 예. 중요하다는 생각이 예. 들어요. 예.
0: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마태복음 6장 22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눈이 성하면 예. 온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면 네.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랬어요.
1: 그러니까 그만큼 눈이 중요한 그렇습니다. 거네요.
0: 근데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시력을 잃고 네. 어둠에 갇혀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육의 눈도 그리고 영의 눈까지 네. 밝혀주는데 앞장서 계시는 분이 계셔서 예. 오늘 매일 주와 함께 모셨어요.
1: 자, 네. 어떤 분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2: 평생을 암흑 속에 갇힌 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이런 이들에게 밝은 세상을 보여주기 위해 사랑의 손길을 펼친 이가 있습니다. 바로 국제실명구호기구 비전케어의 김동혜 이사장인데요. 안과의사로 활동하다 의술로 사랑을 전하기 시작한 지 17년. 지구촌 38개국에서 10만 명이 넘는 환자들을 진료해온 이 시대의 선한 사마리아인 김동혜 이사장을 만나봅니다.

0: 예, 명동 성모안과의 원장님이시고요. 비전케어의 이사장님이신 김동혜 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2: 자, 우리 원장님은 의사로서 일도 하시고 또 비전케어 일도 겸해서 하시고
1: 네.
2: 하고 있는 그 비전케어에 대해서 좀 잠깐 소개를 해주시죠.
1: 아, 비전케어는 뭐 말 그대로 비전을 케어하는 그런 일을 하려고 만든 예, 단체입니다.
2: 예.
1: 사실 제가 이사장으로 있긴 하지만 예. 저 혼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0: 예.
1: 많은 자원봉사자들, 특히 안과의사, 간호사, 또 네. 안경사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0: 예.
1: 이제 안과적인 치료가 필요한 아. 그런 선교지를 가서 수술하고 또 의료진들을 교육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국제실명예방기구입니다.
0: 아, 그래요?
1: 네.
0: 그러면 그게 기독교인들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 어느 종교에 있건 그냥 초교파적으로 하는 건가요?
1: 사실은 저희가 이제 시작할 때부터 선교지를 선교사님들 뭐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의료선교를
0: 네.
1: 도울 목적으로 만들었던 거고요.
0: 예.
1: 하지만 지금은 저희가 정부 기구와
0: 네.
1: 또 다른 이제 그 관계한 안과 의사
0: 예.
1: 또 병원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오픈된
0: 예.
1: 그런 단체입니다.
0: 아.
1: 하지만 저희가 목적 자체는
0: 예.
1: 선교사와 선교지를 돕는 것이 예. 저희의 주 목적입니다.
0: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1: 2002년도부터 저희가 이 단기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2: 그럼 15년.
1: 네, 이제 15년이 됐습니다.
0: 예. 우와.
2: 그럼 그 일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이렇게?
1: 저희가 예. 이제 안과 수술하러 가는 그 일주일짜리, 단기 선교를 아이캠프라고 하는데요.
0: 예. 네.
1: 거기 이제 한 번 이상 오신 안과 의사들이 한 200여 명. 예. 우리나라와 이제 미국의 예. 분들 합해서 한 200여 명 가까이 되고요. 그 중에 절반 가까이가 이제 한 번 이상
0: 예.
1: 와서 이 일을 꾸준히 반복적으로 예.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일반 자원봉사자들.
0: 네.
1: 물론 이제 간호사들을 포함해서 아. 학생들, 뭐 장로님들, 집사님들, 뭐 권사님들 뭐 이런 분들이 한 4천 명 가까이
0: 아.
1: 오셔서 이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2: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1: 저희는 이제 이거를 한 달에 두 주, 세 주 이렇게 가는데
0: 예.
1: 같은 사람이 가면 힘들잖아요.
2: 그렇죠.
1: 근데 1년에 일주일씩 오는 사람들이
2: 예, 예.
1: 안과의사가 100명 모이면은 이걸
2: 예.
1: 다 나눠갈 수 있고
2: 그렇죠.
1: 또 일반 자원봉사자들이 계속 하게 되면은 이것들이 꾸준히 여러 곳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2: 그럼 15년 가까이 해오셨으면
1: 네.
2: 방문한 국가만 해도 엄청날 것 같은데 몇 개 국가나?
1: 저희가 지금 현재 사역하는 나라는 38개 나라입니다.
2: 38개.
1: 네.
2: 그런데 38개를 방문하시면서 그러면은
0: 대략?
2: 치료한 사람의 수는요?
1: 일반 외래 진료를 통해서 치료한 사람은 한 지금 벌써 한 14만 명 가까이 되고요. 예, 우리가 수술한 사람, 주로 이제 백내장 수술과
0: 예, 예.
1: 소아 안과 수술 예. 이런 걸 하는데 한 19,000 명 가까이 됩니다. 1년에 저희가 한 2,500 명 정도 수술을 합니다.
0: 와, 대단하네요.
2: 엄청난 숫자인데.
0: 예.
1: 네.
2: 그러면 그 선교단체가
1: 예.
2: 그냥 소규모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엄청난 많은.
1: 저희는 소규모죠, 사실은. 저희가
0: 아,
1: 이제, 이렇게 대규모의 그런 단체는 아닙니다.
2: 네.
1: 하지만 이제 이 일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많은 환자들을 또 많은 선교지에서 만나고 있는 거죠.
2: 예.
0: 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안과는 되게 그 섬세해야 되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만약에 자원봉사 할게요, 그러면, 가서 뭘 하나 궁금하거든요.
1: 안과 병원에 가보셨잖아요.
0: 예, 예.
1: 가보시면은 물론 이제 의사들이 많은 데도 있지만 의사가 한두 명이 있으면은
0: 예.
1: 거기에 이제 간호사들 또 예. 접수 보는 사람들 또 이제 거만하는 사람들
0: 예, 예, 예.
1: 또 소독하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0: 예.
1: 저희 비전케어는 사실 이것의 의료선교를 의사 혼자만 하면 너무 힘들고 사실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0: 예.
1: 아무리 뭐 의사가 훌륭한 의사라도
0: 예.
1: 선교지에 가면 아무것도 못하는데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다른 자원봉사자들 팀들이
2: 예.
1: 가기 전에 훈련을 받죠. 어떻게 환자들을 수술을 준비시키고 기구를 소독하고 이런 것들을
0: 준비 모임,
1: 네 그렇죠. 준비 모임을 통해서 배우고 그분들이 또 오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돌아가는 겁니다.
0: 이제 의사 그러면 되게 편한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군데에 늘 가서 수술하고 이렇게 치료해주고 그러면 되는데 뭐하러 이렇게 사소 고생을 하나 편하게 사실.
1: 사실 저는 이제 이것이 제가 이제 의사가 된
0: 네.
1: 소명이고 사실 저는 이게 좋습니다. 뭐 한국의 병원에서 환자 보고 수술하고 뭐 네. 돈 벌고 사실 뭐 다 그것도 좋죠. 하지만
0: 예.
1: 또 필요한 곳에 가서 예. 우리가 정말 수술했을 때 그 환자들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에 있는 저희 병원에서 환자들이 수술하고 느끼는 그런 감동하고는 조금
0: 또 다르니까 언제 그러면 이 일을 시작하시게 됐어요 원장님께서는?
1: 제가 이제 언제 시작했냐면 2001년도에 네. 우리 9.11 사태라고 있었잖아요. 예, 예. 사실 그 전까지는 저는 이제 국내에서 뭐 우리 교회나 선교단체 뭐 무의촌으로 봉사 이런 네네. 걸 했었죠. 근데 예. 사실 그런 거 하면서 조금 제대로 못해서 미안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보여주기식으로 이런 그 단기 선교를 하는 것들이 좀 불만이기도 하고 예, 예.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9.11 사태 났을 때 제가 느꼈던 거는 지금은 사실은 뭐 무슬림, 이슬람, 뭐 이런 테러, 빈라덴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그동안 많이 매스컴에 나왔지만 그 당시에만 해도 이슬람교가 뭔지 또 이슬람 국가가 어디에 있는지 사실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벌써 한 16년 전이니까. 예. 근데 연일 그런 뉴스가 뭐 이렇게 그 뉴욕의 큰 빌딩에 비행기가 엄청난 뉴스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도대체 이슬람교는 뭐고? 저 사람들은 왜 그러는지 제가 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침 그때 이제 뭐 아시겠지만 그때 흑역권의 선교사로 가셨던 분들이 네. 다 이제 한국으로 철수,
0: 그렇죠.
1: 좀 피난을 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느 모임에 가도 이슬람 선교 또 이슬람 선교사를 쉽게 만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갖고 네. 그런 모임에 계속 꾸준히 가면서 이슬람교가 어떤 거고. 이슬람 국가의 선교가 도대체 어떤 건지 또 어떻게 하면 또 나도 좀 뭐 할 수 있는 게 있을지 그런 것들을 이제 보고 듣고 그러면 중에 파키스탄에서 오신 그 한인교회 목사님과 또 선교사님들을 네. 만나게 됐고 그분들 중에 이제 거기서 의료 선교 병원 하시는 분들을 만나면서 한번 가봐야 되겠다 가보고 뭐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2002년도 딱 요맘때 구정을 앞두고 결심을 하고 구정 때 한번 처음 파키스탄에 가봤죠.
0: 파키스탄이
2: 처음 방문한 경우는 파키스탄이었네요.
1: 네, 처음 갔는데 파키스탄이었습니다. 예.
2: 그래서 그럼 어떻게 그곳에서 시작을?
1: 근데 사실은 그 가면서 그냥 가면은 또 예전처럼 또 단기 선교를 또 제가 뭐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가기 전에 저희 병원에 마침 간호사 중에 선교사로 나가겠다는. 그런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 기왕에 선교사로 갈 거면은 파키스탄으로 가서 한번 너도 경험해 보고 간 김에 우리 안과병원에서 일하던 간호사이기 때문에 그 동네 안과는 어떤지 또 안과 시설과 장비 또 어떤 수술을 하고 어떤 약을 쓰고 또 수술비는 얼마를 받고 이런 것들을 좀 가서 좀 미리
0: 사전 답사하는 거예요.
1: 사전 답사를 좀 달라. 제가 이제 가기는 또 여러 가지 힘드니까 기왕에 이제 가는 김에 글로 가서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죠. 그래서 제가 구정 때 가기 전에 한 두 달

0: 물론 얘기는 다 듣고 뭐 그랬지만 진짜
1: 막상 가보니까
0: 그럴이라고는 사실 생각 안 했는데 가보니까 진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길거리 갔는데도 우리를 이상하게 쳐다보고 이제 길거리에 있는 큰 스피커에서 시간이 되면은 이제 아잔이라고 해서 기도 소리가 나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길을 멈추고 기도하고 그런 거 보면서 정말 여기 이슬람 국가고 파키스탄 이슬람 종교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사람들을 컨트롤하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알게 됐죠. 그래서 그래도 긍정적이었던 것은 사실 성교병원에 환자들이 이렇게 많이 오진 않았거든요. 근데 안과 환자를 한다고 했을 때 본다고 했을 때 환자들이 이제 병원에 오죠.
1: 네.
0: 오면서 그 여자들이 이걸 안 열 줄 알았는데 다 열고 자기 눈이 뭐 어떻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안과 진료를 한다 하면은 환자들이 오는구나. 그리고 내가 뭔가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안과 수술 장비를 보내기로 결심을 했죠.
2: 그런데 이제 막 장비까지 동원해서 움직여야 되잖아요.
0: 네네.
2: 그러면은 안과 수술하는 것은 좀 다른 거하고 좀 달리 좀 장비가 조금 단순한가요?
0: 단순하면 단순할 수도 있습니다. 네. 사실 안과 제가 안과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도 하나도 사실 뭐 대학병원에서 하는 진료하는 의사와 개인 병원에서 하는 의사의 수준이라든지 이런 그 수술이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은 수술실이라든지 장비라든지 또 여러 가지 다른 과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게 대부분입니다. 요즘에 현대 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 방사선과 마취과 임장병인 내과 외과 이게 다 이 협진을 해야지 이 치료를 하는데 다행히 안과는 약간 치과가랑 비슷합니다. 안과의사 혼자가 가서 장비나 조금의 인력이 있으면은 대학병원에서 하던 걸 똑같이 할 수가 있고 그 수술의 그 수준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차이가 이 개인 병원과 대학병원이 많이 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이 단기 선교에 어떻게 보면 안과가 굉장히
1: 유리한 거네요.
2: 근데 처음에 안과 쪽을 선택하셨을 때 그런 것까지 내다보고 선택한 건 아니시죠?
0: 혹시 뭐 안과 수술 받은 사람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수술하면 바로 다음날 잘 보입니다. 한국 사람은 사실 성격이 좀 빨리빨리
1: 그렇죠.
0: 있잖아요.
2: 결과를 보고 싶어서.
0: 결과를 빨리 보고 싶은데 그리고 또 치료를 확실하게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사실 뭐 다른 과 의사들 시간이 많이 걸리고
1: 확 티가 나니까
0: 이거는 확 티가 나죠. 그래서 다음 날 바로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보여도 이제 뭐 0.1이냐 0.5냐 이게 수치화 딱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매력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안과를 좋아하는데 뭐 저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사실 예수님도 안과를 굉장히 좋아하셨던 게 틀림없습니다.
2: 맞아요.
0: 우리 성경에 보면 이 안과 사역을 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안과 의사지만 예수님이 이걸 아셨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역의 무기라는 걸 아셨던 거죠. 그래서 그냥 단기 선교가 아닌 좀 제대로 준비해서 전문적으로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걸 해야 되겠다. 그때 결심을 하게 된 거죠.
1: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난 의사가 돼야지라고 꿈을 꾸고 진행을 하신 거예요?
0: 아닙니다.
1: 그래요? 어릴 때 꿈은 다른 거였어요?
0: 저는 뭐 과학자가 되고 싶고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었죠.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도 의과대학 갈 생각은 전혀 안 했습니다. 근데 뭐 아마 목사님이나 뭐 지금 50대 저희 뭐 보면은 대부분 그때 학력고사 세대인데 점수가 딱 나오면 이제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그때 뭐 300점 이상은 어디 뭐 이렇게 대부분 좀 이렇게 표가 딱 있지 않습니까?
1: 그래서 그래프가 있었어요.
0: 그래서 또 그 학교에서도 뭐 어느 대학 몇 명 보내야지
2: 그렇죠,
0: 뭐 좋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아마 시험을 제가 좀 잘 봤었나 봐요. 저는 전혀 의과대학 갈 생각이 없었는데.
2: 그럼 뭘 전공할 생각이세요?
0: 저는 사실은 그 물리학과나 천문학과 그런 걸 사실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가고 싶었는데 이게 제 마음대로 잘 안 되게 되더라고요.
2: 그러면 성적이 너무 잘 나와가지고 학교에서
0: 아니, 성적이 천문학과 물리학과로 갈 수 있는 데가 사실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아주 잘 본 건 아니고 조금 못 봤는데 그 점수에 맞게 간 의과대학에 이제 맞춰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1: 요 정도면 의과를 가면 되라고 그냥 찍어주신 거네요. 쉽게 얘기하면.
0: 뭐 그러셨겠 쳤던 것 같아요. 선생님도 그렇고 제가 근데 사실 고3 때 시험 봐서 떨어졌습니다.
1: 아 그래요?
0: 네, 근데 떨어지고 나서 이제 제가 의과대학을 생각을 깊이 했던 것 같아요.
1: 네.

0: 근데 이렇게 지나놓고 보면은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를 알게 되시잖아요.
1: 떨어졌을 때는 하나님 뭐 원망하고 원통하고 뭐 나는 열심히 했는데 네. 뭐 그랬는데 지나고 나서 보면은 조금 더 생각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2: 그러면 언제부터 하나님하고 좀 이렇게 친하게 지내셨어요?
1: 저는 사실 굉장히 그 성실하고 모범생이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엄마가 교회 가라 그러면 어렸을 때 교회 가고, 예. 뭐 숙제하라 그러면 숙제하고, 뭐 그 집이 지금 신촌인데 신촌 장로교회 제가 다니거든요. 근데 예. 지금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그 근처에서 교회를 다녔고, 지금 교회는 4학년 때 거기 이사하면서부터 계속 다녀서 개근하다시피 계속 잘 다니고 그랬죠. 우와.
0: 그럼 몇 년째 다니고 계세요?
1: 뭐 지금 한 44년 됐나 봐요.
2: 네. 사춘기 이런 것도 없었어요? 엄마가 야 교회 가라 그러면 네 그러고 나와서 다른 데 가서 놀다가 교회 간 것처럼 이런 것도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1: 그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0: 반항해보신 적이 없으시네.
2: 왜 그러셨어요?
1: 뭐,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제가 사실 근데 대학 가서는 제가 84학번인데 네. 그 당시에 대모는 열심히 했습니다. 아. 그래서 학교 의과대학 다니면서 무슨 대모 했냐 그랬지만 예. 그 당시에 뭐 다 대모 했잖아요.
2: 그렇죠.
1: 그래서
2: 예.
1: 사실 87년도에 뭐 이렇게 직선제 개헌하고 해서 굉장히 우리는 성공했다 싶었는데 결론적으로 그때 뭐 이런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 선거에서 노태우 대통령이 네. 됐잖아요. 예. 그래서 아 이게 아니었는데 뭐 저뿐만이 아니라 많이 그렇게 예. 생각했는데 정말 그때 제가 굉장히 낙담하고 4년 동안 열심히 뭐 한다고 했었는데 그리고 낙담하던 중에 그 친구가 예. 그러지 말고 금식 기도회를 가자 그래갖고 그때 CCC 제가 열심히 활동 안 했는데 CCC에서 원당 금식 기도회가 3박 4일 그런 게 있었어요.
2: 예.
1: 사실 처음인데 그때 너무 그 저도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담하던 중에 친구가 가자 그래서 한번 가게 된 거죠.
2: 그래서 그 하루 버티기가 되게 힘들다 그러던데.
1: 3박 4일 딱 10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못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잘 지나갔어요.
2: 그래요?
1: 예. 네.
2: 기도가 나오던가요? 전 기운이 없어가지고.
1: 근데 한 며칠 지나니까 기운이 좀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실 그때 느꼈던 가장 큰 깨달음이라 그럴까 그런 거는 사실 저는 의과대학을 단과대학 다녀서 다른 과 학생들이랑 이렇게 교제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 가니까 학생들이 천 몇백 명 이렇게 모여서 같이 금식 기도를 하는 곳이었거든요. 근데 의과대학 학생들이 별로 없었나 봐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너 의과대학 다니냐, 너 의사 될 거냐, 무슨 과를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정작 저는 그 생각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나를 의과대학을 가게 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의사로
2: 부르셨구나.
1: 쓰려고 하는 거구나. 그거를 대학교 4학년 때 그냥 졸업하려면 2년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보면 깨달은 것 같아요.
2: 예. 그래서
1: 그때 제가 가장 큰 그 결심이 의사가 돼야 되겠구나. 의과대학교 4학년 때, 본과 네. 2학년 때 제가 의사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0: 이미 뭐 공부를 하고 있음에도
1: 네, 뭐 불구하고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깊이 제 직업이나 이 소명에 대한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서 그때 기도회에서 가장 큰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이 의사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사실 4학년 동안은 공부를 그렇게 잘 못했고 간신히 그냥 낙지 않을 정도로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막판 2년은 좀 열심히 해서 의과대학을 낙지 안 하고 6년 만에 졸업했습니다.
0: 그럼 대학 졸업하고 바로 개원을 하셨어요? 아니면 다른 활동을 좀 하셨어요?
1: 그 졸업하면 이제 인턴을 1년 했어요. 인턴 1년 하고 그랬는데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은 안과를 어플라이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떨어졌는데 그때 제가 마침 그 교제하는 여학생이 있었죠. 그래갖고 인턴 끝날 때쯤에 끝나고 보통 우리 안 되면은 군대 가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럼 군대 가는데 결혼하자. 저랑 동갑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나이가 그때 제가 28, 28이었는데 네. 여자들 27이 그때는 보통 많이 결혼하는
2: 노초녀였어요. 좀만 지나면
1: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이게 나는 좀 어리지만은 여자가 동갑이니까 어차피 군대 가니까 군대 가서 그냥 결혼하자. 그래서 그때 인턴 끝날 때 결혼하고 군대로 갔어요.
2: 야, 그러면 그렇게 해서 결혼하고 군대를 갔다 오셔서 네. 개원을 하신 거예요?
1: 아니에요. 네, 근데 안과 레지던트를 해야 되죠. 예, 예. 안과 레지던트 하는데 제가 군대를 가려고 했는데 예. 훈련소에서 훈련을 마치고 이제 이 군대에서 적정 인원을 뽑아가고 예, 예. 남은 사람은 이제 무의촌으로 보내는 공중 보건이 예. 이렇게 훈련을 마치면 그렇게 나눕니다.
2: 예, 군대하죠.
1: 저는 어떻게 했는데 하여튼 군대로 빠졌어요. 공중 보건을 배치를 받은 거에서 예, 예. 저는 사실 결혼할 때 돈도 없고 그래서 예. 그 군대 가면 관사도 주고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살 생각을 하고 결혼을 했는데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 그리고 또 사실 저는 서울에서만 계속 살고 그래서 예. 뭐 기왕에 그렇게 된 거 지방에 한번 살아보자. 근데 보니까 저 너무 먼 건 그렇고 해서 경기도 너무 가깝고 해서 예. 충청도 정도 가면 예. 좋겠다 해서 예. 충청도를 지원을 했어요. 예. 그래서 충청 북도에 배치를 해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거기 배치를 받아서 도청에서 무슨 교육을 하고 시험을 봐갖고 성적 순서대로다가 이 병원을 선정한대요. 그래서 언제 전 결혼을 했으니까 예. 그래서 이거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 예. 시험을 잘 봤어요. 그래서 예. 그때 2등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두 번째를 찍어야 되잖아요. 근데 네. 마침 그 기간 중에 가야 되는 곳들 중에 이제 뭐 보건소, 병원 막 이런 게 있는데. 꽃동네라는 곳이 거기 있어요, 충청북도에. 네. 근데, 저게 뭐 하는 건가 봤더니만, 이렇게 불황인, 노인, 장애인 이런 예, 시설인데, 예. 다들 이렇게 별로, 거기 일이 많고, 힘들어서 안 간다고. 예.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결혼해서 철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이제 의사로 살기로 했으면은, 교회가 뭐 11조 하잖아요. 예. 근데, 돈도 11조지만은, 인생의 11조. 한 10년 의사 생활하면 1년 정도는 봉사활동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1년 가 있을 생각하고 또 거기서 예. 1년 하면은 거기가 약간 오지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갈 때는 원하는 대로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지원을 했죠.
2: 네.
1: 그래서 거기서 가서 일을 하시고. 하게 됐는데 예. 제가 거기가 좋아서 예. 3년 동안 거기 살게 됐어요.
0: 꽃동네에서?
1: 예. 네. 그래서 그 꽃동네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고 그렇게 됐죠.
2: 그 나이 드신 분들 힘드신 분들 어려운 분들이 사시면 많이 부딪히기도 하고 그러셨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좋으셨어요?
1: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아프고 버려지고 또 죽고 그러거든요. 1년에 네. 200여 명 이상이 그때 돌아가셨어요. 꽃동네 네. 처음 생긴 초기라서 뭐 매주 그냥 버려진 사람들 뭐 이런 애들이 들어오고 막 그런 상황에서 일이 많았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사실 일이 많고 그럴 때 이게 은혜가 되잖아요. 네. 그리고 뭐 광야에서 은혜가 있다고 다들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죠. 제가 그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수녀님, 수사님 말고 일반 자원봉사자들 같은 분들도 많이 오고 또 돌아가시는 분들, 아픈 분들도 사실은 여러 가지 사연이 많이 있고 우리가 같이 이제 제가 그 안에서 같이 살기 때문에 네.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삶과 죽음의 그 경계선에서 많은 것들을 보게 되고 또 거기 돌아가시면은 이제 사실 의사가 환자 바로 죽을 때 옆에 있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렇죠. 제가 거기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나도 벌어질 수 있고 나도 장애인이 될 수 있고 나도 죽을 수 있다는 것을 그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좋았던 것 같고 또 같이 일하는 분들하고 굉장히 좋았어요. 지금도 저는 수녀님, 수사님들하고 친하게 그때 인연이 계속 있는데 참 좋았던 것 같고 또 마침 제가 안과 뭐 성적도 안 좋고 해서 안과를 떨어졌었는데 저희 대학의 교수님들이 거기 1년에 몇 번씩 무의촌 수술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교수님들하고 친하게 되고 제가 안과 떨어졌다고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고 그래서 그때 인연이 또 안과를 또 더 잘 선택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 거기서 사실은 그 당시에 꽃동네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안구 기증을 많이 했거든요.
2: 아, 그래요?
1: 네, 그래서 눈을 적출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의사들이 오기도 하고 또 돌아가신 분을 보내기도 하고 그랬는데 예. 제가 이제 거기 있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많이 가르쳐 주셔서 돌아가시면 제가 눈을 적출하는 걸 했죠. 그래서 아마 제가 뭐 수술도 많이 하고 그랬지만은 대한민국에서 안구 적출을 제일 많이 한 의사가 됐죠.
0: 그럼 누구보다도 이렇게 안구 이식 수술은 또 탁월하게 잘 하시겠네?
1: 각막 이식도 많이 했었죠. 근데 요새는 잘 이제 하기 어려운 이제 상황이죠. 한국에서는 이제 그렇게 되는데, 뭐 그런 경험들이 제가 안과 수술을 더 잘할 수 있는 훈련을 하나님께서 안과의사가 되기 전부터 시키지 않으셨나.
2: 예.
1: 뭐 지금 생각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2: 그러면서 첫 스타트는 파키스탄으로?
1: 아니요. 안과 레지던트를 4년을 전공을 했는데요. 네. 제가 이제 강남성모병원에 있었는데 레지던트를 마치고 그냥 대학병원에 남아서 계속 일을 하려고 그랬었어요. 네. 근데 뭐 여러 가지 환경들이 이게 잘 안 되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예. 결과적으로 그 다른 사람이 다 취직이 될 때까지 저는 취직이 안 됐었어요.
2: 예.
1: 그래서 참 힘들게 이 그런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2: 네.
1: 마침 그때 이제 우연히 그 의사 신문에서 나온 광고를 보고 간 곳이 실로암 안과병원이라는
2: 예, 예.
1: 곳이 있어요.
2: 예.
1: 그 당시 이제 지방 무의촌 이런 수술을 하러 다니는 그런 병원이었고 또 장로교 교단에서
2: 예.
1: 선교 100주년 기념병원으로 만든 병원이고 그래서 예. 거기서 일을 하게 됐죠. 근데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
2: 예.
1: 이제 지방을 다니면서 이동 진료하고 수술했던 것이 지금 비전 케어 사역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어요.
2: 그러네요.
1: 그 경험을 뭐 장비를 싸갖고 가고 뭐 짐을 싸고 또 이런 것들이 거기도 팀으로 움직이고 그런 것 때문에 좋았고 근데 사실 지금은 벌써 뭐 오래됐지만 국내에는 이제 무의촌이 없고 그런 이동 진료 버스 같은 것이 거의 이제 필요가 없죠.
2: 제일 기억에 남는 곳은 어디예요?
1: 제가 처음 시작 갔던 파키스탄이 제일 많이 남죠. 제가 환자하고 친해지는 것 중에 하나가 현지 말로다가 눈을 뜨세요 감으세요. 그 정도는 해야 됩니다.
2: 예.
1: 그래서 제가 현미경에다 이렇게 붙여놓거든요.
2: 예, 예.
1: 뭐 눈 떠라 감아라.
2: 예.
1: 그 앞에 보아라. 움직이지
2: 예.
1: 말아라.
2: 예, 예.
1: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환자가 안심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환자는 수술하는 것도 불안한데다가
2: 예, 예.
1: 외국 사람한테 받으면 그렇지. 더 불안하잖아요. 근데 자기네 나라 말로다가 한번 해주면은 이게
2: 맞아요.
1: 환자가 갑자기 이제
2: 편안해지죠.
0: 의료 선교 활동을 하다 보면 정말 힘든 일도 많이 있지만은요.
1: 네.
0: 보람된 일도 참 많으실 것 같은데 좀 소개해 주시죠.
1: 모든 게 보람이죠. 모든 게 은혜고 감사하고 그러기 때문에
2: 예.
1: 제가 지금 이렇게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아까 파키스탄에서 사실 저희가 한 4, 5년 전에 동티모르 가서 아이캠프를 한 적이 있어요.
2: 네.
1: 근데 거기서 만났던 사람이 누가 왔냐면은 파키스탄 사람이 진료를 하러 온 거예요.
2: 네.
1: 동티모르는 인도네시아 저 끝에 있는 조그만 나라입니다.
2: 네.
1: 근데 거기서 파키스탄 사람 만날 줄은 몰랐거든요.
2: 그런데
1: 그 진료를 하는데 너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자기 파키스탄 선교사로 왔다는 거예요.
2: 예, 예.
1: 파키스탄 사람이 무슨 선교사가 있냐?
2: 예,
1: 그러니까
2: 예.
1: 자기 선교사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 파키스탄 선교사 처음 봤고 지금도 다른 선교사 못 봤어요. 근데
2: 예.
1: 그 양반이 선교사고 이 우리 사역하는 거 보러 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반갑다. 나도
2: 예.
1: 파키스탄 잘 알고 나도 거기 많이 가고 그렇게 얘기하는 중에
2: 예, 예.
1: 그 양반이 얘기하는 게 자기 아버지가 파키스탄에서 한국 사람들이 와서 수술했다는 거예요. 너 아버지 어디 살아? 자기 집이 라오르라는 거야.
2: 예.
1: 우리 병원이 라오르에 있어요. 야, 뭐 제가 너무 반갑더라고요.
2: 그래서, 예.
1: 그래서 자기가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선교사들이 와서 이런 일 하는 거 보고 자기도 선교의 꿈을 갖게 됐는데 저 때문에 선교사가 온 건 아니겠죠. 근데 우리가 그 사역을 하는 걸 보고 그 사람이 동티모르까지 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뭔가 조금 우리를 사용하셨다.
2: 네. 아프리카도 다녀오셨다면서요?
1: 네, 아프리카는 저희가 2007년도부터
2: 네.
1: 사실 파키스탄 이렇게 서남아시아라 그러거든요.
2: 네.
1: 이제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이쪽까지 정도면 생각했었는데
2: 네.
1: 제가 아는 이제 장로님, 또 안과의사 이시기도 하고 교수님이신데 아프리카의 뭐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 선교팀의 안과의사가 뭐 두고 이런 요청을 계속 하셔갖고 저희가 남아공에 가려고 그러다가 못 가고 스와질랜드에 처음 그 아이캠프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지금 아프리카에 집중해서 많이 가고 있죠. 근데 저희가 지금 장기 사업으로다가 많이 요새하는 게 아프리카는 안과의사가 인구 100만 명당 한 명도 안 됩니다.
2: 그래요?
1: 네, 전반적으로. 아프리카 저도 다니면서 알게 됐지만 이 나라가 이 대륙이 그렇게 크고 나라가 많고 사람이 많은지 몰랐거든요. 근데 뭐 많은 이제 인터넷에 지도가 나오는데 아프리카 대륙에 미국, 중국, 뭐 유럽을 다 집어넣고도 남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대륙이고 인구가 13억이 넘고 나라가 50몇 개, 54개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 이렇게 큰 나라구나 하는 것을 그 알게 되고 장기 사업을 한 게 2010년도에 이디오피아에 또 거기 선교사님이 요청을 해서 처음 이제 갔었어요. 근데 처음 이디오피아 갔는데 사실 이디오피아 잘 몰랐거든요. 근데 그 이디오피아 갔는데 거기 한국 전쟁 6.25 때 참전했던 군인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분들이 아직 살아계신가? 이게 이제 6.25 끝난 지 지금 60년이 넘었잖아요. 근데 80세 뭐 90세 다 된 분이 진료를 받으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 근데 보통 그 정도면 다 백내장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첫 캠프에서 저희가 20명 정도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야 정말 그 분들을 다시 만난다는 것만으로도 감동이었는데 저희가 마지막 날 저희가 모든 환자를 다 봐서 마지막 날은 다 한꺼번에 한번 다시 보고 약이 필요하면 약을 더 주고 이렇게 하고 이제 뭐 기념 촬영도 하고 이렇게 오는데 마지막 날 이분들이 다 군복을 입고 오신 거예요.
2: 옛날 생각하시면서.
0: 그렇죠. 근데
1: 예 제가 그때 저도 놀랐고 많은 그 같이 갔던 우리 팀원들도 너무 놀란 거예요. 그 군복이 여태 있었다는 것도 그렇지만은 그 군복을 입고 왔다는 게 근데 너무 그 가슴이 찡한 거 있죠. 우리 60년 동안 그분들이 와갖고 한국전에서 싸우고 우리를 위해서 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라가 어떻게 보면 많은 발전을 하게 되는데 그 나라는 지금 아프리카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잖아요. 근데 너무 감동이 되고 그런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저희들한테 경례를 하면서 한국 사람 자기 만날 줄은 몰랐지만 만나서 반갑고 너무 고맙고 한국에 전쟁이 나면은 그분이 85세인가 그랬는데 전쟁 나면 자기는 또 참전하겠다.
0: 또 참.
1: 그러니까 우리는 갔던 사람들이 너무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야 우리가 한국에서 정말 너무 우리가 이디오피아에 무관심했구나. 사실 거긴 선교사님들도 많지 않아요.
2: 근데
1: 그런데 야 이건 뭔가 더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이디오피아를 꾸준히 더 가게 됐죠. 가면서 지금 장기 사업을 하면서 의사들을 교육하고 간호사들을 훈련하고 또 꾸준히 그 안에서 스스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일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죠. 그래서 그것이 이디오피아, 우간다, 장기 사업. 아프리카에는 단기 이런 것보다도 장기적으로 교육하고 훈련하고 병원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한 계기가 이디오피아의 그 6.25 참전용사 때문에 저희가 하게 된 건데 지금 이제 몇 분 안 계세요? 한 200분도 안 계세요. 그래서 하지만 벌써 시작한 지가 이제 7년 되고 그랬으니까 매년 뭐 많이 먼저 가신다 그러니까 그래도 그 계기로 해서 아프리카에 저희가 눈을 뜨고 더 많은 일을 하게 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2: 네, 자 그러면 우리 원장님께서 거기 가시면 또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1: 아, 그건 작년에 처음 저희가 한 거예요.
2: 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시게 됐어요?
1: 사실 아프리카를 다니면서 그 아프리카의 상황을 좀 세상에 많이 알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안과적으로 많이 도움이 필요하고 아프리카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 그걸 알리고 싶었는데 뭐 사실 제가 이렇게 뭐 매스컴이나 뭐 이런 저희는 비전기관 사실 그런 걸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홍보나 후원 개발을 잘 안 하는데 뭐 좀 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그걸 좀 아이디어를 냈죠.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사실 제일 필요한 게 운송 수단이 없어요. 그리고 또 여러 다른 부족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부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족 간의 분쟁도 많아요.
2: 그렇겠죠.
1: 그래서 뭐 케냐만 해도 부족이 한 80, 90개 됩니다. 이디오피아도 80, 90개. 근데 사실 아프리카 사람들은 다른 부족이 사는 곳으로 가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사실 저는 그런 걸 잘 몰랐죠. 그래서 환자들이 이 병원에 있으니까 와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쉽게 얘기하지만 그분들은 이동수단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위험 이런 것들이 항상 같이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동병원을 좀 해야 되겠다. 제가 여기 옛날에 실로만까지 일할 때 버스 타고 다니던 그런 경험이 있어서 하려고 했죠. 그런데 보니까 이동이 너무 힘든 거예요. 길이 일단 안 좋고.
2: 그렇죠.
1: 그리고 또 정말 100만 명에 한두 명밖에 없는 의사들이 병원을 비우고 가게 되면은 그 병원이 또
2: 어떻게 해요?
1: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저 같은 생각을 했던 선교사들이 또 있어요. 한국 사람은 아니지만 네. 지금 한국 의사 선교사들이 탄자니아에도 한 명, 예. 우간다에도 한 명. 이번에 또 우리 비전교회에서 의사가 이디오피아에 또 한 명, 한국 의사 갑니다.
2: 예.
1: 근데 그분들 말고도 미국 선교사, 남아공 선교사, 안과 의사들이 영국 선교사 각각 나라에 조금 조금씩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 거점 병원을 중심으로 조금 더 잘 할 수 있도록 이 협력 네트워크를 만들고 이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돕고 또 비전케어는 발런티어나 후원하시는 분들이 그 병원을 같이 도울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것을 잘 엮어나가야 되겠다 싶어서 하다가 보니까 이제 이동을 육로로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됐고 사실 제가 국내에서도 오토바이 좀 타거든요.
0: 좋아하셨구나.
1: 네, 그래서 한번 가보자.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말렸죠. 저희 집사람부터 시작해서
2: 그렇죠. 뭐 예.
1: 선교사님들도 다 거기 아프리카 길도 없고 위험하고
0: 그렇지, 위험하지.
1: 그랬는데
2: 내비도 없는데
1: 예, 마음을 먹었죠. 그래서 결심을 하고 가자 해서 갔는데 예. 예상보다 너무 좋았어요. 길도 좋았고 내비게이션이 없었는데 어디 가나 아프리카 핸드폰 다 터져갖고 구글맵이 다 되더라고요. 야 이렇게 하여튼 뭐 그리고 예상외로 안전하고 뭐 경치도 날씨도 너무 좋아서 제가 이번에 가면서 아프리카를 정말 깊숙이 이해하게 됐죠. 그래서 그런 좋은 기회가 됐고.
2: 얘기 들으면서 예, 저희요 얼른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 뜨거운 뙤약볕, 8,000km가 넘는 거리, 제대로 길도 닦여지지 않은 비포장 도로. 지난 여름 김동해 이사장은 두 달간 오토바이를 타고 아프리카 10개국을 종단했습니다. 안과 치료를 받기 힘든 아프리카 주민들을 위해 눈을 떠요 아프리카 프로젝트를 진행한 것인데요. 간단한 치료를 받지 못해 시력을 잃은 사람들. 이들에게 빛을 찾아주고 현지의 의료기술을 전하는 비전케어의 사역을 통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2: 따라가고 싶습니다, 저희도.
1: 한번 가시면 좋아요. 제가 좋은 데 많이 알아놨어요.
2: 예.
1: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2: 네. 근데 이렇게 다니시면 병원 비워야 되지 않아요?
1: 거의 뭐 절반 이상 병원을 비우니까.
2: 근데 그래도 괜찮아요.
0: 근데 운영이 되나요?
1: 네. 비전 케어를 하면서 가장 큰 소득은, 하나님이 동역자들을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어느 나라에 가도, 저희들을 맞아주고, 함께 일하는 분들이 생긴 거죠.
0: 예, 예.
1: 그리고 또 이런 일을 통해서 자원봉사하는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 의사가 5명이 있는데
2: 네.
1: 다 비전케어 때문에 같이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같이 일을 하죠. 간호사들도
2: 한 또. 팀이네요.
1: 네, 그렇죠. 그래서 예. 어떤 사람은 중국 담당, 예. 어떤 사람은 소아안과 담당, 녹내장 담당, 망막 담당 이렇게 다 역할 분담을 해서 이게 가장 큰 성과죠. 사실 저 혼자 하는 일이면은 이거는 개인 사업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없어도 뭐 목사님이 더 잘 아시지만은 제자들을 만들어서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없어도 이 일이 되게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잖아요.
0: 예, 그래서 예. 그럼 아프리카에서 특별히 치료한 환자들 중에서 네. 기억에 남는 환자가 있으시다면
1: 뭐 많은 환자들이 눈을 떠서 좋아하는 환자들은 네. 여태까지 많이 있었는데요. 네, 네. 요번에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제가 환자들을 통해서 얻었던 거는 뭐냐면은 제가 많이 제일 많이 했던 환자들 보면서 했던 게 too late. 너무 늦었다. 치료할 수 있는 시기를 다 놓친 환자들을 매번 만났어요. 그래서 요번에 그 두 달 동안에 저희가 뭐 450명 수술하고 환자도 많이 받고 했지만, 저희 팀 내에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 치료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을 예방하고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않게 하는 그런 걸 좀 개발해야 되겠다. 정말 안과 의료진들 의사가 부족하면은 간호사나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교육해야 되겠다. 아프리카에는 아이들 선천성 백내장 환자가 우리나라보다 몇 배 많습니다. 선천성 백내장을 치료하는 의사도 물론 없지만 그 선천성 백내장이 생기게 되는 여러 가지 원인 중에 뭐 풍진 루벨라 예방 접종을 맞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는 이제 그런 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저는 다니면서 생각했거든요. 왜 이렇게 애들이 선천성 백내장이 많은가. 20살, 30살이 돼도 선천성 백내장은 치료 못 받아서 보지 못하고 다니는 거예요. 보니까 이제 안과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어려서 예방접종을 안 해서 또 치료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병원이 없어서 이런 사람들이
0: 그러면 다니시면서 예방접종도 많이 이렇게 해주시는
1: 아니에요. 건가? 저희는 그런 걸 안 했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그거는 소아과나 다른 사업하는 분들한테 더 많이 하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많이 이미 됐어요.
2: 네.
1: 그래서 뭐 우리 아프리카 생각하면 뭐 다 걱정하는 분들이 거기 가면 뭐 말라리아 많고 에이즈 뭐 이런 거 뭐 그 걱정 다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너무 잘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에이즈 치료나 말라리아 치료가 한국의 대학병원보다 더 잘하죠. 왜냐면 경험이 너무 많거든. 그 사람들은
0: 넘쳐나니까.
1: 환자가 넘쳐나잖아요. 그래서 경험이 많고 약제도 국가 단위로 뭐 빌 게이츠 멜린다 재단의 가장 큰 사업이 에이즈 퇴치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돈들이 아프리카에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 걱정할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이번에 느꼈던 거는 그런 큰 빅 프로젝트에만 모든 사람들이 관심이 있고 지원을 하는 거예요. 안과 환자 돕는 사람 없고 치과 환자, 뭐 피부과 환자 이거는 원조나 지원이 없는 거예요.
0: 그 병에 비하면은 너무 작다고 생각하는 거죠.
2: 한 사람을 위해서 가시는 거네요.
1: 네, 그래서 저희는 이게 그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에이즈, 말라리아 이런 빅 프로젝트는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는 이제 미국, 중국, 일본에서 한국보다 수십 배 많은 돈을 거기다 쏟아붓고 있거든요. 한국은 사실은 그 굉장히 작은 나라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과 집중해서 효과적인 사역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남들 안 하는 거, 뭐 안과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치과, 정형외과 의사 없어요. 뭐 이런 것,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도움이 필요한 곳에 거기는 사실 예산이 별로 많이 안 들거든요.
0: 근데 막 사역하다 보면 많은 재정이 필요하잖아요. 어떻게 충당을 하시면서 하세요?
1: 돈을 저희가 1년에 한 20억 정도 쓰거든요. 비정케어에서.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20억 정도 써요. 그래서 코이카 같은 데서 우리 장기 사업하고 또 코피 보건복지부 이런 데도 하고 또 기업 후원도 받고 교회에서도 후원 받고 뭐 하는데 이 예산으로도 사실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하죠. 왜냐하면 저희는 의사들이나 다 발런티어거든요. 언제 미국에 이런 일 한 사람 만났더니 어떻게 이거 갖고 이렇게 하는지 의사들이 돈 안 내요 우리는 그러니까 돈을 안 주거든요.
2: 예.
1: 의사들한테 이런 내는 돈이 사실 제일 큰 예산이거든요.
2: 그렇죠.
1: 근데 의사들이 다 자비량으로 와요. 비행기 값도 다 자기가 내고 저도 물론 제가 내고 비전케어는 다 이 자비량 자원봉사자들이기 때문에 그 예산 갖고 그 많은 나라에서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사실 항상 재정이 넉넉하진 않지만
2: 그래도
1: 정말 제가 비전케어를 15년 하면서 가장 큰 간증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거는 우리의 어떤 핑계 같다는 생각을 비전케어 사업을 통해서 정말 매년 매번 느끼는 거죠. 항상 저희는 통장은 빵꾸거든요. 쉽게 말하면. 근데 어떻게 또 이게 다
2: 돌아가고
1: 결산하면 또 그냥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2: 그러면 앞으로 기도 제목이 많으실 것 같은데 기도 제목 좀 나눠주세요.
1: 모든 선교 사역이 일을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모두 협력하는 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다는 생각이 드는데 선교지에서 이런 협력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또 한국 교회도 같이 협력하여 선교하고 선교의 열매를 같이 공유할 수 있었으면 언제까지 이 비전케어가 일을 할지 모르겠지만 필요한 곳에서 이 일들을 마땅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람들과 재정들과 또 협력자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관심 갖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 네.
0: 우리 김동희 원장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1: 하나님께서는 확실히 우리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인 거예요. 정말 제가 아까 재수를 하고 안과 레지던트 떨어지고 아프리카에서 길이 없는 곳을 갈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확실히 인도해 주시고 길을 보여주신다는 것.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를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이 저의 간증이고 하나님에 대한 저의 믿음인 것 같습니다.
2: 예. 그래서 오늘 찬양을 길로 정하신 거예요?
1: 네, 제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그 찬양을 들으면서 힘을 얻었거든요.
2: 아. 예.
1: 제가 사실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아프리카 갈 생각도 없었거든요.
2: 예.
1: 파키스탄도 사실 가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고 그랬는데 아,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을 때 그곳에 가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그 은혜로 우리가 삶을 이어가는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는 것. 그것이 예. 저의 간증이 된 것 같습니다.
2: 예. 오늘 그러면 한부영의 길 들으면서 오늘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예,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예. 목사님 오늘 어떠셨어요?
0: 예, 저는 오늘 이 시대의 사마리아인을 본 모습 같아서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다.
2: 네.
0: 그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가 있거든요.
2: 네.
0: 그 핵심은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참된 이웃이냐,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2: 네.
0: 그때 예수님이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하고 말씀하시거든요.
2: 네.
0: 그 우리의 선한 행동들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 예.
0: 우리 모두 우리 주님이 명하신 대로
2: 네.
0: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우리도 작은 거 하나하나 이렇게 실천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2: 우리는 뭐가 된다 그러면 그쪽으로 막 달려가고요. 네. 또 뭐가 떴다 그러면 막 그쪽으로 가서 한꺼번에 뭔가 폭발할 것처럼 무리지어서 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꾸준히 내 일을 하나님이 맡기신 그 소명을 향해서 가는 한 분을 오늘 만나면서 나는 정말 끓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한결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했습니다.
0: 아, 예, 예,
2: 예. 예,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희 한부영의 길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라고 포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7불 99, 씨 없는 수박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개당 3불 99, 찰 옥수수 5개당 5불, 헤어룸 수라면옥 명태회 비빔 팬액면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개당 10불 99, 케이타운 전 튀김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개당 3불 49, 헤어룸 손 군만두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음식이 보약이라는 말 믿으시나요? 프리미엄 내추럴 식품 전문 기업 마케두리가 강원도 특별 제품으로 특별한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8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롯데플라자 마켓 센터빌에서 펼쳐지는 마케두리와 강원도 특별전. 철원의 진한 여주 액기스, 홍천의 고소한 생들기름과 참기름, 정선의 녹두빈대떡, 인제국민학교 떡볶이, 횡성의 향긋한 더덕구이, 서산 명인이 만든 감태까지, 여기에 군산 암꽃게로 만든 깊은 맛의 꽃게장, 그리고 120년 천종산삼 배양액 산삼비책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자연이 키운 최고의 맛, 강원도와 전국산지의 프리미엄 먹거리를 직접 만나보세요. 8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롯데플라자 마켓 센터빌 마켓우리 강원도 상품 특별전 맛도 건강도 다 챙기는 마켓우리 한국에서 직접 오신 여주 사장님, 산삼 사장님을 롯데플라자 마켓 센터빌에서 만나보세요.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L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돌아가신 할머니가 남긴 고양이들과 사는 사요코. 그녀에게는 남다른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외로운 사람들을 알아보는 거예요. 일본 영화 고양이를 빌려드립니다 이야기인데요. 사요코는 이들에게 고양이를 빌려주면서 치호를 건넵니다. 물론 깐깐한 심사도 통과해야 하죠. 가족과 떨어져 사는 기러기 아빠. 다시 고양이를 키우고 싶지만 당신이 먼저 죽을까 두려워 망설이던 할머니. 모든 걸 점수로 매기며 사는 삶에 지친 렌트카 직원. 그렇게 사람들은 고양이를 키우면서 조금씩 마음의 외로운 구멍을 채워갑니다. 8월 8일. 오늘은 세계 고양이의 날이라고 해요. 깍쟁인 것 같지만 살가운 녀석과 이미 친구라면 한 번 더 보듬어 주시고요. 더불어 우리 곁에 살아가는 작은 존재들에게도 따뜻한 마음 한 조각 나누는 그런 날이었으면 합니다. 최강의 영화 음악 주일 첫 곡은요. 아리스토캣 중에서 필 해리스, 토마스 오말리캣.
1: Feel the grass that's green. Gotta strut them city streets, showing off my E-clad. Yeah. Telling my friends of the social elite, or some cute cat I happen to meet, that I'm Abraham DeLacy, Giuseppe Casey, Thomas O'Malley.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랑스러운 두 곡 이어 들려드렸어요. 이웃집 토토로 중에서 달밤의 비행. 토토로와 메이 자매가 신나게 달밤을 달리고 나서 도토리나무 위에 앉아 쉬어갈 때 흐르던 곡이죠. 와, 토토로 그 곡을 설명하다 보니까 말 하나하나가 다 너무 귀엽고 예쁘네요. 도토리나무에서 쉬어가다니, 달밤을 달리다니, 그쵸? 말하고 나서도 참 신비하면서도 사랑스러운 장면이었네요. 앞서 들은 곡은 초코루이맘님, 하울의 움직이는 성 OST 공중산책 살짝 부탁드려봅니다 강희님 하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이렇게 신청곡 주시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살짝 부탁해 주시는 분들 많아요. 네, 참 배려가 느껴지는 그런 신청 사연이었습니다. 아참, 참고로 오늘 오프닝 곡 아리스토캣 이 애니메이션은 1970년 디즈니의 클래식 애니메이션이에요. 도도하고 우아한 상류층 고양이 가족 궁금하시죠? 그리고 흥이 넘치는 길고양이들이 나오는데요. 오늘 고양이 날 맞아서 한번 보셔도 좋겠네요. 여기에 마리라는 고양이 나오는데 제가 전참시에 예전에 그 잠깐 나갈 때 스튜디오에 이렇게 가운데 이마 중간 앞머리를 댕강 이렇게 위로 묶고 나간 적이 있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이 마리 닮았다고 그 이미지 같이 이렇게 비교해서 올려주신 적이 있어서 저도 더 친근하네요. 저도 한번 보고 싶네요. 네, 고양이의 날. 근데 반려동물들은 일단 더 저희한테 조건이 없잖아요. 그냥 같이 있어주거나 그들이 우리 곁에 갇혀 있어주는 것으로 또 기쁨을 느끼는 것 같은 그런 교감, 힐링 이런 것들이

메카 메인 테마도 들으실 텐데요. 오늘은 가사를 붙여 만든 곡 준비했습니다. 안드레아 보첼리와 아리아나 그란데가 함께 불러요. 에피우 티펜소, 너를 생각할수록.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최강희의 여화음악입니다. 두 곡 들으셨죠? 더티댄싱, 에릭 칼맨의 헝그리 아이스. 방금 들은 곡은 아나이스 인 러브에 흘렀던 킴칸스의 베티 데이비스 아이스 들었습니다. 7761님도 오늘도 참 좋은 최영음 잘 듣고 있습니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청취자분들. 네. 고양이한테 해줄 때 이러잖아요. 너 언제까지 나랑 같이 있을 거야? 너 오래오래 살아라. 이것처럼 청취자 여러분에 대한 저의 마음, 라디오를 진행할 때 저의 마음 똑같아요 여러분. 네, 좋아합니다. 0117님, 늦은 휴일 아침 좋은 음악 너무 감사해요. 덕분에 기분이 너무 좋아졌어요. 이제 게으른 좀 털고 뭐라도 좀 해야겠어요. 주말이 아깝지 않게요. 오늘 행복하시고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 하셨습니다. 뭐 게으름 털고 뭐 할 거 정해주셨어요? 없으면 그냥 오늘은 쉬세요. 네. 저는 그럴 때 있단 말이에요. 뭔가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모두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또 예를 들어서 이거 공감 많이 하실 거예요. 뭔가 봐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OTT를 계속 고르고 있는 거야. 있죠? 거기에 시간 더 많이 보낸 적 있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보고 싶은 것들은 적어놨어야 되는데 하면 또 잘 안 되잖아요. 네, 그럴 때는 그냥 에라 하면서 탁 대자로 누워가지고 생각이나 좀 하고 좀 편하게 쉬고 하면 그 시간도 사실 유익한 시간이 될 텐데, 이거 저거 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할 때 조금 저는 제 자신이 아깝더라고요. 네, 오늘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0117님 화이팅! 존 카니 감독의 음악 영화 두 편 이어가 볼까요? 먼저 비긴 어게인, 커밍 업 로지스. 뉴욕 거리 곳곳을 누비며 음반을 준비하던 그레타와 데니, 뉴욕의 한 골목에서 만든 곡이었죠? 왜 골목에서 뛰어놀던 동네 꼬마들이 용돈 받고 즉석에서 코러스로 참여하고 그러잖아요. 잘 들으면 아이들 코러스도 들리죠. 진짜 살아있는 곡을 만드는 것 같았던 기분 좋은 장면이었어요. 이어서 80년대 더블린으로 모시겠습니다. 존 카니 감독의 자전적 경험을 담은 음악 영화죠. 아, 이 영화 너무 좋아하는데. 얼마 전에 재개봉했잖아요. 싱 스트리트, Drive It Like You Stole It 듣겠습니다.

슬라이딩 도어스 아쿠아 턴백 타임 들으셨습니다. 아이디가 오후 3시이신 윤홍경님 사연입니다. 강화 가는 버스 안 반가운 최강희 DJ님 목소리가 들리네요. 오랜만에 언니 만나러 강화 가는 길입니다. 집에서 늘 듣던 최강희 영화음악인데 버스에서 들으니 정말 반가워요 하셨습니다. 와, 저를 챙겨가 주시네요. 매일 듣는 라디오, 이렇게 어디 가면서까지 들으시는 분들, 외국이나 해외여행 이렇게 가시면서까지 들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새삼 정말, 아, 내가 또 우리 방송이 그렇게 소중한 존재인가? 라는 생각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차오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의 최애 청취자분들. 3190님, 최근에 남자친구랑 나의 소녀시대 보다가 카세트 듣는 장면에서 저도 모르게 눈물을 쏟고 말았어요. 저는 그런 아련한 첫사랑도 없는데 왜 항상 눈물이 나는지요. 아, 없는데요. 언제 기회 되시면 나의 소녀시대 전복견의 소행운도 부탁드려요 하셨습니다. 뭔가 알 수 없게 공감이 되는데요. 결혼식 가면 뭐 특별히 부러워서가 아니라 그냥 너무 감동적이어서 눈물 날 때 있잖아요. 그런 거 아닐까요? 또 그리움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엄마 생각하면 이렇게 이름만 들어도 눈물 날 것 같은 느낌도 다 비슷한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오늘 끝곡은 판타스틱 우먼 중에서 알람 팔슨스 프로젝트 타임 띄우면서 저도 그만 인사드릴게요. 내일 만나요.

0: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요 속으로 박승화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법칙이 있습니다. 세 가지 복은 잘 먹고, 잘 자고, 잘 웃는 것. 세 가지 어리석음은 아끼다 못 쓰고, 미루다 놓치고, 후회하며 사는 거라고 합니다. 이번 주말엔 세 가지 복 제대로 한번 챙겨보시죠. 아끼지 말고 맛있는 거 잘 드시고요. 미루지 말고 푹 쉬시고요. 후회하기 전에 오늘 실컷 웃는 겁니다.

김현식 우리네 인생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아, 잘 먹고 잘 자고 잘 웃는 거 이 세 가지 이 복보다 저는요 아끼다 못 쓰고 미루다 놓치고 후회하며 사는 거 이 세 가지 어리석음이 귀에 쏙 들어오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자, 가요 속으로 쏙쏙쏙 오늘도 잘 들어오셨습니다.

럼블피쉬가 부른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0843님 그리고 변진섭 씨의 목소리로 들어본 그 사람이었습니다. 8944번으로 신청하셨고요. 김애현 씨, 대형 마트로 피서 왔어요. 더위도 식히고 아이쇼핑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아주 좋아요 하셨는데 집 근처 대형 마트들 이게 단지 물건만 사는 거 외에도 이렇게 가족들끼리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 공간일 수도 있죠. 그렇죠? 시원한 시간 보내십시오. 1029번 입추도 지나고 이제 이 사나운 더위도 사그라들겠죠? 가을을 이렇게 기다려보긴 처음입니다 하셨는데 야, 이 더위가 언제 확 사그라들까요? 목요일쯤이었나? 입추를 하루 앞둔 그날부터 이렇게 가을을 얘기하시는 글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요, 오늘도 가을 노래 한 곡 준비합니다. 8651번으로 신청하셨어요. 신계행 가을사랑.

가을 사랑에 이어서 소리새 그대 그리고 나 이 노래도 왠지 가을 느낌이 물씬 나네요. 돈까츠 소바 식당 개업한 지 5개월. 이 더위에 홀에 있는 대형 에어컨이 고장이라 오늘부터 휴업입니다. 게다가 동업자는 교통사고로 입원하고. 아, 이 여름 정말 힘드네요. 7925번으로 주신 사연인데, 아, 보면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안 좋은 일들이 계속 겹쳐서 다가오죠. 아유, 왜 그냥 이런 보면은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밝은 해가 뜬다 뭐 이런 말들 있잖아요. 이게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요, 좋은 일들 분명히 찾아온다는 거 잊지 마시고 기운내시기 바랍니다. 9832번. 아내와 계곡으로 놀러 가려고 했는데요. 비 소식이 있어서 마음 접고 둘이 쇼파에 딱 붙어 앉아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같이 장을 보면서 가요 속으로 듣고 있습니다. 예, 뭐 어디 나가기 그냥 다 귀찮아지셨군요. 인터넷으로 장 보는 거 이렇게 함께 하다 보면 또 시간도 잘 가겠네요. 예, 토요일 오후 함께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나기들이 살짝살짝 내리는 곳들이 있다고 하는데. 배인숙 씨의 노래 준비합니다. 6340번으로 신청하셨네요. 누구라도 그러하듯이.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한 번만 더 박성신 씨의 노래죠. 김미영 씨의 신청곡 이어서 들려드렸습니다.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토요일 오후 함께하고 계십니다. 9029번 신탄진 택배 야간 분류일 하고 집에서 레인보우 들으며 힐링하고 있습니다. 너무 덥습니다. 택배 종사하시는 분들 힘내세요 라는 글을 주셨는데 이렇게 힘든 일들 그리고 우리를 너무 편하게 해주시는 고마운 분들이죠.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전정숙 씨, 여름이 되고 보니 고향 밤하늘 쏟아질 듯했던 별들, 모닥불, 모기향, 소나기, 등목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단어들이 떠오릅니다. 오, 여름의 단어들이 이렇게 있었네요. 그렇죠? 여름에는 또 이런 소리들도 있죠. 마침 9039번으로 올해 개구리 울음소리를 한 번도 못 들었다고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 이 노래 전주에 그 소리들이 들어 있습니다. 여행 스케치 별이 진다네.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죠. 오혁의 소녀 0907번 그리고 2693번으로 신청하신 휴식 같은 친구 김민우였습니다. 자, 오늘 끝곡입니다. 1490번으로 신청하신 투투의 노래 1과 2분의 1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좋은 저녁 시간 보내세요. 박승화였습니다.

0: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FM 팝스 한동준입니다.